0: Moment. 일리노이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존 커플린 교수는 대화를 나눌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커플린 교수는 상황이 차분해 보일 때 상대방에게 다가가라고 조언하면서 어려운 대화는 대체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강사인 맷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주는 신호와 단서를 더잘 읽을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는 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이 대화가 나한테는 중요하다라는 신호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다른 전문가인 제퍼슨 피셔는 가능하면 야외에서 대화를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자신도 종종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을 권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시선이 맞부딪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과열됐을 때 잠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doing something in private and in person.
1: We can, look at both expressions sort of because they're on opposite ends of the spectrum. If something is in private, it's done privately. Both ways of saying it are perfectly fine, the same thing. If something is in private, no one else is around.
0: Yeah.
1: It's like you're in a private room with the door closed. It's just you and that other person.
0: So you do something in private.
1: Right. And it can also be yourself just alone. You're doing something in private. It's not a bad thing, but maybe you like to, just exercise in private, just by yourself too.
0: Exactly.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라는 뜻으로 do something in private. 꼭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니면은 그냥 좀 우리끼리만 뭐 can I talk to you in private?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what about in person?
1: The opposite of that, in person, or I guess it's not the opposite, but in person means your physical body is there. You're showing up. So, oftentimes these days, I find myself going to the bank a little bit less because you can do so many things on your smartphone. But there are certain things you have to go in person to the bank to do if you want a new card, et cetera, et cetera. So in person means you have to go somewhere physically, your body.
0: 그래요. 직접 가서 하는 거,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그때는 in person, 대면에서 뭘할 수가 없었죠. 많은 경우, 이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많이들 했는데, 자, in person은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So, all these different experts are giving different tips. One person says you should have this difficult conversation in private. Another person says you should have this conversation in a public space like a park. But I think they all agree on one thing, and that is to do it in person.
1: Sometimes, you're talking to a friend on a messaging app, you'll be texting back and forth, and your head might be exploding because you can't keep track of what's going on. The conversation is too long, and there's also maybe a chance for a misunderstanding.
0: Sure,
1: So
0: so
1: these
0: much.
1: experts would say, meet in person.
0: That's right.
1: Come on, put your phone down and let's meet in person and talk face to face.
0: Exactly, because if you see the word right on a text messaging app, then you don't know if that person is saying right or right.
1: Oh, right.
0: So there can be so many different nuances and sort of other meanings to a simple word as that. So you've got to meet in person, see what they're saying, listen to them, and then you
1: You can
0: can.
1: read the body language coming
0: Yes,
1: off the other person, and there's
0: exactly.
1: less chance for misunderstanding.
0: 맞습니다. 자, 불편한 대화를 슬기롭게 나누는 팁 들어보고 있어요. 그두 번째 팁은 내용을 간단하게 예고하라는 건데요. 너무 또 불쑥 이렇게 나몇달 전에 너한테 이런 불만이 있어. 그냥 이렇게 불쑥 하면 또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예고하라. 다음 팁 들어보겠습니다.
1: Give the person

0: Then a heads up. Convey that this may be a difficult conversation by starting with what Fisher calls a heads up sentence. Tell the person, in a neutral way, that you've been bothered about something. Hey, I'd like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Or,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something that's been on my mind, Fisher said. You can also set a collaborative tone by saying, I need your help with something that's been bothering me, he said. That puts you on the same team and can prevent the other person from feeling defensive.
1: 상대에게 내용을 예고하라. 제퍼슨 피셔가 일명 사전 예고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대화를 나눌 때 맨 처음에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어조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나한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저기 속마음을 내가 좀 털어놓고 싶은데 해도 될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와 같은 이런 중립적인 톤으로 말하는 예고 문장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나한테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데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해. 또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불만이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다소 막을 수 있습니다. So instead of going, why did you do this? Then they're going to go, what? I didn't know. I didn't.
0: Right.
1: And you say, there's something on my mind. Could you help me with it?
0: Sure.
1: You know, 2 months ago, when you said this, it really hurt my feelings. And I just don't know how to handle it. Could you help m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0: Right. So that's what that's the piece of advice that one of the experts said
1: 네,
0: is
1: 네.
0: to get the other person on your team.
1: Right.
0: Right. So
1: right.
0: instead of saying, I hate you, it's saying, hey, I have a problem. Can you help me? And so the other person feels more comfortable
1: 맞아요.
0: to maybe listen to you.
1: 이게 쉽지는 않아요.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0: Absolutely.
1: 근데 이것도 다 기술이네요.
0: And I think
1: I love this.
0: The tip, give the person a heads up, is good
1: yeah.
0: so that the other person has a chance to mentally prepare. But sometimes this, you know, because my husband always says, oh, don't say that. And then I'm thinking about it all day.
1: Yeah, yeah.
0: So sometimes I guess you have to choose the words correctly.
1: What do you normally say?
0: Well, so for example, I think the number one thing that my husband says men don't like is when you say, we need to talk.
1: Oh, yeah.
0: Right.
1: Yeah.
0: Those are scary words.
1: All
0: he
1: men
0: says.
1: Say that.
0: Apparently, this is a universal thing. So this expert says, use neutral language. And, you know, just say, hey, I'd like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1: Yeah.
0: Maybe I'll try this and see if it works.
1: 그러니까요.
0: Yeah.
1: 저도 이게 요거 남성들이 많이 무서워한다고 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0: This is just my experience. I don't know if others would agree with me.
1: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이런 거죠. 얘기 좀 해.
0: 그러면은
1: 영어로는 we need to talk. 예고는 예고인데 이건 좀 무섭대요. 많은 분들이 무섭다고 하죠. 이건 저희가 지금 기사 속의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0: personal experience.
1: 그렇죠. 근데 기사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좀 도와줄래?
0: Right.
1: 이런 방식으로 예고를 하라는 거죠.
0: So put it on yourself.
1: 와. 굉장히 지혜로운데요. 와. Okay. So 미리 예고하는 거. Heads up. You use this a lot, don't you?
0: Oh, yes, absolutely.
1: Yeah.
0: And I think in Korea as well, you know, give me a heads up. I've heard it just maybe in the context of work, you know, I'll give you a heads up. I'll call you on Thursday, giving you a heads up so that the other person is ready and waiting for that action.
1: 그래요. 문장 구조는 우리말과 완전히 다르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라는 뜻으로 I'll give you a heads up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0: This is exactly as it sounds. If you have something heavy on your chest, you can't breathe, you feel like you have an elephant on your chest, you know, you feel suffocated and frustrated, you want to get that thing off.
1: Yeah.
0: You want to get a weight off your chest. Usually that's something that is worrying you, concerning you.
1: 내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요거를 좀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던져버리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걸리는 게 있는데 좀 요거 풀고 싶거든. 이럴 때 영어로는 I want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었죠. There's something that's been on my mind.
0: We use that one a lot. If something is on one's mind, that means you're thinking about it. You know, you're thinking about it a lot.
1: Yeah.
0: You know, something is worrying you. You are worried about something. You are concerned about something. But it's also a good thing. You can have somebody on your mind. Maybe
1: Yeah.
0: you love someone, but that person is far away. You know, then you can have that person on your mind.
1: Elvis
0: So,
1: Presley had a song called Always on My Mind.
0: Right. So it can be used in positive and negative settings.
1: 맞아요.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고 마음에 걸린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You know, there's something that's just been on my mind. Can I talk to you about it?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좋다는 거죠.
0: On the flip side, if you see that a friend looks stressed or worried, I can ask you, "Hey, Sue, what's on your mind?" Right? I can ask you what's
1: 그렇죠.
0: on your mind.
1: 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자, 대화 내용을 미리 예고하라는 두 번째 팁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Janet?
0: Give them a quick preview of your topic so you don't leave them gripped by fear and thinking, "I'm in trouble." Fisher said, "In my own life, I've learned not to tell my husband, 'We need to talk,' which causes him to freeze like a rabbit, but to say something specific, such as, 'We need to talk about our credit card bills.' It's never pleasant to have a challenging discussion, but it's even worse when a person has no idea that it's coming," Fisher said.
1: 네, 피셔는 상대방이 큰일 났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먼저 주제를 간략하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자 자신도 남편에게 우리 얘기 좀 해, we need to talk라고 하면은 그 순간 남편이 바짝 긴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주제를 같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신용카드 청구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록 어려운 대화지만 우리 또 즐거운 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게 좋다고 합니다. 자, you don't want to be gripped by fear.
0: So if you're gripped by something, usually a bad thing, you're paralyzed. You
1: Yeah.
0: cannot move. You're in the same place. You are stuck because of that emotion.
1: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Be gripped by fear. 그 다음에 또 역시 두려워서 You could freeze like a rabbit.
0: Yes, you can freeze like a rabbit. Also, oftentimes we say freeze like a deer in headlights is one that we commonly use. So you're frozen there. You can't move because you don't know what this person is going to say to you. So the expert is recommending instead of saying we need to talk, you say we need to talk about blah, blah, blah, blah, blah.
1: Exactly. 자, freeze like a rabbit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를 상대방과 나눠야 할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슬기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팁 들어볼까요? Janet?
0: Keep calm and stay on message. Establish a three-part goal for yourself, Abraham said. What you want the person to know, what you'd like them to feel, and what you want them to do. Write it down beforehand if it's helpful. If the conversation derails, keep returning to your goal. That can help you stay grounded when things are in motion, he said. If you get pushback, Abrahams likes to use paraphrasing as a tool to stay the course. Simply repeat what the person is saying in your own words. This validates their point of view and can calm them down, he said. It doesn't mean you agree, it just means I've heard you, he said. Then get back to your point.
1: 자,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본론을 벗어나지 마라. 이게 세 번째 팁인데요. Keep calm and stay on message. Matt Abramson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목표, 상대방이 무슨 내용을 알기를 바라는가. 두 번째 목표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는지, 또 세 번째 목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는지, 스스로 말을 꺼내기 전에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하다면은 적어두라고 합니다. 대화가 궤도를 이탈하더라도 계속해서 내 원래 목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대화 내용이 계속 움직이며 변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중심을 잡는 게 좋습니다. 대화 중 만약 상대의 반발이 있다면 에이브람스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간단하게 한 번 더 반복하라고 하는데요. 이 paraphrasing을 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 말에 당신이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말을 내가 들었고 또 그렇게 한번 말해준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paraphrasing.
0: Paraphrasing. Paraphrasing is... a tool, a conversational tool or a method that you can use when you repeat something that the other person said, but not word for word.
1: Right.
0: So, you know, you just kind of summarize what that person said in your own words to show that you've understood them.
1: Exactly. Paraphrasing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 단어를 영어로 설명할 때도 paraphrasing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So, for example, if the person says, "You never listen to me," then you could maybe say, "So you feel ignored when I don't listen to you."
0: Right.
1: So, by saying that, you're using different words to say the same thing, and that person will then feel like they've been heard.
0: Right, so it's not a one-to-one direct translation, but it's a general summary of what you've heard.
1: 그래요. Staying the course, what about that one?
0: If you stay the course, it means you remain on the path or the track that you are on. And usually the feeling behind this expression is that you remain on that track despite difficulty. Mm-hmm. So not when things are just sunny and good and easy, but maybe people are against it or, you know, you've received a lot of negative feedback.
1: Yeah.
0: But you decide to remain on towards that goal.
1: Mm. 계속해서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목적했던 바와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잊지 않고 비록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반발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그 경로로 돌아오라는 거죠. So make sure that you stay the course.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0: At the end of your conversation, thank the person, Abraham said. You can say, "Hey,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were willing to work this through with me," he said. And if you've come to a resolution, he added, briefly summarize it in a way that's clear for both of you. If you haven't resolved the issue, he said, you can say, "I hope you hear that I really want to work this out with you and suggest you revisit the subject later. Most of our interactions are not one and done," he added.
1: 자, 이브람스는 대화가 끝날 무렵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하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요. 또한 대화 끝에 해결책을 만약에 찾았다면 쌍방 모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 볼 것을 권장하고요. 반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문제를 당신과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려운 대화는 딱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는다 라고요. 오케이. So you want to work through something. And
0: right.
1: you want to say thank you for trying to work
2: this through with me.
0: I like that piece of advice that came at the beginning of this part, which is to thank the person. That doesn't mean you agree with him or her. That doesn't mean that the problem is solved, but you're thanking him or her for their time and also for having the conversation. And then you want to work through something.
1: Yeah.
0: The word through makes it feel like it's a process. So you are dealing with a problem or an emotion or a disagreement or challenge gradually until it is solved.
1: 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을

0: 이쯤이면 스웨덴에서 성대하게 열린다는 서머 페스티벌이죠. 밋서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듣겠습니다.
1: Party like a Swede, a guide to celebrating midsummer.
0: 스웨덴 사람처럼 파티를 미드서머 축제 즐기는 법. 이게 제목입니다. 혹시 외국 영화 중에 미드소마라는 공포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1: 네.
0: 그 영화를 보면은 스웨덴에서 즐기는 이 미드소마 하지 축제가 아주 무섭게 그려지는데,
1: 네.
0: 네, 이 축제는 사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정말 해맑고 밝고 왁자지껄한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 달력에는 하지가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 21일로 나와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올해는 이제 19일, 금요일이 바로 밋소마라고 해요. 이게 항상 금요일이기 때문에 날짜 자체는 매해 바뀝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올해의 북유럽 밋서머 하지 축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Midsummer, a national holiday celebrating the return of light after the long, dark Nordic winter, is celebrated in nearly every city, small town, and rural municipality across Sweden, though none has the ritual cult sacrifices portrayed in the 2019 horror movie Midsommar. The holiday, bigger than any other except perhaps Christmas, is a touchstone of Swedish culture, said Jonas Engman, an ethnologist specializing in Swedish traditions and folklore at Nordiska Museet in Stockholm. The true national day should be Midsummer, he said, not June 6th, Sweden's official national day, which tends to pass with little fanfare.
0: 긴 북유럽의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빛이 돌아옴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경일 미드서머는 스웨덴 전역의 거의 모든 대도시와 소도시 또 농촌 지역에서 기념되는 축제일입니다. 비록 2019년 공포 영화 미드소마에 묘사된 것과 같은 제사의식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요. 스톡홀 노르디스카 박물관에 스웨덴 전통 그리고 민속학 전문가인 요나스 앵만은 크리스마스를 제외하면 그 어떤 명절보다 규모가 큰이 하지 축제가 스웨덴 문화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국경일은 스웨덴의 공식 국경일인 6월 6일이 아니라 미드서머여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6월 6일 국경일은 정작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lright, so midsummer in English, but I guess in Swedish it must be midsommar. It's the
1: Yes.
0: same word.
1: It is. It's just spelled differently. If you've seen the movie Midsommar, if you're liking Shakespeare, Midsummer.
0: Yes. A Swedish person is also known as a Swede,
1: Yes.
0: and that was in the title. Sorry,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municipality.
1: Well, municipality is not a term we use so often nowadays, but you'll find it being used in legal documents or when local councils or governments are talking about things, because a municipality is a city or a town that has its own local government.
0: 네, 지방 지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치제라는 것을 영어로는 municipa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ural municipalities and small towns, 소도시, 그다음에 뭐 농촌 지역, what else did it say? Cities, 대도시, 뭐 이런 곳에서 다 같이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이 바로 Midsummer가 되겠습니다. What about touchstone?
1: Well, Midsummer is a touchstone of Swedish culture, meaning it's something that everybody refers to. Everybody knows. It's like the standard thing, the thing that represents something. For example, if we talk about touchstones of Korean culture, I think of the farmers' band, you know, of people with big drums and cymbals and dancing in the street. Or I think of kimchi as a touchstone of Korean food culture. So Midsummer is the thing that represents Swedish culture for many people.
0: 대표하는 것,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네요. So, Midsummer is a touchstone of Swedish culture. In fact, it's celebrated more than Sweden's National Day, June 6th, which is normally, just a day that goes by with little fanfare.
1: Yes, a fanfare is, well, it's the sound that a trumpet or trumpets or other brass instruments make to announce something like

0: if the weather lets you do it, meaning if there is good weather. So weather permitting is a phrase used often on pamphlets for festivals and outdoor celebrations. And it says weather permitting, meaning if there's a hailstorm or if there's snow or a blizzard, no, there won't be a festival. We'll cancel it. But if the weather is good, it'll go ahead.
1: Exactly. 예, 여기서는 반드시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weather permitt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if the weather is good 라는 뜻입니다. So here it says, every year she meets relatives in the same area to watch the spectacle, weather permitting.
0: Yes.
1: 이렇게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는 이 여러 가지 장관들 중에 you get to see all sorts of things here. The celebration comes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
0: Yes, all the extra things. For example, if you're planning to buy a new car, you've got options. There are always options with a new car. Do you want it as the basic model? Or do you want it with, the, I don't know, the AI dashboard?
1: And the
0: do you
1: sunroof.
0: Want it with the microwave yeah. in the back seat? Do you want it with the television on the roof? I don't know. But the idea is you can get lots of extra things.
1: Yeah.
0: And if you get a car with all the extra things, you get it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 meaning all the extra accoutrements, the little bits and pieces. Yep. So we talk about, in this case, a celebration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 meaning it's not basic.
1: Yeah.
0: It has everything, all the little details you might expect.
1: 네, 이 부가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치자면은 기본 말고 추가 옵션을 다 더한 거
0: 네.
1: 이런 게 a car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가 될 텐데요. 이 축제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가미가 되죠. 의상도 예전 의상을 입고 그다음에 그 악단 해서 뮤지션들도 와서 연주를 하고요. 메이플이 이제 긴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그런 sky high maples도 있고 그다음에 thousands of people join hands라고 했어요. 수천 명이 같이 손을 잡고 축제 분위기를 만든대요. 이거는 전혀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죠.
0: 그래서, it's a massive yeah. thing. It reminds me of the 강강술래.
1: In a way,
0: it's
1: yeah.
0: a little bit different,
1: yes.
0: but the idea of villagers coming together, townsfolk coming together and dancing like that, it's a beautiful thing.
1: 네, 좋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북유럽 그중에서도 스웨덴의 여름 하지 축제 밋서머를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하지 축제는 북유럽 나라들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치르는데요. 기사 속 스웨덴의 경우에는 매년 이제 6월 19일에서 25일 사이 항상 금요일에 축제를 열고요. 그 전날인 이브가 제일 성대한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무렵 스웨덴에서는 해가 진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제 다음 달 해가 다시 뜰 정도로 밤이 짧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어지는 단락에서 밋서머에 이들이 즐기는 음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And of course, there's a midsummer feast. The fare varies, but almost everyone agrees on three essentials. Multiple varieties of pickled herring, fresh new potatoes boiled with dill, and the first strawberries of the season served with whipped cream. There's beer and snaps, small shots, usually aquavit, to either sip or down in one go during a round of Swedish drinking songs. We always do a herring cake, he said, paired with champagne, but that's not traditional.
1: 물론 한여름 잔치 음식도 빠질 수 없습니다. 메뉴는 다양하지만 밋서머의 필수 요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스웨덴 사람들이 다음 세 가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 종류의 절인 청어, 딜을 곁들여 삶은 갓 수확한 새 감자, 그리고 휘핑크림을 얹은 햇딸기. 음료로는 맥주와 스납스도 빠질 수 없는데 스납스는 보통 작은 잔에 마시는 스웨덴식 증류주입니다. 스웨덴식 술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한 모금씩 마시거나 단숨에 들이키기도 하죠. 또 스톡홀름 주민 마그누스 리트노르에 따르면 자신들은 샴페인과 함께 청어 케이크도 항상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딱히 전통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숨에 들이킨다, 영어로는요?
0: Yes, to drink something down in one or down in one go means to drink it in one shot. So that could be a big glass of beer, which some people do here, or it could be a shot of alcohol, a small glass of alcohol that you drink in one go.
1: 그래요. You can drink it down in one go, or you can just down it in one go and use down as a verb.
0: Yeah,
1: right?
0: you can just down it in one.
1: Down,
0: down
1: it
0: in
1: one.
0: Or in the UK we say down a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819년 6월 20일은 프랑스 오페레타의 거장 자크 오펜바흐가 태어난 날입니다. 유쾌한 풍자와 재치 넘치는 무대로 사랑받았던 오펜바흐는 생애 마지막 시기, 그보다 조금 더 깊고 환상적인 세계를 꿈꿉니다.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는 그가 이전에 썼던 가벼운 오페레타에서 벗어나 낭만주의 환상 오페라의 정수를 보여준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밴 노래는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라는 노랫말처럼 잔잔한 물결을 떠가는 곤돌라와 달빛 어린 베네치아의 밤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함께 들어볼까요?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밴 노래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을 소프라노 조디 데버스, 메조소프라노 아델 샤르베의 노래와 로랑 캄펠로니 시샤는 메렌 방송 교향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뱃노래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 소프라노 조디 데아보스 메조 소프라노 아델 샤르베의 노래와 로랑 캄펠론이 지시하는 미렘 방송 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입니다. 피아노에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이 어우러져 당시로서는 꽤 독특한 편성의 실내악곡인데요. 이 곡에서 피아노는 단순히 반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대의 관악기와 대화를 주고받듯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친밀하게 음악을 이끌어가는데요.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지금까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인 작품입니다. 다섯 악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매력을 함께 느껴보실까요? 모차르트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 E플랫장 조 쾌번호 452종 1악장과 2악장을 링리 샤주의 피아노와 레벙 프랑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 이플렛장조 쾌에머러 452종 1악장과 2악장을 링리샤주의 피아노, 레봉 프랑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1896년, 24살의 스크리아빈이 쓴 그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신비롭고 강렬한 색채로 잘 알려진 스크리아빈 후기 작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특유의 낭만적인 정서와 서정성이 곡 전체에 짙게 깔려있는데요. 부드럽고 우수어린 1악장, 4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몽환적인 2악장, 그리고 힘찬 에너지와 서정성이 어우러지는 3악장까지 전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스크리아빈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전악장을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로린 말즈리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스크리아빈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전악장을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제 피아노와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6월 20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몽케르스 브로 아따부와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조르조 프레스트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방송 교향단 연주였습니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는 페르시티엔의 압박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괴력을 지닌 영웅 삼손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데요. 삼손은 놀라운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지만 페르시테인은 데릴라를 이용해 그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아냅니다. 방금 들으신 아리아는 데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부르는 노래인데요. 새벽의 입맞춤에 꽃송이가 열리듯 당신의 목소리에 내 마음이 열린다. 이런 가사로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바로크와 고전주의를 잇는 작곡가이자 바흐의 둘째 아들이죠. 카르 필리프 헤마누엘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디단조 중 1악장 알레그로, 장 롱도의 하프시코드, 소피 장과 로이 크레아흐의 바이올린, 파니 파쿠의 비올라, 앙투안 투쉬의 첼로, 토마드 푸에드레 더블 베이스, 에볼렌 키너의 바순 연주입니다.

카를 필리프 엠마뉘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D단조 중 1악장 알레그로. 장 롱드의 하프시코드, 소피 정과 루이 크레어히의 바이올린, 파니 파쿠의 비올라, 앙탄 투시의 첼로, 토마드 피르페의 더블 베이스, 에볼렌 키너의 바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도이치모로 935입니다. 즉흥곡이란 순간적으로 떠오른 악상을 자유로운 형식 안에 담아낸 기악곡을 뜻하는데요. 슈베르트는 모두 8곡의 즉흥곡을 남겼고 도이치모노 899와 935에 각각 4곡씩 묶여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3번은 도이치모노 935의 세 번째 곡으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주제와 5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슈베르트는 자신이 썼던 선율을 새로운 작품에서 다시 활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곡에 사용된 주제 역시 그의 극음악 로자문드에서 가져온 선율인데요. 익숙한 멜로디가 변주를 거치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비프레짱조 도이치모노 935 블라데미르 호로비츠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비플랫 장조 도이치모노 935, 블라드미르 호로비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말로의 교향곡 6번, A단조 비극적, 1악장 알레그로 에너지르코 마른 트로포,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 연주입니다.

말라 교향곡 6번 A단조 비극적 1악장을 테오도르 코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의 트레네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로드리고의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중 3악장 알레그레토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1: 만나요.

왠지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가 낯익게 느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은행에 근무할 때면 출납구 뒤에 앉아서 격자 창살 사이로 고객을 보게 되니 가슴팍부터 위쪽의 생김새는 언제나 눈에 익었다. 하지만 막상 길거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하면 동일 인물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저 수표를 내밀고 돈을 받아가는 팔이 달린 얼굴로만 인식하던 사람들에게 다리가 붙어 있어서 특유의 걸음걸이로 바깥 세상을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앨러리 퀸의 책 미스터리 걸작선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DNA 수잔 베가가 함께한 곡 탐스타이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열림원에서 펴낸 소설집입니다. 앨러리 퀸이 엮은 책이고요. 책 제목은 미스터리 걸작선입니다. 그 안에 노벨문학상 또 퓰리처상 받은 거장이라 할 법한 작가들의 단편 소설이 여러 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11편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앨러리 퀸은 미스터리 추리 문학가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그 사촌지간 두 사람이 이제 만든 그룹이죠. 어떻게 보면 앨러리 퀸. 그 앨러리 퀸이 직접 글을 쓴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책 작업 발간, 뭐 잡지 매체 운영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이 기획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노벨문학상, 또 퓰리처상 등등을 받은 그런 거장들이 무엇을 미스터리 문학으로 봤을까를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으로 유명한 아서 밀러 또 여기 보면 이제 작품을 수록을 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그 오늘 문장 카펫은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길의 일부고요. 이 싱클레어 루이스도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북카페에서 베빗이라는 작품을 미국 그 1920년대 그때에 이제 미국에 막 폭발하던 어떤 부를 지향하던 그런 허세 가득한 그 중산층의 삶을 그려냈던 작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낭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작품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 박주영님이 들으시면서 각자의 프레임대로만 생각하네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주인공이 은행원이라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은행 창구 통해서만 보니까 상반신 일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 고객들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뭔가 기이한 기분을 느꼈던 거죠. 늘 돈이 오가던 그 팔과 어깨 상반신 일부에 갑자기 다리가 달렸네? 그래서 그들이 걸어 다니네? 하니까 약간 낯선 기분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재미나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이책 보시는 것도 좀 비슷한 쾌감을 줍니다. 이렇게 늘 항상 대작품들로만 이제 접했던 그런 작가들이 약간 더 장르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미스터리 소설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를 좀 살펴보는 좀 다른 프레임으로 그들을 보는 느낌, 이거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35 쓰시는 카페이님. 박태현님, 바람 강한 제주 날씨입니다. 전에 미미님 방송 때 우리 목요일 시간에 임신에 관한 책이었는데 혹시 제목이 40주 이야기 맞을까요? 알바생이었던 아이가 최근 임신해서 방송대 재미있게 들어서 선물할까 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안나블릭스의 40주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부터 막 번쩍번쩍하게 생겼는데요. 이 안나블릭스도 본인이 하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 인간 말고 다른 생물 종들은 또 어떻게 그 임신 출산 과정을 견디는가 또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다가 담아놨습니다. 막 해마 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책 진짜 재밌어요. 선물하시면 아마 임신하고 선물 받는 책들 목록 속에 40주 이야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 선물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마음의 힐링, 태교에 도움되는 무언가를 줄것 같은데 40주 이야기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훨씬 더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김재희님, 반짝 라일락 옷 너무 예쁘네요. 며칠 새 고은님 머리도 많이 자라 길어진 것 같아요. 저 머리요? 며칠 새? 제 머리 길이를 지희님 체크하고 계셨구나. 네, 이제 머리 좀 다시 자르고 싶은 지금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희님, 사실 제가 현재 머리가 많이 길어서 커트해야 되는데 생각 중이라.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 머리만 보이죠. 헤어스타일만 보이죠.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커트한 머리털 기부를 해볼까도 살짝 생각 중이긴 한데라고 하셨습니다. 커트한 머리카락 기부, 요거 그 정도면 약간 좀 많이.

자르시나 봐요, 지희님.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늘 조금 이렇게 자르고 이래가지고, 지희님이 해보시고,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머리가 많이, 며칠 사이에 많이 자랐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늘 같은 프레임으로 저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 스튜디오 안을 보신다면 늘 여기 있는 저라든지 우리 오시는 그 고정 게스트 분들도 모두 같은 프레임 안에서 그 각도로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 이 상반신 말고 하반신이 굉장히 강렬한 옷을 입고 오거나 하면 서서 방송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고 그냥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일락 옷 색깔은 약간 전략적이에요. 오늘 소설 북클럽 책을 열어보시고 출구 상점까지 가보시면 아 그래서 고우님이 이렇게 좀 일부러 보라색 입고 오셨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 KRMB 소니제로가 함께한 곡 포토북 그리고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730 쓰시는 카페인님, 저번에 장미저택하고 하나 또 뭐였죠? 생각이 안 나서 상호대차 신청을 못했네요.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요것도 기억하죠. 김지한 작가의 그림책. 아, 제가 그때 수국찻집.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수국찻집에 문장 카펫을 깔아드렸고요. 그 덕분에 우리 튤립 호텔 전작 그리고 장미저택 얘기까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상호대차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북카페에서 소개한 책 그리고 음악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홈페이지 북카페 홈페이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그날그날의 선곡표 올라가 있고요. 반디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날에 다룬 책 얘기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당신의 밤으로 정해봤습니다. 그첫 번째 단상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이 환하게 깨어있는 낮의 시간 동안 우리의 감각은 쉴 새 없이 바깥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빛은 세상의 모든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기민하게 반응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일터의 모니터 앞에서, 붐비는 출퇴근길의 인파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철저하게 바깥 세상을 향해 소모되곤 하죠. 하지만 해가 붉게 저물고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우리의 감각을 밖으로 끌어당기던 그 무수한 시각적 자극들은 비로소 스위치를 끈 것처럼 차단됩니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찬란한 태양의 시간을 피해서 굳이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책상 앞에 앉아 홀로 깨어있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사라진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외부로만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놓는 묵묵한 안내자입니다. 방 안의 형광등을 모두 끄고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었을 때의 그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를 떠올려 보시죠. 시끄러웠던 세상은 그 좁은 빛의 반경 바깥으로 아득하게 물러나고 오직 나와 내가 마주한 책상만이 캄캄한 우주에 떠있는 작은 외딴 섬처럼 남게 됩니다. 세상의 번잡한 소음과 나를 올가매던 타인의 잣대가 소거된 이 완벽한 고립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방어막을 내리고 낮 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내면의 솔직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에 책상 앞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적어 내려가는 일기장의 문장들이 유독 속 깊고 투명한 것도 낮에는 쑥스러워 차마 쓰지 못했던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편지가 막힘없이 쓰이는 것도 모두 이 어둠이 허락하는 너그러운 고립 덕분일 것입니다. 눈을 부시게 하던 시각이 차단된 그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방해 없이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유유히 침잠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싹을 틔우는 나만의 오롯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건네는 사려 깊은 위로일 겁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짧아진다는 하지. 물리적인 밤의 길이는 조금씩 아쉬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 6월의 밤이 뿜어내는 밀도는 그 어느 계절보다 짙고 강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쫓기듯 서둘러 잠자리에 들기엔 왠지 아쉬운 오늘 밤. 캄캄한 방 안에서 작은 조명 하나만 켜둔 채 밤에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의 밝은 액정마저 잠시 엎어두고 그 묵묵한 어둠의 안식처에 머물다 보면 시끄러운 낮의 소음에 묻혀 미처 듣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목소리가 조용하게 말을 건네올지도 모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아이유가 부른 밤편지 띄워드렸습니다. 오수미님이, 아, 반짝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유유히 침잠할 시간. 밑줄 그으시면서 북카페도 그러한 시간이라 애정합니다. 아름다운 초여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름밤이 주는 또 감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낮에는 막 달아올랐던 그 대지가 약간 식으면서, 물론 열대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분해지면서, 그리고 이 불빛조차도 다 이제, 이렇게 빛을 다 하고, 불빛조차 퇴근할 시간, 조명조차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정말 고요해지는 거죠. 그때 나만의 시간을 누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질문 드렸었죠?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한 시간씩만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밤 시간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옥현님, 혼자만의 시간도 핸드폰에 뺏겨버린 것 같아요. 한밤중에도 몇 번이나 확인해야 하는 강박에 휩싸여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인터넷 없는 세계에 머무르며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 스마트폰이 진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끊지 않으면 사실 내 곁에서 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옥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이라도 인터넷 없는 세계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완벽한 자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저절로 주어질 어떤 상황은 이제 정말 드물어질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비행기 항공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알아서 쓰레기통이라도 만들어서 거기 잠깐 넣어놨다가 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 노력을 해보도록 해요. 진짜 자유 갖고 싶다면. 9749 쓰시는 카페이님, 밤 근무만 하는 야간 근무자시라고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취미 생활과 여러 이유로 밤 근무를 해보니 밤이 되면 잠잘 수 있는 게큰 행복이구나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 밤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생체 리듬 관련 책들도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 사회의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 우리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밤에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교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분들의 어떤 생체 리듬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이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사연에서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밤에 좀훅 이렇게 교대라고 하셨으니까요. 훅 이렇게 지금 여러 이유로 밤 근무를 지금은 주로 하시는 거죠. 밤 근무만 한다고 하셨군요. 네, 그래도 가끔 정말 꿀잠을,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무실 수 있기를 북카페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홍은식님, 아, 밤에 쓴 편지 아침에 다시 읽으면 부끄러워 절대 붙일 수 없다는 거. 그쵸? 밤은 좀 요물인 것 같아요. 왜밤 감성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어떤 소설가도 밤에 쫙 썼던 글을 원고지 70매를 아침에 다 지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너무너무 말랑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밤과 아침의 역할이 달라요. 은심님은 요즘 밤 시간이 아까워서 잠들기 전에 침대 옆 작은 불을 켜고 조금씩 책을 읽고 있어요.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요거 머리맡에 두고 같이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이 베개 그리고 머리맡 친구가 될수 있는 책들 너무 축복받은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곁에서 이렇게 밤과 아침을 오가면서 함께 있는 책들 많이 사랑받는 책들인 거죠.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은 딸아이가 아프다고, 딸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고 병원 다녀와서 북카페 같이 듣고 있는데요. 소설가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뻐? 라고 딸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은 작가님 목소리는 힐링 그 자체 같이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딸아이가 귀가 트였네요. 네. 정말 좋아해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아픈데 또이 북카페를 듣는 게 힐링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이딸 아이와 아픈 아이와 또 이제 부모님, 카페이님 함께 들으실 때 이게 북카페가 좀 많이 편안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목소리 요거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뭐 이쁘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매력 있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시인들의 낭독과는 또 다른 결의 솔직히 낭독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소설가가. 그건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인의 육성 낭독에 비해 소설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단, 낭독을 위해 소설을 이제 쓰는 그 장르는 아니고요. 시는 약간의 그래도 이렇게 읽히기 위한, 손에서 읽히기 위한 것도 고려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한국어 다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뭐 했다, 다, 문장이 다, 다. 다, 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나름, 라임을 살렸다라고 할순 있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많잖아요, 읽을 부분이. 그렇긴 한데, 낭독은 밀립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소설가들의 목소리, 또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들어보시면, 또그 또한 너무나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에 초대석 오실 때도 있으니까, 그때 또귀 기울여 주시면, 아, 하고 매료되실 겁니다. 잔나비의 밤의 공원 그리고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먼 그대여 두곡 듣고 가시죠.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정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8916 쓰시는 카페인님이 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실시간 방송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듣기로 주말에 나혜석 편 지난주 거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혜석 작가보다 80년 뒤에 경상도에서 장녀로 태어난 저도 그런 서름을 많이 느꼈거든요. 20대 학창시절 교양 과목으로 여성학 강의를 들으며 100년 뒤엔 지금과는 분명 다른 사회가 되어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해서 100년 뒤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희, 구미유람기 등 나혜석의 글을 읽어봐야겠어요. 매일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윤고은의 북카페 들으면서 공감하고 성찰하면서 깊어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2: 와,
0: 와, 예, 좋습니다. 그쵸?
1: 네, 너무 좋은 리뷰네요. 네.
2: 러브레터 같기도 하고.
0: 네. 아, 오래전 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접하면서 또 지금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미래는 어떨까 또 꿈꿔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정은정님은 고은님 이번 주 회사에서 독후감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독후감 잘 쓰는 꿀팁 있을까요? 독후감을 잘 쓰는 꿀팁. 동민 작가님, 독후감 잘 쓰는
1: 독후감이요?
0: 꿀팁, 네. 출구상점 주인장으로서.
1: 아, 제가 이렇게 상복이 없어가지고 네. 독후감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2: 어린 네. 시절부터?
1: 네. 우와. 평생 네. 동안 한 번도 독후감으로 뭘 받아본 적은 없는데
0: 네.
1: 그때 페인을 분석해보자면 항상 실패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게 그렇게
0: 그럼요.
1: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때
0: 그러네요.
1: 페인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전형적이었다.
2: 전형적이었다?
1: 네. 그 독후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구조들 있잖아요. 그걸 너무 따라갔다. 왜냐하면 상을 받아야 되니까.
2: 어떤 구조가 있죠?
1: 일단 줄거리 줄거리를 그렇게 너무 길진 않지만 앞에 좀 쓰고 뒤에 줄거리를 엮어서 이렇게 자신의 감상을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그게 네. 좀 지루했겠죠. 심사위원들이 보기엔 수만 편이 그렇게 됐을 테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저보다는 하루키의 말을 빌려서
0: 하루키.
1: 네, 제가 제일 글 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글이긴 한데 하루키가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자기는 이렇게 안 돼요. 말하자면 독후감을 쓴다. 어떤 작품을 쓴다. 그때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 말고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0: 이를테면 굴튀김. 네. 아, 하루키 스타일이다.
2: 기억나요.
0: 진짜.
2: 네, 기억나요.
1: 표현도 이거 그랬어요. 진짜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장황하게 앞에 굴튀김 얘기를 길게 쓰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데.
0: 네.
1: 근데 쓰다 보면 연결이 된대요.
0: 그렇죠. 약간 비유하는
1: 그쵸,
0: 거죠.
1: 어떻게든 연결이 된대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선한 양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어떤 굉장히 보지 못했던 그런 글이 네.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글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독후감을 쓰실 때도 그 작품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걸 먼저 쓰시는 게
2: 알레고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하면 좀 더 심사위원분들에게 이런 신선한 글이라고 하면서 붙지 않을까.
0: 좋은 꿀팁인데요. 네. 이 회사에서 지금 다 굴튀김, 이를테면 굴튀김으로 시작되는 건 어떡하지? 이게 전형이 되면 어떡하죠?
1: 저희의 문화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은정님 정말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고 네. 승숙 작가님도 혹시 주실 거 있으세요?
2: 저는 독후감 왕이었습니다.
0: 와, 왕의
2: 독후감.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1: 너무 부럽다.
0: 네. 네. 요인이 뭐예요?
2: 근데 저도 성공 요인을 대비추어 보자면 한 번도 생각

0: 해본 적이
1: 네.
0: 없었는데, 독후감이 원래 책을 읽고 쓰는 감상이나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1: 책은 거대뿐.
0: 네.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한데, 저는 말로 하는 스몰 토크는 좀 자신 없는 편이거든요.
1: 왜?
0: 일상생활에서 제 이야기를
1: 그렇게는 너무
0: 꺼내놓는 거,
1: 전기수가 지금.
0: 아니, 제
1: 네.
0: 이야기를
1: 아, 내
0: 꺼내놓는
1: 얘기하는
0: 거를
1: 거?
0: 좀 낯가리는 편인데,
1: 네.
0: 독후감 안에서는 제 이야기를 잘했던 것
1: 아,
0: 같아요.
1: 글로네.
0: 네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줄거리가 어떻고 등장인물이 어떻고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좀, 이 이야기를 읽고 난 어떤 나의 개인적인
1: 네.
0: 일상생활 세계와 어떤 저의 의견을 좀 중심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1: 도움이 되네.
0: 중간중간 정말 인상적이었던 문장과 구절을 쓰는 거죠.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1: 아,
0: 네.
1: 인용하라는
0: 네네네.
1: 거죠.
0: 그래서 그 문장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저의 생활 세계에 비추어서.
1: 그쵸.
0: 네. 그래서 결국에 독후감도 이 책을 읽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1: 맞아요.
0: 않을까.
1: 그 인용할 문장도 너무 유명한 거 하지
0: 맞아,
1: 말고.
0: 맞아.
1: 예를 들면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행복한 가정은 뭐 여러
0: 그쵸,
1: 모습이야
0: 그쵸.
1: 뭐 이런 거 말고.
0: 네.
2: 아무도 안쓸것 같은 거. 되게 평범한 거.
1: 맞아요. 그래야 내 얘기를
2: 그쵸,
1: 또 끌어낼
2: 그쵸.
1: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 네.
1: 이용상님, 다음번 서평 쓸때 이를테면 윤고은의 북한풍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센스쟁이.
1: 협찬 의혹이 있지 않을까요?
2: 아.
1: 뭐지? 네. 재밌습니다.
2: 그러니까 이를테면 뒤에 이렇게 책과 관련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1: 맞아요.
2: 가까워.
0: 그러네요,
1: 좀
0: 그러네요.
1: 멀리 가서
2: 그렇죠.
1: 만나게 하는
2: 이를테면
1: 거죠?
2: 라벤더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1: 전혀
2: 윤고은의
1: 다른.
2: 북카페에서 윤고은 작가님이 라벤더 색의 뭔가를 입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게 좋지.
1: 네.
2: 처음부터 이렇게 북카페 하면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것
1: 그렇죠,
2: 같으니까 한
1: 그렇죠.
2: 번더 꼬으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1: 좋습니다. 정은장님, 굴튀김 스타일 너무 감사해요. 좋은 소식 있으면 꼭 말씀드릴게요. 네,
2: 네네.
1: 화이팅입니다.
0: 너무 궁금해요, 결과가.
1: 진짜요. 김준희님, 보라색 꽃보니 라벤더 꽃 같아요. 강원도 고성의 라벤더 축제가 곧 열릴 텐데 올해 꼭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작년 이맘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고성 라벤더 축제. 와, 이거
0: 색깔도 색깔인데 엄청 향기롭겠어요.
1: 라벤더
2: 그쵸.
0: 취하는 거 아니에요?
1: 약용
0: 가면?
1: 식물이잖아요, 또. 예?
0: 가면 막 취해서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2: 아,
0: 너무 향이
2: 너무 향이
1: 염증이
2: 좋아서.
1: 치료되고. 네.
2: 아, 그런가요?
1: 라벤더 되게
0: 항염 효과.
1: 그럼요. 네.
2: 맞아요. 제가 예전에 김전일이라는 만화책
0: 네,
2: 좋아했었는데,
0: 너무 좋아했는데.
2: 일본 삿포로인가 어디에 라벤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또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1: 네, 살인사건이.
2: 그쵸. 김전일이 우연히
0: 어딜 가든.
2: 갔는데, 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1: 네.
2: 근데 그 약용 효과로 뭘 발견해냈던 기억이
1: 오,
2: 났어요.
1: 진짜요?
2: 네,
1: 우와!
2: 그래서
1: 똑똑하다.
2: 범인을 뭘 발견하더라고요. 그 향과
1: 좋다.
2: 이런 걸로.
1: 아니,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2: 아,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잘 기억해서.
1: 좋은데요?
2: 네네.
0: 코난이나 김전일 이런 추리만 하는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기억에 나네요.
1: 우와.
2: 네.
1: 아니, 우리 오늘 북클럽 작품을 살짝 소개를 하고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0: 네. 오늘은 강신재 작가의 단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1: 네. 민음사에서 나온 젊은 느티나무 이 수록된 오늘의 작가 총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오늘도 이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책 앞에 말머리를 느티나무로 할까요? 네,
0: 좋아요.
1: 느티나무로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 1045, 50원 보내 유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나서 독후감을 쓴다 하면 어떤 부분에서 또 나와 접점이 있는 그 얘기를 또 끌어낼 수 있을지.
2: 네.
1: 예.
2: 연습해 보셔도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이
0: 좋네요.
1: 젊은 느티나무 이 강신지 작가의 소설 동민 작가님이 읽고 충격받으셨다고.
0: 아니, 저는 정말 읽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건줄 알았어요.
2: 아니요,
0: 지난주에
2: 진짜
0: 하셨던
2: 처음
0: 말씀이.
2: 봤고요.
1: 학창시절에 봤던 걸 기억 못 하는 거다.
2: 네. 학창시절에 실려 있었으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
1: 왜 충격일 것
0: 네.
1: 같아요?
2: 일단 저는 이런 소설인지 몰랐고, 제가 아는 약간 고전이라 함은,
0: 네. 그렇죠.
2: 뭐랄까,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세계, 높은 세상? 좀더 이상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교과서에 실리면 좀 교훈적인 것들, 이런
1: 네.
2: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열었는데, 연애 얘기네?
0: 그렇죠.
2: 사랑 얘기네? 근데,
1: 그렇죠.
2: 금기가 들어가네.
0: 그렇죠.
2: 근데 두 사람이 하는 행동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0: 네.
2: 라고 하면서 클라이막스에 엄청난 장면이 있더라고요.
0: 아,
2: 네,
0: 맞습니다.
2: 클라이막스에

0: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1: 거기서
0: 나오더라고요.
1: 너무까지 놀라셔가지고.
0: 뭐야, 내가 뺨을 때린다고? 근데 또
1: 네.
0: 너무 문장이 아름답잖아요. 뺨을 맞았는데 그걸 또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 뺨을 맞은 게 아니고 다른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1: 네.
0: 앞을
2: 그 부분만
0: 갔는데.
2: 몇 번을 보신 거예요?
0: 그 리와인드를
1: 내가
0: 계속.
1: 잘못 봤나 해가지고.
2: 네.
1: 이제 진짜 잊지 못할 장면.
0: 네, OTT였으면 진짜 방향키
1: 네.
0: 낡았을 겁니다. 거의 계속 앞으로 돌리기 하면서 봤을 텐데.
1: 그러니까 전 이걸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때 확 들어왔겠어요. 이 작품.
2: 그렇죠.
1: 저는 뺨 때린 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났고, 그거 말고 그냥 이 몽글몽글한 싱그러운 이런 느낌? 아, 제가 밑줄 하나 그었는데 이런 거예요. 내 팔뚝이나 스커트에는 아직도 풀과 이슬의 냄새가 묻어있는 듯했다. 아, 저 이런 거 너무, 이런 감성 너무 좋아. 지금 마이크를 찔 뻔했어요. 이런 감성 너무 좋거든요. 이런 게 가득하니까 교과서 안에서 진짜 풀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그이 작품 두번 봐야 되는 게그 남녀 사이의 감정은 되게 미묘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1: 네.
0: 것들이 다시 읽으니까 두번 봤거든요. 너무
2: 아니.
0: 충격적이어서.
1: 아,
0: 네. 짧기도 하고. 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나왔던 뭐 정구라든지 뭐 지수랑 한판 뭐 예약해놨어 뭐 이렇게 약속했어 이런 것들에
1: 맞아요.
0: 대한 문장의 숨은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되게 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 아.
0: 보면 조금 더 몽글몽글하게 볼수 있을 것
2: 네.
0: 같아요.
2: 그렇죠. 표면적으로 이 소설은 18살 숙희 그리고 22살 현규의 사랑 이야기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연애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지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 이것이 1960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너무나 모던하고
1: 맞아.
2: 너무나 세련된 미학적 성취가 있죠.
1: 네.
2: 그래서 이 강신재 작가의 대표작으로 현재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젊은 느티나무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표면적으로는 연애 얘기, 사랑 서사인데, 1960년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근데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를 이 소설, 단편 소설 한 편만 읽고 강신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왜요?
2: 일단 이 소설에 강신재 작가의 대표 작품들이 많이 포진해
1: 네.
2: 있는데요. 일단 60년 작품인 젊은 느티나무를 읽기 전에,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이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해방촌 가는 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1: 네.
2: 1957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1: 네.
2: 해방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먼저 읽으면, 이것이 젊은 느티나무를 쓴 강신재 작가의 소설이라고를 또한 번쯤 정신적인 타격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1: 이런 게 너무 좋아요.
2: 네.
1: 한 작가의
0: 그러니까요.
1: 작품을 우리가
2: 그렇죠.
1: 보면서 놀랄 때.
2: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해방촌 가는 길은 전후 사회의 어떤
1: 네.
2: 전쟁의 상흔을 해방촌이라는 공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1: 네.
2: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예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좀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 미군 근처 이 해방촌에 머물게 되면서
1: 네.
2: 양공주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너무나 남루하고 비루한 이 전후 사회 일상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주 궁핍하고 척박한 전후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있어서 당대의 리얼리즘 서사로는 압권인 작품이에요.
1: 네.
2: 그런데 3년 만에 어떻게 젊은 느티나무로 이 문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1: 그러네요.
2: 네. 젊은 느티나무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첫
0: 그러니까요, 첫 문장이
2: 문장은요,
1: 있을 수가 없죠.
2: 한국
0: 네.
2: 문학사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1960년대에 발표된 작품인 걸 고려하면 더욱더,
2: 네. 60년대가 아닙니다. 60년.
1: 60년에,
2: 네. 네.
1: 오늘 바로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독일 남부에 위치한 도시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답게 공업단지가 들어선 이곳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 곳곳에 중소기업 연합 어린이집이 있단 거죠. 직장 어린이집을 따로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친 건데요. 부모들 직장이 다양한 만큼 아이를 단지 내 어떤 어린이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길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 특성상 외국에서 온 가정이 많을 수 있어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네요. 더 많은 부모가 일과 육아 두 가지를 모두 잘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가정과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느티나무 말머리 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주소와 함께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권선자님이 아 그니까 그 유명한 비누 냄새 첫 문장이라고 하셨어요.
1: 맞아요.
0: 다시 한번 읊어주시죠. 첫 문장.
1: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2: 아 비누 향기도 아니고.
1: 맞아요.
2: 네, 냄새라고 표현한 것도. 네.
1: 정확하죠. 그래서 저도 소설 쓸 때 학생들한테 첫 문장은 무조건 아름답거나 기괴하거나 둘 중 하나로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아름답거나 네, 기괴하거나.
1: 네. 이런 도입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0: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슷한 거 쓸 수 없어요. 네. 이게 너무 강렬해서.
1: 샴푸 냄새.
0: 샴푸 냄새, 뭐 린스 냄새 다 안 돼요.
2: 그럼 기괴한 냄새는 어떨까요?
0: 그건 또 이제 또
1: 기괴한 냄새가 뭔지. 아,
0: 기괴한 게 뭔지 네. 정확히 표현하라.
1: 그게 뭔지.
2: 오존 냄새가 났다. 이런.
1: 오존?
0: 네, 오존 아니고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2: 아니, 오존 맞아요.
1: 오존.
0: 아, 그래요? 저 주변을 얘기하시죠?
1: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 그 냄새가 있거든요, 오존에.
0: 아, 오존 냄새요?
2: 네, 되게 네. 기괴해요, 네. 냄새가.
0: 지금 제가 네, 너무 기괴한 상상에
1: 맞서서 그렇죠. 오존 냄새 네. 괜찮네요.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울 네. 뻔 했는데 더 네, 기괴한데. 네, 죄송합니다. 0877 쓰시는 카페인님.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책 읽었는데 뺨 때린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부모님들보다 젊은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너무너무 바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길 너무너무 바랐다고 하신 거 보면 여기에는 지금 예, 우리가 얘네 사랑하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네. 없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이 소설 속에 지금 주인공 숙희와 현규 사이는 이복남매예요.
0: 네.
1: 네, 엄마가 다르죠. 지금 숙희의 엄마와 이 현규의 아버지가 재혼을 한 관계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먼저 재혼해서 서울로 떠나고
0: 네.
1: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새로운 양아버지가 이제 시골로 숙희가 있는 시골로 찾아와서
0: 네.
1: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조부모께 좀 간절히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애 엄마가 너무 바라고 있다. 숙희가 오기를.
0: 네.
1: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해서 조부모가 숙희를 엄마 품에 서울로 보내줘요.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0: 네.
1: 서울에 있는 이 여고로 이제 전학을 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이복 오빠인 거죠. 현규에게 숙희를 소개하면서 숙희 오빠야 이름은 현규라고 해 라고 소개를 할 때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숙희의 모습이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진보랏빛 양탄자도 너무 강렬한 색채적 이미지인데
0: 그렇죠.
1: 오늘 아까 앞서서 보랏빛 이미지가 나와서 네. 재밌었던 거예요. 현규는 이과대학의 수재라고 합니다. 22살의 대학생이고요.
2: 네.
1: 그리고 엄마가 재혼한 이 아버지를 좀 숙희로서는 쑥스럽기도 하고 아주 어린 날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낯설고 어색해서 속으로만 무슈리 무슈리 이렇게 불러요.
0: 그 무슈리가 또 좀 재미난 네, 표현이에요.
2: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0: 충격의 연속이에요?
1: 네네. 맞아요.
2: 네. 잘못 인쇄된 건가?
1: 이 새아버지가 대학 교수거든요.
0: 네.
1: 대학 교수로서 딱히 프랑스어나 뭐 프랑스 관련 학과, 철학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재미삼아 이제 무슈리 무슈리 불렀던 것이
0: 네.
1: 이제 무슈리가 외국 여행을 떠나고 엄마와 현규 오빠와 나숙희 이렇게 셋이서 양옥집 안에서 살고 있는 이런 전경들, 풍경들이 좀 네.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앞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지만 이 57년 작품 해방촌 가는 길에서 3년이 채 못 되어서 이제 젊은 느티나무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후 사회의 아주 사실주의적인 묘사에서
0: 네.
1: 그 빈곤함과 윤리의 타락과 어떤

0: 이런 방식으로 뭐 비누, 양옥집, 느티나무, 테니스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행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근대적인 일상 공간이 확립되면서 강신제 작가만의 감각적인 취향으로
1: 네.
0: 포착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세련되게 버무려져 있는 작품이 젊은 느티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1: 그리고 이 여기 주인공 숙희가 그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온지 1년 만에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그 티를 딱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그 여고에서 무슨 페스티벌 같은 데서 퀸으로
0: 네.
1: 당선도 되고
0: 미스 이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런 문화 자체가 아까 테니스 코트 얘기 나오는 것과도 이제 같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되게 부유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
0: 맞아요,
1: 소설
0: 맞아요.
1: 안에 흐르는 그러니까
2: 맞아요.
1: 전쟁을 지금 몇년 전에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0: 맞아요. 이 젊은 느티나무만 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 전쟁의 상흔 자체가 사실은 많이 소거돼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좀 흔적처럼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숙희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엄마가 이야기해준 부분이 사변 직후였다는 거죠. 그런 표기들이 있거든요. 사변 후에 항상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그림자처럼 살던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 이후에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버지의 실제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난 너희 아버지와 헤어졌다라는 식으로 어떤 상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피난지에서도 조부모 밑에서 다분히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림자처럼 살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생기 있게 자신의 삶을 주저하게 된 배경은 이제 무슈리와의 결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 때도 사람을 몇몇 부리고 있었다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쵸.
0: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무슈리,
1: 그쵸.
0: 그리고 이 현규 오빠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공간도 서울에서 아주 으리으리하다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견고해 보이는 양옥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양옥집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부유한 이 할아버지가 계셔서 땅을 그저 놀리고 있는 넓은 공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현규 오빠가 우리 정부 치러 갈래? 라고 하면 이제 라켓 같은 것들을 집에서 챙겨가지고 그 공터에 이제 라인을 그리고 네트도 세우고 테니스를 치는 거죠.
1: 그쵸.
0: 네, 그래서 너무 이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에도 옷 갈아입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짧은 스커트와 이
2: 그러니까요.
0: 피켓셔츠 이런 부분들도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1: 맞아요.
0: 있어서 60년이라고? 라는 생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학적으로 잘 구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병촌 가는 길에서 젊은 느티나무로 이행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근대화, 산업화의 시기를 작가적 시각으로 포착해내는 유미주의가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1: 작가님이 제안 주신 그 순서대로 다시 봐도 또
0: 네,
1: 재밌겠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7739 쓰시는 카페인 클래식한 첫사랑의 감정 다시 한번 느껴보고프네요. 1960년 작품이라니 꼭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셨고요. 이윤은님은 저는 첫 문장 읽으며 제대로 헹구질 않았나? 왜 비누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생각하셨다고. 이런 기발합니다.
2: 되게
0: 향기죠, 향기.
2: 충격적인 티.
1: 티? 이런 것도 이제 어찌어찌 그잘그그 독후감에 이렇게 녹이면 또 모두 함께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웃고
2: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주인공 스키 그의 말투를 빌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비누 향기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0: 그렇죠.
2: 어리고 사랑의 감정도 처음 느껴보고 이걸 비누 향기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너무 어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더 어색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비누 냄새라고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점

0: 그렇게 해서 보면 더,
1: 그럴
0: 네, 그런 느낌도
1: 수도.
0: 드는데, 진짜 덜 씻고 나서 헹구질 못해서.
1: 네. 아니,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냄새가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동물적이잖아요.
2: 맞죠.
1: 느낌이, 향기보다.
2: 아, 그쵸,
1: 육감적이고.
0: 그쵸.
1: 예, 네, 맞아. 육감적인 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그 현규 오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향기, 뭔가 잘 패키징돼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이 뭔가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2: 맞아요.
1: 내 안에
2: 맞아요.
1: 있는 거.
2: 왜냐면 이 소설,
1: 상징적으로.
2: 이 소설 초반에는 그에게서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숙희로서는 현규가 집에 돌아와서 숙희를 먼저, 숙희의 방을 먼저 찾아가서 뭐 해? 라고 하는 지점에서 풍기는 냄새인 거거든요.
1: 맞아요.
2: 왜냐면 그뭐 해라고 하는 질문은 진짜 지금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어떤 확인이나 체크의 감정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네가 너무 궁금해라고 하는
1: 그치.
2: 감정의 촉발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이 비누 냄새가 숙희에게는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규가 다가와서 뭐 해? 라고 숙희의 방문을 열고 물어봤을 때 항상 숙희는 그렇게 느껴요.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다가왔다.
0: 이루어질 수
2: 네,
0: 없으니까.
2: 당연히 이복 오빠이고
1: 네.
2: 엄마와 새아버지는 이성적으로 지금 결혼 관계로서 묶인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1: 그렇죠.
2: 발버둥 쳐도 법적, 제도적으로는 현규와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키로서는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과 있는 대로의 지혜를 일점에 응집시켜서 이 순간 현규의 눈 속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1: 첫 문장에서부터 지금 몇장 가지 않아서 이 복잡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0: 그러니까요. 네,
1: 있습니다.
0: 재밌네요.
1: 맞아요. 아들의 Chasing Pavements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신재 작가의 단편소설 젊은 느티나무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524 쓰시는 카페이님, 숙희의 첫사랑이 참 달콤하고 씁쓸하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전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숙희의 가슴 시린 대사만 읽어도 그 감정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숙희도 지금 이 사랑이 그쵸?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긴 하죠. 사실 각각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이 지금 형제 지간이 된 상황이니까, 남매가 된 상황이니까, 예, 좋아하는
1: 그렇죠.
0: 게 지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1: 그렇죠.
0: 느낄 수
1: 뭐
0: 있죠.
1: 절대 가져서는 안될 감정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니까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식의 막장 드라마로 바뀌면 알고 보니까 형규가 무실이 아들이 아니었고 막 그런
1: 그런
2: 식으로 한번더
1: 결말까지
2: 꼬이잖아요. 네, 그러면
1: 있었다면,
2: 우리가 이뤄질 수 있는 사랑이었네 라고
1: 네.
2: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피해피하게
0: 아,
2: 네.
1: 그렇게.
2: 네. 그게 왜 전초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 재밌네요.
2: 이런 변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0: 그쵸. 얘기할 갈등거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드라마라면.
1: 맞아요.
0: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에서는 첫 문장으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보여준 것처럼, 감각에, 감각적으로 이거를 살짝살짝만 터치하면서, 이 갈등의 굴곡을 그냥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훅훅 지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문장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도입부부터 지금 현규가 숙희의 방에 정말 불현듯이 딱 등장했을 뿐인데 이 서사적 긴장감이 엄청나거든요. 뭐 해?라고 두번 물어봤을 뿐인데 이제 숙희의 감정선이 너무 세밀하게 나열되면서 아, 현규를 사랑하고 있구나가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우라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쾌활한 척하는 이 숙희의 면면이 더 가슴 설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과정에서 강신재 작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 뭐 먹을 것좀안 줄래? 라고 현규가 묻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모든 현규의 행동, 표정, 화법, 어투, 뉘앙스 이런 것들의 모든 촉각을 숙희가 지금 안테나를 뻗듯이
0: 그쵸.
1: 보여주고 있거든요.
0: 왜냐면 다 수집해서 잘때또 다시 돌려봐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1: 그쵸.
0: 나
1: 아니,
0: 이거 살짝 웃었다? 입꼬리가? 이러면서 계속
1: 맞아요.
0: 재생하려면 모아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1: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먹을 걸 나한테 와서 굳이 찾을까?
0: 그래요.
1: 냉장고는 아래 부엌에 있고, 지금 그 일해주시는 분께 부탁을 해도 충분히 얻어 먹을 수 있는데, 꼭 자기 방에 와가지고, 나 먹을 것좀안 줄래?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스키는 또 아무렇지 않게, 아우, 귀찮게, 라고 하면서 이제 부엌으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 거죠. 그때 스키가 현규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뽀얗게 얼음을 내뿜은 코카콜라, 크래커, 치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 얹으면서 이 비밀스러운 즐거움으로 가슴이 고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비밀스러운
2: 뭐가 그렇게
1: 즐거움.
2: 즐거웠을까요?
1: 이런 거죠. 왜늘 그가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그 뒤에 혹시 현규도? 라는 거죠.
0: 하긴 뭐
1: 나와
0: 최대
1: 같은
0: 관심사는
1: 마음일까?
0: 그거긴 하죠.
2: 같은 마음일까?
1: 맞아요. 어떤 게으름뱅이가 냉장고 문을 못 열어? 굳이 나한테 다가와서 먹을 걸 챙겨달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일까? 라고 가슴이 들뜨다가도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0: 그렇죠.
1: 라는 이 비통한 심정으로 또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0: 이 아슬아슬합니다.
2: 그렇죠.
0: 재밌어요.
2: 네, 치즈에 크래커에 콜라에 그
1: 맞아요.
2: 종류도 뭔가 되게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0: 맞아요.
2: 어떤 걸 할까, 이 쟁반에 뭘 올려놓으면 이들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1: 맞아요.
2: 근데 콜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새하얀 그 김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치즈랑 크래커.

0: 앞에 따위를 붙이는 게
1: 맞아요.
0: 사실 시대상으로 봤을 때 되게 고급 음식일 거
1: 그죠.
0: 아니에요. 그걸 땅이라고 말하면서 주전부리를 갖다
1: 네,
0: 시키는 게.
1: 맞아요. 근데 압권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쟁반을 들고 스키가 방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2: 네.
1: 그런데 현규가 쓱 창밖을 내다보는 여벌구를 보이며 앉아 있어요. 창밖에 동글장미께로 시선을 던지면서 여벌구를 보이며 앉아 있는데 까무레한 피부, 꽤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그 옆면의 얼굴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볼때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통도 이렇게 잘생겼어라고 생각을 속으로 해요.
2: 푹 빠져 있습니다.
1: 그리고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거리네. 이런 부분을
2: 그
1: 세세하게
2: 곱슬머리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1: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거리네. 이렇게 보는데 스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곱슬머리는 사납다던데.
0: 오히려 좋아 이런 거지.
1: 그랬더니 현규가 뭐라고 했게요?
2: 뭐라고요?
1: 아니, 숙희? 정말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숙희로서는 왜 이토록이나 거세게 저항하고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인지. 아니야, 곱슬머리 사납다던데 라고 하면 자기 말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현규가.
2: 네.
1: 그런데 현규가 아니, 아니, 사납지 않아. 라고,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 라고 몇 번을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한 기쁨인 거죠. 스키로서는.
2: 근데 좀 초치자면 약간 많이 들어서 짜증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1: 왜
0: 이건
1: 이러시는
0: 행위라서.
1: 거예요, 오늘 다들.
0: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2: 아,
0: 곱슬머리가
2: 과학적이지
0: 사납다니.
2: 않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
0: 그건 혈액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2: 그렇긴 하네요. 아니, 현규 지금 장미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1: 네.
2: 진짜 옆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던 거 맞군요.
1: 그렇죠,
2: 시선만
1: 그렇죠.
2: 거기 돋고 이쪽에 귀를 열고.
0: 아, 둘이 똑같아요. 그는 이렇게 마음에
1: 네.
0: 이렇게 자신의 서로 드러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잖아요.
1: 그렇죠.
2: 진짜.
1: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어떤 애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보이는 대목들이 나열되면서 좀 독자도 따라서 설레는 그런
2: 네.
1: 기분에 빠지는 것 같아요.
2: 육현진님이 제목만 듣고 제가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젊은 느티나무가 만나 있는데 첫 문장 듣고 맞아서 소름 돋았어요. 아, 소설 얘기 들으면서 학창 시절에 책 읽으면서 그때 몽글몽글했던 거 기억이 너무나 떠오르네요. 참고로 제 나이 50입니다라고
1: 너무
2: 하셨습니다.
1: 좋네요.
2: 와, 이 진짜 학창 시절에 봤던 이야기. 장미수님도 와, 믿을 수 없네요. 방금 들어왔는데 듣자마자 젊은 느티나무 알수 있었어요. 수십 년전 고등학생 때던가 이 소설에 완전 빠졌죠.
1: 숙희의 나이와 동갑이었네요. 고등학생 때라면.
2: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뭐 이럴 때 이걸 이제 책으로 읽었을 때 얼마나 이게 그 다른 작품들 사이에서 산뜻하게 다가왔을지가 좀 느껴지시죠.
1: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앨러니스 모리셋의 음악 Uninvited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최종은님이 오늘 노래가 숙희 마음속 깊은 곳을 잘 나타내주네요라고 하셨어요. 이 우리 피디님이 선곡하실 때 숙희 속마음, 이 독백 요거 염두에 두고서 또 이렇게 선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전달이 된것 같아요. 임용은님은 예, 여기까지 지금 얘기 듣고 현규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현규 무엇을 잘못했나요?
1: 잘생김이 죄일까요?
0: 이거 본인이
1: 플러팅?
0: 알고 있는 것 같은,
1: 네.
0: 그쵸? 홍은심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숙희의 말투에서 오키가 떠올라요.
2: 그건
1: 네.
2: 제가 잘못했네요.
0: 오키.
1: 아니, 저도 비슷하게
0: 아저씨.
1: 느끼긴 했었는데. 작품 문장 보면서
0: 오키가.
1: 말투가 되게 비슷하다.
2: 그 시절의 말투인가요?
0: 그렇겠죠. 신수아님은 선생님이 교실 들어오기 전 쉬는 시간에 보다가 수업 중에 허벅지 위에 감추고 읽었던 기억이 지나가요. 맨 앞자리라 다 아셨을 텐데 모른 척 해주셨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책을.
2: 감추고 읽지 않아도 되는 너무 좋은 명작인데,
0: 다른, 그러니까 쉬는,
2: 금기적 설정이 들어가서
0: 그런가? 아, 다른 수업
2: 은근히,
0: 시간에?
2: 아,
0: 혹시?
2: 다른 수업 시간에?
1: 수학 시간에 이걸
2: 그럴 수도
1: 펼쳐서
2: 있겠네요.
1: 봤다거나.
0: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2: 하긴 이
0: 또.
2: 소설은 한번 펼치면 끝까지 가야 돼요.
0: 맞아요.
2: 네.
0: 분량이 아주 길지도 않고
1: 맞아요.
2: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0: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2: 맞아요. 이 소설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청춘 드라마나 좀 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고교 시절의 어떤 첫사랑 이야기를 다룰 때
0: 네.
2: 꼭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학교 앞 수도가라든가.
0: 아, 수도가.
2: 햇빛이 쨍하게 비치는데 그 호스로 막 서로 간에 장난치는 그런 물빛 영롱한 그런 장면들
1: 맞아요.
2: 있잖아요.
0: 네,
1: 무지개
0: 좋죠.
2: 그쵸. 지금은 굉장히 클리셰 같은데
0: 네.
2: 이 젊은 느티나무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0: 아.
2: 그래서 현규가 테니스 치러 갈래?라고
0: 네.
2: 묻고 이제 옷 갈아입고 라켓 챙겨서 테니스를 한판 친단 말이죠. 와, 참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키가 져요. 그러고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약수터를 가는 거예요.
0: 네.
2: 그 근처에 또 약수터가 하필이면 있네. 그래서 약수니까 많이 마셔라고 하면서 현규가 그 약수터에 놓여 있는 표주박에다가
0: 네.
2: 물을 한가득 떠가지고 이제 입가에 대주는 거예요. 숙희
0: 저
2: 입가에.
0: 그 장면에서 그 표주박이 좀 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2: 네. 이
0: 워낙에.
2: 시절에는 표주박이 필요했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 네.
0: 코크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2: 맞아요.
0: 이 소설 안에서
2: 네.
0: 표주박? 이런 갑자기까지는. 예, 근데 아무튼 그 표주박으로 물을
2: 맞아요.
0: 떠주는.
2: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약수터 주변에 바위도 있고
0: 네.
2: 바위 위에 연두색 버들잎이 막 우아하게 늘어져 있고 빨간 꽃을 따닥따닥 붙인 이름모를 나무도 한 그루 가지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과정에서 그 꽃그늘 아래에서 지금 표주박에 물을 한가득 떠서
0: 네.
2: 현규가 숙희의 입에 대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떨리니까 조금만 마신 거예요.
0: 네.
2: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아주 가까이에 숙희 가까이에 얼굴을 붙이고 있는 현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표주박에 물을 버리지도 않고 표지박을 새로 닦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마셔버린 거죠. 네. 그래서
1: 대단한 친구예요.
2: 그렇죠.
1: 돈
2: 근데
1: 받아야 돼.
2: 그렇죠. 근데 그
0: 돈
2: 순간
0: 받아야 된다고.
2: 그 순간 숙희의 마음속에는 온갖 슬픔과 초조함과 조바심이 가득 차는 거죠.
0: 왜 계속 슬픔이
2: 네,
0: 따라다녀요?
2: 오빠라고 해야 되니까요. 현규 씨나 현규가 아니라
0: 네.
2: 정말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내 새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고
0: 네.
2: 그 과정에서 다시 집으로 숙희의 방으로 돌아와서 숙희가 조금 전에 테니스 치러 나가기 전에 이제 코크 한 잔을 따라서 유리잔에 따라서 쟁반에 받쳐서 줬었잖아요.
0: 네.
2: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책상 위에. 그래서 그가 마시다 둔 코크의 유리잔을 이제 집어서 자기 입에 대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또 전환이 되죠.
0: 모든 흔적이 지금 다 내가 지금 지나칠 수 없는 자극들인
2: 맞아요.
0: 거고.
2: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면서 서울에 올라오지 말걸.
0: 네.
2: 현규와 만나지 말걸.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힘겨운 고통 속에 놓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로 계속 나날을 보내게 되고, 서울에 와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여고생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살결이 자꾸만 희어진다거나, 왜냐면 시골에서 계속 천방지축으로 뛰어놀아서 까무잡잡했던 피부가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계속 살결이 희어진다거나 어떤 신체의 변화를 느낀다거나 할 때부터 나는 현규와 이루어질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도 느끼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슬프고 초조하다. 정직히 말한다면 내 기분은 1분마다 달라진다. 그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물결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죠.
0: 인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2: 너무너무 예쁘대요.
0: 숙희가.
2: 네, 미스
0: 그쵸.
2: 이 여고에 뽑혔을 정도로 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내가 예쁜 편인가?로 이제 느껴질 정도로 온 집안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또 현규의 반응은 와 대단하다 축하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뾰루퉁하고 뜨악한 반응이어서 또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숙희는 현규의 얼굴과 표정과 낯빛을 좀 살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로도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0: 3148 쓰시는 카페이님, 느티나무는 그냥 듣기만 해도 젊은 푸른 연두와 초록이 전해지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2: 맞아요.
0: 그리고 김주희님은 염자간님 웃음소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비누 향기 같아요.
2: 그렇게
0: 하셨습니다.
2: 말씀하셨나요, 제가?
0: 네. 이
2: 네.
0: 자연스럽게 웃음소리가 또 비누 향기를.
1: 그러게요. 되게 플러팅 장인이시다.
0: 주희님이? 네. 그러니까요.
2: 재밌는 건 이제 현규와 숙희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K 장관의 아들. 지수 캐릭터.
0: 그러니까 지수.
2: 오빠의 아주 부잣집이고 잘생긴 이 친구까지 등장하면서 또 지수가 스키를 좋아하는 거예요. 러브레터까지 써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가 나타나면 그럼 뭔가 진행이 빨리 되잖아요.

0: 그쵸.
1: 감정을 조금 더 빨리 알게 되고.
0: 맞아요. 지수의 등장 이전에는 현규가 숙에게 갖는 마음의 정체를 알 길이 없었는데, 그 아무렇게나 지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러브레터를 아무렇게나 이제 던져놨을 건데, 그게 현규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제 현규가 자신의 감정을 좀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현규가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지수 만났어? 아주 우연히 산책길에 지수와 만나서 동행했을 뿐인데, 창밖으로 그걸 발견한 현규에게 뺨까지 맞죠.
1: 그러니까 그
0: 네.
1: 장면에서 지금 동민정감
0: 그러니까요.
1: 너무 놀라신 거
0: 그쵸.
1: 아니에요?
2: 문화적 혼란이
0: 서로
2: 왔습니다.
0: 간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인 건데, 그때 또 스키는 또알수 없는 기쁨과 이 정말 뜻밖의 공포감까지 느끼면서
1: 네.
0: 시골로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걸 또 현규가 찾아옵니다.
2: 급진적이야.
0: 와, 네.
2: 바로 시골로 가버려.
1: 맞아요. 아, 재밌어요. 지금 이
0: 찾아와서,
1: 전개가.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슈리로 불렀던
1: 네.
0: 새아버지는 지금 미국 여행 중인데, 이 숙희의 엄마를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숙희 엄마가 내가 다녀오면 정말 1년은 좋게 걸릴 텐데, 어떻게 이 집에서 둘이 잘 지낼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미국 갈 채비를 시작하고 시골로 도망친 숙희에게 현규가 찾아와서 우리에겐 또 다른 미래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달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1: 네.
0: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앞서 언급했던 해방촌 가는 길, 젊은 느티나무,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쓰여졌던 임진강의 민들레까지 한번 강신재의 문학 세계를 새롭게 쫓아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임진강의 민들레는 또 굉장히 신기하게도 다시 배경이 한국전쟁으로 돌아가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 후반에 쓰여졌던 해방촌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리얼리즘과 젊은 느티나무에서 보여줬던 또 다른 이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유미주의적 감각까지 더해져서
1: 네.
0: 또 다른 전쟁 소설로 읽힐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을 독자에게 선물해 줍니다.
1: 그렇군요. 오 원더의 Without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소설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송현진님 처음 들었는데 너무나 흥미진진하네요. 사실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데 추천해주신 책까지 세 권 모두 읽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주셨죠. 강신재 작가의 소설들. 그리고 3148 쓰신 카페인님, 강신재 작가는 오늘날 트렌디 소설, 트렌디 드라마, 로맨틱 영화의 1세대 작가쯤 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0: 이 작품에선 또 그런 느낌이 나죠. 이영애님, 실록이 짙어가면 젊은 느티나무라는 제목이 떠오르는데 오늘 다뤄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끝에서 그 현규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숙희가 있는 시골까지 와서 좀 또 코믹하게 생각하면 되게 코믹해요. 숙희가 그 느티나무 둥지를 네. 끌어안고 있는데 그 아는 채로 들으라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지.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우리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형규가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게 당장 우리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뭐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시간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맞죠. 유예하고 지금 숙희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되게 또 어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말이
1: 철없는 것처럼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0: 그렇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숙희 그 발바닥에 징 박아줄까 이런 농담하는 거 약간 세상에 뭐야 이 문제 너무 서럽게 그래. 느껴지기도 했는데
2: 참 다층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긴 하죠.
0: 구두 안 신고 다녀도 되게끔 발바닥에 징을 박아준다다니 세상에. 근데 그런 캐릭터
2: 옛날 농담인가 봐요.
1: 그쵸. 그 시절에는 무슨 농담이나 요즘 말로 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런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든든한 거예요. 현규가.
1: 그러네요.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몰랐고 사실 따라갔을 때도 뭔가 어쨌든 우린 봤잖아요. 두 사람이 그 열정적인 모습.
0: 맞아요.
2: 네, 뺨을 때리고 뭐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장면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먹을 거 달라고 한 거라든지. 근데 줬더니 먹지도 않고 남겨놨다는 거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어쨌든 엄마 아빠는 또 미국에 간대. 1년 동안.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둘만 남아둘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을 되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스럽게 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는 게 되게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그런 열린 엔딩이면서도 되게 깔끔한 느낌을 받긴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희가 내 팔과 내 다리, 내 몸으로 일어선다 이렇게 지금 되게 웅장한 결말을 보여줬다면 이번 이 젊은 느티나무의 숙희도 우리는 이제 사랑해도 되는 거다. 내가 사랑을 그만두어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1: 맞아요. 어떤 여성 주체의 욕망의 발현 차원에서라면 확실히 굉장히 세련된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지금 0675 쓰시는 카페인님, 북카페 듣는 시간 세상 행복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시면 더 아마 기대되실 겁니다.
2: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출구 상점.

0: 상점에는 뭔가 너무 재밌는 얘기여서 그런지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이 후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뭔가 사강의 작품도 많이 떠올랐고 뭐 슬픔이 안녕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금기시 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되게 여름날에 휴가를 떠나서 되게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1: 맞아요.
0: 되게 비슷한 느낌도 있고 주인공이 약간 맞닿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 작가 중에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누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누나라는 작품도 어떤 휴가를 가서 좀먼 친척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면서 그 사춘기 시절에 뭔가 성적인 그런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풀어낸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마지막에 휴가가 끝나니까 끝나고 되게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봐도 이 뭔가 정서와 되게 맞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1: 그러네요.
0: 했었는데 전 수출구 상점을 준비할 때도 독후감 쓰듯이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걸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책 같은 거
1: 느껴져요.
0: 말고 조금이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두 작품은 소개만 해드리고 오늘 가져온 것은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1: 어떤 건가요?
0: 네, 오늘은 모브라는
1: 모브.
0: 모브라는 색깔의 물감 튜브를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1: 물감 튜브를.
0: 네, 옅은 보라색.
1: 옅은
0: 네,
1: 보라색.
0: 오늘 고은 작가님이 이걸 보고 또 보라색 옷을.
1: 맞아요. 보라색을 또 좋아하지만 또 오늘 또, 출구 상점에 보라색이래 하면서 이제.
0: 거의 면접 프리패스죠, 이러면. 너무 좋죠. 네. 저는 찾아봐도 집에 보라색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라색 옷도 없고, 보라색 뭐 장식이라든지 뭔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다행히 고은 작가님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오늘은 이 색깔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언제 많이 쓰였을까? 라고 하면 거의 모든 색깔은 인상주의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많은 색채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옅은 보라색, 모브 색깔의 튜브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라벤더라거나
1: 꽃.
0: 딱 봐서 보라색인 것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보라색인 것들 그런 거에 많이 쓰였지만 또 빛의 화가들이니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죠. 네.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검은색이죠. 네,
1: 그쵸.
0: 그래서 이전의 화가들은 모두 다 그림자를 표현할 때그 검은색 계열로 표현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인상주의 화가의 눈에 보기에는 그림자가 왜꼭 검은색이지? 우리 눈에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빛에 따라 보니까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던데? 심지어 좀 다른 색들이 많던데? 그리고 이 색이 가장 정확하던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색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모브 색깔. 네, 옅은 보라색을 많이 섞어서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석양을 보면 석양에 질때 이렇게 그림자 지는 그런 색감들 이런 걸 보면 그 그림자 색감은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서 나오는 보라 색감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너무 정확히 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림자는 인상주의 화가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그림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보랏빛 나는 그런 색깔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채학적으로 보면 보라색은 빨강하면 충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충동의 이미지, 맹목적인 이미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고 파랑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말하자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색깔인 거죠. 근데 그 둘을 섞어야지 보라색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면 보라색은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맹목적이기도 하면서 차분한 그런 색깔인 거예요. 이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가 누굴까? 당연히 이 작품 속에 있는 숙희와 형규. 두 캐릭터가 지금 이 보라색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작품을 보면, 청춘의 작품들을 보면, 무조건 빨강인 캐릭터가 나올 때가 많고, 또 무조건 파랑인 캐릭터가 나올 때가 많은데, 이두 캐릭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 이 가장 잘 어울리는 두 캐릭터의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작품 보면 보라색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0: 처음,
1: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0: 그쵸?
1: 작가님이.
0: 네, 처음 만났을 때그 진보랏빛 양탄자라거나 또 초저녁 테라스에서 보는 그런 석양의 빛, 빛깔이 보라색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에 보랏빛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약간 이두

0: 캐릭터의 현재 상황을 작가님이 색깔로 표현한 게
1: 그러네요.
0: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두 캐릭터에게 지금 두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색깔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걸 선물해주면 아, 내 지금 상태는 이렇구나. 근데 여기서 뭘덜 알지, 뭘더 할지, 이걸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구나.
1: 네.
0: 파랑을 더하면 좋은 운의 사이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빨강을 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1: 네.
0: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죠? 그리고
1: 그렇죠.
0: 보랏빛으로 몇 년을 지나다 보면 색깔은 보통 햇빛을 받으면 옅어지잖아요. 물감도 그렇고,
1: 네.
0: 바래지잖아요. 그렇게 바래지면 그 바래진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결정은 지금 하지 말고, 형규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보자. 라는 게또이 소설의 엔딩이니까, 한번 일단은 보라색으로 다 칠을 해놓고, 다음에 뭘더 섞을지는, 각자가 결정해보는
1: 그쵸.
0: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구상점에서는 이 보라색, 모브 물감, 이거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나라님 지금 감동하셨습니다. 모브, 아, 역시 동민 작가님의 새로운 연결 시선에 놀라요.
0: 네,
1: 어,
0: 꿀튀김입니다.
1: 성공인데요. 네. 김수희님, 다음 주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오늘 라벤더 빛깔의 고님 신비롭습니다. 다음 주에 드레스 코드? 어, 다음 주 작품을 먼저 일단 얘기를 좀
2: 오,
1: 예고를 해주시면
2: 갑자기
1: 우리가
2: 다음 주에는 손창섭의 혈서인데요.
1: 근데
2: 1955년
1: 네,
2: 작품입니다. 네.
1: 다음 주는
0: 네,
1: 손창섭
0: 정해졌네요.
1: 작가의
2: 빨간색
1: 혈서.
0: 네, 혈서.
1: 빨간색으로.
0: 네.
2: 한국 단편문학선에 수록이 되어
1: 예,
2: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는 일단은 작품을 읽어볼게요.
0: 네,
1: 네,
0: 읽어보고.
1: 인상파적으로 접근하면 혈서라고 다 빨간색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0: 그쵸, 네.
1: 그렇죠.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 분입니다. 7709 쓰시는 카페이님. 전후의 사회와 일상을 그리던 강신지 작가님이 이 60년에, 1960년에 젊은 느티나무 썼다는 얘기 듣고 제목이 갑자기 환하게 들렸습니다. 폐허를 지나온 시대에도 사람은 다시 사랑을 생각하고
2: 아,
1: 마음속에
2: 맞습니다.
1: 푸른 것을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요즘 현실을 견디느라 제 마음을 자주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랑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이야기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꼭 필요한 얘기를.
0: 너무 좋은 독후감. 네,
1: 그렇죠.
0: 장원급인데요, 이러면.
1: 장원급. 4985 쓰시는 카페인님께도 드릴게요. 어렸을 때 살던 삼척시 근덕면에 시장 초입에 아주아주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항상 엄청난 크기의 나무 보면서 감탄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30대가 되고 옛 시절이 그리워서 찾았던 그곳에는 많이 야위고 지지대로 받쳐져 있던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뇌리 속 기억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낯설기도 하고 뭔지 모를 서글픔도 느꼈던 돌아가고픈 유년 시절이 너무 많이 떠올랐던 시간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 진짜 아까 동민 작가님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색이 바래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이 사고파로 쓰는 카페님 요 사연 보니까 강신지 작가님이 이 젊은 느티나무 후속을 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2: 네, 그래서
1: 이런
2: 아까
1: 거.
2: 제가도 임진강의 민들레 62년 작품까지 소개를
1: 네.
2: 해드렸는데, 그 소설이 이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주인공
1: 오.
2: 이화의 사랑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 아.
2: 아주 완벽한 해방촌 가는 길과 이 젊은 느티나무의 결합본이라고 할까요?
1: 어, 그렇겠네요.
2: 그래서 임진강의 민들레까지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 좋습니다. 오늘
2: 네.
1: 3부작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0: 네,
1: 뵐게요.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으로 준비했어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고대인들은 코를 골지 않았다고? 코골이를 비롯해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우리가 너무 흔하게 겪는 이 질환이 실은 우리의 진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호흡하기 어렵게 진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불을 사용한 이후부터 산업화가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드럽고 먹기 편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덜 사용하게 되자 자연스레 두개골의 모습이 바뀐 것인데요. 진화가 반드시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라이브 음원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렸던 EBS 창사 특집 세계음악갱 공개방송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 방송이 6월 22일 월요일에 방송되죠. 공개 방송을 앞두고 주말 이틀 동안 다양한 라이브 실황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벌써 2년 전이네요.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라이브 음악입니다. 에펠탑에서 셀린 디옹이 부른 In Malamour, 사랑의 찬가. 이 곡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하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 셀린 디옹이 에펠탑에서 부른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 In My Amour 사랑의 찬가 이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펠탑이라는 장소가 주는 특별함도 있었고요. 또 오랫동안 희귀 질환에 시달리다 복귀한 셀린 디옹의

개인사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던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이 노래 하나로 단숨에 분위기가 전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 노래는 오랫동안 월드차트에 머물면서 셀린 디온과 샹송, 사랑의 찬가 모두 명불허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음원 보내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

프랑스 팝 록의 대부 쟈니 알리데가 터프한 목소리로 부르는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2000년 에펠탑 라이브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영화와 광고, 또 BGM으로 들어왔던 에디트 피아프의 원곡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죠. 쟈니 알리데가 노래한 No, je ne regrette rien.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2000년 에펠탑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실황 음원. 이번에는 익숙한 팝 음악을 리메이크한 라이브 음원입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렌 우드의 노래 Fallen. 이 노래를 스페인 밴드 Presuntos Implicados와 미국의 재즈 R&B 싱어 랜디 크로포드가 함께 부른 Sueños, 꿈이라는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아일랜드

0: 현대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의 대표곡 The Bluest Daughter를 브라질의 두 가수 아나 카롤리나와 세우 조르지의 라이브 버전 에 이수 아이 그게 다야 이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 todos ustedes, Miss Randy Crawford.

영화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팝송 두 곡을 글로벌 뮤지션의 라이브 해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영화 프리티 워먼에 쓰였던 Fallen을 스페인 그룹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와 미국 가수 랜디 크로포드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영화 클로저의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히트했던 데미안 라이스의

블루얼스 도터를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와 세우 조르지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음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로 떠납니다. 멕시코의 슈퍼스타 루이스 미겔의 오뚜 오닝구나,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크리스티안의 프리메로 엘 아모르, 사랑이 먼저. 그리고 브라질의 호베르투 칼로스의 아 디스탄시아, 멀리서. 이 노래까지 라틴 발라드 세 곡을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틴 발라드 세 곡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루이스 미겔의 오뚜 오닝구나,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크리스티안의 프리메로 엘 아모르, 사랑이 먼저, 그리고 호베르토 칼로스의 아지스탄시아, 멀리서였습니다. 라이브 음원 보내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라틴 팝스타 리키 마틴의 2006년 MTV Unplugged 앨범에서 Tu Recuerdo, 너의 추억이라는 노래 골랐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스페인의 플라멩고 팝 그룹 참바오의 보컬 라 마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싱어송라이터 도미 도레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브라질의 이베치 상갈루가 자신의 콘서트에 스페인 가수 알레한드로 산스를 초대해서 산스의 히트곡 키시에라세를 함께 부른 퍼포먼스도 이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최고 인기 여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이베지 상갈루가 자신의 콘서트에서 스페인 가수 알레한드로 산스와 함께 부른 라이브곡 키세라 세르 지금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셨던 곡은 리키 마틴과 라마리데 참바오 그리고 또미 또레스 이세 뮤지션이 함께한 뚜 레꾸에르도 너의 추억이었습니다. 세 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라이브 가수로 사랑받았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입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는 이탈리아 대중가수 최초로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죠. 그의 콘서트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발리오니의 음악은 이탈리아의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리오니의 노래 중에서요. 밀레 지오르니 디떼 에디메 너와 나의 수많은 나날들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뜨거운 공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스타디움 공연 실황으로요. 밀레 지오르니 디떼에 디메, 너와 나의 수많은 나날들 전해드렸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음행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라이브는 멕시코 밴드 마나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En el Muelle de San Blas, San Blas 부두에서 1999년 MTV 언플러그드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엘 말로, 악당 또는 실력 없는 자. 미국 뉴욕을 살사 제2의 본고장으로 만든 레코드 레이블 파니아 올스타즈에서 1967년 발표한 앨범의 제목입니다. 앨범 재킷에는 라틴 아메리카계 청년 둘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받쳐 입고요. 거만하게 꼬나보는 가운데 빨간 글씨로 윌리 꼴론 엘 말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전면에 나선 청년이 바로 윌리 꼴론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죠. 앨범 엘 말로는 파니아 레이블에서 발표한 윌리 꼴론의 데뷔 앨범

타이틀입니다. 동시에 그의 별명이었죠. 푸에르토리코 혈통의 브롱크스 태생인 뉴요리칸 윌리 콜론이 이 파니아 레이블에 입성했을 때 그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 주변 선배 음악인들이 그를 무시하며 붙인 멸칭입니다.

윌리 콜로는 이런 멸시를 회피하는 대신 역이용했습니다. 그를 실력 없는 놈이라 비웃은 선배들은 주로 1950년대부터 뉴욕 라틴 음악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맘보 뮤지션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면은 나비 넥타이를 두른 턱시도 차림에 재즈 빅밴드나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점잖은 규격에 준하는 맘보 음악을 선보였죠. 윌리 콜로는 이미지와 사운드 양면에서 이들과 거의 정반대의 방법론을 따랐습니다. 엘 말로의 용례 중에 갱스터, 무법자의 이미지를 부각해서요.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입고 불량배 같은 표정을 지은 사진을 데뷔 앨범 표지로 내세웠죠. 그리고 맘보 오케스트라의 정제된 사운드가 아니라 트롬본이 주도하는 거칠고 후끈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역사에 남을 역공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이른바 엘리트주의적인 라틴 음악에 맞서 뉴욕의 라틴 청년들의 현실과 저항, 욕망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음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엘 말로의 성공 이후 윌리 골론의 별명은 엘 말로 델 브롱크스, 브롱크스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브롱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군락이자 도시 빈민 공동체 마리오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 본토 섬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푸에르토리코인 정착지가 되면서 브롱크스는 언어, 음식, 문화적 인프라까지 완전히 라틴화된 날것 그대로의 역동적인 바리오가 된 터였죠. 그곳에서 나고 자란 윌리 골로는 12살부터 트럼펫을 연주했지만 14살 때 트롬본으로 전향합니다. 트롬본 위주로 구성된 푸에르토리코 음악을 접한 후라고 하네요. 3년 후 뉴욕 살사 레이블 파니아에 스카우트된 후에 데뷔 앨범 엘 말로부터 빅 히트를 기록하면서 뉴욕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판도를 바꿉니다. 파니아 레이블의 전속 송라이터, 오케스트라 악단장,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윌리 골로는 살사의 미국화, 아니 세계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는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이주민 뉴유리칸이 겪는 인권 문제, 사회적 소외감과 생존 투쟁을 살사의 세계관에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살사라는 장르를 댄스 음악을 넘어서 모든 음악을 흡수할 수 있는 개방된 개념의 장르로 바꾸었죠. 그는 재즈, 브라질 음악, 락, 아프로 카리브 음악 등등 글로벌 음악 스타일을 접목하면서 살사 사운드 스케이프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입니다. 2009년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윌리 골로는 말했습니다. 살사는 쿠바의 송쿠바노의 파생적 혼합물로 규정되지요. 부분적으로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살사를 미국 뉴욕 라틴 아메리카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치적 스탠스로 만든 당시 17세 청년으로 출발했던 윌리 콜론을 만나봤고요. 보통 번스타인과 손다임의 작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떠올리면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뭐 보통 셰익스피어의 그 서사를 떠올리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겹치네요. 포에르토리코 출신의 갱단 출신의 그 젊은이들 이야기였으니까요. 음악만 싹 바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67년도 17의 나이에 발표한 데뷔 음반 수록곡 엘 말로 악당 동네 짱뭐 이런 뉘앙스죠. 이 보컬은 엑토르 라보예라는 또 걸출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보컬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보통인데요. 기존의 보컬리스트를 갈아치우고 액돌 라버웨가 등장했을 때 윌리 콜론이 거의 모든 곡을 이 보컬리스트와 녹음해서 데뷔 음반을 구성했죠. 둘의 출신도 좀 다릅니다. 배경도. 한 사람은 뉴요리칸 출신의 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악동이었고 한 사람은 뽈또리코에서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순둥순둥한 그러나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그러면서도 영혼이 있는 그런 보컬리스트. 이 조합으로 다 정리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심장을 가진 최고의 악당이다. 단순히 폭력배가 아니라 배짱과 기계가 있는 진짜 백이다. 저리 비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치 그 힙합 랩의 그 스웩이 느껴지는 그런 랩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살사가 소스라고 사전적으로는 풀이되어 있죠. 소스. 파니아의 대표 조니 파체코가 그런 의미로 살사라고 홍보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든지 섞어들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아트폼 살사 이야기 그 주역 윌리 콜론을 만나봤습니다.

1965년 11월 21일 프랑스 국영 방송사가 주최하는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Jeu de la chance 행운의 게임 이 무대에 당시 19살이었던 한 소녀가 올랐습니다. 소녀는 잔뜩 위축되어 있었죠.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향 아비뇽을 떠나 처음 파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오디션에서 이 소녀는 강한 억양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았다네요. 강한 억양은 프로방스 사투리 때문이었고 두서없는 말은 난독증 때문이었다죠. 이 면접관들은 아이 촌스럽다 말도 제대로 못하냐 라며 비웃었고 소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죠. 소녀가 고른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제제벨이었습니다. 대담하고도 정교한 비브라토, R 발음을 강하게 굴려 떠는 특징, 당당하면서도 고아한 음색까지. 에디트 피아프의 범접하기 힘든 창법을 이 촌뜨기인 줄만 알았던 19살 소녀가 완벽하게 재현하자 방송국 현장의 모두가 경악했답니다. TV로 이 무대를 보던 프랑스 전역의 시청자도 다르지 않았죠. 방송 이튿날 거의 모든 프랑스 주요 일간지가 일면 기사로 다루며 오, 에디트 피아프의 재림을 알렸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레이 매튜입니다.

미레이 마티유에게 에디트 피아프는 오랜 꿈의 화신이었죠. 1946년 아비뇽의 빈민굴에서 14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서 TV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공연을 본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14살에 학업을 중단한 후 공장 노동자가 된 시절에도 어렵게 번 돈을 아껴 보컬 레슨을 받을 정도로 부단히 꿈을 향해 나아갔죠.

TV 경연대회를 계기로 단박에 레코드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이듬해 발표한 데뷔 앨범이 이 몇 달 만에 100만 장을 웃도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할 즈음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르 모아노 다비뇽, 아비뇽의 참새였답니다. 참새는 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했던 에디트 피아프에게서 물려받은 칭호였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볼모리아 같은 거장들이 참여한 것도 에디트 피아프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마냥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미레이 마티우는 1970년대 그녀 이력의 중반기부터 에디트 피아프로 귀결하는 정통 샹송 계보의 밖으로 나섭니다. 샹송에 유로팝 스타일을 도입했고 클래식 아리아에 도전하는 가운데 초창기 극적인 감정 표현을 내세웠던 창법에서 절제하는 테크닉도 선보였고요. 치열한 노력 끝에 난독증을 극복한 후 11개의 언어로 레코딩한 이 다국적 디스코그래피를 구축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번역하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의 정통 샹송 지키 후손에서 크로스오버 샹송을 거쳐 프랑스의 이 음악 역사를 세계에 전파한 미레이 마티우를 만나봤고요. 초창기에서 한 곡, 중후반기 대표곡 한 곡,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R자 발음이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있겠는데요. 이 근데 기억이 나네요. 조르주 브라상의 곡들을 들을 때도 이 R 발음이 상당히 독특했고요. 레오 페레, 이브 몽땅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에디트 피아프의 그 발음, 미레이 마티우의 발음도 사랑을 받았다 이거네요. 첫 곡, 몽크레도, 나의 신조라는 곡, 당시 발표 당시 19살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경음악의 그 아이콘이죠. Love is Blue 뭐 이런 곡으로 유명한 폴 모리아트와의 협업으로 또 힘을 얻은 사례. 두 번째 곡, 30대의 나이에 발표한 인비다모와 필생의 사랑 이었습니다. 원곡자는 샤를 아즈나부르라는데요. 이 필생의 사랑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아즈나부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에디트 피아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곡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안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뭐 아비뇽의 참새였다가 나중에는 아비뇽의 숙녀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샹송계의 거목 한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네요. 작은 삐아프는 삶의 그늘진 곳을 걸었지만 미래의 당신은 밝은 쪽을 걸을 것이다. 예언처럼. 볼모리아 이외에도 프란시스 레의 엔니오 모리꼬네와의 협업도 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발했다고 하네요.

Vaffanculo. 1993년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 마르코 마지니는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의 제목부터 반복되는 후렴구까지 Vaffanculo라는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Vaffanculo, 많이 순화해서 빌어먹을 정도로 해석하지만 이탈리아어로 대단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욕설이랍니다. 2년 전인 199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3위에 입상한 후 마르코 마지니는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덤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가 이탈리아를 향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판쿨로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죠. 라디오와 TV 방송국 다수는 이 곡의 방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가요제나 공식 음악 행사 주최 측에서는 마르코 마지니의 무대를 원천 차단했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업계, 특히 음악 평론가들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깐토네의 아름다운 서정성을 파괴했다. 대중의 말초적인 관심을 끌려고 의도적으로 이 욕설을 내세웠다. 마르코 마지니는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은 욕설에만 방점을 찍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 관성에 젖은 기성 음악 산업과 함께 그를 원치 않는 이미지로 고착하는 미디어, 언론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절정부에서 이 문제에 욕을 반복해 외치고 있었지만 바판쿨로의 진짜 감정은 이 강성의 분노가 아닌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가짜 시인의 역할에서 물러난다는 선언에 이 차분히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대신 강력한 낙인이 오래도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에따 또래, 저주를 부르는 자라는 낙인은 이후 마르코 마지니가 극적으로 제기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피렌체 태생의 마르코 마지니가 음악을 택한 계기는 그의 나이 1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느끼던 우울 때문이었습니다. 어렸던 그에게 피아노의 세계를 알려준 어머니였죠. 그 덕분에 그는 유년기부터 악보 없이 청음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을 시작하는 천재성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 어머니를 잃고서 그는 피아노에만 매달립니다. 훗날

이 시기를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피아노는 나의 심적 고통을 마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학업보다는 밴드 활동에 더 열성을 보였던 그가 이탈리아 대중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1990년 산레모 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였습니다. 이듬해 산레모 가요제 3위에 입상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1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욕설 파문으로 음악계와 미디어의 철퇴를 막고 대중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록 음악으로 파격을 시도한 앨범까지 실패하자 결국 은퇴를 선언합니다. Vorrei regalarti un cielo d'agosto. 마르코 마지니는 2004년 산레모 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완벽한 부활에 성공합니다. 피아노파 발라드의 선율에 분노와 슬픔에 갈라진 목소리로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했던 청년기를 넘어서 깐소네의 정형까지 탈피하며 거친 기타 사운드를 내세운 이 중반기도 건너온 그는 여전히 모순을 직시하되 포용하는 태도로 인간의 허약함을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마지니는 인간 내면의 어둠을 낭만적으로 동시에 사회적 고발 행위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청년 세대의 개인적인 울화를 집단적 카타르시스로 끌어올리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율과 메시지는 금기가 된 진실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터뜨려 올리는 폭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사회적 금기와 이 인간 내면의 어둠을 음악 미학의 리얼리즘으로 승화시킨 마르코 마지니,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2004년 복귀 후에 산레모 우승을 차지한 바로 그 곡이죠. 루오모 볼란테의 하늘을 나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점으로 아이에게 좀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고 부른 노래. 또 아이러니한 게 그 가사로 낙인을 찍은 그 평단과 그쪽에서 계속해서 2004년 이후에는 마르코 마지니에게 가사상을 줍니다. 현재 또 2026 산레모 페스티벌 가요제에서 최우수 가사상을 받기도 했고요. 올해 봄에는 또 완벽하게 불완전한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 올해 이탈리아 대도시 순회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1984년 여름, 폴 사이먼, 그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재결합 앨범 제작이 무산되었죠. 솔로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죠. 여기에 이혼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터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음악인이 건네준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을 때도 그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11년 바로 이 시기에 폴 사이먼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Under African Skies에서 그는 말합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카세트 테이프는 모요요 보이스의 히트곡집이었는데요.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됐죠. 뒤늦게 모요요 보이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룹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폴 사이먼이 특히 열광한 거는 음박한가 리듬이었습니다. 음박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공동체 타운십의 음악유산으로 타운십 자이브라고도 불렸죠. 폴 사이먼은 그 리듬 속에서 그가 오래전 좋아했던 1950년대 리듬 앤 블루스의 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아프리카 특유의 생명력과 낙천주의로 넘실거렸습니다.

폴 사이먼, 이듬해 초 미국을 떠납니다. 음박 한가를 접목한 새 음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아공 흑인 뮤지션들을 모아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그들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뜻에서 시간당 미화 200달러의 연주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뉴욕에서 최고 수준 세션 뮤지션에게 주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액수였다고 하네요. 남아공과 미국을 오가며 녹음하는 과정에서 폴 사이먼은 남아공 사운드를 이국적인 양념 정도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현지 음악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리듬과 구조를 골조로 삼으면서 서구 팝과 대등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죠. 당시 서구 주류 팝 음악계에선 사실상 전무했던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앨범 그레이슬랜드, 서구 팝과 글로벌 팝 역사에서 당대 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단 하나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앨범의 탄생기입니다.

그레이슬랜드가 몰고 온 돌풍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추산 1,4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이듬해 그래미 어워드에선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자국 음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영미권 팝시장은 폴 사이먼의 그레이슬랜드를 계기로 이 거대하고 다채로운 세계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레이슬랜드가 일군 음악의 옥토에는 오래도록 메워지지 않을 균열이 공존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정치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하는 남아공에 대해 강력한 문화적 보이콧을 결의한 UN. 그 UN은 폴 사이먼이 남아공에 가서 직접 녹음한 것을 맹비난했죠. 남아공 음악을 대등하게 접목한 시도에도 폴 사이먼이 힘없는 아프리카 음악인들의 예술적 자산을 약탈하고 착취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션으로 참여한 음악인 가운데 작곡 권한 배분과 창작권 소유에 있어서 이 폴 사이먼이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슬랜드가 세상에 첫 손을 보인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화적 전유와 서구 백인의 문화적 특권에 대한 윤리적 담론은 아직까지도 팝 역사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 그가 남아공 음악을 접목한 86년 발표 음반 그레이슬랜드 중심으로 글로벌 음악사의 중요한 흥미로운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파라다임이 바뀌는 데 일조한 그런 중요한 행위였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체급의 파급력의 아티스트가 새 음반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임팩트가 그 업계에, 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 모방 사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도들이 이어졌을 거는 뭐 자명한 거고, 아무튼 그 논란이 있는 만큼 칭찬도 많이 받았고, 상업음악 구조 안에서 상업 뮤지션이 당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나, 뭐 이런 도의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생겨서 찾아보니까 한 것도 같고, 좀 더 했으면 칭찬을 더 받았을까, 인간적인 한계가 아닐까, 폴 사이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양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레이슬랜드 음반에서 이게 그러니까 커리어 최고 흥행작이었다는데요. 그 정도였을 거란 상상은 못했는데, 아, 솔로 커리어를 말하는 건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Diamonds on the soles of her shoes. 신발에 다이아가 박힌 그런 신발을 신은 어떤 여성을 묘사하고 있군요. Lady Smith Black Mambazo의 커리어가 이 그레이슬랜드 협업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Lady Smith Black Mambazo 같은 이런 아카펠라 그룹, 줄루어로 노래하는 이 남아공의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폴 사이먼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의 비아냥도 있더라고요. 주변 뮤지션, 남아공 출신의 뮤지션이. 아, 이번에도 서구 백인이 와가지고 남아공의 좋은 것을 또 하나 발견해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적이든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냉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레이슬랜드 솔로 음반은 솔로 커리어의 최고 흥행작 맞습니다. 당연히 사이먼 앤 가펑클 시절에 더 많은 음반을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폴 사이먼이 그랬다죠. 예, 그 내가 듣고 자란 50년대 R&B 전통의 그 곡들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뛸 듯이 깊었다라는 그런 증언이었잖아요. 그런 열망으로 이 뿌리 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선을 브라질로 돌리죠. 세계 음악 탐구의 진정성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음반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어서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오, 여기도 있다.
3: 와, 저기도 있다.
4: 아, 대박, 계속 나와.
2: 아니, 캠리 씨,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섭게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
3: 아니요, 요즘 풍선에 관심을 가졌더니 눈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어떤 걸 한번 알게 되면 계속해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바더 마인호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운전면허 따는 순간부터 내 눈엔 온통 차만 보이고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그렇게 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2: 오, 저 그거 알아요. 신기한 한국어를 배운 날. 하루 종일 계속 제 귀에 그 한국어만 쏙쏙 들리더라고요. 구간 반복 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3: 그렇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가 뭔가 한번 의식하면 온 세상이 갑자기 그걸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2: 맞아요. 근데 캥린 씨, 제가 요즘 치킨 생각을 많이 해서 모든 것이 치킨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현상인가요? 캠리 씨도 하얗고 귀여운 닭으로 보여요.
5: 꼭 귀여워.
3: 그건 그냥 배고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기왕이면 멋지고 시크한 상남자 닭 할래요. 꼭 귀여워. Hello, I'm DJ Camden, and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6: Hello, I'm DJ Makaya, and I hope to stay a part of your world.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캠든입니다.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김범수의 나타나였습니다.
1: 항공이들 앞에 나타나.
0: 예, 예.
1: 라디오 하러 왔잖아.
0: 예, 예. 네, 마카야 씨. 오늘 오프닝에서는 바더 마인호프 현상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거나 관심이 생기고 난 후 계속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1: 아, 네. 있습니다.
0: 뭐죠?
1: 저는 그 막 버스나 뭐 지하철에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저는 그 광고 중에서 무슨 음료수 광고를 한번 봤거든요.
0: 네.
1: 그 광고를 보고 나서 뭐 지나가는 버스들이나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갈 때 그
0: 네.
1: 음료수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뭔가 네.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0: 네.
1: 뭐 그 마인호프 현상도 생각이 나지만 뭔가 광고의 효과도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1: 아, 광고가 이래서 하는구나.
0: 저도 그 어떤 신발이 있었는데요. 그 색깔이 약간 아 뭐 샌드

0: 이게 이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생각하면 진짜 많은 게 약간 이거에 관련된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또 그리고 이렇게 물건도 있는데 혹시 만약에 머릿속에 남아서 계속 듣게 된 노래가 있을까요?
0: 아, 진짜 요즘에 전 진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
1: 무슨 노래?
0: 코르티스의
1: 네.
0: Red Red.
1: 아, Red Red.
0: 너무
1: 아.
0: 그 이제 와, 노래를 너무 잘 만든 게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되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1: 네.
0: 근데 이제 빨간색이 보이면 Red Red 이러고 초록색이 보이면 Green Green 이래요. 뭔지 알죠?
1: 그럼 진짜 성공한 거다. 그 노래를 만들 때 의도? 네, 이게
0: 그러니까요.
1: 뭔가 잘.
0: 맴돌아요.
1: 그리고 심지어 마카야시 그린을 좋아하잖아요.
0: 아, 그린, 그린. 아, 저 그린 너무 좋아하죠. 캠네 씨도 뭐, 노래 있어요? 약간 계속
1: 한번
0: 맴도는
1: 듣고
0: 노래.
1: 머릿속에
0: 예.
1: 맴는 노래요? 아, 저 항상 어디 가서나 이게 안 돼요.
0: 네.
1: 보드카 크랜베리.
0: 아, 그거는 맴도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캠네 씨가?
1: 아, 그쵸. 계속 듣기도 한데요. 노래가 안 틀어도,
0: 계속 재생되는구나.
1: 네, 저는 혼자 그 세상에 갇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노래만이 갖고 있는 그 무드 있잖아요.
0: 알죠.
1: 예, 네, 그 세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0: 좋아요. 그러면 뮤직 말고
1: 네.
0: 땡큐브
1: 아,
0: 있잖아요.
1: 있죠.
0: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친구인데 혹시 알고리즘에 아 이거 뭐 이걸 몇개 봤더니
1: 네.
0: 계속 뜬다
1: 아,
0: 그런 거 있나요?
1: 사실 몇번 보기보다도요,
0: 네.
1: 야호!
0: 아 야호. 아하.
1: 뭐지, 리셋느냐?
0: 네.
1: 네.
0: 요즘 완전
1: 네, 완전 진짜 알고리즘 장악하고.
0: 유행이죠. 알고리즘
1: 네,
0: 장악했어요.
1: 사실, 유행어 말고도, 이제 노래도 뜨기 시작하고,
0: 아, 뭐 약간 아, 러브
1: 라미라미라미라.
0: 어택.
1: 네, 러브 어택.
0: 아, 그 노래
1: 네,
0: 좋죠.
1: 그 노래도 뜨고 있고요.
0: 그뭐 예를 들면 뭐 아이돌 한국어 야호.
1: 네, 저 심지어 팬사인회에서도
0: 네.
1: 팬분들이 몇명 시켰어요,
0: 아,
1: 저한테.
0: 요청했군요.
1: 네, 되게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0: 아, 근데 진짜 저도 이거 계속 뜨고, 전 그것도 계속 떠요. 요즘 그 요리 쇼츠를 제가 몇개 봤었는데, 계속 뜨더라고요.
1: 요리 쇼츠?
0: 예, 요리하는 쇼츠들이 이제 계속 떠요. 뭐 예를 들면,
1: 네.
0: 뭐 스테이크 30일 드라이 에이징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서 뭐 그런 비교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거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1: 근데 저 비슷한 거 있어요.
0: 뭔지 알죠?
1: 어떤 피자 만드는 그 틱땡커가 있어요.
0: 네.
1: 네, 근데 그분이 막 양념치킨 피자,
0: 오,
1: 뭐 되게 막뭐 스테이크 치즈 피자,
0: 오이,
1: 뭐 시나몬 롤 피자, 뭐 이렇게까지 진짜
0: 우와,
1: 되게
0: 신기하다.
1: 다양한 피자를 만드세요.
0: 그분에게 연락 한번
1: 네, 근데
0: 돌려야겠네요.
1: 그분이 피자를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만드는데 한번 보세요. 네.
0: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1: 오케이.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0: Yes, sir.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umber 2 함께 할게요.
1: 네, 웬디 슬기 너만 보여. 그리고 산들 마음을 삼킨다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우 박지현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스, 쟈.
1: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앞에서 바더 마인호프 현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0: 아하.
1: 혹시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 분은?
2: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3: 네.
1: 오케이.
3: 이렇게 어려운 말은 몰라요.
1: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0: 바더 마인호프를 알고 있었다고요?
1: 네네네.
3: 역시. 예.
1: 이게 사실 어떤, 사실 오늘 저도 처음 알았고요. 이게
3: 그래도
1: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3: 네.
1: 물건이나 대상이 있으면 그게 계속 내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혹시 두 분도
3: 네.
1: 한번 알게 된후 계속 눈에 띄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3: 네.
2: 저는 최근에 저희 동기들 덕분에
1: 네.
2: 그 빌려 타는
1: 네.
2: 전기 자전거를
1: 오.
2: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0: 네.
2: 사실 그 전에는 별로 자전거들이 눈에 안 띄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1: 아.
2: 타고 나니까 고를 때마다 저기 자전거 있다. 저기 땡땡
1: 맞아,
2: 자전거 있네.
1: 맞아.
2: 약간 그렇게 좀 눈에
0: 그치.
2: 자꾸 보이더라고요.
0: 맞아요. 근데 그거 기억해두는 거 좋아요. 왜냐면 가끔 그 주차하는 지점 곳들이 있어가지고. 네,
2: 맞아요.
0: 그게 저도 한번 그 뭐지? 전기자전거를 타봤는데
2: 네.
0: 산책하러 갔어요. 그 한강 쪽에 이렇게 딱 혼자서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아, 오케이. 이제 그만 타야겠다.
2: 네.
0: 주차하려 했는데 여기는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맞죠? 아시죠? 그래가지고
3: 맞아요, 맞아요.
0: 한 1km, 2km인가 더 가가지고 주차했는데.
2: 맞아요.
1: 자전거 이렇게 들고.
0: 아니요,
1: 타고.
2: 아, 근데 그게 은근히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0: 아, 맞아,
3: 맞아요.
0: 맞아. 이제는 안 타고 싶은데.
2: 맞아요.
0: 내가 여기서
1: 뭔지 알지?
0: 돈을.
2: 빨리 반납하고 싶은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잘안 타요, 그럼. 저는 그런 거잘안 타요.
0: 그러면 영호님은?
3: 네, 저는 진짜 로드바이크. 네,
0: 오!
3: 자전거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하고 나니까 엄청 잘 보여요.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특히 아웃핏. 헬멧부터 고글 뭐 착장까지 다 눈에 보이고 와저 사람은 되게 비싼 거 탄다 멋있다
0: 그치
3: 막
0: 이거 뭔지
1: 맞아요
0: 알아요
1: 이 등급
3: 그런 게 엄청 막
1: 맞아
3: 눈에 보이기
1: 이런 게
3: 시작하잖아요
1: 보이시는 게 맞아요
3: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0: 아이 이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막뭐
1: 비교하게 돼요
0: 바이크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신발이나 뭐 옷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또 이게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신발 모델은 이거다. 그래서 난 이거를 위해서
1: 그렇지
0: 뭐 돈을 모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더 비싼 모델을 신고 오시는 분들이 딱 보이고
1: 이제 근데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0: 그렇죠
2: 맞아요
0: 나도 이 생각 한적
1: 그게
0: 있어
1: 제가
0: 약간 누가 내 옷을 보고 갖고 싶어 한 적이 있을까 약간
1: 근데 미국에서 전 많이
0: 아
1: 뭐랄까 많이
0: 물어봤군요
1: 물어봤던 것 같아요
0: 확실히 미국이 되게 그런 걸 자유롭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2: 하긴
1: 완전
2: 약간
1: 프리하니까
2: 스몰토크를
0: 맞아요
2: 많이
1: 프리하니까
0: 하니까 진짜 길을 걸어가다가 모르는 분이 바지 어디 거예요?
1: 이거 어디야?
3: 우와.
1: 이거 안 알려줘. 이렇게.
0: 비밀.
3: 오, 신기하다.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더 마인호프 현상 얘기를 했으니까
3: 어려워, 바보 마인드.
1: 이름이.
0: 이제는 저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네.
0: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할게요.
4: 지난 시간 신입사원 강회장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케이. 눈을 떠보니 밀리터리 룩을 입은 무서운 남자들이 보이는 것이다.
5: 이야, 강성재 이등병 어머니께서 푸드 트럭을 하시네. 어머니께서는 어떤 스타일의 메뉴를 메이드하시지? 중대장이 물어보는데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6: 여기 또 어디야? 설마 군대? 이병 강성재. 네, 그렇습니다.
5: 아메리칸 웨스트 스타일의 차이니즈 푸드 아니면 멕시코 타코랑 브리또?
6: 네, 그렇습니다. 떡볶이를 파십니다. 튀김

0: 떡순이랑 순대도.
1: 아하, 떡순 튀. 오케이, 넌 지금부터 강림소초 취사병 당첨. Thank you for service.
0: 취사병이라면 여기는 취사병 전설이 되다 드라마? 예스 아이 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 그렇다. 이등병 강성재가 요리의 전설로 거듭난다는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소환된 K. 과연 군대에서 벗어나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3: 저런 대기, 오늘 메뉴는 명태조림 300인분이다. 특별히 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30분 안에 만들어야 된다. 실시!
0: 3인분도 아니고 300인분을 30분 안에? 탈출하기도 전에 칼질만 하다가 끝나겠어. 마카에 살려! K 살려!
2: 그렇게 예상치 못한 미션에 당황한 K의 눈앞에 갑자기 노란 상태창이 뜨기 시작했다.
4: 용사님,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설의 요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너희의 레벨은 현재 레벨 1. 요리생 초보라는 소리지. 당장 레벨을 올리세요. 비상, 비상.
0: 그래. 시사병에게는 상태창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었지. 좋아. 신기한 상태창의 도움을 받아 요리 실력을 올려서 의원님과 선임들의 입맛에 사로잡는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여기 있다. 명태조림. 삐비비.
3: 저거. 지금 혼자 파닥거리면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항의병, 연병장 돌기 싫으면 빨리 칼질 시작한다. 실시.
0: 취사병 강성재. 네, 알겠습니다. 요리 실시.
2: 상대창의 도움으로 현란한 요리 실력을 뽐낸 K. 그리고 30분 후 낙임된 의원이 비장한 얼굴로 식당에 들어섰다.
5: 나 의원님 오셨습니까? 충성.
3: 자, 식사들 하지. 오늘 메뉴는 명태조림이군.
5: 도둑이야! 도둑!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도둑이 어디?
3: 이게 흰쌀밥이 자꾸만 들어가는 게, 이 명태조림은 진짜 도둑이구만! 밥도둑 말이야!
2: 그렇게 취사병의 요리 실력에 모두가 감탄한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상태창을 밀치고 차원의 문이 열렸다.
0: 라면에 제육볶음까지! 아직도 못해준 요리가 한가득인데 아쉽네요. 대신 제 레벨업된 레시피북 두고 갈 테니 꼭 전설로 남으세요. 안녕.
6: 야.
7: 삐용 삐용. 어떻게 야. 하실지 되게 궁금했는데.
6: 그러니까요.
7: 정말 사이렌 소리 같았어요.
5: 도둑이야.
7: 도둑이야.
6: 근데 케미 씨가 이걸 또. 네. 재밌게 보셔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3: 근데 맞아, 제가 진짜 여기에 되게 미국에 있을 때 밥 먹으면서 항상 이거 봤는데요.
7: 친구였군요.
3: 네, 사실 아직 끝내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하면서 되게 이게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6: 확실히 네. 봤으니까.
3: 그니까요. 아니 상태창도 진짜 똑같은데.
6: 상태창이?
3: 맞아요.
6: 그냥 상태창이.
4: 레벨 1.
3: 그러니까.
4: 레벨 올라가세요.
3: 와, 진짜.
6: 오케이.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군대 취사병으로 입대한 이등병 강성재가 전설이 되어가는 밀리터리 쿡방 판타지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다녀왔죠.
8: 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군대와 요리라는 신기한 조합에 상태창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요리를 잘하는 편이다, 아니면 남이 해주는 걸 잘 먹는 편이다. 한번 여기서 네, 다들 어떠신가요?
9: 저부터 할까요?
8: 네. 네.
9: 일단 제가 제 배불릴 음식은 잘 만들어 먹는 편입니다.
8: 예를 들어서 어떤 거?
9: 일단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집어넣어서 볶는 거.
3: 야, 볶는 거. 네. 볶는 스킬.
9: 네.
3: Oh yes.
9: Mixed fried rice.
3: 예. Yeah. 밥이랑 같이.
9: 네. 예,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볶아서 다 섞어서 먹는 거를 많이 하고, 좀 특이한? 아니, 나만의 레시피는 네. 된장찌개.
3: 오.
0: 네. 된장찌개.
9: 된장찌개를 끓일 때 꼭 고추장을 한 반 스푼 정도 섞어서 네. 넣어 먹는 편입니다.
3: 맛있겠죠. 네. 된장찌개 조금 매콤해야 돼.
6: 맞아. 이거야.
3: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고
9: 약간 킥이 있어야 돼.
6: 맞아요. 맞아요. 아, 좋아요. 약간 고기 먹을 때 진짜 중요해요.
9: 상상했나 봐.
3: 저도 잘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이 해준 거를.
6: 남이 해주는
3: 하지만
6: 걸.
3: 챙겨주면 그

0: 사람이 먹었을 때그 행복함을 보여주잖아요?
1: 네.
0: 아, 그럼 진짜 너무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돼요.
1: 요리해줄 때.
0: 네.
1: 크,
0: 근데
1: 그럼 지은,
0: 요즘은 그런지.
1: 아, 요즘 엄지방.
0: 네.
1: 지은님은 또 어떻게 해?
2: 저는 요리 곧잘 하는데, 남이 해준 요리를 먹고 싶은 편이긴 하죠.
0: 맞아, 맞아, 근데, 맞아.
2: 근데 뭔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준 제 요리 중에서
0: 네.
2: 가장 평이 좋은 요리가
0: 오, 네네.
2: 있다면,
0: 오.
2: 순살 감자탕이랑
0: 오.
2: 투움바 파스타? 카레
0: 오. 오.
2: 이런 거.
0: 되게 메뉴가 되게, 오, 스페셜한. 순살
2: 근데
0: 감자.
2: 생각보다 만들기 쉬워요.
0: 잠깐만.
2: 생각보다 이제 만들기가 쉬워요.
0: 순살 감자탕이요?
2: 네, 이제
0: 뼈가
2: 보통은
0: 있잖아요.
2: 네, 사 먹으면 뼈가 있잖아요.
0: 네.
2: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좀 불편하니까
0: 네.
2: 이제 순살인 부위를 써가지고 만드는
0: 우와.
2: 감자탕.
0: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진짜.
2: 근데 또 의외로 김치찌개는 제가 만들면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0: 안
2: 맛이 안
0: 나요?
2: 나더라고요. 아무리
0: 혹시 무슨
2: 해봐도.
0: 맛이 나나요, 그러면?
2: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면 되게 그 밸런스가 좋고 뭔가
0: 네.
2: 깊은 그 맛이 나는데 제가 하면 간이 염도는 맞는데
0: 네.
2: 뭔가 그 특유의 깊은 맛이
0: 아,
2: 안
0: 깊은
2: 나요.
0: 맛이 안 나고.
1: 저는 요리할 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리를 해서 살짝 약간 애매하면 약간 아 그래도 맛있긴 해요. 그러면 어우 야 이거 맛있네 잘 만들었다 하는데 이 요리를 남이 나한테 줬을 때를 생각하면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약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오 괜찮네. 괜찮다 했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이걸 요리해서 나한테 맛있게 먹어 했는데 줬다. 내가 한 입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좀 애매한데 엄마. 이거
0: 그냥 놀아서 가는 건가
1: 근데 이게
0: 보네요.
1: 약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요리는 해주지는 않고 남이 해주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자, 또이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1: 네.
0: 이 취사병에게 능력 시스템인 상태창이 생겼잖아요.
1: 오.
0: 만약에 내 눈앞에 상태창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보고 싶으신지.
1: 꿈만 같은
0: 굳이
1: 이런 거
0: 요리가
1: 너무
0: 아니어도 돼요.
1: 좋다.
0: 네, 요리가 아니어도 돼요.
1: Anything.
0: Anything.
3: 상태창.
0: 네,
1: 상태창 요즘 약간 유행이죠? 약간 요즘 웹소설이나 이런 거.
2: 맞아요. 워낙 이런 작품이
3: 네, 되게, 네.
2: 많아가지고.
0: 진짜 현실로 됐으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3: 볼수 있으면
1: 그런 상상
3: 진짜.
1: 많이 해요. 그냥 갑자기 여기서 막 몬스터가 들어와가지고, 약간 여기서 무기를 고르시오. 그래서 제가 읽은 웹소설 정보에 따르면
2: 네.
1: 진짜 빨리 골라야 돼요. 왜냐면 좋은 게 빨리 없어질
0: 아,
1: 수 있어요.
0: 정리되는구나.
1: 아니면 제일 밑으로 가서, 거기 스페셜 뭐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0: 만화를 너무 많이 봤다.
1: 근데 제가 상대창 스킬을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약간 사람의 감정을 알수 있는
0: 아,
1: 상태창. 예를 들면 뭐 이제 놀러 나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라는 벽을 넘어야 되죠. 그러면 딱 거실에 딱
0: 아, 엄마가
1: 가요.
0: 좋은 무드를
1: 그래서
0: 잡고
1: 여기에
0: 있는지.
1: 상태창 확인. 띠딩 해네. 지금 약간 뭐 스트레스
0: 아,
1: 30%.
0: 건들지 않는 게
1: 네.
0: 좋겠다. 뭐
1: 약간
0: 이런 거,
1: 뭐
0: 이런 거.
1: 배고픔 20%. 주의. 지금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
0: 아,
1: 이러면
0: 그런 거, 그런 거.
1: 아, 오케이. 나중에
0: 아, 근데 그건
1: 물어봐야겠다.
0: 유용하게 쓸수 있긴 하.
2: 진짜
1: 그죠. 예. 네.
2: 유용하네요.
1: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옛날 게임 중에서 그 공주를 만드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0: 오, 네,
2: 그
0: 알죠.
2: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의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창들이 나오잖아요.
1: 네.
2: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더 키워볼까라든지 그렇게 좀 스스로를 육성할 수 있지
1: 오, 좋다. 오, 나를 레벨업하는
2: 네,
1: 상태창.
2: 나를 레벨업하는 상태창.
1: 오,
0: 근데
1: 좋은데요?
0: 저도 그거 갖고 싶네요.
2: 오.
0: 오히려 뭐내 피부 상태가 요즘 어떤지 뭐 이런 거. 내가 살을 지금 내가 지금 제일 예쁜 모습일까? 약간 이런 거를 딱딱 거기서 밸런스를 정해주는 거죠.
2: 맞아요. 그런
0: 네.
2: 거 진짜 유용할 것
0: 그리고 뭐
2: 같아요.
0: 쇼핑할 때도 내가 이 모자를 살 건데 이게
1: 오.
0: 어울릴까 나한테?
1: 야,
0: 좋다, 그래서
1: 좋다.
0: 뭐안 어울린다 그러면 오케이.
1: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될수
0: 네, 최고의 미남.
1: 오, 좋다.
0: 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취사병이라면
1: 네.
0: 어떤 메뉴를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보통 군대는 또그 대량의 음식을
1: 아,
0: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3: 그렇죠.
1: 힘들죠,
3: 네.
1: 사실.
3: 네, 여기서, 네, 군 경험 있는 사람 저도
1: 네.
3: 네,
1: 그러네요.
3: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1: 네.
3: 일단 무조건 제육볶음입니다. 네.
2: 오!
3: 대량 생산과 그 만족도를 쉽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0: 오,
3: 메뉴 중에
0: 메뉴.
3: 하나고 밥이랑도 잘 어울리고
1: 맞아요.
3: 네,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진짜
3: 네.
1: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네요. 네.
2: 저는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파티 같은 걸 해봤을 때는 네.

0: 토마토 파스타가 제일 무난합니다. 왜냐면
1: 오.
0: 소면처럼 면이 부는 게 아니고 그 파스타 면은 되게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소스도 만들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저라면 토마토 파스타.
2: 토마토
1: 오.
2: 파스타. 되게 요리를 많이 해보신
1: 그러니까요.
2: 방금을.
1: 왜냐면 그냥 파스타가 아니라 토마토 파스타예요. 이게 그냥 파스타랑 좀 달라요. 저는 그러면 짬뽕 가겠습니다.
3: 오,
1: 네,
3: 어려운데.
1: 그런가? 약간 전 약간 그걸 상상했어요. 큰 팥, 큰,
0: 아, 한 번에
1: 예,
0: 끓여낼 수
1: 한 번에
0: 있는.
1: 그냥 다 넣고 오래 끓이면 맛있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네, 짬뽕을 고르고 있습니다.
2: 저 계란말이.
1: 계란말이
2: 어려울 텐데요. 어렵게 할
1: 300인분?
2: 텐데요. 어렵게 할 텐데요. 아니 어쨌든 뭐 취사병 이제 아 아니구나 이건 시스템이 없는 거구나 지금. 아 그냥 내가 일반 취사병이라면.
1: 네. 자, 계란말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캡닌 씨, 좀
2: 계란말이. 네.
1: 고생하시겠네요.
2: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음식
3: 언제 다
2: 관련.
3: 말고 있어?
2: 자, 우리 또 음식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요.
1: 진짜.
2: 우리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OST, 안유진의 슬픈 짠맛, 그리고 강남의 전설의 시작까지 이어집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신기한 상태창에 도움을 받아.
1: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신기하다. It has several meanings, but it is most commonly used to mean something so unusual and surprising that it's hard to believe. In English, it's similar to fascinating or amazing.
0: 네, 오늘의 한국어 신기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신기하다.
3: 신기하다.
2: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학교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
0: Something interesting happened at school today.
3: 와,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다.
0: It's amazing that we ran into each other by chance.
4: 네, 신기하다.
2: 신기하다.
1: 얘기를 더 해볼게요.
4: 신기하다.
1: 최근에 경험했던 신기한 일 있으십니까?
3: 두 분 혹시 있어요? 궁금합니다.
1: 오, 신기한 일. 저는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3: 네.
1: 예전에 저를 가르치던 댄스 선생님이 있었어요.
4: 네. 맞아요. 한 분이 계셨어요.
1: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아쉽게도 빠이빠이를 하게 됐는데,
4: 네.
1: 제가 최근에 어떤 안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그분이랑. 진짜 그 춤 스타일부터 제스처까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단 그
4: 체형
1: 모든 게 누가 봐도 그 쌤인 거예요.
4: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당장 그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쌤 이때 뭐 이 영상을 찍으셨나요? 아니다. 아니다.
4: 저희는 캠든 씨가 저희 그룹 멤버들한테 보여줬어요. 다 아는 선생님이라서 보셨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의견이 되게 갈렸어요.
1: 네.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4: 아니, 근데 저는 무조건 맞다였거든요.
1: 그러니까
4: 너무 그 쌤.
1: 저도 무조건 맞다파.
3: 두 분은 무조건 맞다파였군요.
4: 네. 맞아요. 근데
1: 무조건이 좋아.
4: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이 살짝 안 보이긴 했는데.
1: 맞아요.
4: 아니, 학원도 똑같은 거예요.
1: 아니 일단 그리고 그 제스처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4: 맞아요.
1: 막 이런 제스처가 있는데 진짜 딱 그 쌤만이 하실 만한 제스처인데 그 영상에 그게 너무 잘 담긴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사실 되게 연락을 드린 지 되게
4: 오래됐는데.

0: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드린 거기도 한데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네. 근데 제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쌤 맞죠? 네, 이거 무조건 쌤 맞는 것 같은데 이랬더니 쌤이 아, 나 아니야. 이러면서 아, 내가 아, 이 사람? 근데 내가 친한 동생이다. 아마 나랑
1: 다른
0: 같이
1: 사람.
0: 연습을 해가지고 좀 나랑 비슷한 면도 있을 거야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아, 그래서 되게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2: 오, 근데
0: 하지만
2: 진짜 신기하네요.
0: 진짜 신기했어요. 와, 난 무조건 100% 장담을 했는데.
3: 야. 그 정도면 제 생각에 클론 기술이 완성된 걸 수도 있어요,
0: 아,
3: 지금.
0: 그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
4: 그 정도로 닮았구나.
0: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와.
3: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끼리 약간 토론도 하고.
0: 이걸로.
2: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3: 맞아요. 여기 이 제스처는 무조건 쌤이야.
0: 아, 이거 진짜 쌤이야. 맞아,
3: 맞아. 아, 진짜 웃겼는데. 아, 진짜 신기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닮을 수도 있구나.
0: 그쵸. 네.
3: 혹시 두 분도 신기한 일 최근에 있으셨나요?
2: 저는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촬영을 할 일이 있었어요.
0: 네네.
2: 근데 이제 그때 딱히 동기들끼리, 그럼 옷을 좀 맞춰 입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0: 오,
2: 근데
0: 아, 맞춰 입고.
2: 그 사진을 찍어주신 거를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셋다 청바지 입었네?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맞춰 입은 것처럼 돼서 사진이 되게 그럴싸하게 나왔었어요.
3: 되게 귀엽게 나왔겠네요, 뭔가. 예상치
2: 맞아요.
3: 못하게.
2: 네네.
0: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한번 넘어가 볼게요.
5: 어떤 일을 하려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적 많이 있는데요. 다음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는 날이 생일날이다.
6: Happy birthday!
5: 2번, 가는 날이 병원 가는 날이다.
6: 아, 싫어.
5: 3번, 가는 날이 가게 휴업 날이다.
7: 왜?
5: 4번, 가는 날이 장날이다.
6: I think this one's right.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바로 넘겨주세요.
3: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4: 아, 이런 날 많죠.
2: 그렇죠. 네. 많죠, 많죠.
4: 맞아요, 진짜.
3: 저는 여기서 그 가게 휴업이 참
4: 식당.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3: 많이 아파요.
2: 진짜 아프죠.
7: 왜?
3: 진짜 방금 리액션을 너무 잘하셔서 전 진짜 여기 앞에 가게가 있는 줄 알았어요.
2: 저는 특히나 뭔가 먹고 싶은 음식이 이렇게 갑자기 게시가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꼭 그걸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휴무 날이어서 그러면 너무 슬퍼요.
3: 너무 아쉽죠. 제가 여기서는 4번이 좀 눈이 가네요.
2: 오.
4: 그렇게 대놓고 하식이 있어요? 네.
3: 눈이 가네요. 네.
2: 눈이 간다.
3: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시크릿의 Magic 듣고 올게요.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3: 칭찬 타임!
1: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0: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1: Yes, sir. Yeah. 그러면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 스키찡이 보내주셨습니다.
4: 두 달 동안 10kg 감량에 성공했어요. 식사량 줄이고 만보 걷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
5: I lost 10 kilograms within the last 2 months. I've been cutting down on food and have been doing a 10K step walking challenge.
1: 와우. 이게 다이어트. 아, 또 저희가 가끔 다이어트 얘기 여기서 하는 약간 네. 팀인 것 같은데요.
6: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진짜 많이 하죠.
1: 다이어트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7: 매번 나옵니다.
0: 이미 많이.
1: 최근에 또 지음님께서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6: 반 정도 성공했어요.
1: 가고 있다.
6: 네.
1: 그럼 혹시 다이어트 꿀팁 있으실까요?
6: 아, 저는 가장 효과를 본 거는 간헐적 단식. 특히 저녁을 안 먹는 간헐적 진짜? 단식이 진짜
0: 맞아요.
6: 효과가 좋았어요.
0: 진짜 안 먹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좀 괴롭긴 없어요. 하지만.
1: 네. 진짜 간헐적 단식. 제가 저녁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먹은 저녁이 떠올랐는데요.
6: 뭐 드셨어요?
1: 피자요.
0: 피자를.
6: 저희가 맛있는 거 드셨네요.
1: 세 판이나 시켜가지고.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남으면 내일 또 먹자.
0: 드셨어요, 오늘 아침?
1: 오늘 아침 못 먹었어요.
0: 저도.
1: 근데 저희가.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1: 다이어트, 리버스 다이어트를 해버렸네요. 영호님께서도 다이어트 한번 네. 멋있게 해보시잖아요.
7: 그렇죠. 네. 네. 근데 아 진짜 너무 이런 말씀 들으면 얄미울 것 같아서 제가 진짜 그 먹는 거에 대한 영향이 정말 없어요. 스위치 온오프가 너무 잘 돼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번 부럽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먹으면 또 먹는 대로 잘 흡수하고 먹는 것도 곧잘 먹고 좋아하는데요. 뭐 빼야 되겠다 싶으면 또 탁 끊어버리니까.
1: 네. 당을 끊으면 뭐 막 계속 원하지 않아요?
7: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1: 오 진짜? 네.
7: 저랑 약간 뭐 타고났다.
1: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
0: 오늘 우리 영호님 칭찬하는 타입으로
7: 칭찬.
1: 와 진짜 꿀팁.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랑 타고난 몸을 가지고 태어나라.
7: 예. 네. 아 정말 죄송해요.
6: 이러려고 두 번째는 너무
7: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죄송해요. 네.
1: 케빈 씨 뭐 꿀팁 하나 더 있을까요?
0: 저요? 저는 항상 하루의 마무리를 일단 아까 저녁 안 드시는 것도 추천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마무리를

0: 일딱 런닝으로 끝내면 그리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엄청 빠져 있어요. 네.
1: 아, 저 그것도 봤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스쿼트. 바로
2: 오.
1: 스쿼트를 하면 음식이 뭐라 했지?
0: 내려가나요?
1: 응, 이게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내려가고 이게 바로 약간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아, 빨리 이걸 에너지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나 봐요.
2: 맞아요. 그 혈당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밥 먹고 30분 이내에 몸을 좀 가볍게 움직여주면
1: That's right.
2: 그게 혈당이 안 올라서 몸에 되게 좋다고
1: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고 눕지 마.
2: 아, 맞아요.
1: 밥 먹고 눕지 마.
2: 바로 눕지 마! 이 얘기 진짜 많이
1: 그래요.
2: 하셨죠.
1: 항상 걸렸죠, 누워있는 거.
2: 그럼 이것도 좀 꿀팁이네요. 먹고 나서 바로 눕지
1: 맞아요,
2: 말기.
1: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네, 누우면 안 돼!
0: 좋습니다. 그러면 슬슬 저희가 또 수담수담 칭찬해드려야죠.
1: Yes, sir.
0: 좋습니다.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2: 네.
0: 오케이. 가겠습니다. 둘, 셋!
3: 잘한다, 잘한다, 스키징! 잘한다, 잘한다, 스탐, 스탐!
1: 진짜 10kg 와 쉽지 않아요.
4: 두달 동안 10kg 진짜
2: 오, 너무 대단하세요.
4: 대단하신
2: 그리고
4: 거.
2: 정말 좋은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식사도 조금 줄이면서 만보 걷기
0: 야 이거
2: 이런지
0: 쉽지 않았었는데
2: 와 대단하십니다.
1: 진짜 칭찬해요. 네, 자 이렇게 스담스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0: 맞습니다. 바로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2: 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 오,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2: 바로바로바로 바로.
4: 4번 가는 날이 장날이다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Yeah.
0: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Yeah.
0: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호님, 지은님 감사드려요.
2: Yeah.
4: 감사합니다.
1: Thank you. 그러면 끝곡으로 에이턴의 Close to Me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응원해 보셨나요? 어떤 세 명의 축구 팬이 자전거를 타고 아르헨티나를 출발해 미국 캔자스 시티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산길과 바닷길을 무려 9개월 반 동안 페달을 밟았다는데요. 오직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 17개국을 거쳤고요. 달린 거리만 17,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팬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 조별 경기가 아침에 열린다고요? 흥이 덜 난다고요? 치킨 먹기 애매하다고요? 그럴 땐 이 자전거 삼총사를 떠올리세요. 아, 내가 괜한 불평과 고민을 했구나. 치킨은 원래 오전부터 먹는 거지 하실 겁니다. 네, 자전거 삼총사 못지않은 응원 열기, 열정 우리 선수들에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ason Mraz, Have It All.

0: Good evening, everyone. 6월 17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특별한 축구 팬들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 힘든 여정을 이렇게 마쳤는데 거기까지 결국 왔대요. 근데 정작 경기 티켓은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경기 입장권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네, 그러나 이 사연이 또 알려지게 되고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나서서 아르헨티나와 알제리 첫 경기 입장권을 또 선물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분들 돌아올 때 어떡하죠? 네. 또 한 9개월 오셔야 될 텐데. 네. 2026 영님이요. 아침부터 치킨으로 든든하게 충전한 후 응원의 에너지를 뿜뿜 해야죠.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자, 참킴님이요. 치킨은 남은 거, 식은 거 먹어도 괜찮긴 하죠. 잘 아시는 분입니다. 치킨하고 원래 피자는 식은 거 먹어야 돼요. 네. 아무튼 굉장히 배가 고픈 또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또 2시간 함께해 주실 한 분을 모셔야 됩니다. 네. 이분에 대한 이스 청취자분들 팬심도 못지않거든요. 왠지. 이분을 보기 위해서라면 팬분들이 저 멀리 하와이에서도 카누 타고 3년 6개월을 노져서 올 것 같은 샘, 크리스틴 샘입니다.
1: Wow, that was quite the introduction. Thank you so much, Mario Sam. Good evening, everyone.
0: Good evening. 아니, 왜냐면 아니, 그누 하면서 올 것 같은 게 제 주위에서도 샘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Really?
0: 그래서 어쩔 때 이럴 때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저한테는 뭐 제 사촌이나 가족 쪽에서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아니 크리스틴 쌤이랑 뭐 한다면서 뭐 형 뭐 이러면은 너 어떻게 나는 모르고 이럴 때 있거든요.
1: Oh my goodness.
0: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1: Thank you.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0: its key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to 1%. That marks a 31-year high,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 in South Korea and beyond.
1: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로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0: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1: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려갑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 부담이 줄면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0: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1: 인구 50만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40세 무명의 골키퍼가 대회 초반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27개의 슈팅을 막아낸 선방쇼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0: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1: 세계 최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구독자 5억 명 달성을 기념하며 실버부터 골드, 다이아몬드 등 지금까지 받은 모든 어워드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였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처음 등장한 5억 구독자 상징물까지 포함되며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0: Japan's central bank has delivered another rate hike, lifting its key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to 1%. That marks a 31-year high,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 in South Korea and beyond.
1: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로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래서 긴축 흐름에 다시 또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0: Yeah, it looks like because of this mounting inflationary pressure, they've within 6 months actually raised the interest rate to 0.25 percentage points. Mm-hmm. And so they're now at 1%.
1: Right. 와, 지금 그래서 1%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가 되겠네요.
0: Yeah. So it's kind of like their debate was, okay, so we've got this inflation, and then we also have this economic downturn. Like, what is more important? And so they thought, okay, we're going to go with the inflation and increase the
1: 결국에는,
0: interest rate.
1: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네요.
0: Yeah, and this is not only Japan, but inflation is, you know, on the rise around the world.
1: 맞아요. 지금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죠.
0: That's right. America is at, I think, over 4%.
1: Okay.
0: So with the new Federal Reserve chairman, we don't know. There's even a possibility that they may hike. It's definitely not going to go lower.

0: Right.
1: Yeah.
0: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유사하게 물가 대응을 위해서 금리를 올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추가 결정이 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Japan's central bank has delivered another rate hike, lifting its key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to 1%.
0: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로 인상했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Japan's central bank has delivered라고 했는데, delivery는 우리 뭔가 배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를 deliver 했냐면, another rate hike라는 게 나왔습니다. rate은 아무래도 뭐 interest r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hike는 뭘까요?
1: Well, I mean, think about hiking, going up the mountain.
0: Oh, yes.
1: Right. So it's when you have any kind of hike, it is a sudden increase.
0: 아, 오케이.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이킹을 가는 것처럼 산을 오르듯이,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냥 increase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 Absolutely.
0: Okay. So rate hike라고 하는 것을 deliver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at marks a 31-year high,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 in South Korea and beyond.
0: 네.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버전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1year high를 이제 기록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요,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tightening cycle을 driving home 한다?
1: Yeah.
0: 집으로 운전해서 간다고요?
1: I know. It's an interesting expression. It totally, well, of course, you can drive home, literally, but driving home as another meaning, and that is to really kind of make a point very clear. It comes from the idea of driving a nail all the way home. That's where it comes from. So it's like, you know, when you like hammer a nail, you got to do it all the way, right? So that is driving it home.
0: Okay. So 여기서는 운전해서 집으로 간다. 뭐 물론 이제 drive home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서 drive 한다는 거는 이런 망치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home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기보단 저 아래 완전 끝 포인트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drive home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만든다.확실하게 만든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뼈저릴 정도로 깨닫게 만드는 거네요.
1: That's right. So it's like impossible to ignore. You drive home that point. Usually we drive home a point.
0: Right.
1: So you want to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they understand and don't forget.
0: 아, 오케이. So 여기서는 tightening 되고 있는 그런 cycle를 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이클인지 또 여기서 나오게 돼요.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오케이.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라고 했는데요. Reverberate라고 하는 단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So reverberate, Sam, comes from the echoing sound. So the sound that bounces off. So if it reverberates through global markets, that sound is echoing all throughout the markets.
0: Ah,
1: So
0: okay.
1: meaning that it has a kind of effect, it is spreading effect.
0: 뭔가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1: Yes.
0: 뭔가 파급이 있는 그런 느낌,
1: Yeah.
0: right? 그래서 우리가 사실 ripple effec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물결치는
1: Yeah.
0: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1: with that one it's water, this one is sound, but they both do similar things.
0: That's right. 막 울려 퍼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울려 퍼진다, 아니면은 뭔가의 전반에 영향을 쫙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reverberate through something. 여기서는 through global markets를 통해서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1: Yes.
0: 사이클 얘기를 합니다.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들에게 뭔가 압박을 넣는 거죠. In South Korea에 있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and beyond.
1: Okay, let's talk about Toy Story.
0: Okay.
1: To infinity and beyond.
0: Oh. 좋아하시는군요. 네.
1: Buzz Lightyear, okay, right? Okay. So, and beyond mean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u.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0: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려갑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 부담이 줄면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엔 항공유 가격이 뭐 배럴당 214달러로 정점을 찍었었죠. 근데 지난 5월 유류 할증료는 최고 상한선인 33단계가 적용되기도 했었고요. 먼 지역은 할증료만 뭐 1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7월부터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여행 가야 되나요?
1: You know, I was planning a trip in Korea.
0: Right.
1: But after this news, I'm going to have to think twice.
0: 생각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So as of May this year, fuel charges were at a record high.
0: Right.
1: It was at level 33.
0: Mm-hmm.
1: Now it has dropped to level
0: 19. Okay.
1: Yes. And prices have fallen about 17% month on month.
0: Wow.
1: So it means that a lot of these airlines are going to reduce the cost or the price of their tickets. And at one time, they were charging like fuel surcharges. And they're going to reduce that as well.
0: Okay. 이 항공유 평균가가 뭐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라고 하는데 그게 전월 대비 7%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확실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욕 같은 그런 장거리 기준 왕복 그런 금액이 한 40만 원대 정도 절감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1: Yeah, just a few months ago. I mean, we couldn't even think about going to the US because of these surcharges.
0: 이제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 유지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분일 수도 있는데 오늘 기름을 넣었거든요.
1: 근데, you did?
0: 근데 그냥 기분상 좀 뭔가 싸졌나?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1: Like the little thing went a little bit further this way.
0: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1: yeah,
0: 그냥 기분일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0: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려갑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그러니까 국제 항공유 가격이 좀 ease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가벼워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겠죠. 근데 그게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라고 했는데 airlines들에게 fuel surcharges를 cut하게끔 prompt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Now, this has become a really popular word in the world of AI.
0: Right.
1: You know, they say like, use this prompt.
0: Prompt.
1: Yes.
0: That's right.
1: Right. And basically what that means actually is to have someone do something or have something like AI do something. So to prompt airlines is to cause them to do something. It's like they're kind of like, come on, let's do it.
0: 시작하자.
1: Let's go. Yeah.
0: Okay. So 거의 cause, 무슨 뭐 trigger, 이런 단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만 있는 뭔가가 있었을 때 딱 시작하게 만드는 거.
1: That's it.
0: Okay. So prompt는 뭔가를 촉발하는 혹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0: 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 부담이 줄면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름 travel season이 draws near 하면서라고 나왔네요. 그냥 coming 정도가 아니에요.
1: Well, it is very similar.
0: Okay.
1: Just like, you know, it's just around the corner. It's
0: right.
1: fast approaching.
0: Okay.
1: This is just another way
0: something's
1: of saying
0: coming up.
1: Something's coming up.
0: 아, okay. So 그냥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가 draw near 한다는 건 굉장히 임박했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So draw near, 다가오다, 임박하다. 그게 다가오면서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비행기 항공 그 뭐, 비행기 표 가격에서 sting을 뺀다고요?
1: Yeah, you have to think of a 벌, bee sting.
0: Okay.
1: You know, have you ever gotten stung by a bee?
0: I think when I was little.
1: Okay, I got stung by a hornet. 말벌.
0: Oh, no!
1: It was like this big. But, you know, I had to take that sting out. It still hurts, but if you keep it in there, it's going to hurt more.
0: Right.
1: So what this expression means is something hurts, airfares are high.
0: Right.
1: But if it takes some of the sting out, it means it makes it hurt less.
0: 약간 relieve 시킨다라는 뜻이네요.
1: Yes.
0: 아, right. okay. So sting이라고 하는 게 bee sting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침이죠, 침.
1: Yeah.
0: 그래서 침이 들어가 있구나. 말벌 침이 들어가 있구나.

0: 구나, 크리스틴. 이러면서 팔에서 요걸 딱 빼주면 그나마 좀, 하, 하면서
1: little bit,
0: 조금 완화가
1: yeah.
0: 되듯이 take the sting out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로부터 고통이나 뭐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좀 줄이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irfares 이런 비행기 가격에서 좀 이렇게 빼주지
1: Yes.
0: 않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And give a fresh boost를 준대요. To pent up travel demand라고 했는데, travel demand는 뭔가 여행 수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pent up 돼 있던 게 어떤 건가요?
1: All right, P-E-N-T hyphen up. If something is pent up, it's been kind of growing inside. And it's the feeling of like things being trapped in there. And you need to release it, but you can't. So this pent up travel demand means that people have been wanting to travel abroad. And you're like, you're keeping
0: 참고
1: it there.
0: 있었는데,
1: That's right, that's right. And then, bam!
0: 터져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굉장히 suppressed 돼 있고 안에서 쌓이고 있었던 거.
1: So that's why we have pent up frustration,
0: Right.
1: pent up energy. Like kids have too much energy,
0: Yes,
1: they gotta
0: yes.
1: release it, right? Yeah, pent up.
0: 와, 회화에서도 엄청 많이 쓸수 있는 단어가
1: Oh yeah,
0: 되겠네요.
1: sure.
0: 오케이, 그래서 pent up 하고 나서 뒤에다가 단어를 쓰게 되면 뭔가 억눌려 있던, 그쵸, 쌓여 있던, 뭐 억눌린, 뭐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트래블 가고 싶었는데, 그쵸? 그 pent up travel demand, 억눌렸던 여행 수요에다가 뭔가 fresh boost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0: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0: 네. 인구 50만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40세 무명의 골키퍼가 대회 초반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27개의 슈팅을 막아낸 선방쇼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카보베르데 뭐 퀴라소 이름조차 생소했었던 소규모의 섬나라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본선 진출에 이어 엄청난 성과를 또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카보베르데의 월드컵 데뷔전 정말 기적 같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40살 골키퍼가 활약을 엄청나게 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저도 그 하이라이트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거를 잠깐 보다가 처음에 어떤 골키퍼가 있는데 다 막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 막아가지고, 아, 여기 나라를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저 솔직히.
1: Who
0: 뭐
1: is this?
0: 여기는 뭐 잘하는 나라인가 보지 하고선 몇대몇써 있는데 이제 나라 이름 있잖아요. 카 뭐라고?
1: What?
0: 이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정말 너무 다 막더라고요.
1: I tell you, it is gaining so much attention because they only have a little over 500,000 people. It's a little small African island nation, and it's basically this goalkeeper was kind of the breakout star. It was kind of the match, as they describe it, is like David and Goliath.
0: 그쵸. 이게 상대가 되긴 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1: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go against, Spain was going to, they're going to have to contend with Spain.
0: Right.
1: And they're such a big powerhouse in the world of soccer.
0: Yes.
1: So their goal strategy was defense.
0: Wow.
1: You just, get that ball, don't get that ball in the net.
0: 와, 이 스페인이 그러니까 볼 점유율이 70%대 이상 가져가고 슈팅도 27개를 쏟아냈는데 특점을 실패한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쟤 누구야?
1: Who is? I'm sure
0: You
1: the
0: know?
1: players were like, who is that
0: I
1: guy?
0: know, right? 엄청나게 또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유명해졌지만 같은 40대로서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0: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first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1: 인구 50만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40세 무명의 골키퍼가 대회 초반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이 나라 자체가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Pull off는 다행히도 우리가 이브닝 스페셜에서 많이 다뤘죠. 뭔가를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잘 해내는 거 해냈습니다. 굉장히 근데 뭘 해내냐면 다른 것도 아니라 stunning upset이요? 누구 화나게 만들었나요?
0: Yes, because we would probably think, oh, I'm upset. You know, I'm really not in a good mood.
1: 기분 상했어.
0: Oh, yeah, that's right. But here it's a noun, used as a noun. And in the world of sports, if there is an upset, it means that you expected this to happen, this right. team to win, but the underdog won.
1: Wow.
0: So it was the outcome was against what if they had thought.
1: 약간 더 stunning이 나오니까 더 충격적인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쵸?
0: So add the word stunning, and it was like shocking almost.
1: So 축구 뭐 이렇게 뭐 경기나 아니면 그런 스포츠에 관련돼서라면 upset이라고 하는 게 살짝 upset stomach처럼 뭔가 갑자기 바뀌는 느낌, right? 뒤틀리는 느낌.
0: Uncomfortable. Oh. That's right.
1: So, upset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팀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언더독이 나오더니 비기거나 반대로 그쪽이 이겼어요. 이런 이변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래서
0: yes.
1: stunning upset, 굉장히 충격적인 이변을 해냈습니다.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명의 골키퍼를 breakout star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0: Yeah. So if you are a breakout star, it is a sudden rise to fame.
1: Right.
0: So usually we say like a breakout actor or breakout performance. It's like nobody knew. Like and then it was like ta-da.
1: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0: Yes, that's right. You broke out.
1: Right. Yeah, 그래서 right? 예전에 우리가 뭐 전쟁이 브레이크아웃하거나 그런 것도 발발하다이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벌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브레이크아웃 스타라고 하면 깜짝 스타,
0: yeah.
1: 새롭게 떠오른 스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0: Absolutely. Right. So like with actors, you know, we can have breakout actors.
1: Oh, that's right.
0: We didn't know who they were, and then they came out and got an Oscar, for example.
1: 갑자기 다음 날 스타가 돼 있어요.
0: Yes.
1: 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1: 무려 27개의 슈팅을 막아낸 선방쇼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단어에서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Extraordinary, right? 굉장히 대단한, 특별한 27개의 save performance와 함께 그는 instantly, 즉시 capture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라고 했는데요.
0: Yeah.
1: 누군가의 attention을 capture 한다고도 쓰네요.
0: Well, yes. I mean, you can say grab someone's attention. But by using the word capture, it's just like instant. Like it just, it's almost like, you know, when you capture a scene with
1: right.
0: the camera. Yeah. It's like, you know, captures your attention. It grabs your attention.
1: 그냥.
0: In a very big way.
1: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 갑자기 잡혔다라는 느낌, 단숨에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팔로워가요. 단숨에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0: What?
1: 와, 근데 그럴만해요. 정말 yeah.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손에 뭐가 달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Okay, so capture the attention of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다. 참고로 capture 대신에 뭐 get이나 grab이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축구 뉴스 했으니까 축구 뉴스를 당연히 드리고 싶네요. 네,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call a shot made with the head in soccer?
0: Number one, heading. Number two, header. Number three, head kick.
1: No, 굉장히 다 비슷한.

0: 한 느낌이
1: Oh,
0: 들긴
1: similar.
0: 하는데, 자, 다시 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call a shot made with a head in soccer?
1: Number one, heading. Number two, header. Number three, head kick.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Love with Steal the Show.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What do you call a shot made with the head in soccer? 축구에서 머리로 하는 슈팅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 Okay, we had a lot of people mm-hmm. who sent us another answer. But the actual answer is number two, header and not heading.
1: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heading, heading 이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right. 근데 정답은 header.
2: Header, header yes.
1: Right? 왠지 header 그러면은 문서에 다큐멘트 같은 거 쓸 때 위에 이제 나오는 글이나 그런 거 헤더라고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게 정답이 되겠고요.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세중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522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to you both.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1: 세계 최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구독자 5억 명 달성을 기념하며 실버부터 골드, 다이아몬드 등 지금까지 받은 모든 어워드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였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처음 등장한 5억 구독자 상징물까지 포함되며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와, 5만 명도 아니고 500만도 아니고 5억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 것 같고요. 이 개인 크리에이터가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진짜 보여주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걸 안 만들어놨던 거죠. 야, 큰일 났어. 만들어야 돼.
2: It's true. It's true. Right? They probably made it just for him.
1: I know. 방금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2: Oh, wait a second. We got to make one for 500 million.
1: I know.
2: Okay. So, yeah, he's the first YouTuber to hit the 500 million mark. And so there's a picture of him with all of his trophies and awards. Mm-hmm. You know, they give, I mean, even if you'd get like 1 million, they give you something. He must have so many because he went 100 million, 200 million, 300. Uh-huh. It's just like he's in a whole nother category of his own, I think.
1: 이제 그런 거는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2: No.
1: 미스터 비스트는 막 이걸 쌓아놓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Right.
1: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1: 세계 최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구독자 5억 명 달성을 기념하며 실버부터 골드, 다이아몬드 등 지금까지 받은 모든 어워드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뭐 보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도 알 수가 있고 근데 또 이런 자선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의미 깊은 일을 하고 subscribers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뭔가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silver, gold, diamond 이런 것들을 주는데요. 그거를 in one epic lineup으로 이렇게 모아놨대요.
2: Okay, so the lineup, if you see in the picture, it's basically he has it set up this way. It goes all the way down. Okay. It's a lineup.
1: All right.
2: The word epic, E-P-I-C, and this was a very popular word at one time, and it was like more of a slang. Like, oh my God, that's epic. Instead of saying awesome or amazing. Yeah, 대박, right? So basically, epic means that it is really momentous. Mm-hmm. It is like truly remarkable. And simply just amazing.
1: Right. 뭔가 epic하다는 게 한때 유행어이기도 할 정도로 뭐 대박인, 엄청난 정도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in one lineup, 이 원래 한 줄로라는 뜻인데 in one epic lineup이라고 했으니까 한 줄로는 한 줄로인데 아주 대단한 한 줄로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bring together 했다. 모아봐서 보여줬다 정도가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2: Mm-hmm.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1: 유튜브 역사상 처음 등장한 5억 구독자 상징물까지 포함되며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5억 구독자 상징물. 이게 뭐가 되었냐면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의 trophy case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latest addition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2: So when we talk about something, the latest whatever, mm-hmm. it is the most recent.
1: Yes.
2: Mm-hmm. Addition simply means add to that.
1: 추가.
2: Yeah.
1: 하나 더.
2: Of his many awards, right?
1: Right, right?
2: So that is the latest addition.
1: Uh-huh. Mm-hmm. 그래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뭐 교재나 이런 데서 in addition to 이런 덩어리 표현 들어보셨을 것 mm-hmm.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addition 하고 뒤에 to가 나왔네요. Right? 근데 latest니까 여태껏 굉장히 트로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받은 것이
2: yeah.
1: 되었다라고 mm-hmm.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adding

0: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So 기록을 뭔가 깨는 그런 여정에 yet another chapter가 되면서 이렇게 했어요.
1: Yeah, I love this word because it's a word that we use very often right. in conversation. Mm-hmm. So literally a chapter, it comes from a chapter in a book. Mm-hmm. Right? It's that one chapter one, mm-hmm. chapter two.
0: 저도 좋아요, 이거.
1: Yeah? Mm-hmm. Okay. So what we do is whatever it is a journey. Mm-hmm. So for example, he is on this YouTube journey. So this here, it says another chapter. Mm-hmm. So, oh, he reached the 500. Mm-hmm. So it's another phase, mm-hmm. another stage in this journey.
0: 아, 마치 책의 비유를 좀 한 느낌이네요.
1: Yeah.
0: Chapter 1, chapter 2,
1: yeah.
0: 이런 식으로.
1: He's on like chapter 100.
0: 많은 챕터를 나갔네요.
1: Yeah.
0: 그래서 adding another chapter to his journey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 another 앞에 yet이 나왔잖아요. Mm-hmm.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Mm.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another something이 아니라 yet another 이러면 전에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추가 이렇게 강조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1: Sure.
0: 아, 예를 들어서 뭐 남동생이 있는데 걔가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또 말썽을 부렸어.
1: Oh, yet another accident?
0: Right. Yet another accident. 이렇게 yeah. 하면은 전에 그랬는데 또 그랬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가 많았는데
1: yeah.
0: 그 전에 많았는데 와, 또 더하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1: Right. So just to make it more personal, mm-hmm. like in our lives, you know, we have different chapters too,
0: right.
1: career-wise. Uh-huh. So starting Evening Special mm-hmm. could be a new chapter.
0: Right.
1: If we do it for a while. Mm-hmm. We don't know yet.
0: 어, but 그랬으면 좋겠지만.
1: Yeah.
0: 그렇죠. Alright, 다림님이요. 우리 집에도 그 5억 명 중에 한 명이 있네요. 초등 아이들의 우상이라고 했네. 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1: Kids
0: 많이 보나 봐요.
1: 아,
0: 스케일도 크고 mm-hmm. 재밌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Mm-hmm. 김자애님이요. Mr. Beast 구독자가 5.02억 명인데 방금 제가 가입해서 한 명 늘었어요.
1: Oh, that was... Oh, wow.
0: 잠깐만요. 저도 해야 되나요, 지금?
1: I know. Do we need to follow?
0: Maybe.
1: Okay.
0: 알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까 축구에서 잠깐 나왔어요. A stunning upset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굴 화나게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upset된 것은 뭔가를 뒤튼다는 느낌. So 이변, right? So 충격적인 이변.
1: I can't believe the stunning upset in the championship game.
0: 결승전에 대이변이 믿기지 않아. 이렇게 문장이 나왔고요. Another chapter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장, 새로운 단계. 근데 꼭 책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챕터가 될 수도 있다.
1: Kristen's new job opened another chapter in her life.
0: New job, huh?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0: Oh, yeah. Kristen의 새 직장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 되겠습니다.
1: But maybe that chapter closes.
0: Oh, no.
1: Oh, no.
0: Oh, no. Hey,
1: no.
0: Hey, hey, hey.
1: Okay.
0: 그런 얘기하면은 불안해요.
1: Okay.
0: 네. 자, 그리고 rate hike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 요금 인상이었죠?
1: The rate hike made Mayu cancel his gym membership.
0: 요금 인상 때문에 마유는 헬스장 회원권을 취소했어. 살을 빼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Rate hike 올라갔네요.
1: Okay.
0: 자, 그리고 one epic lineup이라고 하는 게 그냥 라인업이 아니라 그냥 한 줄이 아니에요. 엄청난 라인업, 엄청난 한 줄이라는 느낌이죠.
1: Mayu planned a party with one epic lineup of games.
0: 네, 마유는 정말 멋진 게임 구성의 파티를 준비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 포기하고 여기 갔어요. 자, 그리고 drive home이라고 하는 건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은 뭔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다가 됐죠.
1: The accident drove home the importance of safety.
0: 네, 그 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했어.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게 만들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Take the sting out of something. 고통, 부담을 줄이다.
1: The sale took the sting out of Kristen's expensive purchase.
0: Right. 할인 덕분에 크리스틴 쌤 구매 부담이 줄었어. 그게 이제 스팅을 쭉 빼줬네.
1: Well, you know, I don't buy anything at regular price. Never.
0: Oh, never.
1: Always a sale.
0: 저도 그래요.
1: Yeah. 네.
0: 자, 그리고 pent up travel demand라고 하는 것은 억눌렸던 여행 욕. 수요가 되겠죠. 펜트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눌려있던 정도가 되겠죠.
1: Mayu's pent-up travel demand led him to book a trip.
0: 네, 마유의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여행 예약으로 이어졌어.
1: Good for you, Mayu.
0: Go, 네, 그렇습니다. Go. 이제 가야죠. 어디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Al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Fun. It's Carry On.
0: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는 당근은 싫어하는데 당근 케이크는 또 좋아해요. 네, 맛있어요. 네,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케이크. 그중에서도 지금 뉴욕에서 큰 인기라고 하는 케이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Find the odd one out. 다른 것 고르기 되겠는데요. 크쌤이 드리는 단어들 중 나머지와 전혀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크쌤, 준비됐죠?
1: Mm-hmm. Ready. Here we go.
0: All right.
1: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0: 뭔가 케이크에서 느낄 수 없는 맛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맛이 들어갔다 케이크에 그것만은 먹을 수 없습니다. 네. Yeah. 자, 다시 한번 단어들을 드릴 텐데요. 뭔가 이 단어들 중에 그 왠지 케이크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다른 단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1: I'm going fast this time. Right. Okay.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cream,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0: Okay. 자, 요거 잘 들으셨죠? 들려드린 단어 중에서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골라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0: 그게 뭐길래?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든 컵케이크 하나. 아니, 케이크가 뭐라고 오픈런을 하나요? 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가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름은 닷케이크인데요. 컵에 담긴 케이크 위에 프로스팅하고 논파레일이라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단단한 스프링클을 촘촘히 올린 디저트라고 합니다. 또 우리 작가님께서 사진도 올려주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배고프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좀 맛은 평범하다고 해요. 근데 스프링클이 너무 딱딱하다는 후기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소셜미디어를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기념일 맞춤 주문은 물론 아이스크림과 도넛

0: 네일 디자인으로까지 확장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사람들을 몇 시간씩 줄 서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기사 일부 내용을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 People wait for hours in the rain.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Online, millions tune into videos for their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 The frenzy is all for a few spoonfuls of dessert in a cup known as the dot cake,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exported from Long Island to Butterfield Market locations in New York.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
0: 사람들은 비가 와도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끝내 케이크를 사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예쁜 색감과 독특한 소리를 담은 영상에 수백만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닷케이크라는 작은 컵 디저트인데요. 프로스팅과 스프링클을 듬뿍 올린 단순한 케이크로 사실 맛은 우리가 흔히 아는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꽤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뭐또 최근에 뭐 두바이 쫀드 쿠키 해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막 생각이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미국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1: Oh,
0: 근데
1: really?
0: 한국이 정말 촉촉하게 만들고,
1: Sure.
0: 혹시 그, bun cake? Right?
1: Yeah,
0: Bun
1: bun
0: cake?
1: cake.
0: You
1: Yeah.
0: kind of looking like a donut and
1: Yeah, it
0: there's like a
1: has a hole.
0: hole. Yeah. 그거 먹고서, 아우, 이 정도란 말이야? 이렇게 이랬거든요.
1: You know, I tell you, reading this article, it takes me to my childhood. Because most American grocery stores, they have this kind of butter cookie with the sprinkles, the nonpareil. And Sam, that was my treat. Like as a young girl, Mom, can I buy two cookies?
0: 제가 그 어렸을 때 그것을 너무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저의 테이스트에는 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새로 먹게 된게 뭐가 하나 있었는데 KBB라고 들어보셨어요? KBB?
1: KBB? No.
0: You don't know what it is? Oh
1: No.
0: my. Kristen's Banana Bread라고 있어요. KBB.
1: KBB.
0: 와, 정말 지금 밖에서도 조현출님이 지금 썸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 All right.
0: 정말 부드럽고
1: Oh my
0: 맛있습니다.
1: gosh. Okay, we need to talk about this dot cake though.
0: Alright. 자, 그럼
1: Okay.
0: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Please wait for hours in the rain. People wait for hours in the rain.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Online, millions tune into videos for the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
0: 비가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구하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예쁜 색깔과 독특한 소리를 담은 영상에 수백만 명이 몰려듭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이죠.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여기서 work out은 운동이 아니고요. 뭔가 뭐 일이 풀리다, 잘 풀리지 않으면 눈물까지 흘린대요. 결국에 기다렸는데 못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millions가 그 많은 사람들이 tune into videos for the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비디오들의 tune into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we hear this all the time,
0: Of
1: even
0: course.
1: here in radio,
0: Yes.
1: because for radio and television, you tune in to a particular program.
0: Okay.
1: It's like you're kind of connecting to that program.
0: Right. 우리가 뭐 라디오나 TV 같은 거 보면 뭐 주파수를 맞춘다 이런
1: Yeah.
0: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채널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1: That's right.
0: tune into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1: Yeah.
0: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것에 집중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딴 것을 보다가 거기에 tune인을 한다는 게.
1: That's
0: 그렇죠?
1: right. You're kind of like finding the exact location on the dial and then you're focusing on that.
0: 뭔가에 주의를 딱 맞춰서 집중하는 것. So tune into videos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상에 뭐 접속하다 아니면 집중을 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frenzy is all for a few spoonfuls of dessert in a cup known as the dot cake,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exported from Long Island to Butterfield Market locations in New York.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
0: 네. 이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닷케이크라는 컵 디저트인데요. 롱아일랜드에서 만들어져 뉴욕의 버터필드 마켓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팅과 논파레일 스프링클을 올린 단순한 케이크로 맛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꽤

0: excitement.
1: 아, 약간 좀 crazy라는 느낌이 이 안에 좀 들어있는 것
0: A little
1: 같아요.
0: bit.
1: Right? 그래서 명사로 하면 사실 craze도, craze, C-R-A-Z-E도 열풍이라든가 광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단어로 frenzy, right?
0: Yeah.
1: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0: So, like, imagine a sale that's like 85% off.
1: 오호,
0: 85%
1: 오호.
0: off. Can you imagine the frenzy
1: 상상할 수
0: at the
1: 없습니다.
0: store?
1: I'm sure you're gonna be there.
0: I'll
1: You're gonna
0: be
1: be one of
0: there.
1: those
0: I would
1: shoppers
0: be
1: there,
0: there.
1: right?
0: I would be like, get out of
1: Okay.
0: my way.
1: Okay. 그래서 지금 이 frenzy는요, 이 dot cake이라고 알려져 있는 컵 안에 든 디저트 몇 스푼 먹는 거 그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이렇게 돼 있는데 conf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달달한 스위트들을 얘기를 하죠, 단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 뭘로 탑이 돼 있냐면 얹어져 있냐면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frost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 케이크 같은 거, 컵케이크 같은 데 보면 설탕으로 된 커버를 이제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죠.
0: Yeah, it's a creamy, frosting.
1: 근데
0: Yeah.
1: 처음에 frosting을 들으면 이런 요리 쪽에 아예 관심이 없다면은 영어를 배울 때 뭔가를 얼리나?
0: 아,
1: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0: yeah,
1: 같죠.
0: Frosty the Snowman.
1: Right.
0: Yeah, okay, that
1: 근데
0: makes sense.
1: 저는 이거는 알고 있는 이유는 저는 먹는 걸더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so frosting and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sprinkles도 아니라 nonpareil sprinkles입니다.
0: Yeah, it's a word that we don't use very often.
1: Right?
0: We just say sprinkles, actually.
1: Yes.
0: It's just easier. And so basically, they're kind of like that real, like little dots, like very colorful dots.
1: Okay.
0: And if you taste it, there's not much of a taste. It's just kind of sugary.
1: Right.
0: Yeah, there's not anything exciting.
1: 그냥
0: For
1: 아삭아삭한 느낌만 있는
0: decoration.
1: 거죠.
0: Yeah.
1: 그냥 진짜 보여주기 위함이 될 수도
0: Yes,
1: 있겠고요.
0: yes,
1: 그렇죠?
0: yes.
1: 그래서 사실 nonpareil이라고 하는 것을 뭐 따로 아는 것보다는 그냥 sprinkles라고 하는 게 아, 뭔가 이런 장식용 설탕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뭐 굉장히 특별하다기보다는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라고 했는데요. 그냥 taste like가 아니라 a lot like라고 표현을 했네요.
0: So it tastes very much like in America they sell these boxes like cake mix boxes.
1: Okay.
0: All you have to do is put eggs and milk and then you just bake it and you get a cake.
1: Right.
0: And so they're saying it tastes just like that.
1: 뭐
0: Nothing
1: 거의
0: yeah,
1: 그거다.
0: special.
1: Okay.
0: Yeah.
1: So a lot like라고 해서 a lot만 넣어줘도 뭐 굉장히 매우 비슷한이라는 뜻을 줄 수 있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People wait for hours in the rain.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Online, millions tune in to videos for the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 The frenzy is all for a few spoonfuls of dessert in a cup known as the dot cake,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exported from Long Island to Butterfield Market locations in New York.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0: Okay, let's listen to Saja Boys with Soda Pop.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그게 뭐길래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든 컵케이크 하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만든 사람조차 닷케이크가 특별한 비밀을 가진 디저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 그대로 케이크 위에 스프링클을 올린 단순한 디저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인기의 원인은 맛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한 고급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면서 입소문을 탔고요.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제공된 시식용 제품이 화제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은 롱아일랜드에서 한 컵에 $8, 맨하탄에서는 $11 정도. 과연 사람들을 몇 시간씩 줄 서게 만든 이 컵케이크, 그렇죠? 케이크 한 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 Running a spoon over the hard, sprinkle-paved surface, oohing at the sound, then digging into the individually portioned desserts, which come in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vanilla chocolate chip, and funfetti flavors. They seem tailor-made for the TikTok era,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 and the teeth-cracking crunch that serves as a kind of ASMR.
0: 네, 닷케이크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정해진 코스 같은 행동을 합니다. 딱딱한 스프링클 표면을 숟가락으로 긁어 소리를 즐긴 뒤 한 입 떠먹는 거죠. 케이크는 바닐라와 초콜릿, 레드벨벳 등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스프링클과 바삭한 소리 덕분에 틱톡 시대에 딱 맞는 디저트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을 때 리추얼 같은 게 있죠. 꼭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스푼 위를 싹 긁어가지고 그거 딱 보면서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이건 마치 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한번 딱 핥아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불법이에요.
1: Oh, 네. 그 정도. That is a very important part.
0: Yes.
1: Very important.
0: 그런 뭔가 비주얼한 것에 조금 그리고 소리에 집중을 한 디저트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
0: 운 좋게 닷케이크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하나의 정해진 코스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왔어요. 그렇죠?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하나를 여기서 managed는 쉽게 얻은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겨우 얻은 사람들은요. They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라고 하는 것을 다시 recreate 하는 것을 너무 하고 싶어 한대요.
1: Okay.
0: dot cake는 이제 나왔으니까 알겠고요. Mm-hmm. 뒤에 cliche가 나왔습니다.
1: Cliche is a French word. Right. And this means that basically, usually we talk about phrases or certain idioms that are kind of overused. And it becomes like a cliche, right. we say. It's like, oh gosh, it's the same old, it's boring, okay. you know, it's used too often. But it is not just with words, it could be an idea or a kind of style.
0: Okay.
1: And it has a bit of a negative nuance, like, oh, that's such a cliche.
0: Okay.
1: It's like, oh, I already know, don't tell me.
0: 뭔가 뻔한 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겠고 뻔한 그런 뭐 공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클리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만들어진 단어죠. A dot cake, a cliche. 그러면 더 a dot cake의 진부한 요소라든가 흔한 공식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Running a spoon over the hard sprinkle paved surface, oohing at the sound, then digging into the individually portioned desserts, which come in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vanilla chocolate chip, and funfetti flavors.
0: 네, 딱딱하게 굳은 스프링클 표면 위를 숟가락으로 쓱 긁어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감탄한 뒤 한 입 떠먹는 건데요. 닷케이크는 바닐라, 초콜릿, 레드벨벳, 바닐라 초코칩, 펀패티 등 다양한 맛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스푼으로다가 그렇죠. 그 서피스를 sprinkle paved가 이제 스프링클이 깔린 서피스 표면을 싹 긁으면서 oohing at the sound라고 합니다.
1: Okay, so the sound ooh actually is becomes a verb.
0: Okay,
1: like oohing and aahing. We say ooh, ooh ah. Okay.
0: Okay,
1: so we use that as a verb sometimes. Uh-huh. So it's like all of them are doing the same thing. So they're oohing at the sound, and I'm gonna just go right through because it's all the different ones, and they're digging into the desserts. Mm-hmm. So they all do the same thing, kind of like spooning. It, you know, putting that spoon and dig into it.
0: 아, 여기는 진짜 literal sense로 쓴 거네요.
1: Yes, it is literally digging with a spoon.
0: 아, 수저로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퍼는 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1: Yeah, just like you do, you know, you're digging, you know, the ground. And then, yes, so oohing at the sound and digging into the desserts.
0: 와, 이게 뭔가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 우 하는 거가 우 소리를 내다인데 결국엔 감탄하다가 되겠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그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 하면은 뭔가 감탄 좋은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차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우 하게 되면 뭔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하면은 특히 좋은 것에 대해서 감탄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ig into는 뭔가에 파고들다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flavors들이 나와요.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뭐 etc. 근데 그것들로 come in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들어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come in 하고 나서 뒤에 맛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맛들로 다양하게 이 아이스크림이 뭐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나요? 케이크가 나온다라는 뜻.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된다. So, oh, this cake comes in 뭐 vanilla flavor, vanilla and chocolate flavors. 뭐 이런 식으로 쓴다.
1: It's available in those flavors.
0: That's
1: yes.
0: right.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y seem tailor-made for the TikTok era,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 and the teeth-cracking crunch that serves as a kind of ASMR.
0: 알록달록한 스프링클이 빽빽하게 올라간 동그란 모양과 이를 깨뜨릴 정도로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까지 더해져 마치 틱톡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디저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양하게 여기서 조금 describe를 많이 했는데요.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라고 했어요. Tidy circle.
1: Well, when something is tidy, it means it's very neat and orderly. It's nicely well arranged, okay. even with your room being tidy.
0: Uh-huh.
1: In this case, it means that the circle, the little dots are like really arranged in a very neat way.
0: 깔끔한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정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정말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So a tidy circle of something은 깔끔한 원형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 Running a spoon over the hard sprinkle-paved surface, oohing at the sound, then digging into the individually portioned desserts, which come in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vanilla chocolate chip, and funfetti flavors. They seem tailor-made for the TikTok era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 and the teeth-cracking crunch that serves as a kind of ASMR.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다른 단어를 하나 고르는 건데요. 크쌤이 드리는 단어 중에 나머지와 전혀 다른 느낌의 단어 하나 골라주세요.
1: Here we go.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0: 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1: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0: 오케이.
1: Okay.
0: 엄청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그게 뭐길래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든 컵케이크 하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Are they worth the hype? 이 컵케이크가 정말 그 정도로 열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가도 꽤 엇갈립니다. 그냥 평범한 케이크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고요. 미국의 유명 케이크 믹스 제품과 뭐 비슷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그럼 또 다른 인기의 비결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said Carmel Hagen, the founder of the baking ingredient company Supernatural. But it may be traveling widely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You don't find that many people making their own cronut, Hagen said.
0: 이 디저트가 화제가 된 것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조가 단순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빠르게 퍼진 이유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크로넛 같은 빵은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이 흔하진 않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혼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1: I think I can make it.
0: Oh yeah, of course you can. You're good at baking stuff, right?
1: Baking is all you need for baking really is the right measurement and an oven. That's all you need for baking. So I think I'm gonna get the cake mix. I'm gonna whip up some cream. And I'm going to get the nonpareil. We're going to make it for evening special.
0: 닭 케이크 먹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1: I'm going to make it.
0: 눈물을 좀 닦고 한번 한 문장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1: here we go.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said Carmel Hagen, the founder of the baking ingredient company Supernatural.
0: 네, 이 디저트가 바이럴된 현상에 대해 한 베이킹 원료 회사의 설립자는 다소 비꼬는 반응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0: 이 케이크가 went viral, go viral 한다는 건 진짜 바이러스성으로 퍼지다. 한마디로 바이럴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에 뭔가 eye roll element가 약간 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Okay, this is, I think, the key here in the sentence. An eye roll is basically when you are kind of like annoyed. You know how you make that noise like, and you roll your eye?
0: Yes.
1: Yeah, that is an eye roll.
0: 우리가 보통 좀 짜증나거나,
1: yeah.
0: 아, 뭐야, 진짜?
1: 또,
0: 이렇게 할 때.
1: Sullong. You know, when you have that reaction like, oh, here we go again.
0: Oh, my.
1: Yeah.
0: Mm-hmm. 아 그러면은 eye roll, 그러니까 roll your eyes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뭔가 짜증을 낸다라든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 뭐야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element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eye roll element라고 하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솔직히 좀 있다.
1: That's it. So a lot of people are like this simple cake. Is going viral. This is the reaction like, you know, kind of like,
0: 약간 오바야.
1: Kind of annoyed. Yeah, yeah.
0: 지금 유튜브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eye rolling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1: Yeah, that's
0: 이런
1: right.
0: 느낌 아니에요?
1: It's like,
0: ah. 맞습니다. 눈알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it may be traveling widely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You don't find that many people making their own cronut, Hagen said.
0: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빠르게 퍼진 이유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단순한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반대로 크로넛 같은 케이크는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 크로넛이라고 하는 게 크로상이랑 그 도넛을 이렇게 합쳐버린 뭐 새로 만들어진 그런 디저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만들
2: 만들기가 굉장히 좀 힘든 편인가 봐요.
1: Sure.
2: 뭐 저는 당연히 안 만들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it may be traveling widely. 여기서 travel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 Mm-hmm.
2: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이기 때문에.
1: Okay, here we go.
2: 그럼 크로너시랑은 뭔가 다른가 봐요.
1: Yeah, it is. It's not tricky. Tricky here means not like a magic trick.
2: Mm-hmm.
1: But tricky means difficult.
2: Okay.
1: It's just another word for difficult. So it's not difficult to do it yourself.
2: Okay.
1: DIY is short for do it yourself.
2: D가 아니네요.
1: No.
2: Right.
1: So you can, anyone can make this at home.
2: Mm-hmm.
1: And I'm going to try.
2: Oh.
1: DIY.
2: Oh, 좋아요.
1: Just get a mix. And just put some sprinkles.
2: 와 진짜 만들어서 나중에 라이브로 여기서 보여주시면.
1: I'm definitely. I promise.
2: 너무 좋습니다. So tricky하다는 거는 뭔가 까다로운, 애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it's not tricky하대요. 뭐하기에 to DIY. 여기서 DIY는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직접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 물론 cronut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Ooh. 그렇게 할 수는 없다.
1: Yeah,
2: 이렇게
1: I mean,
2: 얘기가 나왔죠.
1: No donuts.
2: Mm-hmm. Okay.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said Carmel Hagen, the founder of the baking ingredient company Supernatural. But it may be traveling widely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You don't find that many people making their own cronut, Hagen said.
2: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Joey Stamper's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0: Deep Dive Daily.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닷케이크의 시작은 맛보다 장식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창업자가 부모님의 집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는데요. 점묘법으로 유명한 화가 조르주 쇠라에게 영감을 받아서 다양한 색상의 점 장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작은 장식 하나가 뜻밖의 주인공이 된 거죠. 자, 마지막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The most polarizing aspect of the dot cake may be the type of sprinkle that has catapulted to fame alongside it. It's not the soft sprinkle or jimmy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 or funfetti cake. It's the nonpareil, the hard, round bauble that was previously a wallflower of the baking aisle.
0: 닷케이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함께 유명해진 스프링클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에 쓰이는 부드러운 스프링클이 아니라 딱딱한 둥근 알갱이 형태의 논파레일인데요. 이 스프링클은 예전에는 베이킹 재료 코너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재료였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 전문가 말로는 이 논파레일이 좋은 스프링클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맛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2: It's true. It's actually true. There's not much of a taste, but there's something like very satisfying about
0: okay. You're the, like the crunchy taste.
2: Yeah, there's that nice okay. butter cookie, but then it's got that crunch.
0: 역주행을 했네요.
2: It's really good.
0: Okay.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most polarizing aspect of the dot cake may be the type of sprinkle that has catapulted to fame alongside it.
0: 네. 닷케이크에서 가장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함께 유명해진 스프링클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닷케이크의 the most polarizing aspec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닷케이크

0: 얘기를 쓰는데 어려운 단어를 굳이 이렇게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polarizing aspect라고 했는데 aspect는 일단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polarizing aspect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1: Okay, so polar, if you look at the word polar, kind of like think of like North Pole, South Pole. They'r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right? Both on the other side. So if something is polarizing, it means that there are two extreme sides. There are a very distinct division, opposing.
0: 완전히 두 개가 있는데 끝에서 끝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So polarize 한다는 것은 양극화하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다른 뉴스 뭐 이렇게 뭐 정치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so 가장 polarizing한 aspect of the dot cake은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그거네요. 호불호가 갈리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완전
1: Two
0: 좋아하고
1: sides.
0: 어떤 사람은 아, 나 완전 별론데. 그렇죠? 그것은 maybe the type of sprinkle. 스프링클의 타입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스프링클이에요? That has catapulted to fame alongside i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fame 명성으로다가 catapult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this nonpareil sprinkle, this boring sprinkle, was catapulted to fame. So you have to know this word catapult. A catapult is kind of in the Middle Ages. Imagine there's a war. It's a machine where they launch objects into the air. They pull back and Right? A cannon or a fireball. Right? That's a catapult. Okay? So if it is catapulted to fame, it's like, like they like rose to fame.
0: 던져버린 거네요.
1: They threw
0: Right.
1: it, yeah.
0: So, catapult라는 거는 저도 미국에서 그 physics class에서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투석기라고 하는데 왜 숟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거기다 돌 넣고서 뿅!
1: That's right.
0: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돌의 무게가 몇이며 어떤 힘으로 던졌을 때 어디에 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1: Yeah,
0: 나오는
1: the
0: 게
1: velocity.
0: Right. So, catapult는 투석기도 되지만은 갑자기 투석기로 던지다란 뜻이 될수 있어서 catapult to fame 하게 되면 단숨에 유명해지거나 스타덤에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s not the soft sprinkle or jimmy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 or funfetti cake.
0: 네, 아이스크림 콘이나 펀페티 케이크에 흔히 올라가는 부드러운 스프링클이나 지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지미스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그런 스프링클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1: Okay, now grace is a kind of literary word. If you grace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but in a very kind of pleasing way. And usually, like we say, oh, thank you for gracing us with your presence. Thank you for coming. It's a very kind of fancy way of saying it. So the writer is using this word just to say that this sprinkle has been on many ice cream cones. It's very common.
0: 그냥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
1: Many, for many time, many, many, many, many times.
0: 근데 그런데 올라갔던 그런 아주 소프트한 스프링클이나 아니면은 뭐 지미 이런 게 아니다.
1: It's not.
0: 얘는 뭔가 단단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스는 원래 장식하다, 뭐 우아하게 꾸미다 이렇게는 써 있지만 그게 그레이스인데 그냥 올라가 있던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many 뒤에는 그냥 plural 뭔가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many on ice cream cone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포에틱한 글이나 뭔가 여기서 더 포에틱하게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또 많음과 동시에 강조할 때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s the nonpareil, the hard round bauble that was previously a wallflower of the baking aisle.
0: 그것은 논파레일로 베이킹 재료 코너에서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딱딱하고 둥근 구슬 형태의 스프링클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hard하고 round한 버블이라고 했는데요.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방울 장식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런 베이킹 아이어 같은 거그뭐 슈퍼마켓에 가면 그런 뭐 이렇게 만드는 재료 파는 아이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wallflower였대요. 벽 꽃이요?
1: Yeah. So just like literally if there is a flower on the wall, you don't really notice it. You can just pass by it.
0: Okay.
1: So basically if you're a wallflower, it could be a person or a thing that goes unnoticed.
0: Oh.
1: It's kind of like usually we describe people who go to a party and they're kind of sitting in the corner, you know, may feel like a wallflower.
0: You mean my UA?
1: No, you are the center of attenti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아, 정말 어, 파티 같은 데 갔는데 구석에서 조용히
1: no,
0: 인기 없이 서 있는
1: 거. I don't believe it.
0: Okay, so wallflow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존재감이 없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 님이요. 저도 지난 2월에 영하 13도 날씨에 뉴욕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MZ들이 그렇게 사가더라고요. 오, 직접 가보셨군요. 네, 맛은 보통, 네, 근데 모양이 특이하긴 했어요.
1: 아,
0: 아 결국에는 모양이군요.
1: You know, I tell you, our evening special listeners are global. We get like firsthand.
0: 바로 들어옵니다.
1: Firsthand news.
0: Okay.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The most polarizing aspect of the dot cake may be the type of sprinkle that is catapulted to fame alongside it. It's not the soft sprinkle or jimmy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 or funfetti cake. It's the nonpareil, the hard, round bauble that was previously a wallflower of the baking aisl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Tim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미션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와 전혀 다른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요. 정답은요?
1: Number, well, it's no number. It's just fishy.
0: Fishy. 비린 뭐 맛이 나는 그런 향이 나는이죠. 그게 케이크 들어가 있으면 끔찍합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프란시스 존 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3748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Jax's Ring Pop.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닷케이크 줄 봤어? 사람들 해 뜨기 전부터 줄 서더라.
0: 인기가 천장을 뚫더라고. 케이크일 뿐인데 틱톡에서 열광을 하더라고. 이해 불가야. 아니 스프링클 먹겠다고 3시간 기다리는 거 난 절대 사양이야.
1: 두바이 쿠키 먹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

0: 것 같은데.
1: 몇 시간 아니라 1박 2일. 네. 참고로 이거는 픽션일 뿐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2: You know what? Me too. I cannot. Whether it's like restaurant or anything, like 30 minutes maximum. I cannot wait.
1: 저는 10분도 못 기다려요.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한때 두쫑구 사랑했던 마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는데요. 두바이 쿠키 먹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2: Fantastic expression. Says the guy who waited for hours for a Dubai cookie.
1: What?
2: So, says the person or says the guy.
1: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심지어 이제 어순도 원래 someone 뭐 누구누구 says, the guy says 이래야 될 것 같은데.
2: No, no.
1: 희한하게 says the guy who.
2: That's the pattern. Says the guy. So, it's a sarcastic expression that basically says, oh, you shouldn't talk. You should be the last person saying that.
1: Okay.
2: Because you did exactly that.
1: 진짜 비꼬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 있네요.
2: Totally.
1: Says the guy who 한 다음에 뭐뭐뭐라고 했던 거를 뒤에 넣어주면 아니 이런 말 해놓고 당신이 할 말이야?
2: Yeah.
1: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2: This is a very native expression. Like this is like very conversational. Mm-hmm. And if you can manage to use this expression perfectly, people are going to be like, wow, your English is really good.
1: 들으셨죠? 당장 써먹으셔야 됩니다. Yeah.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 여자한테도 says the guy who 이러면 안 되죠.
2: No. Says the girl.
1: 알려주셨어야죠.
2: Yeah, 네,
1: 여자한테는
2: right.
1: 뭐 says the girl who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좀 문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 joke 같은 것도
2: sarcasm이
1: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꼭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때가 많죠.
2: Yeah, that's right. I mean, that's a very big part of, you know, Western humor, like especially British humor, but even in America too. So, you know, don't get offended.
1: Right.
2: Yeah, they're just wanting to play with you.
1: 맞아요. 요즘엔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도 한국에서 많이 또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조금 루드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굉장히 sarcastic한 것도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더라고요.
2: Okay.
1: 네. 자, 그리고 표현들이 또 좋은 게 은근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기가 천장을 뚫더라고. 자, 인기가 천장을 뚫다. 이거 설마 진짜 천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2: Okay, well, it's close.
1: Okay.
2: It's not the ceiling, but it is the roof. So something is through the roof. And with our news coverage, we do come across this expression a lot. Like the prices are through the roof, or it was like increased through the roof.
1: 아,
2: right.
1: 아,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그런 ceiling이라고 하는 걸 써서 그러니까 정말 천장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지붕을 얘기를 해서 그런 비슷한 의미를 쓸 수가 있겠네요.
2: Yeah, that's right.
1: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하죠?
2: So basically, it's so high that it goes past the roof and up into the sky.
1: All right, so it's going up really, really high.
2: Right. So I just made a mistake by saying increase through the roof, but you do not use the word increase because that is part of the expression.
1: Okay.
2: So it is through the roof.
1: Through the roof. So something is through the roof. Or something goes
2: through the roof.
1: Maybe,
2: yeah, it can also go through the roof.
1: Okay. 자, 그렇게 하면 뭔가가 천장을 뚫다. 정말 높이 올라간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유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케이크일 뿐인데 틱톡에서 열광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에 열광한다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How about this one? Eat something up.
1: Eat up. 먹는다고요?
2: Eat something up. So it's not literally, well, they could literally eat something up, but if you eat something up, it means like you're really enthusiastic. You're like absorbing everything.
1: 아니, 좋으니까 먹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eat something up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한다. So it's just cake, but TikTok is eating it up. 뭐
2: eating it up.
1: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나는 대화 영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 Have you seen those dot cake lines? People are lining up before sunrise.
3: Yeah, the hype is through the roof.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2: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아이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was the sleep week.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에는 자기 전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배워봤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복습을 할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이제 서양권이랑 조금 다른 게 baby monitor라는 거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놓는 경우가 미국에는 훨씬 더 많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들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분리수면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진 않더라고요. Yeah, but you probably sleep with your baby separately from day one in the States?
1: I don't know, actually.
0: How is it like?
1: I feel like newborns, you would have them in a crib, but it might be in your room at the beginning.
0: 처음에는 방 안에 요람에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방을 따로 이렇게 놓고 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주위에는 거의 초등학생 때까지 그냥 엄마랑 같이 자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How about you?
1: Well, we're still doing co-sleeping, at least to put her to bed. Sometimes then we'll leave and she'll sleep by herself for the night.
0: But... 메이지 룸이 따로 있어요?
1: 네.
0: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잘 때 메이지가 하는 뭐 루틴 같은 게 있나요? Like sleep routines, bedtime routines?
1: Definitely. At 8 o'clock,
0: 8시에
1: we start the shower.
0: 샤워를 시작하고요.
1: And then we do all the other things, lotion and brushing teeth and changing into pajamas. And then we read a book, sometimes two or three books if there's enough time.
0: Okay.
1: And then it's lights out and we can still talk a little bit. And then it's time to stop talking and go to sleep.
0: 아, 그렇군요. 그럼 8시부터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뭐 씻고 양치하고 파자마 입고 누워서 책을 한두 권 혹은 뭐 세 권 정도 읽고 그다음에는 불을 끄고 대화는 조금 가능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제 대화도 차단이 되는 그러면은 메이지는 잠이 드는데 한 몇 분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or her to fully fall asleep?
1: Well, it depends on the day. Some days she's more tired than others.
0: I see. 그렇군요. 그래도 그 루틴은 메이지의 루틴이 아니라 Zach's 루틴이 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조금씩 문화별로 또 아이를 어떻게 재우는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우리도 많이들 베이비 모니터도 두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즉 육아 중에서 아이를 재우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우리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복습 들어갈 텐데요. 복습도 화이팅해서 해주세요. 알라이트, let's start with Monday.
1: Monday's expression was,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라고 하면 좀 쉬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이죠. should가 들어가면 제안을 하는 건데 좀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런 제안이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get some rest는 좀 쉬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you should get rest 보다는 get some rest.

0: 썸을 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이제 복습해 볼 텐데,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12쪽에 빈칸 채우기가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따로 노트북이나 아니면 종이에 그냥 들리는 만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하고 올게요.
1: You look exhausted today.
2: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0: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3: You look exhausted today.
0: 네, 빈칸에는
3: Exhausted. Exhaust is EXHAUST, and then add ED.
0: 그렇죠. exhausted이라고 하면 기진맥진한, 매우 피곤한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3: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0: I had a lot of
3: Meetings. Meetings.
0: 그쵸. ings. s가 들어갔죠. 여러 개의 회의였기 때문에 네, s로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라고 했더니 또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지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2: Thanks. I think I will.
0: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Aha. You should get some rest.
0: 네, 빈칸에는
3: Should, SHOULD.
0: 맞습니다.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료가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3: Thanks. I think I will.
0: 빈칸에는
3: I think, THINK, I will.
0: 네, I will이라고 얘기하면 강하게 그럴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인데 앞에 I think가 붙어서 나는 생각한다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여기서는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I think I will. 뭐 그렇게 할게요. 요런 느낌의 뉘앙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그럼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You look exhausted today.
2: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1: You should get some rest.
2: Thanks. I think I will.
0: Okay, now it's time for Tuesday.
3: Okay, on Tuesday we learned,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여기서 heading이 축구의 heading이 아니죠. 네, 여기서는 가고
3: 네.
0: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head가, 우리 그 화요일날 얘기했던 게 아마 해양, 배를 타는 사람들이 그배맨 앞부분이 헤드잖아요. 그래서 헤드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서 빗대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도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 머리가 먼저 가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I'm heading to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요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도 또 대화를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It's already midnight.
1: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0: 벌써 밤 12시야.
3: It's already midnight.
0: It's already
3: Midnight. Mid is mid. It means the middle.
0: Right?
3: And night, night.
0: 그쵸. 그래서 midnight 한 단어입니다. 밤의 중간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밤의 중간은 새벽 2시일 수도 있고, 3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전 6시일 수도 있겠죠. 근데 12시를 midnight, 밤에 12시를 그렇게 부른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 라고 했어요.
3: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0: 네,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3: Realize, REALIZE.
0: 네, 미국에서는 ZE로 스펠링 하는데,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SE로 스펠링을 하죠. 네, 근데 저는 Z가 더 마음에 들어요. Maybe because I use it more. 네,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펠링 차이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 realize는 깨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늦은 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인데, 뭐 그렇게 좀 공손한 말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지 몰랐네.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빠가, 나 이제 자러 간다. 잘 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1: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0: 나 이제 자러 간다는
3: I'm heading to bed.
0: 네.

0: in the morning.
1: All right, on Wednesday, what did we learn?
2: Wednesday's expression was, let's get ready to sleep.
1: Let's get ready to sleep. 이제 잘 준비를 합시다. 그럼 이 표현은 우리 잭쌤은 이제 누워서 책을 두 권 읽은 후에 불을 끄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말일까요?
2: Mm-hmm.
1: 네. 자, 그러면 let's get ready to sleep. 이 표현이 나온 수요일의 대화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4: Already? I want to play more.
1: 시계를 좀 봐. 9시야.
2: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1: 네, look at the
2: clock.
1: Clock.
2: C-L-O-C-K.
1: 그쵸. 그래서 look at the clock. 시계를 좀 봐인데 clock은 벽시계를 뜻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빠가 딸이 벌써요?
2: Already?
1: 더 놀고 싶은데.
2: I want to play more.
1: I
2: want. W-A-N-T.
1: 그쵸. I want to 뭐뭐는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죠. I want to play more. 저는 더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또 뒷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No, let's get ready to sleep.
4: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1: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2: No, let's get ready to sleep.
1: No, let's get
2: ready, R-E-A-D-Y.
1: 그쵸, so ready는 준비된, 그래서 get ready는 준비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Let's get ready to sleep.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이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알았어요. 먼저 양치를 하러 갈게요. 라고 했죠.
2: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1: Okay, I'll go
2: brush, B-R-U-S-H.
1: 그쵸. Brush. 이게 이제 치카치카 하다의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죠. So brush my teeth first. 네, 먼저 제 치아를 닦으러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수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3: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4: Already? I want to play more.
3: No, let's get ready to sleep.
4: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2: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should we read a book?
1: Should we read a book? 이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봤었죠. Should가 여기도 들어갔는데 Should we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할까요? 라는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Should we read a book? 이 표현이 들어간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5: Are you under the blanket?
3: Yes, I'm ready.
1: 이불 덮었니?
2: Are you under the blanket?
1: 자, 빈칸에는
2: Under, U-N-D-E-R.
1: 그렇죠. Under the blanket이라고 하면 이불 아래라는 의미로 이불을 덮었냐라는 표현입니다. 자, are you under the blanket? 이불 덮었니?이지만 또 잠 잘 준비가 됐니?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엄마가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네, 잘 준비됐어요.
2: Yes, I'm ready.
1: 빈칸에는
2: ready, R-E-A-D-Y.
1: 네, 아까도 우리가 했었던 단어네요, 그쵸? 자, 그럼 이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5: Should we read a book?
3: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1: 우리 책 읽을까?
2: Should we read a book?
1: Should we
2: read a book?
1: 그쵸?
2: Read is R-E-A-D.
1: 네, 책을 읽다라는 뜻인데 Should we read? 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우리 책을 읽을까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a book, 하나의 책을 넣어서 조금 더 책 읽는 거를 강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네!
2: Yes.
1: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주실래요?
2: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1: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2: Lion, L-I-O-N.
1: 그쵸, L-I-O-N. 어흥, 사자를 lion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의 대화도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쭉 들어볼게요.
5: Are you under the blanket?
3: Yes, I'm

0: Ready.
1: Should we read a book?
0: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2: Now, Friday.
3: Okay, on Friday we learned,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2: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4: 이제 눈을 감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why don't you의 의미였잖아요. 그죠?
3: Mm-hmm.
4: 너 왜 안 해? 가 아니라 뭐뭐 해보는 건 어때?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2: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4: 자, 질문일 때는 그래요. Close your eyes가 당신의 눈을 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 금요일의 대화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0: I still feel wide awake.
1: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4: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3: I still feel wide awake.
2: I still feel
3: wide awake. Mm-hmm. W-I-D-E, wide.
4: 맞아요. Wide는 이렇게 넓은이라는 뜻인데 awake가 깨어난, 뭐 깨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very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wide awak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I still feel wide awake. 나는 아직도 활짝 깨있어. 정신이 말똥말똥해 라는 말이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3: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4: 네, 그래서 빈칸에는
3: Thinking, T-H-I-N-K-I-N-G.
4: 네, 그래서 thinking을 넣어주시면 되죠. 우리 뒷부분도 이어서 듣고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You might be right.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4: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3: You might be right.
4: 네, 그래서 빈칸에는
3: might, M-I-G-H-T.
4: 네, 그래서 might는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you might be right. Right는 여기서 올바른, 뭐 옳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죠.
3: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4: 그래서 빈칸에는
3: close, C-L-O-S-E.
4: 네, S-E지만 이렇게 동사일 때 close, Z 발음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복습이 끝났네요. 그럼 대화 다시 한 번 더 쭉 듣고 올까요?
0: I still feel wide awake.
1: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0: You might be right.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4: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을 쭉 해봤는데 여러분 다 생각이 나셨나요? 다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뭐 복습은 계속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대화문만 들어보고 딕테이션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생생 대화문 이용 많이 해주세요.
3: Excellent job, everyone.
4: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4: Speak now.
3: Start
4: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Saturday. This 네, is Juch.
0: Juch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eah. 자, Juch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 Review Day가
1: Review
0: 맞습니다.
1: Day. Reviewing is so important 그렇죠. when you're studying.
0: 선생님, 학교 다니실 적에도 이렇게 네. 리뷰를 잘하는 학생이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그 리뷰의 중요성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못해서.
0: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이거예요?
1: 이런 거 있잖아요. Learn from my failures.
0: 아,
1: Seriously.
0: 여러분들은 저의 실패로부터 뭔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 그 리뷰를 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리뷰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보통은 조금 kind of feels a little bit exhausting.
1: 지금 바로 공부했는데 또 복습해야 돼?
0: 그러니까.
1: 이런 느낌을 버리세요.
0: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 어떤 학원이 있었는데 매 30분마다 시험을 리뷰. 보는 학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1: There's a test every 30 minutes?
0: Every 30 minutes. Wow. 학생들이 30분 동안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긴장을 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 같아도 좋았을 것 같아요.
1: That's 그 actually
0: 아이디어를.
1: a good idea.
0: 그렇죠. 근데 yeah. 문제 뭐냐면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좀 이따 30분 이따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Right. 그 이제까지 봤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 시작한다는
1: 되게 인텐스하네요. 인텐스.
0: 굉장히 인텐스한 것이었습니다.
1: Okay.
0: 자, 지금 리뷰 저희는 조금 숨 고르기 하면서 그 우리 것으로 편안하게 yeah. 그 대신에 저희는요. 나온 표현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기억하시고 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1: I like our program because the way you write our book every day we learn something new. But we're always reviewing words and patterns and
0: right.
1: expressions.
0: 그렇습니다.
1: I that, love
0: that's
1: that
0: my intention.
1: That's a beautiful concept.
0: 아, 그렇습니까?
1: Yes.
0: Beautiful 하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힘차게 이번 주 복습 시작해 볼까요? Mm-hmm. 네. 자, 우리 15일 월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Mm-hmm. 그러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는데 뜨거운 라떼가 나온 겁니다.
1: Right.
0: 자, 이럴 때 이거 바로 잡아야겠죠?
1: Right.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0: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내용에도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 Might be.
0: 그렇죠. So there might be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0: 네.
1: 혹시나 있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might be.
0: Might be.
1: There might be.
0: There might be.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 Yes.
0: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Mix-up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싶거든요. 즉,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1: Right.
0: There might be a mix-up. 자, mix-up이란 말은 그 어떤 가벼운 실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1: Right.
0: 네.
1: So A and B, they're mixed up. They're in the wrong place.
0: 그렇죠. 헷갈린 right. 거죠.
1: Right.
0: 네, 혼동이 있었다라고 할 때 There was a mix-up. There might be a mix-up.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아이스라테를 주문했는데 이건 뜨거운 것 같은데요.
1: I ordered an ice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0: 네. 자,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This looks like a hot latte 라는 말인데
1: right.
0: 방금 전에 라떼 얘기했는데 또 라떼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 좀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그 쪽으로 가거든요. 보통
1: That's
0: 얘기를
1: right.
0: 하게 될 때 반복은 좀 피하자라고 해서 이때 one 이란 대명사로 대신하게 됩니다.
1: Shall we listen to the dialogue first?
0: Good idea.
1: Mm-hmm.
2: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3: Oh, I'm so sorry about that.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2: No worries. It happens.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3: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I'll remake it right away.
0: 네, I will remake it right away.
1: 아.
0: 자, 당장 새로 만들어드리죠. I will remake it right away.
1: 우리가 가끔 어떤 노래
0: 네.
1: 또는 영화를 remake라고 표현하잖아요.
0: 맞아요.
1: So we made the same movie again in a new way.
0: 아.

0: or record a new song in a new way. It's a remake.
1: It's a remake.
0: Yes.
1: 그것이 리메이크 된 거다. It's a remake.
0: That's
1: 네.
0: right.
1: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스티를 주문했는데 이건 레모네이드 같은데요.
0: I ordered an iced tea, but this looks like lemonade.
1: 네, 아주 간단하죠?
0: Right?
1: I ordered an iced tea, but this looks like lemonade. 자, look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요일 대화로 갈게요.
0: Okay.
1: 이번에는 식당에서 파스타를 시켰는데 파스타가 만들어져 나온 걸 보니까 완전히 식었다는 거예요.
0: Cold?
1: Cold.
0: Completely cold?
1: Completely cold. 완전히 식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겠지만 음식이 식다라고 할 때 그 before it gets chilled or cool 이렇게 말하지 않고
0: right.
1: cold라고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0: Generally, if the food is not hot, You 네. just say it's cold.
1: 그렇습니다.
0: Right.
1: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my pasta is completely cold라고 하는데 자, 그랬더니 이 직원은 주방으로 가져가서 제가 다시 데우게 할까요? 라는 말이 있었죠.
0: Oh,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1: Would you like me to? 제가 이렇게 해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자, 이거 would you like to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0: Right.
1: Would you like to 하면은 당신이 스스로 하고 싶으냐를 묻는 말이고 would you like me to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mm-hmm. 뜻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대화 들어볼게요.
2: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3: I apologize for that.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2: Yes, please.
3: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네, mm-hmm.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매니저도 알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네, 이런 경우도 I'll talk to the manager 이렇게 말하는
0: right.
1: 것보다는
0: right.
1: I'll let the manager know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0: It sounds more polite and professional.
1: 네.
0: I will let him know.
1: I will let him know.
0: Right.
1: 제가 그분께 넌지시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좀 가격도 좀 깎아드리고 서비스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0: right.
1: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실제 이런 의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Right.
1: 그러니까 I'll let the manager know. 근데 만약에 대신에 I'll talk to the manager 하게 되면 조금 저돌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0: So talking to the manager sounds a little bit negative.
1: 네, 그렇죠.
0: Right.
1: 조금 한마디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0: That's right.
1: 네, 자 여기서 응용 문제를 볼 텐데요.
0: Mm-hmm.
1: 기다리시게 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라고 한다면
0: I apologize for the wait.
1: 네, I apologize for the wait. 이렇게 영어로는 명사형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0: right.
1: 기다림, the wait. 그것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다. I apologize for the wait. 아까 본문에서도 아, 그 부분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for that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0: Right.
1: 네.
0: I apologize.
1: I apologize.
0: It's a nice way of saying I'm so sorry.
1: 네, 그렇습니다.
0: Mm-hmm.
1: 자, 이제 수요일 대화, 17일 대화 바로 옆쪽 113쪽에 있습니다.
0: Okay.
1: 식당에서 기다리는데 음식이 너무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0: Uh-huh.
1: 저 음식을 거의 4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8시에 꼭 봐야 할 공연이 있어서 늦어도 7시 반에는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0: They are in a rush. They're in a rush.
1: In a
0: they,
1: rush.
0: They need to eat and leave.
1: 네. 자, 빨리 먹고 가야 된다는 거죠.
0: Right.
1: 네, 대화 들어보죠.
3: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2: I'm really sorry.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3: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2: I understand completely.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1: 네, 그렇습니다.
0: Mm-hmm.
1: 자, 여기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We really need to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0: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Out of here mm-hmm. by 7:30.
1: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가다라고 할 때 동작에 좀 중점을 둬서 정말 나간다. go out 혹은 leave라는 동사 right.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나가 있는 상태로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0: Right.
1: Need to be out of here.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급함을 느낄 yeah. 수가 있는 거죠.
0: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1: 네.
0: I need to be out of here by 7 o'clock.
1: I need to be out of here by 7 o'clock. 늦어도 7시에는 내가 나가 있어야 된다.
0: 저는 EBS 오기 위해서 I need to be out of my home by 6 o'clock.
1: 오.
0: 예를 들어서
1: 보영쌤은
0: 좀 더 일찍 You need to be out of your home by 5:30.
1: 그렇죠. 그러니까 be out of my home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I need to leave my home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조급하게 느껴져요.
0: That's right.
1: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0: Right.
1: 네. 자, 우리 응용 문제 해볼까요, 선생님?
0: Mm-hmm.
1: 여기선 2번 해볼게요.
0: Okay.
1: 바쁘신 건 알지만 저희가 그래도 더 오래는 못 기다립니다.
0: I know you're busy, but we can't wait much longer.
1: 네. I know you're busy, but we cannot wait much longer. 그러니까 not much 하면은 많은 건 못한다. 조금은 할 수 있어도.
0: Right.
1: 그래서 we cannot wait much longer. 훨씬 오래 더 기다린 거는 못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대화를 함께 하셨어요.
0: Right.
1: 자, 이제 목요일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0: Thursday.
1: 자, 18일 내용 114쪽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쩌다 보니 식당에서 자리를 잡은 곳이 입구 바로 옆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 바람이 이렇게 조금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0: There's a draft.
1: 그렇죠.
0: Draft.
1: 우린 우리끼리 막 효과 음향도 다 해요.
0: 뭐 CG 같은 거 필요 없어요.
1: 아, 네. 이렇게 똑똑 이런 것도 하고.
0: 이런 것도.
1: 자, 입구가 바로 옆에 앉았구나. 바람이 좀 들어온다, 예. 라는 말.
0: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1: 네. It feels a bit drafty. 그러니까 it is drafty라고 해도 되는 건데
0: sure.
1: 그것도 역시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위해서 it feels a bit drafty.
0: 약간
1: 응.
0: a bit.
1: A bit.
0: It feels a bit drafty.
1: 그렇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가 있으니까.
0: That's right.
1: It feels a bit drafty.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draf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바람이 느껴지는 거
0: right.
1: 그런 걸 좀 draft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Mm-hmm. 대화 들어보죠.
2: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3: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2: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3: Let me check with the staff.
2: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1: 네, 자, it feels a bit drafty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0: right.
1: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그래라는 말이 있었죠.
0: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1: 네, 들락날락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0: People keep coming in. Coming in and out.
1: 그렇습니다.
0: Coming in and out.
1: Coming in and out. Keep coming in and out. 그때도 왜 in and out 그 유명한 그 버거 조인트를 얘기하면서
0: 미국에 있죠. 네,
1: 네.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0: right.
1: 한데 그 이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안 기다리고 먹고 빨리 나갈 수 있는
0: yes, that's right.
1: 그런 의미라면서요.
0: In and out.
1: In and out.
0: Hey, how long were you in the library? I was just in and out.
1: 그렇죠.
0: Just quickly go in, quickly come out.
1: 도서관에 얼마나 오래 있었어? 거기 하루 종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어. I was there just in and out.
0: That's right.
1: 아,
0: I was in. 그냥 I was in and out 해도 괜찮아요.
1: I was in and I was out. 이런 뜻으로 I was in and out.
0: 문법상으로 뭔가 틀린 것 같은데
1: 네.
0: we just use it that way.
1: 그렇죠.
0: I was in and out.
1: Colloquially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할 적에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I was in and out. 그냥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의 의미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게
0: right.
1: 계속된다.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라고 합니다.
0: That's right.
1: 자, 우리 응용 문제 해보죠.
0: Mm-hmm.
1: 그 여자는 계속 불평을 해요. 그렇게.
0: She keeps complaining.
1: She keeps complaining.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좀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 라고 할 때 keep 뭐뭐ing 하면 되겠습니다.
0: keep는 뭔가 가지다, 뭐 유지하다가 keep인데
1: 네.
0: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in the context of somebody constantly doing something. 보영쌤 keeps bothering me. She keeps calling me.
1: 그러니까
0: 보통, she doesn't, but.
1: 그러니까 보통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말할
0: 때 아주 부정적이죠. 예.
1: keep 뭐뭐 ing을 쓰는군요.
0: Yeah. Yeah. She keeps complaining. She is constantly complaining.
1: 네. 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좀 그래서 좀 불편하다.
0: Very often. Yes.
1: 네. 자, she keeps complain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0: Mm-hmm.
1: 네. 자, 이제 드디어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0: Okay.
1: 자, 금요일 19일 내용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교재 6월호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근데 충전을 미리 해놓지 않은 바람에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0: Right.
1: 어, 저쪽에 마침 콘센트가 보이는데요. 그쪽 자리로 옮기고자 한다라고 할 때 자리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 나옵니다.
0: 잠깐만, 콘센트요?
1: 네.
0: 어제 콘센트라는 표현 배웠는데
1: 네.
0: 영어로는 consent 하면 허가를 하다, 뭐 승인을 하다, agree 하다, consent. 그 콘센트는 아니에요. We say power outlet 또는 그냥 outlet.
1: Outlet.
0: Outlet.
1: 그 outlet 해도 돼요?
0: Outlet 하면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네. 발음이 조금 틀리죠. Outlet.
1: Outlet.
0: Outlet.
1: 참 어렵다. Outlet.
0: 네.
1: 콘센트를 outlet이라고 바꾸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outlet. 네.
0: Oh, where's the outlet?
1: Where's the outlet?
0: I'm looking for an outlet.
1: Is there an outlet? 이렇게
0: is
1: 말하면.
0: Is there an outlet here?
1: 어, 여기에 yeah. 콘센트, 그 outlet이니 우리말로도 outlet이라고 입에 붙여봐야겠다.
0: That's right.
1: 자꾸 콘센트라고 하니까.
0: 근데 뭐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1: 아,
0: In
1: 네.
0: Korea, it's okay.
1: 네.
0: But outside of Korea, say outlet.
1: Outlet. 알겠습니다. 아유, 자, 여기서 그러면은
0: 연습밖에 없어요.
1: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임자 없는 자리 같은데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먼저 영어 들어보세요.
3: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2: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3: Oh, good catch.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2: It doesn't look taken. You should grab it.
3: Perfect.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1: 네, 그렇죠. My laptop is about to die 하면은 뭐뭐 is about to 뭐뭐 하면은 뭐뭐가 곧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되죠.
0: Yes.
1: 네.
0: About to.
1: 네.
0: Right?
1: My laptop's about to die.
0: My laptop's about to die.
1: 네. 이렇게 방전되는 어제 선생님 그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 방전이라는 뜻도 주셨는데 그 전화가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지려고 해, 꺼지려고 해.
0: Right.
1: 뭐 이렇게 말할 적에도 About to die.
0: About to die.
1: 네.
0: So when I think about my cell phone about to die, battery about to die, it's like less than 5%.
1: 어.
0: Like 2%.
1: 그렇죠.
0: Right?
1: 어, 맞아. 그럴 때 정말 about to die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About to die.
1: 네. 자, 그래서 저쪽에 콘센트가 혹은 outlet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이 right. there might be로 시작하는 게 있었죠.
0: Oh,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1: 네.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그렇습니다.
0: Yes.
1: 자,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0: Okay.
1: 내 전화기가 곧 꺼지려고 해.
0: My phone is about to die.
1: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0: My phone is about to die.
1: My phone is about to die.
0: Right.
1: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 Mm-hmm.
1: 네, 자, 잘 충전하셨나요? 자, 여러분, 전화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도 잘 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주말
0: yes.
1: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Mm-hmm.
1: 이번 주도 앱 많이 쓰셨어요.
0: Good job, everyone.
1: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봐봐,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고대인들은 코를 골지 않았다고? 코골이를 비롯해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우리가 너무 흔하게 겪는 이 질환이 실은 우리의 진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호흡하기 어렵게 진화한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불을 사용한 이후부터 산업화가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드럽고 먹기 편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덜 사용하게 되자 자연스레 두개골의 모습이 바뀐 것인데요. 진화가 반드시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밈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부족주의 내부의 동질감이다. 서로를 비웃고 폄하하며 동시에 비난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는 식의 정서적 봉합이다. 밈의 이용자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비하와 혐오의 대상보다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갈등과 적대에 대한 순화이자 스스로 밑바닥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정서적 평등주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AJR의 번더 하우스 다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지금 장영은님, 함희경님, 못 들었어요. 못 밟고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출처는 오늘 뒤에 2부에 오실 초대석 작가님의 책입니다. 나비클럽에서 나온 문학평론가 박인성 작가의 책, 마스터플롯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언젠가 이책 나오자마자 한번 문장카페 깔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박인성 평론가가 북카페 초대석에 오셔서 직접 우리 카페인 분들과 소통하실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롯, 동시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 구조, 거기에 뭔가 어떤 비결이 있나?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거 궁금해 하셨다면 오늘 이 잠시 후에 있을 초대석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책 안에 정말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1박 2일이라든지 무한도전 같은 어떤 리얼리티를 살린 예능까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그 역사가 쫙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작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아마 카페인 분들 이 책을 보시면 내가 본 작품 혹은 내가 읽었던 작품 이 안에 있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다양한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말랑말랑하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우리가 관통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개념들을 같이 전달을 해주는 그런 단단한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카페인님들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얘기 참 뭐랄까,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 것 같은데, 흔한 구조인 것 같은데, 약간 뻔한 듯한데 왜난또 홀렸지? 싶은 어떤 이야기, 뭐 소설이든, 뭐 만화든, 뭐 드라마든, 예능이든 다 좋습니다. 영화든. 어떤 서사 구조 중에서, 그게 전 자꾸 요즘에 마음이 가요 하는 게 있으면 그 작품을 한번 이렇게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그 멋진 신세계에 좀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드라마를 정주행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클립 단위로 이렇게 쫙 작게 작게 잘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쇼폼들에 좀 이렇게 보다가 낚이는 순간 이제 뭐랄까 이게 시침질을 쭉 군데군데 하다가 정주행할 때 이제 홈질을 마음먹고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멋진 신세계가 저를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것 또한 너무나 그냥 익숙한 구조 아닌가? 이 책에 보면 회, 빙, 환, 회귀, 빙의, 환생물.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르성인데, 이것 멋진 신세계도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뭔가 묘하게 다르고 재밌더라고요. 왜 묘하게 다르지? 근데 왜또 익숙한 기시감이 있지? 왜 재밌지? 하는 거. 이런 게좀 궁금했었는데, 이책 통해서 좀더 약간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작가님 모시고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페인님들도, 요즘 제가 이 얘기에 꽂혀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사연으로 주시죠. 예능도 좋고요.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웹소설도 보면 그 시대가 원하는 구원서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그게 왜 인기 이치를 좀 파고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거죠. 우리는 동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분석하고 만나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카페인 분은 어떤 얘기에 꽂혀 있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페스트볼의 You Are On Ocean 그리고 데이빗 최의 We Will Make It Last.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속에서 요즘 이렇게 판도가 보이는 느낌이라서 재밌습니다. 참교육 언급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교육도 정주행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10부작이죠. 한 번에 끝까지 다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멈출 수가 없었다고. 7179 쓰시는 카페인님, 악당들을 처단하는 사이다 이야기가 유행이죠. 참교육, 범죄도시 등등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잠시 후에 이제 2부에 작가님 오시면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제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이 참교육, 그러니까 뭔가 이 조금 새로운 질서로 이것을 좀 재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요인으로 인기가 있을까를 좀 분석해 보는 것이 우리 동시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기화님은 지금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빠져 계십니다. 기존에 없던 구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취사병 전설이 되다, 요것도 제가 얼개는 좀 알고 있는데, 살짝 요걸 굳이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성장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성장서사 아닐까. 거기서 또 기존에 없던 구조처럼 느끼게 하는 무언가 개성이 있는 거죠. 김지희님은 시간여행, 이동 이런 테마가 나오면 일단 끌리신다고 이걸 좋아하시는 거군요. 과거로 가든 현재로 오든 미래로 가든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여행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빙환도 그렇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굉장히 많이 오래 사랑받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 사랑받는지에 대해서도 책에서 한 챕터를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미경님은 법정물도 좋아요. 인과 구조가 명확한 거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한 회에서 일단은 어떤 얘기가 완결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큰 틀로 이제 이어지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맥스 지나면 좀회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런 구성이 묘하게 또 개운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 꼭 법정물만의 얘기는 아니지만요. 최현서님은 팩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에 기반하여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들. 알면서도 빠져듭니다. 화성 연쇄살인을 다룬 드라마 허수아비, 분노하며 가슴 아파하며 봤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둔 사실의 기반에서 약간 서사를 가미한 그런 이야기들에 또 흔들리시는 최현서님. 아마 이 동시대에 사랑받는 얘기가 무엇인지만큼이나 내가 끌리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 장르를 분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좀 알게 하는 그런 또 질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당신의 밤이죠.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낮과 다르게 밤은 시각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밤 산책을 즐겼던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 수필 밤과 달빛에서 밤의 감각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밤이 되면 두 눈은 반쯤 감기거나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산책자는 후각의 안내를 받는다. 이제 모든 식물과 들판과 숲이 각각의 향을 내뿜는다. 풀밭에선 늪 진달래 향이, 길에선 쑥국화 향이 난다. 소로에게 밤이 후각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다면 평생 불면에 시달렸던 헤르만 헤세에게 잠 못 드는 밤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샘물 소리, 바람 소리, 삐걱대는 가구 소리,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박자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 그러다 다시 침묵이 찾아오면 다시 귀 기울이기를 반복한다. 밤에 민감해지는 것은 우리의 감각만은 아닌가 봅니다. 밤이 되면 불안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낮 동안 잊고 지내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밤이 되면 불쑥 찾아들고 그 생각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죠. 밤에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은 왜일까? 왜 낮보다 밤에 더 불안을 느끼는 걸까? 우선 우리의 생체 리듬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은 각종 업무와 관계를 처리하느라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경이 분산되지만 밤이 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바뀌면서 낮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호르몬도 한몫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는 잠들 준비를 하기 위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을 넘어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밤에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떨치려 할수록 생각은 더 집요하게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차라리 이게 걱정이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헤세가 자신을 괴롭히는 불면증을 원망하기보다 수많은 긴긴 밤을 함께 지새우는 불면증 여신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에도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조금은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적재의 럴러바이 띄워드렸습니다. 밤에는 확실히 정말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지죠. 카페인님들도 각각 또 발달된 좀더 신경 쓰는 감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원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이 라디오 소리도 굉장히 볼륨을 많이 낮춰야 켜둘 수가 있더라고요. 음악 같은 것들도 이게 뭔가 예민해서 안 그러면 이게 막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암흑의 소리도 완전히 침묵 상태가 되어야 잠이 들수 있다고 말할 순 없어요. 사실 저는 머리를 대면 자는 사람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려요. 낮에 비해서. 이런 것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각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명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또그 침구의 어떤 촉감 같은 것에도 예민하게, 어떤 건 너무 꺼끌거린다거나, 어떤 건 너무 이렇게 붓는다거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 이름 붙여주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불안에 정말 햇새가 불면증 여신에게 붙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안을 뭐라고 다르게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양말들이라는 단편 소설 쓴적 있는데 거기다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양말로 부르는 그 약간 규칙이 등장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둔 적이 있는데 양말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그 사소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양말로 불렀는데 카페인 분들은 만약에 나의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안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실지 궁금합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밤을 평안하게 맞는 마음은 명상의 원리와 비슷한 것 같네요. 알아차림과 그렇구나, 이게 불안을 잠재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어떤 것이 잠재우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알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백예린의 레스트 듣고 읽기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가 함께 머물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펴낸 켄 리우와 노자의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황유원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켄 리우, 천재 SF 소설가로 불리는 분이죠. 켄 리우가 오래된 노자의 말씀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번역하고 거기에 아주 도발적인 해석을 또 덧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 굉장히 알쏭달쏭한 그런 옛말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왜 사랑받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NS 속 그 타인의 시선에 시달리고 경쟁하느라 너무 지친 현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거 굉장히 큰 새로운 출구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부터 새로운 도덕경 같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자와 노자가 만났던 유명한 일화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재능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경쟁하려는 욕구가 사라진다. 희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탐나는 것을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진다. 도를 깨달은 자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주며 야망을 약하게 하고 기고를 강하게 하며 백성을 지식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술책이 뛰어난 자도 감히 행위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 그러면 되지 않을 일이 없다. 노자가 어떤 인물인지 묘사하기 위해 사마천은 유가의 위대한 성인이자 창시자인 공자와 노자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공자는 수도로 가던 도중 노자에게 들러 가르침을 구했다. 노자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미 뼈가 다 썩어 없어진 죽은 성인들의 말을 가르치고 있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은 말일 뿐이오. 때를 잘 만나면 현자는 궁중의 신하가 되어 마음껏 달릴 공간을 얻은 말처럼 자유로이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길가의 잡초 더미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소. 내가 듣기로 훌륭한 장사꾼은 보물과 물건을 잘 숨겨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자는 덕을 쌓는 데 힘쓰면서도 겉으로는 어리숙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오. 그대는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야만 하는데 명예와 야망은 그대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오. 내가 그대에게 당부할 말은 이뿐이오. 공자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날 수 있고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으며 짐승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뛰어다니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로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용은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구나. 용은 바람을 타고 구름 사이를 오르니 말이다. 오늘 나는 범부들 사이에서 용을 보았다. 공자와 노자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으며 우화의 형식으로 두 사람이 지닌 철학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더 만나게 될 것이다. 어쩐지 헤로도토스가 나는 그저 들은 것을 받아 적을 뿐이라며 말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사마천은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이는 노자가 160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200세까지 살았다고도 한다. 그의 장수는 돌을 닦아 수양한 결과였다. 또한 사마천은 노자와 그가 남긴 단 한 권의 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는데 그의 철학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속세에서 물러나 명예를 멀리하라고 일렀다. 주나라의 쇠망이 불가피함을 내다본 그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함곡관에 이르자 그곳 관문을 지키던 윤희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속세를 떠나려 하시니 부디 선생님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노자는 5천여 자로 된 두부짜리 책을 지었다. 그가 함곡관을 지나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왕퇴와 곽점촌에서 발견된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이 바로 도덕경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블루인 그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켄 리우와 노자의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공자는 배움을 강조했는데 노자는 물 흐르듯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충돌하나 싶을 정도인데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오늘 구름 사이를 오르는 한 마리의 용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 노자의 기록. 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정, 포정의 유명한 우화 읽어드릴게요.

이미 넘쳐 흐르는 그릇에 더 부으면 결국 쏟아지고 만다. 이미 예리한 칼날을 갈면 칼끝이 상하고 휜다. 가득 쌓아올린 보물은 오래 지킬 수 없다. 성공으로 인한 자만은 몰락의 씨앗이 된다. 이를 훌륭히 마친 후에는 물러나는 것이 곧 도다. 솜씨 좋은 백정 포정이 문해군 앞에서 소를 가르고 있었다. 포정은 도살한 소의 몸통 주위를 춤을 추듯 빙빙 돌았다. 손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발은 춤을 추듯 끌고 무릎은 부드럽게 구부리고 어깨는 단단히 힘을 준 채 칼을 이리저리 놀렸다.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뼈와 살을 가르는 칼날의 음악이 허공을 가득 메웠는데 마치 명인이 칠현금을 뜯는 소리와도 같았다. 문해군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는 어찌 이런 능숙한 기술을 지니게 되었는가? 포정이 동작을 멈추고 문해군을 향해 돌아섰다. 도제 시절에 처음 소를 가르기 시작했을 때는 소 한 마리가

그저 구분되지 않는 한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 뒤 도제 시절이 끝나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복잡한 기계의 부품들처럼 조화로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경험 덕에 더 이상 눈에 의지하지 않고 손끝으로 느끼며 소를 가릅니다. 몸통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 칼끝을 움직이며 뼈와 살 사이의 틈과 이음매를 찾고 힘을 들이지 않고서 그 둘을 가르죠. 뼈를 자르기는커녕 힘줄을 자를 일도 없습니다. 평범한 도살업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종종 억지로 뼈를 자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숙련된 도살업자는 살만 자르니 칼을 1년에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그대는 어떠한가? 문해군이 물었다. 그대는 칼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가? 저는 이 칼을 19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갈랐지만 칼날은 마지막으로 숫돌에 갈았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예리합니다. 힘줄과 뼈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부위에 이르면 신중히 움직이며 정신을 집중합니다. 아주 작은 틈을 더듬어 찾아 칼끝을 쑤셔넣고 그럼으로써 틈을 넓힌 다음 그 사이로 칼날을 미끄러지듯 움직여서 이쪽과 저쪽을 분리합니다. 마침내 칼을 뽑으면 흙더미가 무너지듯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닫고 치워버립니다. 고맙네. 왕이 말했다. 이제야 나는 좋은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네.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신이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닫고 치워버립니다. 포정은 이를 훌륭히 마친 후의 기쁨을 인정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그는 곧장 칼을 닫고 치워버리는데 이는 칼날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끝마친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내 생각에 장자가 이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은 지나치게 적은 주목을 받아온 것 같다. 그 부분이 왕을 포함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을 축하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것이 잠시일 뿐이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 기쁨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물러나는 것이다. 그 순간에 더 머무르려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보름달에게 남은 일은 이지러지는 것뿐이고 산꼭대기에서 갈 곳은 내려가는 길뿐이다.

지하팽팡의 인풀 블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켄리우가 다시 번역하고 황유원 시인이 또 우리말로 번역한 바로 그 책입니다. 윌북에서 편했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지금 마음이 좀 울림 느끼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현서님, 낭독이 너무 와닿아서 도서관 대출을 신청합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 부분 나눠봤는데 더 좋은 부분들이 책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기도 권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책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승현님, 저는 오리고기 가공하는, 저도 일종의 백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저도 언젠간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게 지금 문장 기억할래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통 숙련된 백정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칼을 갈 정도인데, 숙련된 백정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19년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예리함을 그대로 이 칼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켄리우가 밑줄 그은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일이 끝나면 딱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넣고 그다음 바로 모드 전환하는 거죠. 이 일이 끝남의 기쁨 그리고 탁탁 손 털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개운함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은숙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용, 찌찌뿡뿡. 찌찌뿡을 이렇게, 네. 청춘 시절부터 찐 애정하는 찐 팬인지라, 노자님, 장자님, 입문 고서는 늘 곁에 두고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계를 또, 단골 카페에서 이렇게 또, 목소리로 만나게 되니까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무슨 드라마 이름, 무슨 소설 이름 계속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우리를 홀린 이야기들 많이 고민해 보셨죠? 2부로 건너가서 예고 드린 것처럼 마스터플롯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Be Here Now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다수 대중이 환호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이야기, 마스터 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읽는 이야기주의자. 소설, 영화, 드라마, 웹소설, 만화, 게임, 인터넷, 밈까지. 대중문화와 서브컬처의 서사를 읽어내고 비평하는 전방위 문학평론가 박인성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인성입니다.
0: 와, 우리 북카페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최근에 라디오 사실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네. 두 번째라서 상당히 낯설고 심지어 생방송은 더더욱
0: 생방송은 처음인가요?
1: 긴장이
0: 그러면?
1: 됩니다 지금.
0: 네, 네 생방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와, 우리 북카페를 통해서 생방 라디오 데뷔하시는 거예요? 네.
1: 아,
0: 네.
1: 엄청나게 영광입니다.
0: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시는 길 뭔가 마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떨리시다고 하셨는데 살짝.
1: 제가 본가가 그래도 저기 고양시 행신동.
0: 아, 근처네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보통은 항상 서울로 가는 버스를 많이 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오는 버스를 타니까 좀 마음이 낯설면서.
0: 그러네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오늘 들고 오신 이 책 마스터 플롯으로 인해서 우리 벌써 1부부터 어떤 얘기에 이제 내가 지금 홀려있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고요. 오늘 갑자기 질문이 막 갈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 전방위 문학평론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야기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시는 거죠? 뭐 항상 이야기가 찾아오나요? 그러면 작가님을?
1: 좀 강박이거나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제 저는 정보를 중심으로 세상을 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 네. 존재하는 어떤 흐름 혹은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좀 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죠.
0: 그렇군요. 그게 정말 몸에 배면 이게 약간 강박이라고 하셨는데 놀이처럼도 될 것 같아요. 힘들이지 않고도 이야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저한테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다양하다 보니까 문학평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적으로는 네. 소설이나 뭐 것들을 많이 보지만 다른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한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야기라고 하면 소설을 먼저 떠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거든요.
1: 맞습니다.
0: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와, 진짜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고 이야기 듣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능 같은 거죠? 우리의?
1: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안전히 사람이라는 게 이야기를 그냥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0: 그쵸.
1: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하나라고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0: 인지 능력의 하나다.
1: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와 정보를 네.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다른 정보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흐름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거나 또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과 네. 현재의 내 삶을 연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0: 네.
1: 아, 내 삶이 지금 과거에 힘들었지만 네. 지금은 좀 나아졌지 라는 식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야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여기 지금 마스터 플롯 제목이기도 하고 이 개념이 등장해서 너무너무 매혹적인데 이 마스터 플롯 우리 카페인 분들께 간단히

0: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신다면.
1: 네,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이죠. 이
0: 네.
1: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야기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부터 반복된 이야기
0: 네.
1: 패턴 같은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영웅서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0: 그쵸.
1: 누군가 영웅이 등장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0: 네.
1: 세상에 어떤 평화나 안전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고대 신화 시절부터 지금까지
0: 맞아요.
1: 반복되어 온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책에서 조금 더 마스터 플롯 개념을
0: 네.
1: 좀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마스터 플롯은 변화한다,
0: 변화한다.
1: 갱신한다, 라는 것이고,
0: 네.
1: 좀 동시대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마스터 플롯이 오늘날에 오게 되면
0: 네.
1: 분명히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0: 와, 이야기의 생존 능력이라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렇게 보면
1: 맞습니다.
0: 시대를 계속 타면서 거기에 딱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저는 이 비유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마스터 플롯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유적지 발굴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우리 땅 밑에 거대 서사를 지면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지금과 맞춰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찰떡 비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그 비유를 좀 참고를 한 거는 피터 브룩스라는
0: 네.
1: 이제 정신 분석 학자가 프로이트가 사람의 삶을
0: 네.
1: 이제 읽어낼 때 정신 분석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0: 네.
1: 이제 피터 브룩스는 그걸 단순히 이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어떤 진짜 삶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 이야기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일 수
0: 네.
1: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아이디어가 됐던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0: 네.
1: 집단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대중 집단의 어떤
0: 네.
1: 무의식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재밌습니다. 하미경님이 전방위 이야기 평론가님 환영합니다. 네.
1: 아, 반갑습니다.
0: 수식어가 됐습니다. 6270 쓰시는 카페인님, 박인성 작가님 처음 라디오 나오셨던 방송도 재밌게 들었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오늘도 기대되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내는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
1: 아,
0: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진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낸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발견해내는 건가요?
1: 바로바로 사실 즉각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자화자찬인 것
0: 아,
1: 같고,
0: 네.
1: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 이야기가
0: 네.
1: 확실히 좀 뜨고 있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0: 네.
1: 그래서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도
0: 그쵸.
1: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역사물일 수도 있지만
0: 네.
1: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한 신파의 성공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0: 네.
1: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은 아
0: 네.
1: 이거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좌절 속에서 죽음에서라도 나의 선택
0: 네.
1: 어떤 존엄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 좀 많아지고
0: 네.
1: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와, 그러면 소문난 이야기는 무조건 빠르게 좀또 이렇게 접수하셔야 되겠네요.
1: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직업병이라서 약간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
0: 그렇죠. 왜냐면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죠. 우리 아까 카페인 분들은 참교육 얘기도
1: 아,
0: 하시던데.
1: 참교육 할
0: 네.
1: 말이 많은
0: 할
1: 작품인 것
0: 말이
1: 같아요.
0: 많으시군요. 이것도 지금 다 분석하고 계신 거죠.
1: 그렇죠. 지금 이제 머리를 돌리면서.
0: 맞습니다. 이 주제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제 연재하셨던 것을 묶으신 거죠?
1: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배운 지는
0: 네.
1: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서사학을 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서사학, 서사론, 뭐
0: 네.
1: 네로톨로지 부르는 말은 다양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의 형식이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를 고민을
0: 네.
1: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언뜻 지나가는 개념이었고 엄청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 이 개념을

0: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패턴화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이 마스터 플롯이라는 패턴화된 거에 좀 끌리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저 자신의 연구자 혹은 문학 평론 또 이야기를 또 다양하게 즐기는 향유자로서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더 패턴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온,
0: 네네.
1: 그쵸? 네, 음악을 듣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어떤 에디션 만들지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0: 저 지금 여름 느낌이 푹푹 나고 오면서도 딱이 노래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 Like Summer라는 노래인데, 참 나른하면서도 나른한 것 안에 있는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노래라서 아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한테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마스터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1: 사실은 너무 개인적인 취향인데,
0: 네.
1: 제가 좀 액세서리나 옷에서 그 썬더버드라고 하는 아메리칸 네이티브의 시그니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그려볼 생각입니다.
0: 썬더버드를 이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지금도 이그 찻장이 좀 범상치 않으시거든요. 멋쟁이세요. 여기 들고 오신 가방도 멋져서 제가 1부 끝나고 나갔다가 잠깐 2부 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오 가방 누구 거예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취향 자체가 워낙 빈티지,
0: 네.
1: 좀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서
0: 네.
1: 사실은 뭐 문학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좀 클래식한 것들이
0: 그러네요.
1: 예,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왜 가치를 가질까? 예,
0: 네.
1: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0: 근데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또 그런 소품들은 또 오래 궁금해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1: 실물감이
0: 아,
1: 중요하죠.
0: 실물감이 중요하다. 네, 오늘 그래서 썬더버드 에디션 되겠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문득 배꼽 빠지게 재밌던 시트콤들이 그리워지네요. 논스톱, 하이킥 시리즈, 또 순풍산부인과 이런 거 LAR이랑부터 시작해서 쫙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런 시트콤이 안 나올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저는 장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이 장르 내외의 어떤 인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트콤이라는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은
0: 네.
1: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0: 시간이 흐르지
1: 시간이 흐르지
0: 않는다.
1: 않는다. 그러니까 매화
0: 아.
1: 매화 해프닝이 벌어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주인공들의 운명이 바뀌는.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이제 매화가 시작될 때 이제 저는 소프트 리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 오.
1: 지난 회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회차에서는 소프트 리셋이 돼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0: 네.
1: 것인데, 오늘날에는 사실 저희가 요즘은 뭐 숏폼 뭐 콘텐츠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만,
0: 맞아요.
1: 뭔가가 정지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더 이상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성장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가
0: 불안한
1: 없다.
0: 거죠. 그런
1: 그렇죠.
0: 걸,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1: 약간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정지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옛날에 저희한테는 되게 위안을 줬는데,
0: 네.
1: 오늘날의 저희한테는 그게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퇴보되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위기감 같은 것도 항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기 때문에 인기
0: 네.
1: 있는 장르로서의 경쟁력을 좀 잃어가지 않았나.
0: 그렇구나. 그래서 추억하는 사람들만 이제 과거의 그 박제된 장면들, 영상들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1: 맞습니다.
0: 약간 복용하듯이 그렇게 이제
1: 정주행하는
0: 위안을
1: 사람들 많죠.
0: 아, 그렇군요. 아, 이3483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 참사 이후에 빙의 환생물이 인기가 폭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셨는데 이 책에도 예, 그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1: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빙환 장르에 대한 이제 글을 분석하기도
0: 네.
1: 했는데, 아, 이런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년 전 정도에는 이제 약간 유행어로 저희가 밈처럼 말했던 게 이생망, 이번 생은
0: 네.
1: 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면, 뭐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지. 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했었는데,
0: 네.
1: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최적화되어야 되는가.
0: 네.
1: 삶이 이제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의 영역에서

0: 내가 그 경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 네.
0: 나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고 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다시 써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현재를 살아가고 싶은 이 현대인의 욕망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장르가 이 회빙환 장르라고 할수 있을
1: 와,
0: 것 같아요.
1: 계속 인기가 있겠네요.
0: 당분간은 아마 이제는 회빙환은 장르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웹소설의 그냥 패턴이죠. 첫
1: 패턴?
0: 이야기 패턴. 일단
1: 와.
0: 죽고 시작하자.
1: 아,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뭔가 힌트를 얻어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도 마스터플롯이 좀 이렇게 다르게 통한다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도?
0: 이 책에 사실 마스터 플롯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또
1: 네.
0: 다른 중요 키워드는 로컬리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족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1: 네.
0: 한국인의 뭐 민족성이 따로 있고 일본인의 민족성이 따로 있다. 이런 거는 검증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다만 문화적으로 전승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류학적 기억은 있을 수 있다. 그
1: 네.
0: 기억이 우리에게 지금의 삶의 패턴을 뭐, 이렇게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뒷부분의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한국은 약간 좀 재난이 터졌을 때,
1: 네.
0: 그거를 국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적었던 거죠. 그러면 항상 이제 그거를 누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1: 네.
0: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
1: 그쵸.
0: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거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1: 네.
0: 이야기를 즐길 때에도 사람들이 뭔가 사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들, 사적 제재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게 결국 실패했을 때는 이제 심파, 좀
1: 네.
0: 슬픈 멜로드라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게 있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재난에 대하여 매뉴얼화된 대응을
1: 네.
0: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 대응 패턴 같은 것들이
1: 네.
0: 국가적 단위에서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인데 반대로 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에는
1: 네.
0: 신고지라 같은 영화가 2016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국가적 대응의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영화적 주제로서 썼다라는 점에서도, 아, 여기는 굉장히 그래도 국가가 중요한,
1: 네. 약간 그
0: 나라구나.
1: 매뉴얼을 믿고 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게 흔들리니까 더
0: 그게 이제
1: 놀라겠네요.
0: 복원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1: 그쵸.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량이라든지 그 괴물? 이런 것들이 또 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거기서도 보면, 우리 정말 이 진짜 장사미사 사람들이 다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도
0: 참,
1: 들어주셨지만.
0: 저희가, 그렇죠. 항상 이제 국가적 위기가 터지면, 저희 이제
1: 네.
0: IMF 세대이기도 하니까,
1: 그쵸.
0: IMF 때는, 국가가 일종의 이제 부도 상태가 됐는데,
1: 네.
0: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것을 뭐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1: 맞아요.
0: 저희 할머니도 금니빨 빼셨는데,
1: 네. 맞아요. 진짜
0: 그런
1: 너무
0: 식.
1: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런 식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국뽕을 주죠. 뭔가,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나라야라는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국뽕이 되지만,
1: 그쵸.
0: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패턴이 좀 지나치게 반복되고, 저희한테 좀 만성화되면,
1: 네.
0: 아,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충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1: 아예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0: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나 시스템적인 측면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1: 진짜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지금 한국과 일본만을 예로 들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재난서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0: 미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국가와 민간이 서로가 서로를 잘 견제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의 미국을 보면 그 견제가
1: 네.
0: 잘안 돼서 미국 사회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1: 네.
0: 미국은 건국 당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자들의 자경단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1: 그쵸?
0: 국가를 통합하는

0: 통제할 수 없는 국가를 국민이 적당히 또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 존재해 왔던 것 같고, 그게 민간인
1: 네.
0: 전문가라는 형태의 이야기 주인공들로 좀 발전이 많이 된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미국 그런 영화 같은 경우 항상 보면 뭔가 한 건을 다 해결하고 이제 은퇴해서 저기 시골 농장 같은 데가 있던 전문가를 또 이게 찾아가면서 불러오면서 다시 이 어떤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좀 많은 것 같긴
0: 그런 게
1: 해요.
0: 굉장히 많죠. 90년대에 정말 제가 엄청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라고 이마를
1: 네.
0: 탁 쳤던 영화가
1: 아, 진짜 이마 치셨어요, 지금? 네.
0: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였는데,
1: 아.
0: 사실 그 영화 잘 생각을 해보면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1: 네,
0: 저희의 일반 상식으로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을 굴착 기술을 가르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1: 그쵸.
0: 근데 여기서는 굴착 기술사들을 우주 비행사 훈련을 시켜서 보낸단 말이에요.
1: 아니, 지금 생각하면
0: 네.
1: 좀 의아하긴 하네요.
0: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정부 소속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1: 네,
0: 민간인으로서 이 국가적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유기적인 견제와 협력 체제. 약간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 무비의 특징이 아닌가.
1: 아니, 물론 소설 원작이긴 하지만,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0: 네.
1: 경우도 보면, 거기도 생각해보면, 결국 그 일을 해서 우주로 가는 그 존재는 그 국가기관의 소속이 아니라 그냥 그
0: 맞습니다.
1: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많네요.
0: 가장 사적인 존재가
1: 네.
0: 가장 공적인 형태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주에서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1: 그러니까요.
0: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그 영화에서는 근본적으로 아주 잘 그려진.
1: 이 지금 마스터 플롯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제가 또이 책에서도 다루지만 체인소맨이라는
1: 네.
0: 애니메이션 극장판 영화가 있었는데, 그 극장판 영화의 분위기를 아주 잘 담은 삽입곡이 제인도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곡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마스터 플롯을 쓴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발표할게요. 책 선물 드립니다. 마스터 플롯 썬더버드 에디션으로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 썬더버드 이미지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소 때문에?
1: 썬더버드 하면 이제 아메리칸 네이티브에서는 네. 뭔가 그냥 신성한 어떤 새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멋있는 썬더버드는 멋있게만 하면 멋이 없거든요.
0: 멋있게만
1: 제가
0: 하면
1: 좋아하는
0: 멋이 없다.
1: 건 약간 좀 새가 좀 얼빵해 보이는
0: 귀여움.
1: 귀여움인
0: 거죠.
1: 귀엽고 그러면서도 오래되어서 그건 나름대로의 낡은 느낌이 딱 나는 이런 걸 좋아해서
0: 그렇게 그려주실 건가요?
1: 노력해보겠습니다.
0: 네. 자, 강민기 님이 마스터 플롯 이야기 흥미진진하네요. 북카페 에디션 기대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방향숙 님, K-드라마 한때는 단기 기억상실증 같은 패턴도 유행했죠. 총 맞아도 바로 안 죽는 장면들도 떠오르네요. 아, 이거 연기할 때도 막 이렇게 뭐 한국 드라마 유형하면서 흉내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 이런 패턴들 이 카페인 분들도 많이 지금 떠올리시네요. 어떠세요? 이 사연 보면.
1: 사실 이런 패턴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거를 접근할 때 네. 장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이야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연성을 옛날에는 많이 따졌는데
0: 개연성.
1: 요즘에는 핍진성을 많이 따집니다.
0: 아, 그것도 약간 유행이 있네요.
1: 어려운
0: 따지는 것에도.
1: 말이긴 하지만 네. 핍진성은 그럴듯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0: 네.
1: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액션 영화를 보면서 네. 주인공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액션 영화의 핍진성에 어울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의 과거 드라마들, 특히 네.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렀던 이런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작품들은 고유의 어떠한 형태의 문법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낸 유니버스일 수도 있고요.
0: 아.
1: 그래서 저는 뭐 그 펜트하우스 했던
0: 네.
1: 김순옥 작가, 김순옥 유니버스 이런 세계관
0: 아.
1: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시청자들이 안 믿어요.
0: 네.
1: 이 등장인물이 죽는 장면을 보여줘도 죽을 리가 없다.
0: 꿈일 거야.
1: 뭔가 이거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
0: 아.
1: 다시 재등장할 거야. 라고
0: 네.
1: 생각하게 되는 그 세계관의 핍진성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설득이 된 거죠.
0: 아. 그러려면 이제 한 작품만으로는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한 작품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좀 아울러 봤을 때 그 세계관 핍진성이 좀
1: 작가로서의 핍진성도 있고
0: 네.
1: 작품이 가진 핍진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0: 작품 단위로도
1: 그렇죠.
0: 존재하는
1: 그래서 어떤 장르적인
0: 네.
1: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0: 네.
1: 어떤 그 독자나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장르가 결정을 해주면 그 작품 안에서의 핍진성이라는 거는 허용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액션 영화, 호러 영화
0: 네.
1: 아니면 스릴러 이런 것들 속에서
0: 네.
1: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0: 아, 그 핍진성 이 약간 이야기의 초반에 좀 이거를 잘

0: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1: 그 톤이 딱 결정돼 있으면 이제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0: 네.
1: 당신은 이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논리로 굴러가는 세계예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0: 네.
1: SF 같은 것도 딱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트랜스포머다.
0: 네.
1: 여기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세계다. 이
0: 아.
1: 장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굳이 이 영화를 볼때 과학적 물리 법칙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0: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1: 그렇죠.
0: 이거 어떻게 구축하는가. 자,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질문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스터 플롯이란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 창작자가 아닌 예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 마스터 플롯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1: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과
0: 지금
1: 관련된
0: 9908 쓰시는 카페이님이 그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1: 네,
0: 네.
1: 주제의식인데요. 저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작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오히려 소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다. 라고 하는 게좀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작가 역시 지금 우리 동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나 혹은 어떤 정신 세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빠르게 그걸 이제
0: 네.
1: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해낸 것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0: 그렇죠.
1: 사람들이 마스터 플롯을 이렇게 향유하는 것으로서는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0: 네.
1: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다.
0: 유해할 수도 있다,
1: 예를
0: 오히려.
1: 들자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스터 플롯 중에 하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0: 아, 음모론.
1: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패턴은 이런 거죠. 대충 누군가가 이 모든 배후에 음모를 꾸몄어.
0: 네.
1: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말이 안돼 보이는 현상도 사실은 다 누군가의 음모로 이해하면 말이 돼. 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0: 네.
1: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엄밀하고 구체성 있는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진짜 무책임한, 그러나 영향력은 많이 있을 수도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많은
0: 네.
1: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데 다른
0: 아.
1: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의 음모론과 같은 마스터 플롯에 대항할 수 있는
0: 네.
1: 사람들에게 조금 더 책임지는 공적 영역에 대한 마스터 플롯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또 함께 즐기고 이러한 것들을 대결하고 또
0: 네.
1: 이겨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 시대의 마스터 플롯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0: 아, 진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찾자면 이것은 이 이야기의 창작자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비자들, 향유하는 이들에게 키가 넘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1: 제 책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읽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0: 네.
1: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아, 그것도 너무 울림이 컸어요. 상상력, 공공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자극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1: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같은 거를
0: 네.
1: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어떤 걸까? 국민은 어떤 사람일까?
0: 네.
1: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공유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라는 시스템, 국민이라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건데
0: 네.
1: 사실 오늘날에 왜 이런 상상력이 다시 좀 요구가 되냐면 저희가 너무 핵개인화, 초개인화 되어 있고
0: 그쵸.
1: 파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정보의 취사 선택이 너무 이제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요즘에는 에코체인버 효과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버블 필터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0: 맞아요.
1: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좀 깨고 함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향유자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0: 네. 자, 1899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만 보다 보니 문득 오래 남는 좋은 이야기의 비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벌써 이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이 지친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1: 요즘에 정말 이게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0: 네.
1: 수많은 특히 이제 뭐 OTT 중심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 이제 이야기도 점점 숏텀화

0: 되는구나. 아, 그렇죠,
1: 이야기도.
0: 그렇죠. 그래서 1, 2화의 거의 대부분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들 전개가 다 이루어지고,
1: 네.
0: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약간 좀 이미 이야기를 다 땡겼었기 때문에
1: 네.
0: 약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 템포가 느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히려 지루하게 느끼는 이런 경향들도 있다 보니 오래 남는 좋은 이야기의 비밀이라는 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1: 알고 있지만 인기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어떡하지?
0: MSG가 안 들어간 짜장면 같은
1: 네.
0: 느낌인데 몸에 건강한 건 알고 있지만
1: 몸에, 이제 이야기에서 몸 건강까지 우리가 비유를 들어야 되다니.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 책에 그 인용하신 부분 중에서 사이다 패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0: 네네네.
1: 사이다적인 그 표현과 강렬함과 사이코패스를 결합한. 그래서 이 정말 그 필요한 어떤 갈등 구조조차도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승승장구하기를 사건이 막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셔서 쓰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이 정도야 싶으면서도 공감이 됐어요.
0: 아, 이게 참 흥미로운 게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허구를 허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구도 현실의 연장이고,
1: 네.
0: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현실에서 이미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허구 작품을 읽는 거는 그거 자체로 재밌으니까 스트레스를 뭐 경감시켜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단순한 생각이고,
1: 네.
0: 사실은 허구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적당히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요만큼 줘서 그거를 극복하는 쾌감을 이만큼 주는 건데, 사실은 요만큼의 스트레스를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1: 더 극복하는 쾌감이 올 텐데도
0: 올
1: 그
0: 텐데도
1: 얄팍한
0: 그걸 기다리는
1: 고쾌감.
0: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1: 네.
0: 가장 최적화된 패턴의 사이다 전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와,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든 뭐 드라마든 소설은 다 초반에 일단은 막 몰빵하듯이 가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몰아치는 거죠.
1: 아, 자극이. 자,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대중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좋아하다 보면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리센느라는 걸그룹의 인기가 심상치
1: 심상치
0: 않더라고요.
1: 않아요?
0: 심상치 않은데
1: 네.
0: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1: 네.
0: 뭐냐면 여기 서울 출신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거제 아니면 뭐 경주 이런 어떤 지역 출신인데
1: 네.
0: 그런 어떤 사투리라던가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발언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쾌감? 이건
1: 그러네요.
0: 역시 이야기인 거죠. 저희는 리센느를 걸그룹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서울 중심 시대에 어떠한 다른 삶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 걸그룹을 통해서 보면서 좀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센느의
1: 네.
0: 블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꼽아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스터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아, 이주아님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당장 책 주문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얘기 듣고 너무 이렇게 홀린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예, 윤순일님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서술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아닐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1: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동시에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무의식이 반영된 그런 이야기일 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 책에 밈 얘기도 나오잖아요.
1: 네네네.
0: 예, 저,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던 것이, 막그 밈이 유행할 때, 그,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하지만 빨랐죠. 밈. 요것도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자막 왜곡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런 게 처음 누군가 그냥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유행이 되기까지 뭐한세명 모이면 유행이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너무 궁금했거든요.
1: 인터넷 문화라는 건 너무 복잡해서
0: 네.
1: 하나의 패턴으로 좀 정리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요.
0: 아, 중간에 한번 탁 이렇게
1: 그렇죠.
0: 터지게 되는.
1: 혹은 이제 어그로를 끈다라는 건막 광역으로 사람들을 요즘에는 이제 긁는다고도 표현을
0: 아,
1: 하는데
0: 맞아요.
1: 이제 잘 긁는 애들이 있습니다.
0: 아, 잘 읽는
1: 잘
0: 애들이.
1: 긁는 친구들이 예를
0: 네.
1: 들어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DC 인사이드 같은 곳에 제목 낚시글 같은 거 미안하다, 뭐.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도 그렇고,
0: 네.
1: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또 박수를 맞춰서,
0: 네.
1: 그거를 이제 또
0: 운반하는.
1: 유포하고 수출하는 이런
0: 네.
1: 친구들이 이제,
0: 아.
1: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종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권이다. 일종의 이제 여권이고, 그래서 어떤
0: 네.
1: 커뮤니티가 그 밈을 쓰고 있으면 이제 그 밈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에 커뮤니티의 시민이 될수 있게 되는
0: 그렇겠네요.
1: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밈이라는 게 우리끼리의 결속력,
0: 네.
1: 소속력을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 세력을 배척하는 이런 수단으로
0: 네.
1: 활용되는 좀 다양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게 뭐책뭐 드라마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모든 방식의 서사가 다 해당됩니다. 이수아님은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환생, 전생, 다른 세계 등 그런 유행의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행의 어떤 이유를 분석하면서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모두가 그러니까 즐길 뿐이지. 궁금할 뿐이고, 근데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인기가 있는가? 아.
1: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지만 이 세계물만 하더라도 일본은 훨씬 더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 세계의 물들은
0: 네.
1: 더 이상 이제 이 세계를 구하지 않아요.
0: 아.
1: 마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0: 현실과는
1: 이
0: 다른
1: 세계 가서
0: 세계에.
1: 농사 짓고
0: 아,
1: 슬로우
0: 그냥.
1: 라이프 살고
0: 네.
1: 키오스크 활용하고 판타지 세계에서 키오스크를 쓰고
0: 네.
1: 핸드폰을 쓰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나는 현생에서 현재 실제 세계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 이 세계에서 만이라도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이 단란한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0: 네.
1: 욕망이 전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도피적인,
0: 그렇죠.
1: 욕망이 있다면,

0: 한국의 판타지물은 어반 판타지는 여기서는 무조건 이기고
1: 돌아와야 되죠.
0: 최적화되고 돌아올 필요도 없이 그냥 판타지와 현실 세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레벨업해서 내가 이 세계관 최강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욕망을 보여주죠.
1: 재밌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깝게 있는 두 국가에서 이게 문화 그래서 다를 수가 있나? 최한서님, 아, 와우, 왜 평론가님이 전방위적인지 방송 들을수록 이해가 갑니다.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0: 아,
1: 하셨습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여기 보면 웹소설의 제목이 긴 거, 이것도 정말 분석을 해두셨는데, 그것도 살짝만 들려주시죠.
0: 웹소설이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문장형 제목이라고 하는데 유행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이 문장형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독자를 당연히 이제 이것도 관심을 끌어가지고 작품을 클릭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뭐 누가 힘을 숨김 뭐 이런 제목이라면 아, 굉장히 처음에는 약해 보였던 주인공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착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착각을 깨부수고 정말 어떤 자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쾌감을 전달하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하게 해주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책 내용을 너무 알게 되면은 별로라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에는 효과적으로 이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독자를 끄는데 도움이 된다.
1: 진짜 이렇게 그냥 예고편처럼 다
0: 그렇죠, 그렇죠.
1: 보여주는
0: 그래서
1: 거.
0: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1: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준다. 이게 또 요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0: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니고,
1: 주된 곳이
0: 웹소설은,
1: 이제 그렇긴
0: 그렇죠,
1: 하지만,
0: 그렇죠. 웹소설 작품들이 요즘에는 거의 이제 OSMU? 다른 어떤 멀티미디어로 완전히 이제 확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최근에 뭐 취사병 전설이 되다 같은
1: 그쵸. 아까도 우리 살짝 언급했었지만,
0: 작품이 딱그 웹소설에서만 가능할 법했었던 형태의 연출이라던가 그런 방식의 어떤 독자를 설득하는 과장된 표현 방식이 이제는 약간 저희가 OTT의 덕이기도 하지만 뭐 제작 환경이 갖춰지면서 정말 시각화하는 걸 이제 성공해내고 있잖아요.
1: 그쵸.
0: 정신 나간 CG들로.
1: 정신 나간 시지.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또 확장된 어떤 좀 웹소설의 문장형 제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맛이 이제는 좀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와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좀 이렇게 얘기 나누신 시간.
0: 굉장히 질문을 또 깊이 있게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도 답변을 고민하는 거가, 저 처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핵심적인, 정말 핵심을
1: 깜짝
0: 찌르는
1: 놀라실
0: 질문들을
1: 정도로.
0: 많이 던져 주셔가지고, 답변이 술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썬더버드 에디션 627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899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이소아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명단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댓글로 바로 책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0: 제가 올해는 뭐 다른 번역서나 연구소도 있어서 조금 일정이 벅차긴 하지만 이제 관련된 책으로는 내년에 이제 이 비슷한 관점으로 서브컬처 장르를 좀 집중
1: 서브컬처
0: 살펴보는
1: 집중?
0: 그런 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넷상에 어떻게 보면 좀 엄한 이야기들. 좀 하드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1: 그쵸.
0: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들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집중해부해보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책 작업 응원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도이의 원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겟스이킨 자나카타.
0: 월수금이 아니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명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과거 긍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 라는 명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
1: ではなかった. ではなかった.
0: 우리가 무엇무엇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대화 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 나이, 나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 활용을 해야겠네요.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이형용사의 과거 형태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꿨죠. 즉, 대화 나이의 과거 형태는 대화 나깠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가 되었네요.

0: 다음 단어 볼까요? 조식 포함.
1: 조식 付き
0: 조쇼크, 조식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뒤에 츠키는요, 붙어 있음, 포함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조쇼크츠키, 조식이 붙어 있어요. 조식 포함이란 뜻입니다. 감기,
1: 가세
0: 코감기,
1: 하나카세
0: 목감기,
1: 노도카세
0: 코감기는 하나카제, 목감기는 너도카제. 선생님, 이렇게 코감기, 목감기 걸리면은 우리 이비인후과에 가잖아요. 이비인후과 일본어로요?
1: 이비인코카
0: 이비인후과는요, 이비인코과라고 합니다. 보통, 예사. 보통 감기는요,
1: 타다노 카세
0: 타다노 카제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벌써
1: 모
0: 월수금.
1: 게스이킨
0: 월수금이 나왔으니 당연히 화목토 알아봐야겠죠?
1: 카목도
0: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 주.
1: 곤슈
0: 건슈,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난주.
1: 先週
0: 이번 주,
1: 今週
0: 다음 주,
1: 来週
0: 이번 달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今月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달,
1: 先月
0: 이번 달,
1: 今月
0: 다음 달,
1: 来月
0: 마지막 단어 살펴볼게요. 미안.
1: ごめん
0: 선생님, 이 고멘 들어간 표현이 크게 두 개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고멘나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고멘 그다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두 단어 차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이 고멘나사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가벼운 사과를 할때 사용하는데요. 고멘크다사이라는 말은 계십니까? 실례합니다라는 뜻인데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을 부르거나 누군가를 찾아왔을 때 쓰는 인사말입니다.
0: 여러분, 둘다 고멘 들어갔지만 고멘나사이, 고멘구다사이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은요, 명사 뒤에 원래 무엇무엇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라고 할땐 대화, 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는데요. 과거니까 대화 나이에 과거형을 붙이면 돼요. 그럼 대화 나이에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죠? 앞서 단어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화 나이 1로 끝났습니다. 어미 1로 끝난 이형 용사의 과거형은요?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대화 나이를 대화 나갔다로 바꿔가지고 명사에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회화문에서는 대화를 자로 우리가 축약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대화 나갔다도 사용하지만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화 나이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갔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비 비가 아니었다.
1: 아메 데와 나갔다.
0: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다 란 뜻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볼까요? 비는 비다.
1: 아메다.
0: 비가 아니다.
1: 아메 데와 나이.
0: 비가 아니었다?
1: 아메 데와 나갔다.
0: 여러분, 다의 부정 형태는 대화 나이. 대화 나이의 과거는요, 대화 나갔다가 되겠습니다. 명사 뒤에 다, 대화 나이, 대화 나갔다.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조식 포함. 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1: 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

0: 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
1: 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조식 포함.
0: 朝食付き。
1: 조식 포함이다.
0: 朝食付きだ。
1: 조식 포함이 아니다.
0: 朝食付きではない。
1: 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오늘의 포인트죠?
0: 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
1: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어제 서울은 비가 아니었어.
0: 昨日ソウルは雨ではなかった。昨日ソウルは雨ではなかった。
1: 昨日、어제 서울은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메다, 비다, 아메 데와 나이. 비가 아니다,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아쉽게도 호텔은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
0: 残念ながら、ホテルは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残念ながら、ホテルは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
1: 残念ながら 여러분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残念ながら 호텔은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 조식 付きだ라고 하면 조식 포함이다라는 표현이죠. 조식 付きではない 조식 포함이 아니다. 과거 형태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뭐뭐이다, 대화 나이,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갔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이의 과거형은 대화 나갔다입니다. 그럼 무엇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대화 나이 です. 대화 아리마생의 과거형인 대화 나갔다 데스 혹은 대화 아리마생 데시다 라는 표현을 명사 뒤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 아니다.
0: 学生ではない。
1: 과거 형태입니다. 학생이 아니었다.
0: 学生ではなかった。
1: 이번에는 정중한 형태 볼게요. 학생이 아닙니다.
0: 学生ではないです。
1: 혹은
0: 学生ではありません。
1: 과거 형태로 바꿔볼까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0: 学生ではなかったです。
1: 혹은
0: 学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1: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 즉 대화 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감기다,
0: 가세다.
1: 가재다, 감기가 아니었다.
0: 가재 ではなかった。
1: 가재 대화 나갔다. 감기다, 가재다, 감기가 아니다는 가재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가재 대화 나갔다 라고 하면 됩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0: ただの風邪ではなかった。
1: ただの 가재 대화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여동생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0: 妹はただの風邪ではなかった。
1: 이모토와 여동생은 타다노 가제 데와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여동생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독감이었어.
0: 妹はただの風邪ではなかった。インフルエンザだった。
1: 이모토와 여동생은 타다노 가제 데와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인플루엔자다. 독감이었어. 여러분,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대화 나갔다 뭐뭐 이다는요 다입니다. 다의 과거 형태는 닿다, 즉 독감이다라고 하면 인플루엔자다, 독감이었어 다를 닿다로 바꿔서 인플루엔자 닿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0: もしも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1: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0: え？

0: 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1: もしもし、ジウさん、よぼせよ、ジウ씨。もう、이제 바이토の時間だけど、アルバイト시간인데라는표현입니다。바이토の時間だ、アルバイト시간이다。문이끝난형태뒤에けど연결됐습니다。뭐뭐이지만뭐뭐인데라는의미를나타낼수있죠。けど는회화문에서자주사용되고요。조금더딱딱하게표현하고싶을때는가라고하는접속조사사용해서바이토の時間だが와같이도표현할수있습니다。지금문장다시한번들어볼게요。
0: もしも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1: 이어서보면요。
0: え、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1: え?놀랐어요。え?私は、저는、今日、오늘、お休みですが、휴무인데요。휴무라고 하면 야스미라고만 표현해도 되고요. 조금 말을 예쁘게,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야스미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야스미 데스, 휴무입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가 사용했어요. 앞서 요시다 점장은 캐도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했는데요. 김지우는 조금 더 정중하게 가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해서 오야스미 데스가 휴무인데요 라고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え、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1: 이어서 보면요.
0: え、十三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1: 에? 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우상가, 지우씨가 겟세이킨 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겟세이킨다 라고 하면 월수금이다. 겟세이킨 자 나이 라고 하면 월수금이 아니다. 과거 형태요. 겟세이킨 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다. 질문하고 싶어요. 끝을 살짝 올려서 겟세이킨 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え、十三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1: 이어서 보면요.
0: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1: 예, 아니요. 今週の shift와 이번 주 shift는 이번 주 근무 일정은 화목도 です。화목토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1: 이어서 보면요.
0: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13じゃなかったね。
1: 아, そうだった。아, 그랬지? 라는 표현입니다. 고멘, 미안, 겨와 오늘은 지우산 자 나갔다네. 지우씨가 아니었네. 라는 표현입니다. 지우산다 라고 하면 지우씨다. 지우산 자 나이 라고 하면 지우씨가 아니다. 과거 형태요. 지우산 자 나갔다. 지우씨가 아니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요. 지우산 자 나갔다네. 지우 씨가 아니었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自由さんじゃなかったね。
1: 이어서 보면요.
0: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1: はい、네. 今日のシフトは오늘 シフト는 사토さんです。사토씨예요。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1: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 부정형,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겟세이킨 자 나갔다, 정중형으로요.
0: 月水金じゃなかったですか？
1: 혹은
0: 月水金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か？
1: 하나 더 볼게요. 지우산 자 나갔다네.
0: 自由さんじゃなかったですね。自由さん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ね。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もしも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3: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2: え？ジウさん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3: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2: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ジウさんじゃなかったね。
3: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1: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브로콜리, 브로콜리고요.
0: 파세리,
1: 파세리, 파슬리입니다.
0: 세로리, 세로리.
1: 세로리, 셀러리.

0: 네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브로콜리는 릴 팥은 없고 대신 조금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파세리, 세로리도 마찬가지로 리은 팥쟁 없이 발음하셔야 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만두는 한국에서 만두는 얇은 밀가루 피에 고기와 채소를 채워 넣은 음식을 총칭하는데요. 주로 물만두, 찐만두처럼 촉촉하게 익히거나 만둣국으로 끓여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일본에서 만주라고 하면 어떤가요?
1: 하이, 일본어로 만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식사용 만두가 아니라 밀가루나 쌀가루 반죽에 팥소, 앙금을 넣어 쪄낸 전통 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만두를 떠올리고 일본 식당에서 만주를 주문하면 식사가 아닌 달콤한 디저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0: 그럼 한국에서 만두에 해당하는 음식은 뭐라고 하죠?
1: 교자라고 합니다.
0: 교자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앙금 든 전통 과자는 만주, 바삭하게 구운 군만두, 교자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A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 頑張りましょう!
2: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0: ポイントは
1: 優しい日本語翔太です。
0: 今日のタイトルは、
1: 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0: 별로 즐겁지 않았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지 않았다 라는 이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넓다.
1: 広い広い
0: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겠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이형용사 수로가 될 때 활용 연습 해볼까요? 넓다.
1: 広い
0: 넓습니다.
1: 広いです.
0: 이형용사의정중형은 어미 이 뒤에 です 만 따닥 붙였어요. 과거형은 어떨까요? 넓었다.
1: 広かった.
0: 広かった. 넓었습니다.
1: 広かったです.
0: 広かったです. 보통형 広かった 뒤에 です 를 붙여서 정중형을 만듭니다.방
1: 해야해야
0: 해야방인데요방이넓다
1: 해야가広い해야가広い
0: 방이좁다는뭐라고하죠
1: 해야가狭い해야가狭い
0: 広い는넓다狭い는좁다둘다이형용사다음단어볼게요가격
1: 내당내당
0: 가격이높다가격이비싸다
1: 내당가高い내당가高い
0: 가격이 낮다. 가격이

0: 싸다.
1: 値段が安い。値段が安い。
0: 여러분, 타카이라고 하면 높다 혹은 비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높다란 의미의 반대말, 낮다는 히끄이고요.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 때, 요 타카이의 반대말은 야스이, 저렴하다, 싸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 가격이 4당인데요. 이 가격 한자어잖아요.
1: 가까크
0: 가까크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어서 와.
1: 오카에리 오카에리
0: 귀가했을 때 어서 와 하면 오카에리라고 하죠. 어서 와요.
1: 오카에리나사이
0: 오카에리나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귀가한 사람이 나 왔어. 저 왔어요.
1: 다다이마
0: 다다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이마라고 하면 오카에리. 다다이마, 오카에리나사이와 같이 세트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죠. 어째서, 왜?
1: どうして?
0: 너시대, 어째서, 왜? 란 뜻입니다. 무섭다.
1: 怖い。怖い。怖い
0: い로 끝난 이 형용사. 무섭습니다.
1: です。
0: 무서웠다.
1: 怖かった。
0: 무서웠습니다.
1: 怖かったです。
0: 怖い、怖いです。怖かった、怖かったです。정중한 형태는 보통형 뒤에 です 붙입니다. 이 형용사요. 다음 단어 볼게요. 지루하다, 재미없다.
1: つまらない。つまらない。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재미있다는요?
1: 面白い。面白い。
0: 마지막 단어입니다. 크기가 작다.
1: 小さい。小さい。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네요. 그럼 크기가 크다.
1: 大きい。大きい。
0: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만들려면은 먼저 부정형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형용사의 부정형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나요? 일단, 이 형용사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를 연결하죠. 그래서,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어간 뒤에 크 나이라고 하는 형태였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거의 과거형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뭐뭐 크 나이 이로 끝났어요. 이 형용사의 어미 이는 과거로 만들 때 까다로 바꾸면 됐거든요. 즉,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은요, 어간 뒤에 크 나갔다 를 붙이면 되는 거죠. 즉, 어미를 크로 바꾸고 낚았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뭐뭐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단어 싹트이기에 나온 이 형용사로 연습해 볼게요. 넓다.
1: 広い。広い。
0: 넓지 않았다.
1: 広くなかった。広くなかった。
0: 広く 낚았다. 넓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본형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넓다. 넓지 않다. 넓지 않았다.
1: 広くない。広くなかった。
0: 넓다는 히로이입니다. 부정형을 만들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를 연결해요. 그래서 히로크 나이. 그런데 히로크 나이의 과거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히로크 나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히로크 낚았다.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지 않았다. 히로크 낚았다. 이번에는 비싸다.
1: 高い。高い。
0: 비싸지 않았다.
1: 高くなかった。高くなかった。
0: 高く 낚았다. 비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본형부터 또 연습해 볼게요. 비싸다.
1: 高い。高くない。
0: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았다.
1: 高くなかった。
0: 타카이, 비싸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이 형용사의 부정 형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 연결합니다. 타카크 나이. 과거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타카크 나깠다. 비싸지 않았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텔 방은 별로 넓지

0: 않았어.
1: ホテルの部屋はあまり広くなかった。ホテルの部屋はあまり広くなかった。
0: ホテルの部屋와호텔 방은 아마리, 이 아마리는 부정문에 사용돼서 별로 그다지 란 뜻을 나타냅니다. 별로 그다지 히로크 나깠다. 넓지 않았어. 히로이 넓다. 히로크 나이 넓지 않다. 히로크 나깠다. 넓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가방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1: カバンの値段はそんなに高くなかった。カバンの値段はそんなに高くなかった。
0: 가방の値段は、가방가격은そんなに그렇게高くなかった。비싸지않았어?란뜻입니다。高い、비싸다。부정형태만들고싶어요。어미이를크로바꾸고나이연결합니다。高くない。과거형태만들고싶어요。어미이를깠다로바꿉니다。高くなかった。비싸지않았어?란뜻이되었네요。자동화기꿀팁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 즉, 이 형용사 어간에 크, 나깠다를 연결한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정중한 과거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크, 나깠다를요? 크, 나깠다 です. 혹은 크, 아리마생 でした와 같이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넓지 않았습니다.
1: 広く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広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하나 더 볼게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1: 高く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高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 어간에 크 나갔다라는 형태인데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맵다.
1: 辛い。
0: 가라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맵지 않다.
1: 辛くない。
0: 辛くない. 이 형용사의 부정은 어미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가라이, 맵다. 辛くない, 맵지 않다. 이번에는 과거로 바꿔봅니다. 맵지 않았다.
1: 辛くなかった。
0: 辛くなかった. 이 형용사의 과거 형태는 어미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학생 식당 마라탕은 맵지 않았어.
1: 学食のマーラータンは辛くなかった。
0: 学食の마라탕 와 학생 식당 마라탕은 辛くなかった。맵지않았어。辛い、맵다。辛くない、맵지않다。辛くなかった。맵지않았다。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학생 식당 마라탕은 전혀 맵지 않았어요。
1: 学食のマーラータンは全然辛くなかったです。学食のマーラータンは全然辛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学食の마라탕 와 학생 식당 마라탕은 全然 전혀 란 뜻입니다. 辛くなかったです。맵지않았어요。혹은辛くありませんでした。맵지않았어요。란 표현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おかえり、エビスランド、どうだった？
1: ああ、それが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0: どうして？
1: アトラクションがどれも怖くなかったから面白くなかったよ。
0: そうか、高校生にはつまらなかったか。
1: あそこは小さい子向け。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의 딸 유키가 처음으로 에비스랜드에 놀러 갔다 왔어요.
3: 오 카에리, 에비스란도 도어 닷다?
2: 오카에리, 어서 와. 에비스랜드, 너 닷다? 어땠어? 너 어때? 라는 표현인데요. 과거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닷다 연결했어요. 너 닷다? 어땠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오 카에리, 에비스란도 도어 닷다?
2: 이어서 보면요.
3: 하, 아, それが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0: 한숨 쉬고 있네요. 아휴, 소래가 그게 아마리 별로 그다지 단호식은 아깝다 즐겁지 않았어. 단호시 즐겁다 이형 용사입니다. 이형 용사의 부정 형태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단호식은 아이 즐겁지 않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단호식은 아깝다 즐겁지 않았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하, それが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どうして？
0: 에? 너 시대? 어? 왜?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どうして？
0: 이어서 보면요.
1: アトラクションがどれも怖くなかったから面白くなかったよ。
0: 아토락션이라고 하면 놀이기구를 뜻해요. 그래서 아토락션과 놀이기구가 도레모, 직역하면 어느 것도라는 표현이죠. 결국 모두,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하나같이 정도로도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코아크 나카타카라, 고아이, 무섭다라는 의미의 이형용사. 먼저 부정으로 바꿔볼까요? 이형용사의 부정 형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고아이, 코아크 나이. 무섭지 않다.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고아크 나카타. 무섭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고아크 나카타카라. 무섭지 않았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합니다. 이유 원인 나타내죠. 그래서 고아크 나카타카라. 무섭지 않아서 안 무서워서라는 표현이죠. 오모시로크 나카타요. 오모시로이 즐겁다. 마찬가지로 이형용사입니다. 우리 부정으로 바꿔볼까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오모시로크 나이 재미없다. 과거 형태로 바꿔봅니다.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죠. 오모시로크 나깠다. 재미없었다. 재미없었어. 뒤에 종조사 요는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보도 제공하면서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アトラクションがどれも怖くなかったから面白くなかっ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か、高校生にはつまらなかったか。
0: そうか, 그렇구나. 고고세 니와 고등학생한테는 고등학생에게는 고고세 사람 뒤에 나오는 니는요. 뭐뭐에게로 해석을 합니다. 즈마라나카타까 라는 표현입니다. 즈마라나이 재미없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의 과거 형태는요.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즈마라나깠다, 재미없었다, 지루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까를 붙여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어요. 즈마라나깠다까, 지루했었구나, 지루했나 보구나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うか、高校生にはつまらなかった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そこは小さい子向け。
0: 응, 긍정으로 대답했고요. 아소코와 거기는 이때 아소코는 에비스란도를 가리키고 있죠. 지사이 꼬무케, 지사이 작다. 이형용사네요. 자, 이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 그냥 이의 형태로 수식합니다. 지사이 꼬라고 하면 작은 아이, 즉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 무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명사에 연결돼서 무케라고 하면 누구누구용 누구누구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사이꼬 묻게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용이야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あそこは小さい子向け。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エビスランドどうだった？
3: ああ、それが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2: え？どうして？
3: アトラクションがどれも怖くなかったから面白くなかったよ。
2: そうか、高校生にはつまらなかったか。
3: うん、あそこは小さい子向け。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파프리카, 파프리카,
0: 파프리카, 파프리카고요.
1: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스,
0: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1: 마쉬루무, 마쉬루무.
0: 마쉬루무, 양송이 버섯을 뜻하는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アスパラガスね、줄여서 아스파라라고 해도 되고요. 마쉬룸은 영어에 유래한 일본어식 발음이니까

0: 주의해 주세요.
1: 랜턴박스 지시 비닐 우산의 발상지 일본의 우산의 날. 일본에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절기인 뉴바이 시기에 맞춰서 6월 11일을 우산의 날로 정했습니다. 1989년 일본 우산진흥협의회가 우산 판매를 촉진하고 비 오는 날을 즐겁게 보내자는 취지로 제정했고요. 이는 일본의 독특한 우산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려요.
2: 하이, 카사노히라고 합니다. 간수량이 많은 일본은 관련 사업이 매우 발달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비닐 의상 역시 1950년대 일본의 의상업계 화이트 로즈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당시 의상은 주로 면으로 만들어 빗물이 스며드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해 옷이 젖지 않도록 비닐 소재를 접목한 것이 비닐 의상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は 好きじゃなかったけど
0: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북적이다, 번화하다.
1: 니기야카다. 니기야카다.
0: 니기야카라고 하면 북적임, 번화함이란 뜻입니다. 뒤에 다 연결해서 니기야카다, 북적이다, 번화하다, 나 형용사인데요. 조용하다는요?
1: 시즈카다. 시즈카다.
0: 시즈카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즈카까지가 조용함이란 뜻이고요. 뒤에 다 연결해서 시즈카다라고 하면 조용하다란 뜻이 됩니다. 선생님, 이 니기야카다 가지고 나형용사 수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하이.
0: 북적이다.
1: 니기야카다.
0: 북적입니다.
1: 니기야카데스.
0: 북적이었다.
1: 니기야카다타.
0: 북적이었습니다.
1: 니기야카데시타.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요리.
1: 요리. 요리.
0: 요리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요리인데요. 선생님, 요리사는요?
1: 요리닝. 요리닝.
0: 여러분들, 요리사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해서 요리시가 아닐까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본어로 요리사

0: 는 려리닝이라고 합니다. 혹은 외래어리요?
1: 고크 고크
0: 코크라고도 하죠. 평일.
1: 해지츠 해지츠
0: 평일이라고 하는 한자어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헤지츠. 휴일은요?
1: 휴지츠 휴지츠
0: 그렇게.
1: 손나니 손나니
0: 선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고소화도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죠. 이렇게,
1: 곤나니,
0: 그렇게,
1: 손나니,
0: 저렇게,
1: 안나니,
0: 어떻게.
1: 돈나니,
0: 다음 단어 보죠. 병원.
1: 묘인, 묘인,
0: 묘잉, 병원입니다. 선생님, 묘잉 할때 묘, 요음이잖아요. 이거를 비요, 이렇게 한 박자 한 박자씩 끊어서 읽으면요.
1: 비요인,
0: 미어잉, 무슨 뜻이죠?
1: 미용실입니다.
0: 쇼타 선생님,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여러분, 미어잉, 병원이고요. 미어잉이라고 하면은 미용실, 미장원이란 뜻입니다. 미어잉,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김에 병원과 관련된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에는 병이 걸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 뭐죠?
1: 묘기
0: 묘기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의사.
1: 이샤
0: 이샤라고 합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가는 거죠?
1: 간자
0: 간자입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1: 간고시
0: 간고시라고 하죠. 다음 단어 볼까요? 접수, 접수처.
1: 으깨츠케 으깨츠케
0: 우케츠케라고 합니다. 야옹야옹.
1: 냥냥 냥냥
0: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고양이는 내꺼인데요. 냥냥 외에도 냐냐라고 운다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마지막 단어입니다. 앞, 전.
1: 마에 마에
0: 다른 위치 명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앞이 나왔습니다. 뒤도 봐야죠?
1: 으시로
0: 後ろ, 안은요?
1: 나카
0: 나까입니다. 바깥은요?
1: 소토
0: 소토라고 합니다. 위는요?
1: 위에
0: 위에, 아래는요?
1: 시타
0: 시다입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뭐뭐 하지 않았다가 되기 위한 전 단계는 뭐뭐 하지 않다잖아요. 나 형용사는 다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조즈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조즈까지가 잘함입니다. 다를 연결해서 조즈다. 즉, 이 다는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잘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 형태는요. 다의 부정 형태인 대화,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럼 잘하지 않았다. 뭐뭐하지 않다는 대화 나이, 뭐뭐지 않았다는요? 대화 나이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 거죠? 이때는 대화 나이 이가 나왔습니다. 과거 형태 이를 까타로 바꾸면 돼요. 즉, 나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은 대화 나깠다라고 하는 형태를 나형용사 어간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명사랑 동일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회화문에서는 대화의 축약형인 자를 사용해서 나니나니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단어 싹 틔우게 나온 단어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잘하다.
1: 上手だ, 上手だ,
0: 잘하지 않았다.
1: 上手ではなかった, 上手ではなかった.
0: 조즈 대화 나갔다. 잘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조즈다, 잘하다. 나형용사입니다. 잘하지 않다. 부정형태 만들고 싶어요. 다의 부정형태인 대화 나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조즈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죠. 조즈 대화 나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북적이다.
1: 니기야카다, 니기야카다,
0: 북적이지 않았다.
1: 니기야카데와나카타, 니기야카데와나카타.
0: 니기야카 대화 나갔다. 북적이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니기야카다, 북적이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이때 다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정을 만들려면 이 다의 부정 형태, ではない

0: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니기야카 데와 나이, 북적이지 않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꿔서 니기야카 데와 나카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는 요리를 별로 잘하지 않았어.
1: 昔は料理があまり上手ではなかった。昔は料理があまり上手ではなかった。
0: 昔は 예전에는 料理が あまり 上手 ではなかった。上手だ 잘하다 라고 하는 나형 용사가 나왔어요. 上手だ 대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가를 사용하죠. 그래서 料理が 요리를 あまり 별로 上手 ではなかった 잘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上手だ 잘하다 上手 ではない 잘하지 않다 上手 ではなかった 잘하지 않았어 다음 문장 볼게요. 평일 백화점은 그렇게 북적이지 않았어.
1: 平日のデパートはそんなに賑やかではなかった。平日のデパートはそんなに賑やかではなかった。
0: 平日のデパートは평일 백화점은 そんなに그렇게にぎやかではなかった。북적이지않았어。にぎやかだ、북적이다。にぎやかではない、북적이지않다。にぎやかではなかった、북적이지않았어。란뜻이되었습니다。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인 어간 뒤에 대화 나갔다가 연결된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나 형용사의 정중한 과거 부정형은 어간에 대화 나갔다 데스 혹은 대화 아리마생 데시다를 붙이면 정중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형용사의 수로가 될때 형태는 명사의 수로가 될때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어 싹 틔우기에 잘하다, 좋으시다, 북적이다, 니기야까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중한 과거 부정형으로 한번 바꿔봐요. 잘하지 않았습니다.
1: 上手では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上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이번에는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1: にぎやかでは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にぎや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 즉, 나 형용사 어간의 대화 나갔다가 연결된 형태인데요. 이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친절하다,
1: 親切だ.
0: 신세째다. 이 다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형 만들어 볼게요. 친절하지 않다.
1: 親切ではない.
0: 신세째 대화 나이. 다의 부정형은 대와 나이. 과거로 바꿔봅니다. 친절하지 않았다.
1: 親切ではなかった.
0: 신세츠 대와 나갔다. 대와 나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로 끝난 형태의 과거 형태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와 나이가 대와 나갔다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접수처 사람은 친절하지 않았어.
1: 病院の受付の人は親切ではなかった.
0: 病院の 受付の 人は 병원의 접수처 사람은 親切 ではなかった。 친절하지 않았어.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병원의 접수처 사람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어요.
1: 病院の受付の人は全然親切ではなかったです。親切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病院の 受付の 人は 병원의 접수처 사람은 全然 전혀 신세츠 대화 나갔다 데스 친절하지 않았어요. 혹은 신세츠 대화 아리마생 데시다. 마찬가지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란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샷가나 조각몬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카페라떼, 카페라떼,
0: 카페라떼, 카페라떼고요.
1: 카푸치노, 카푸치노,
0: 카푸치노, 카푸치노고요.
1: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0: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카페라떼라고 할때 F 발음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시, 괜찮아. 대장부니까. 다이저브의 유래. 일본어 회화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쓰이는 단어가 바로 다이저브입니다. 괜찮다, 문제없다는 뜻으로 쓰이죠. 선생님, 이 단어 한자로 보면 재미있는 비밀이 있죠?
1: 네, 크, 대, 어른, 장, 지압이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크고 훌륭한 사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0: 그렇다면 건장한 성인 남자를 뜻하는 이 말이 어떻게 괜찮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1: 옛날 중국에서는 다 자랑 건장한 남자를 잔부라고 불렀고, 여기에 대를 더해 듬직하고 훌륭한 사람을 대잔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말이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늘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점차 튼튼함이나 견고함을 나타내는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2: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3: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2: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3: Exactly.
2: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3: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2: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3: Join us every day.
4: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지난 우리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책도 보시고요. 난 평소에 영상 보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2: 我平时喜欢看视频.
1: 어, 선생님, 우리 이거 배웠나요? 라고 하신 분들은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28페이지. 네, 28페이지. 후시, 후시. 복습을 중국어로?
2: 후시.
1: 그렇죠. 평소에를 중국어로 평소?
2: 평시.
1: 그렇죠. 그럼 너 주말에 보통 뭐 해?
2: 니 주말 일반도 간마?
1: 그렇죠. 쪼샤머 말고 간마 이런 표현도 배웠습니다. 오늘 너 무슨 띠야?
2: 니 수什么?
1: 를 배워보겠습니다. 중국도 12간지 참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2: 没错.
1: 선생님 띠는 무엇입니까?
2: 我属美女.
1: 아. 아, 미녀띠라고 하십니다.
2: 네.
1: 프라이버시.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겁니다. 개입니다.
2: 어, 쇼가오마?
1: 네. 70년생, 82년생 뭘까요? 우리 오늘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뭐가 많아요. 천천히 볼게요. 원, 물어보다. 들어볼게요, 발음.
2: 원.
1: 근데 이렇게 여는 것보다 A, B를 쓰셔야죠. 동사 배울 때. A, 1, B 하면 A가 B에게 물어보다예요. 그럼 선생님에게 물어보다는 뭐예요? 하나, 둘, 셋.

0: 问老师.
1: 그렇죠. 우린 선생님이 먼저 오지만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我问老师 이거의 줄임말이죠. 항상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보통 동사 뒤에 위치하죠. 잠깐만 일로 와봐.
0: 来一下.
1: 잠깐 볼까?
0: 看一下.
1: 그렇죠. 잠깐 뭐좀 물어볼게요.
0: 问一下.
1: 이렇게 가는 거죠. A는 B띠다. D입니다. 볼게요.
0: 数.
1: 자, 수. 이거 일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성으로.
0: 书.
1: 그렇죠. 한번 더.
0: 书,
1: 뭐예요, 여러분? 일성?
0: check.
1: 그렇죠. 책이죠. 슈 하면 책이고, 슈 하면 띠. 이런 게 어렵죠.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보세요. 선생님. 한국어 배우실 때 어렵지 않나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배가 있죠.
0: 嗯哼,
1: 먹는 배.
0: 也有,
1: 떠다니는 배. 다
0: 是的,
1: 배잖아요.
0: 都是 pay.
1: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그죠? 그래요. 멍멍, 개입니다.
0: go,
1: 자, 오유는 어예요. 절대 고우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0: go.
1: 나 개띠야.
0: 我属狗.
1: 그렇죠. 삼성이 연달아 세 개예요. 그럴 땐 그때그때 달라요. 네, 여기서는 워 반삼성, 그 다음 이성 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我属狗.
1: 그렇죠. 워 올라간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워, 슈, 고. 삼성이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영어 좀 할게요. guess, 추측하다.
0: 猜.
1: 네, 어떻게 쓰이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0: 对.
1: UI 사이에 에 넣어서 对, 절대 뚜이 하지 마시고요. 보통 우리가 뭐뭐 하자, 합시다라고 할때밥 먹자, 吃饭吧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뭐지, 너 한국 사람이지 이런 말투예요.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하나 해볼까요? 너 중국 사람이지?
0: 你是中国人吧?
1: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하다.
0: 厉害.
1: 선생님, 이 리하이는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0: 嗯哼.
1: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0: 很厉害.
1: 에, 좋은 뜻 나쁜 뜻다 되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사실은
0: 其实,
1: 그렇죠. 사실은 내가 너 좋아해.
0: 其实我喜欢你.
1: 요렇게 갑니다. 어제
0: 昨天,
1: 언니 누나.
0: 姐姐.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자, 누구누구 와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란 말도 있습니다.
0: 跟,
1: 선생님에게 말하다.
0: 跟老师说.
1: 재밌는 건 이건이 보통 말하는 동사와 함께 쓰이면 뭐뭐와보단 에게로 쓰인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나에게 말하다. 하나, 둘, 셋.
0: 跟我说.
1: 이렇게 가야죠. 좋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대화문에 녹아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4课，你属什么？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2: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1: 네，뭐좀물어볼게。
0: 问一下.
1: 선생님, 지금 이 A, B 관계는 친구거든요?
0: 음흠.
1: 사실 근데 원이샤, 연장자에게도 이런 말쓸수 있습니까?
0: 也可以吧.
1: 근데 선생님 표정은 약간 근데 망설이시는 표정이었어요. 그죠? 약간 애매모호하죠?
0: 是的.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에게는 보통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0: 请问.
1: 그렇죠. Please, 请을 집어넣어서 请问 혹은 그 뒤에 이샤 집어넣어서
0: 请问一下.
1: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합니다.
0: 是的. 比较安全.
1: 네, 그렇죠. 저와 선생님 관계에서는 사실 괜찮잖아요. 친하니까.
0: 可以的.
1: 원이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 띠가 뭐야? 자, 여러분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니 그다음 반삼성. 니슈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0: 니슈什么?
1: 그렇죠. 발음 잘하셔야 돼요. 니슈什么? 시 쓰면 안 돼요. 니슈什么? 이건 뭐예요? 너 뭐야? 이거죠, 여러분. 네. 나 개띠야.
0: 我属狗.
1: 삼성이 세 개죠? 앞에가 반삼성, 슈는 이성.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go는 반삼성이에요. 워, 슈, go. 다시 들어볼게요.
0: 워, 슈, go.
1: 농담이 아니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워, 시, go 하면 안 돼요. 입니다 쓰면 난 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 슈, go.
0: 네.
1: 네, 추측하다.

0: 猜，
1: 요게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0: 我猜你也属狗。
1: 와, 내가 추측합니다. 너도 개띠다. 이게 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추측컨대 너도 개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삼성이 연달아 4개 있어요.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我 차이부터 들어볼게요.
0: 我猜你也属狗。
1: 삼성이 지금 4개 있잖아요. 그럼 2개씩 묶는 거예요.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니에, 그 다음 슈거. 괜찮죠, 선생님?
0: 很好，很棒。
1: 다시 들어볼게요.
0: 我猜你也属狗。
1: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니에 슈거 다 이성으로 올려도 알아듣잖아요.
0: 是
1: 니
0: 的，能听懂。
1: 근데 선생님께서 웃으셨어요. 이건 비웃는 게 아니고 귀여워하신 거예요.
0: 对的，很可爱啊。
1: 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니에 슈거 연습하세요. 맞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 또이마. 근데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그지? 맞지?
0: 对吧？
1: 네, 또이마. 이렇게 대단하다.
0: 厉害，
1: 오, 맞췄어.
0: 猜对了，
1: 그냥 또해 해도 되고요. 너가 추측한 게 맞았어?
0: 猜对了，
1: 네가 말한 게 맞았어?
0: 说对了，
1: 내가 잘 찾아왔네. 찾다가 중국어로 뭐죠? 찾다?
0: 找，
1: 집어넣어서
0: 找对了。
1: 이렇게 가는 거죠. 동사 뒤에 또 일러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 네 언니가 나한테 말해줬어.
0: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1: 성조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또 삼성 연달아 2개 있죠? 니, 그 다음 반삼성. 니지에, 끈워. 이렇게 갈게요. 사실은 보통 문장맨 앞에 위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화문 들어볼게요. 근데 책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면서 눈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따라 하시면 좋고요.
2: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2: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1: EBS 초급 중국어 34페이지 어퍼 포인트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복습이에요.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한국인이지? 알면서 물어볼 때.
0: 你是韩国人吧？
1: 특징은 이 발을 좀 깔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한국어 럼바 해도 되지만 한국어 럼바 이렇게.
0: 没错。
1: 네, 오늘 안 춥지?
0: 今天不冷吧？
1: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죠. 춥다 중국어로.
0: 冷。
1: 좋아요. 그가 네 형이지?
0: 他是你哥哥吧？
1: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0: 他是你哥哥吧？
1: 그렇죠. 예문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많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대단하다, 좋을 때, 나쁠 때다 쓰일 수 있습니다. 너 중국어 너무 잘한다.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정도 보어 구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너튜브라 그러죠? 너튜브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이제 정도 보어 치면은 다 나와요. 문장 구조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정말 대단해.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0: 你汉语说得很厉害。
1: 니와 한유 사이에 슈어가 하나 더 빠진 거예요. 슈어를 두번쓸수 있는 겁니다. 슈어 두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0: 你说汉语说得很厉害。
1: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정도 보어 문장 구조예요. 언제 이걸 쓰느냐? 정도의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누군가 평가할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너 말이 너무 빨라. 빨라요가 중국어로 很快. 말하다가 쉬우니까 니 쉬워 很快 해도 알아듣겠지만, 그럴 때 정도 보어 구문이에요. 너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0: 你说的很快，
1: 그 문장 구조예요. 너 되게 너 많이 먹는다.
0: 你吃的很多。
1: 이렇게 말이죠. 네, 동사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어가 오는 거예요. 배가 중국어로 뭐죠? 사람의 신체 부위 배.
0: 肚子，
1: 네, 배가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
0: 肚子疼得很厉害。
1: 그렇죠. 수로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호입니다. 밖에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주 매서워.
0: 外面风刮得很厉害。
1: 바람이 중국어로
0: 风
1: 불다.
0: 刮，
1: 그렇죠. 바람 불다, 刮风,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0: 쥐를 이렇게 말하네요.
1: 수.
0: 모두 삼성이에요. 나 쥐띠다. 들어볼게요.
1: 我属鼠，
0: 네, 본인띠 해당되시면 따라하세요. 나 소띠야.
1: 我属牛，
0: 삼성이성. 수녀. 나 호랑이띠야.
1: 我属虎，
0: 나 토끼띠야.
1: 我属兔，
0: 좋습니다. 또 삼성이성. 슐롱. 기억하시면서 나 용띠야.
1: 我属龙，
0: 나 뱀띠야.
1: 我属蛇。
0: 따라하고 계시죠? 나 말띠야. 전부 다 삼성이에요. 맨 앞에 워가 반삼성입니다. 하나, 둘, 셋.
1: 我属马，
0: 워, 수마. 좋습니다. 나 양띠야.
1: 我属羊。
0: 슈양. 하신 거 보니까 역시 삼성이성이죠? 슈가 삼성이니까. 나 원숭이띠야.
1: 我属猴。
0: 호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슈허우. 기억하시고요. 나 닭띠야.
1: 我属鸡。
0: 제가 수지 살거든요. 워슈지. 네.
1: 哈哈哈哈哈！
0: 요거 준비했습니다.
1: 你厉害。
0: 지금 선생님이 리하이 하신 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네. 나 개띠야.
1: 我属狗，
0: 나 돼지띠야.
1: 我属猪。
0: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에 속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선생님, 중국은 그리고 이 12간지 동물을 약간 신격화해서 만들기도 하죠. 약간,
1: 신격화 是什么意思？
0: 신으로 모셔서. 네,
1: 아하，
0: 괜찮습니까?
1: 是的啊。
0: 강아지가 이렇게 창 들고 있고 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1: 对，我们有这样的图画。
0: 중국집 가면은, 중국집이 아니고 중국 친구집 가면은 이렇게 개 띄면은 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동상이. 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너띠가 뭐야? 라고 할 때, 동사 뒤에 시어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어머의 위치는 동사 뒤에요. 너 무슨 띠야? 다시 들어볼게요.
1: 你属什么？
0: 니 슈샤머. 나 용띠야.
1: 我属龙。
0: 너는?
1: 你呢？
0: 좋습니다. 여동생 들어볼게요.
1: 妹妹。
0: 남동생.
1: 弟弟。
0: 누나, 언니 시작.
1: 姐姐。
0: 마지막 오빠, 형.
1: 哥哥。
0: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3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혹시 선생님이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역하면 내가 추측컨대 당신은 선생님이시죠?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我猜你是老师吧？
0: 이렇게. 굳이 我 차이를 안 써도 돼요. 니시 老师吧?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여러분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험 많이 어렵죠?
1: 这次考试很难吧？
0: 这次 이번 考试 시험. 很难, 난이 바로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어렵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맞춰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1: 你猜猜。
0: 그렇죠. 동사를 두번 쓰면 두 번째 동사는 경성입니다. 한 글자 동사를 반복할 때는 두 번째가 경성이에요.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이런 식으로. 절대 말 더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뭐뭐 해보다. 차이샤, 이샤랑 같은 말이죠. 네. 한번 맞춰봐. 선생님, 저몇살 같아요? 니 살? 니 살살. 이렇게 쓰는 거죠.
1: 对。
0: 네. 그녀는 집에서 뭐 해?
1: 他在家做什么？
0: 뭐 할지 맞춰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소띠고 할머니는 호랑이띠셔.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거 우리 오디오 사고 아니에요. 먼저 발음하시고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3초 드릴게요. 좋아요.
1: 爷爷属牛，奶奶属虎。
0: 제가 감히 예측컨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읽어보라 했을 때 예예 높이 발음을 출발했을 겁니다. 예예, 이성을 낮게 가는 연습을 할게요. 예예, 슈니오. 삼성 이성은 아무리 반복을 해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슈니오,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니우가 아니라 니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 양고기 먹는 거안 좋아해.
1: 其实我不喜欢吃羊肉。
0: 고기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로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 肉。
0: 왜 러우라고 하시죠? 오유 발음은 어우니까. 그렇죠.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오유는 어우, 러우, 아이유 사이에 역시 오 넣어서 숫자 9, 지우가 아니라 지어우. 이런 건다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37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담아두셔야 돼요. 이게 한 개라도 틀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페이지가. 38페이지 보시면 本命年 이게 있어요. 네, 本命年이 뭡니까? 자신이 태어난 해의 띠가 다시 돌아오는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1: 没错，
0: 당연히 12년을 주기로
1: 是的，
0: 생겨나겠죠?
1: 12年，
0: 좋습니다. 지금 2026년이 무슨 띠죠?
1: 是马年吧？
0: 아, 마년.
1: 嗯哼，
0: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입니다.

0: 것이다. 좋아요. 아, 대표적인 풍습 붉은색을 활용한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BC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요 BC에 좀꼭 기억하세요. 한자가 어렵죠?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액대마다예요. 액땜을 중국어로 BCA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12간지 동물 같은 거 많이 따지세요? 어떠세요?
1: 是的，我们都是有这个习惯。
0: 그런 다 습관이 있다.
1: 我本命年的时候会带红绳。
0: 선생님의 해에는 빨간 팔찌 같은 거.
1: 对的，
0: 샹이 이제 줄이죠. 샹즈 할
1: 没
0: 때
1: 错，没错。
0: 홍샹 요걸 이제 차신대요. 선생님의 해당되는 해에. 재밌네요. 오늘 함께한 내용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属什么？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0: 사실 나 양고기 먹는 거 안 좋아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유 있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2: 其实我不喜欢吃羊肉.
0: 고기 발음 로 아니고 로도 아니고 러. 러 기억하시고요. 너 무슨 띠야?
2: 你属什么?
0: 你属什么? 기억하시고요. 나 개띠 한번 해볼게요.
2: 我属狗.
0: 삼성이 세 개, 앞에 반삼성입니다. 我属狗.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발음 그만 좀 하세요, 성조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야 들어오죠, 머릿속에. 오늘 내용은요, 우리 요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2: 我们的菜还没上.
0: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2: 常常用.
0: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특히 중국에서 많이 썼습니다. 네, 어떤 단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我们 이치라이 칸이샤. 40페이지 단어 함께 하겠습니다. 종업원.
2: 부우연.
0: 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종업원분들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한국에선 여기요.
2: 음흠.
0: 사장님.
2: 시다.
0: 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모님. 표현이 있겠지만. 이모님. 어, 그렇죠. 이모님, 이모.
2: 음흠. 네.
0: 오, 잘하시네요. 한국통이시네요, 정말.
2: 저도 식당 가요.
0: 근데 중국은 사실 한국보다 더 이제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화면 누르면 이제 보통 오시잖아요.
2: 시다, 시다.
0: 한국도 그렇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요. 식당에서 부를 때 이렇게 씁니다.
2: 부우연.
0: 재밌는 건 이 저만의 팁을 드리면 부우연 할 때 그 우를 발음하지 말아보세요. 부우연 해도 괜찮아요. 그죠?
2: 오, 好像是 중국人이야.
0: 그죠? 굳이 부우연 이럴 필요 없다고요.
2: 네, 부우연.
0: 아, 그냥 이렇게 W를 빼도 됩니다. 부우연 이렇게 불러보세요. 요리.
2: 菜.
0: 그럼 한국 요리 하나, 둘, 셋.
2: 한국菜.
0: 이렇게 가는 거죠. 어우, 정말 많은 뜻으로 쓰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아직.
2: 하이.
0: 하이 뒤에 보통 메이가 많이 와요. 완료의 부정은 메이입니다. 뿌가 아니라 아직.

0: 안 먹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하나만 해볼까요? 아직 안 왔어요.
1: 还没来.
0: 다이성이죠. 하이메일라이 아니고 하이메일라이. 낮게 낮게 가는 연습하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재밌는 건이 윗상자 한번 읽어볼게요.
1: 上.
0: 초급자분들은 보통 이걸 보자마자 어떤 걸 떠오르죠? 위를 떠오르죠. 아,
1: 是的.
0: 물론 그런 말도
1: 嗯哼.
0: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음식이 아직 식탁에 안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对的.
0: 네.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1: 还没上.
0: 하면 됩니다. 저 옛날에 초급자 시절 때 한창 이걸 배웠었어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출라이.
1: 嗯哼, 还没出来. 你这样
0: 나오다잖아요.
1: 说了吗？
0: 나오다가 중국어로 출라이니까 제가 야심차게 불렀어요. 후에 하이메 출라이.
1: 유리 다리 다리로
0: 그렇지.
1: 걸어왔어요.
0: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 웃잖아요. 근데
1: 아하.
0: 엄청 저를 귀여워해줬어요.
1: 嗯哼.
0: 그런 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하이메 출라이 해도 문맥상 알아듣겠죠.
1: 可以的.
0: 네. 하지만 중국 진짜 로컬에선 샹을 쓴다는 거죠. 어우, 민망해라. 죄송합니다. 다 됩니다.
1: 不好意思.
0: 이런 발음은 사자성어처럼 그냥 빠르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1: 不好意思.
0: 不好意思. 좋아요. 이거 우리 왕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발음하셨지만 중국에 진짜 가시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不好意思가 안 들리고 不好意思啊. 不好意思.
1: 오, 선생님.
0: 네.
1: 其实你是中国人吧？
0: 아, 사실 너 중국인이지. 감사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극찬이라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 손님을 중국어로
1: 客人
0: 객자를 쓰네요. 客人. 다소 좀.
1: 有点儿
0: 삼성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요 그다음 반삼성 요디알. 아우, 좀 어렵다.
1: 有点难
0: 좀 빠르다.
1: 有点快
0: 뒤에 보통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뉘앙스가 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 다소 이런 느낌이죠. 기다리다.
1: 等,
0: 잠깐만 기다리세요.
1: 等一下,
0: 혹은 두번 써도 돼요. 동사를.
1: 等等,
0: 덩덩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1: 多久,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셔야죠. 多久 안 됩니다. 多久. 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덩을 앞에 씁니다.
1: 等多久,
0: 어순을 따지는 것보다 통째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等多久.
0: 그럼 우리가 배운 걸 사용해봐야죠.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후에, 等多久.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도와주다.
1: 빵
0: A가 B를 도와주다. A, 빵, B.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A, 빵, B 다음에 동사가 또 오잖아요? 그럼 이 빵이 도와주다가 아니라 대신이란 말로 있어요. 내가 네 대신 사다 줄게. 한번 들어볼게요.
1: 我帮你买
0: 이렇게. 대신 사다 주는 거죠. 내가 네 대신 봐줄게.
1: 我帮你看
0: 그렇죠. 재촉하다, 다그치다.
1: 催
0: UI 사이에 잘 넣으세요. 추이, 추이하지 마시고, 催. 요거 쓰임새는 이따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好. 비슷한 말로?
1: 行
0: 行, 行, 行. 선생님, 50억만 빌려주세요.
1: 行
0: 감사합니다.
1: 50可以的
0: 너무 大方하십니다. 역시 不行, 안 된다. 大方이 뭐죠?
1: 大方
0: 네, 쿨하다, 엄청 이런 뜻이죠.
1: 嗯哼
0: 41페이지 오늘 대화 들어볼 텐데요. 보지 마시고 벌써 보신 분 계시나요?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5课 我们的菜还没上。
3: 服务员，我们的菜还没上。
2: 不好意思，今天客人有点多。
3: 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
2: 好，我去问一下。
3: 服务员，我们的菜还没上。
2: 不好意思，今天客人有点多。
3: 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
2: 好，我去问一下。
0: 여기요.
1: 服务员.
0: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요가 후엔이라 그래서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아, 여기요. 후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1: 당연히 부시.
0: 식당에서 쓰는 말입니다.
1: 네.
0: 그럴 땐 어떡하죠? 일상생활에서 길거리에서 여기요라고 할 때는 그냥
1: 징원.
0: 네, 징원. 아니면 그냥 이것도 괜찮아요. 니하오.
1: 예,可以的.
0: 네, 니하오. 안녕하세요. 여기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 아직 안 나왔어요.
1: 我们的菜还没上.
0: 우리의 요리 아직 안 올라왔다. 이게 직역이에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我们的菜还没上.
0: 일상생활에서는 덜을 안 써도 되죠? 我们 차에 还没上.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1: 不好意思.
0: 선생님, 조금 더 빠르게 해주세요.
1: 不好意思.
0: 선생님은 아무리 빨리 하셔도 너무나 표준적인 발음이네요, 정말.
1: 老师嘛.
0: 아, 리하이, 리하이. 들리시죠? 리하이. 오늘 서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이 좀 많네요.
1: 今天客人有点多.
0: 자, 붙어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1: 今天客人有点多.
0: 그렇죠. 客人有点多. 有点. 얼화를 빼도 돼요. 빼면 근데 발음이 요点입니다.
1: 요点.
0: 좋아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1: 还要等多久?
0: 여기서 하이는 아직이란 말로 있지만 더의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야오는 여러분 want, need. 원하다,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쓰이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我要 필통, 我要 콜라, 我要 너 이런 식으로요. 야오 뒤에 동사가 왔잖아요. 그럼 야오가 어려운 말로 조동사예요. 그럼 하려하다,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선 문맥상 해야 한다죠.
1: 그러니까,
0: 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법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다섯 글자를 오자성어처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 还要等多久?
0: 네. 부담스러우시면 하이를 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 要等多久?
0: 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서 재촉을 좀 해주세요. 앞에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하나, 둘, 셋.
1: 服务员.
0: 네, 服务员 당신 네가 되겠죠, 그죠? 너가 우리 대신 재촉 좀 해줘.
1: 你帮我们催一下.
0: 그렇죠. 여기서 催가 바로 재촉하다. 사실 재촉하다라고 외우시면은요, 우리가 잘 못 사용해요. 이걸 덩어리째 암기하셔서 음식점 가셔가지고 잘 이제 음식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대신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是的.
0: 그렇죠. 가능한가요?
1: 行吗?
0: 하오마 다 됩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1: 好.
0: 내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1: 我去问一下.
0: 동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我问一下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동사 연이어 두 개 붙는 것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여기도 지금 물어볼래면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가 먼저 온 거죠. 밥 먹으러 가다.
1: 去吃饭.
0: 去吃饭. 네, 이렇게.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어머, 一起来听一下.
3: 服务员，我们的菜还没上。不好意思，今天客人有点多。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好，我去问一下。服务员，我们的菜还没上。不好意思。
2: 今天客人有点多，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好，我去问一下。EBS
0: 초급 중국어 42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뚜어는 원래 많다란 뜻이 있죠. 하지만 뚜어 뒤에 한 글자 이름절 형용사가 오면은 얼마나 얼마나로 뜻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거 우리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네. 나이가 어떻게 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 얼마나 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중국어로 뭐죠? 저 사람?
1: 那个人.
0: 저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1: 那个人多大?
0: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多大를 쓰면은요, 사람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왜 먼저 했냐면은 그 위에 게 조금 더 어려워서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집은 여기서 얼마나 머니? 여기 패턴 잡아드릴게요. A, 리, B, 위엔. A에서 B는 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EBS에서 우리 집은 멀어요. 해보겠습니다.
1: EBS 离我家很远.
0: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패턴을 외우시면 됩니다. 너네 집에서 여기는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뚜어가 많다가 아니에요. 뒤에 한 글자 형용사가 왔죠?
1: 你家 离这儿多远？
0: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옷은 얼마나 비싸요?

0: 这件衣服多贵?
1: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네, 多贵 이렇게.
0: 还有电视剧里常常여인끼리.
1: 아, TV 안에서.
0: 말해봐봐. 너나 얼마나 사랑해?
1: 아, 너나 얼마나. 너나 얼마나 사랑해. 제가 와이프에게 매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0: 对吗?你每天这样吗?
1: 네, 맨날 얘기하면 대답을 못 들어요.
0: 如果你想问的话,就说,你有多爱我?你有多爱我?
1: 자, 재밌는 건 여기서 요를 쓰셨어요, 선생님. 그죠? 있을 유자. 근데 안 쓰시면 괜찮아요?
0: 也可以.
1: 니 또 아이 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괜찮아요. 不好意思. 네. 제가 저 지금 전국을 찔린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0: 자주 써요?
1: 자주 매일 쓴다니까요.
0: 오.
1: 네, 대답을 못 듣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죄송해요.
0: 不好意思.
1: 우리가 보통 기초 때 배우는 对不起보다는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있고요.
0: 是的.
1: Excuse m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미안한데 나 돈이 없다요.
0: 不好意思,我没钱.
1: 不好意思 대신에 여기서 对不起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안해, 나네 이름 잊어버렸어. 이건 不好意思가 아닌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0: 不好意思,我忘了你的名字.
1: 이름 발음하실 때요, 밍즈, 쌍지우스로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밍즈, 이성경성, 지은 느낌으로 밍즈,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忘了,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문 단어들도 꼭 외우세요. 43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빵,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신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와주다는 말은 당연히 있고요. 너가 내 대신 복습을 해줘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나를 도와서 복습을 좀 해줘라. 근데 문맥상 대신은 아니겠네요. 复习는 복습이니까 같이 하는 거죠.
0: 是的.
1: 네, 보겠습니다.
0: 你帮我复习吧.
1: 你帮我复习吧.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사실 F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푸시 하시는 분도 많아요. 푸시. 사실 문맥상 알아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지만 1, 2, 3, 4할때4 발음은 나와야 됩니다. 푸시 기억하세요. 내가 네 대신 물건 찾는 거 도와줄게. 뭐 내가 네 대신 물건 찾아줄게. 다 됩니다.
0: 我帮你找东西.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你找东西 기억하시고요. 내 대신 좀 물어봐 주라.
0: 帮我问一下.
1: 그렇죠. 내 대신 좀 물어봐줘.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帮我问一下. 자, 저를 대신해서 뜨거운 물한잔 갖다 줄수 있나요?
0: 帮我拿杯热水行吗?
1: 热水는 직역하면 뜨거운 물이지만 의역하면 따뜻한 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0: 没错,中国人太爱喝热水了.
1: 네. 많이 좋아하죠, 중국인들은. 네.
0: 是的.
1: 저는 热水는 목욕할 때만 씁니다.
0: 真的吗?
1: 저는 찬걸 좋아해가지고.
0: 我们夏天也喝热水.
1: 여름에도 드시죠.
0: 是的.
1: 심지어 맥주도 약간 상온에 보관된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가끔씩.
0: 而且有的时候我们喝热的可乐.
1: 뜨거운 콜라.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네요.
0: 맛있어요.
1: 한번 그렇죠.
0: 드셔보세요.
1: 그들의 문화니까 저는 또 존중합니다. 네.
0: 네.
1: 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가져오다, 들다, 가지고 가다 다 됩니다. 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一起进入深化练习。
1: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다시 듣기 정말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만 쑥 듣고 지나가면은 정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왕 잊어버릴 수 있어요.
0: 会忘了.
1: 사실 이게 하루 분량으로 적지 않은 양이에요.
0: 是的.
1: 그렇죠. 그래서 월화수는 공부를 하고 목금토, 목요일은 월요일 거, 금요일은 화요일 거, 뭐 토요일은 수요일 거 복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0: 没错.
1: 좋습니다.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
0: 这里的人非常多.
1: 여기의 사람이라고 해석이 됐지만 사실 여기서 덜을 빼고 这里人非常多 해도 괜찮죠?
0: 可以的.
1: 네, 회사에서 집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0: 从公司到家要多长时间?
1: 여기서 야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하다가 될 수 있고요. 패턴이 있습니다. 从 A 到 B, A부터 B까지.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2시부터 5시까지.
0: 从2点到5点.
1: 더 쉬운 걸로 갈까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0: 从这儿到那儿.
1: 이런 식으로요. 너 무슨 물건 사야 하니 혹은 사려 하니?
0: 你要买什么东西?
1: 그렇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야오는 하려 하다 해야 한답니다. 네가 나를 도와서 좀 봐줘. 혹은 네가 내 대신 좀 봐줘.

0: 你帮我看一下。
1: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对不起. 혹은 不好意思. 그리고 가장 센 겁니다.
0: 抱歉。
1: 생방송을 지각한 거예요.
0: 아。
1: 와, 그럼 对不起. 不好意思.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0: 抱歉도 안 될걸요?
1: 아, 그런가? 다음 날 글을 볼수 없는 거죠, 그죠?
0: 对的。
1: 보통 두번 써요. 페이창도 빼시고요, 그냥 抱歉, 抱歉 이렇게.
0: 嗯哼。
1: 예, 抱歉, 抱歉 제대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하셔야죠.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그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팁 같은 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我们的菜还没上。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
1: 不
0: 不散。
1: 散。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송건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미안합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다면 총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초급 때 배웠던
4: 对不起.
2: 네, 네 글자 지난 시간 배웠던
4: 不好意思.
2: 혹은
4: 抱歉.
2: 대단히 죄송합니다. 抱歉. 두 번 쓰기도 합니다. 연속해서
4: 抱歉, 抱歉.
2: 그렇죠. 우리 요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4: 我们的菜还没上.
2: 지금 왕 선생님과 함께 발음하신 거 맞죠?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제목 더 큰 사이즈 있나요?
4: 有没有大一号的?
2: 한국어로는 지금 있나요? 라고 했지만 중국어는 직역하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어떤 단어들이 숨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나이 카인샤. 네, 옷 한 벌 할 때 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 개 제일 만만한 양사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 거만 쓸 수는 없습니다. 옷 한 벌 할 때 벌.
4: 젠.
2: 사건의 양사일 수도 있어요. 일, 사건 하나. 만나다와 발음이 똑같죠? 젠, 짜이 젠 할 때 젠과 발음이 똑같지만 엄연히 한자가 다릅니다. 옷 한 벌.
4: 이젠, 이후.
2: 이젠. 숫자 1이 2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뒤에가 4성이니까 숫자 1은 2성입니다. 이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젠 이게 아니라 한번 입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옷가게에서는 입어보다가 될 수도 있고 모자가게에서는 모자를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자, 시도하다 할 때 시자죠?
4: 시.
2: 발음만 들으면 입니다와 똑같아요. 그죠? 문맥상 파악하셔야죠. 한번 입어보세요.
4: 시一下.
2: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목걸이 가게에 왔어요.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4: 可以的, 네. 试一下.
2: 试一下, 이렇게. 앞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봐도 되나요?
4: 可以试一下吗?
2: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4: 可以试一下吗?
2: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이성, 그 다음 반삼성, 可以. 可以试一下吗?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可以,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동사로서

0: 할수 있다 혹은 허락 관련 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저도 아내에게 이거 해도 돼라고 할때 와이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不可以 안 돼. 이번에 술좀 마시고 不可以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对，我们上一课还学习了，行，
0: 아 不行
1: 对，
0: 그렇죠
1: 가능하다，行，
0: 行
1: 不行的话，不可以。
0: 그렇죠 行吗 같은 말로 거의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1: 是的。
0: 좋은 지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탈의실할 때 우리는 탈수 현상할 때 탈자를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그 탈자가 보이지 않네요. 들어볼게요.
1: 试衣间.
0: 하나하나 볼까요? 시도하다. 이는 옷, 이후 할 때, 그죠? 지에는 뭐예요? 공간할 때.
1: 没错.
0: 아, 옷을 시도해보는 공간. 재밌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1: 试衣间.
0: 시이젠. 좋아요. 어디 어디에 있다. 우와, 웬일로 쉬운 게 나왔어요. 나 탈의실에 있어요. 하나, 둘, 셋.
1: 在试衣间.
0: 我 집어넣어서 할게요.
1: 我在试衣间.
0: 그렇죠. 방향, 오른쪽, 왼쪽 할 때 쪽입니다.
1: 边.
0: 그렇죠. 지금 일성 체크돼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경성으로도 많이 발음해요.
1: 对的.
0: 오른쪽, 요边보다는
1: 右边.
0: 내려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작다.
1: 小.
0: 크다.
1: 大.
0: 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호수, 사이즈라고도 하죠. 네, 볼게요.
1: 号.
0: 자, 이 사이즈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를
1: 大号.
0: 작은 사이즈는
1: 小号.
0: 그렇죠.
1: 중간은요?
0: 쫑.
1: 对,
0: 네,
1: 中号.
0: 네, 가운데 중자. 중국 할 때 쫑하오. 저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샤오하오, 쫑하오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1: 일반都是大大号吗?
0: 大大号,
1: 2XR. 네.
0: 진짜 근데 일상생활에서 지금 왕 선생님께서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XR를 중국에서는 大大号라고도 합니다.
1: 是吗?也说特大号吧?
0: 네. 特大号, 특대.
1: 네.
0: 요메요 大大号 이렇게 정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농담식으로. 네, 特大, 특별할 때 그 특자를 함께 쓰시면 2XR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
1: 稍等.
0: 이 稍等은요, 특성상 또 请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Please 집어넣어서
1: 请稍等.
0: 세 글자니까 삼자성어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请稍等,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구누구에게
1: 给.
0: 그럼 맞춰보세요, 여러분. 너에게. 하나, 둘, 셋.
1: 给你.
0: 너가 먼저면 안 되죠. 네, 개인입니다. A가 B에게, A, 게이, B니까 네가 뒤로 가야죠. 그렇죠. 가져오다도 되고 들다도 되고 지난 시간 예문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또 배울 수 있겠네요. 이 나는 뜻이 많아요, 정말. 그리고 한국어랑 같은 발음이에요. 나이샤.
1: 나.
0: 네, 나. 대화문 한번 들어볼게요. 보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머니 치나이 팅이샤.
2: 第六课，有没有大一号的？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可以啊，试衣间在那边。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有啊，您稍等，我给您拿。这件衣服。 我能试一下吗？可以呀，试衣间在那边。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有啊，您稍等，我给您拿。
0: 네, 본문을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제 통제에 따라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서 들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안 보고 들으면 더 귀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是的.
0: 네, 이 옷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1: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0: 이 옷, 중국은 이 뭐뭐, 저 뭐뭐 할 때 양사와 함께 많이 씁니다. 그냥 저 이프 해도 되는데 굳이 쓰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0: 삼성이성, 我能, 아, 能이 무슨 뜻이죠? 할 수 있다. 당연히 같은 말로 可以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가능하죠?
1: 可以啊.
0: 탈의실은

0: 은 저쪽에 있습니다.
1: 试衣间在那边。
0: 시이间 아니에요. 숫자 1이 아니라 여기서는 YI 발음, 시이 아니고 시이间.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인 초급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성담의 일성이에요. 따자 이 발음을 따자 막 사성이 일성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시이间 확실하게 시이를 확 올려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시이间在那边 이런 식으로. 이 옷은 좀 작네요.
1: 这件有点小。
0: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 개죠. 이럴 땐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오늘 여기서는 요디알 둘다 이성입니다.
1: 有没有大一号的？
0: 네, 있어, 없어? 한 치수 더큰 거요? 한 치수 더큰거 있나요?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겠습니까? 회화는 때로는 덩어리째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째로 암기하시죠. 요메요부터 들어볼게요.
1: 有没有大一号的？
0: 선생님, 그럼 두 치수 더큰거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R 하우 하면 될까요?
1: 大两号的。
0: 네, 두 치수니까 둘을 쓰나 봐요. 량. 그럼 량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有没有大两号的？
0: 더까지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는 뭐예요? 더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한 치수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 좋아요. 있고 말고요. 있어요.
1: 有啊。
0: 아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어기조사, 말투입니다. 여. 근데 여와 좀더 신난 느낌이 있고, 아, 당연히 있지요. 이런 말투인 거죠.
1: 是的。
0: 네,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您稍等。
0: 칭 집어넣어 볼게요.
1: 您请稍等。
0: 이렇게. 您 빼고 그냥 칭 샤오덩 해도 전혀 문제,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가져다 드릴게요.
1: 请稍等。我给您拿。
0: 아이고, 이 와중에 삼성이성, 게이닌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는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의역이 될수 있네요. 앞에 게이 때문에.
1: 是的。
0: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퍼 포인트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문맥에 따라서 이 나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취를 집어넣어 볼게요. 동생아, 니취 나봐. 니취 나봐. 문맥상 뭐겠습니까? 니가 가서 가져와. 되겠죠? 야, 니가 와서 가져와. 니 라이 나봐. 니 라이 나봐 하면 니가 와서 가져가 되는 거죠, 선생님?
1: 是的。
0: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국어랑 발음도 똑같고 말이죠. 나. 네, 나. 다시 한번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 팅이샤.
2: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3: 可以啊，试衣间在那边。
2: 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
3: 有啊，您稍等，我给您拿。
2: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3: 可以呀，试衣间在那边。
2: 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
3: 有啊，您稍等，我给您拿。
0: EBS 초급 중국어. 50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번 나왔던 단어인데 이렇게 어법에 넣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자주 쓰이고요. 한번 봐봐. 잠깐만 보자.
1: 看一下。
0: 잠깐만 기다리세요.
1: 等一下。
0: 그래요.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1: 问一下。
0: 네, 좋습니다. 이 이샤 뒤에도 대상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샤 뒤에 무조건 마침표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영화를 잠깐 볼까?
1: 看一下电影。
0: 이렇게 말이죠. 영화, 띠엔잉,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할수 있다, 해도 된다, 다 되는 조동사입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可以。
0: 좋아요. 삼성이 두 개니까 앞에 그, 그 다음 반삼성, 그이. 뚝 떨어지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지금 가도 돼.
1: 现在可以走了。
0: 여기서는 거의 둘다 이성으로 바뀝니다. 이도 이성이에요. 왜요? 走.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앞에 두 개가 이성입니다. 거의 走. 거의 走. 이렇게. 또 엄청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얼른 체크하시고요. 走. 오유는 어예요. 조우가 아니라 走. 가다, 걷다 다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뒤에 러 보이시죠? 조동사와 러가 함께 쓰이면요, 완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상태 변화입니다. 지금 갈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1: 没错。
0: 꼭 기억하세요. 진짜 참가하다 중국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갑자기 생뚱맞죠? 참가하다.

0: 参加.
1: 그럼 거의 집어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거의 참지할러 발음 들어볼게요.
0: 可以参加了.
1: 청취자분들 해석해보세요. 하나, 둘, 셋.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상태 변화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법이었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저 혼자 박수치고 다 하네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허락 관련입니다.
0: 我可以坐这儿吗?
1: 주어부터 지금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이럴 때는 워가 반삼성. 워, 거의. 괜찮죠, 선생님?
0: 嗯哼,
1: 다시
0: 很
1: 들어.
0: 棒.
1: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我可以坐这儿吗?
1: 워, 거의, 坐这儿吗? 여기 앉아도 될까요? 坐, 앉다. 잊지 마시고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다시 한번 나 예문 살펴보면서 머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我们 이치라이 카인샤. 네. 그는 손에 책을 들고 있다. 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他手里拿着书.
1: 손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냉장고에서 뭐좀 꺼내라고 할 때도
0: 冰箱里.
1: 네, 이렇게 안이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중국은 여기서 손 안에라고 할 때, 안, 리를 꼭 쓴다는 걸 예문을 통해서 암기하시고요. 삼성, 경성, 아하, 나이, 나이, 니먼, 쇼리. 이 발음을 떠오를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쇼리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手里.
1: 왜냐면 이 리가 삼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니하오. 쇼리 이런 발음이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경성 체크돼 있지만 사실 리는 삼성으로 우리가 체크를 마음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또 하나. 나죠. 동사 뒤에 저는 뭐예요? 뭐뭐한 채로입니다. 아, 든 채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他手里拿着书.
1: 나죠. 슈 들고 있는 채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도와서 혹은 내 대신 핸드폰 좀 가져다 줘.
0: 帮我拿手机.
1: 나 쇼지. 네.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0: 我从钱包里拿钱给他.
1: 그러니까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라고 할 때, 총, 땡땡, 리가 꼭 필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뭐 꺼내라고 할 때도, 총, 냉장고, 리.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총,
0: 对,
1: 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0: 从冰箱里.
1: 맞아요. 총, 땡땡, 리가, 이 총이 보통 어디 어디에서 붙어, 이렇게만 외우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에서, 지갑에서 뭘 꺼낼 때, 총, 땡땡, 리를 기억해라. 어떤 거에 필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총, 钱包里. 그래요. 나, 물 가지러 간다? 먼저 가야 될거 아니에요?
0: 我去拿水.
1: 그렇죠. 나 대신 가방을 좀 잠깐 들어줄래?
0: 帮我拿一下包.
1: 빵 워. 워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아, 아, 워, 나. 이 발음 들려야 됩니다. 빵 워, 나, 이샤, 바오. 바오가 가방인가 봐요. 아, 돈이 중국어로?
0: 钱.
1: 그렇죠. 그에게 돈을 주다. 치엔게이 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 이제 진입 생활 연습.
1: 어우, 다른 날보다 선생님 문장이 좀긴것 같아요.
0: 是的, 你写这一课的时候心情不好吗？
1: 이 교재 썼을 때 기분이 안 좋았네요.
0: 그래서 길게 썼나요？
1: 아, 맞았어요.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루에 다못 외워요. 너무 많아요.
0: 对呀, 这么长
1: 길잖아요.
0: 都是你的错。
1: 자, 저의 잘못이래요.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어떻습니까?
0: 오, 这个可以。
1: 1번은 월요일, 2번은 화요일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양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해볼게요. 나이 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
0: 我想试一下这条裤子。
1: 긴 것들의 양사가 티아오예요. 뱀. 그리고 강, 네,
0: 蛇,对。
1: 뱀, 그리고 강, 바지, 시냇물 다 됩니다, 여러분. 저거만 하지 마시고요. 쿠즈, 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샹은 동사 앞에 있으면 하고 싶다죠? 우리 저기 가서 밥 먹어도 될까요?
0: 我们可以去那里吃饭吗？
1: 따라오고 계시죠? 한번 더 해보시죠.
0: 我们可以去那里吃饭吗？
1: 날리 대신에 당연히 날 써도 괜찮습니다. 너내 대신 저컵좀 가져다 줄수 있니?
0: 你能帮我拿那个杯子吗？
1: 문맥상 나는 가져오다가 되겠네요. 컵, 베이즈 잊지 마시고요. 여기 신발 좀 비싸.
0: 这里的鞋 有点贵.
1: 신발
0: 鞋.
1: 비싸요. 꾸이가 아니라
0: 贵.
1: UI 사이에 N 넣으셔야죠. 꽤 좋아요. 있어 없어? 좀더싼 거? 이게 직역이에요. 좀더 저렴한 거 있나요?
0: 有没有便宜一点的?
1: 더는 여기서 것입니다. 싼 것. 좀싼 거. 비엔이디알 더. 이디알 대신에 숫자를 빼고 그냥 비엔이디알 더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디알은 좀이에요. 좀. 좀싼거 없나요? 할때 좀. 말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우. 이 페이지를 통해서 디아오, 쿠즈, 페이즈, 시에, 비엔이 이런 발음 꼭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有没有大一号的?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1: 부산!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라이브 음원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렸던 EBS 창사 특집 세계음악갱 공개방송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 방송이 6월 22일 월요일에 방송되죠. 공개방송을 앞두고 주말 이틀 동안 다양한 라이브 실황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벌써 2년 전이네요.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라이브 음악입니다. 에펠탑에서 셀린 디옹이 부른 인말라무 사랑의 찬가. 이 곡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하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 셀린 디옹이 에펠탑에서 부른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 이말라무 사랑의 찬가 이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펠탑이라는 장소가 주는 특별함도 있었고요. 또 오랫동안 희귀 질환에 시달리다 복귀한 셀린 디옹의 개인사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던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이 노래 하나로 단숨에 분위기가 전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 노래는 오랫동안 월드차트에 머물면서 셀린 디옹과 샹송, 사랑의 찬가 모두 명불허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음원 보내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을 에펠탑에서 부른 또 다른 라이브 퍼포먼스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팝 록의 대부 쟈니 알리데가 터프한 목소리로 부르는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2000년 에펠탑 라이브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0: 수많은 영화와 광고, 또 BGM으로 들어왔던 에디트 피아프의 원곡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죠. 쟈니 알리데가 노래한 No, je ne regrette rien.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2000년 에펠탑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실황 음원. 이번에는 익숙한 팝 음악을 리메이크한 라이브 음원입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렌 우드의 노래 Fallen. 이 노래를 스페인 밴드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와 미국의 재즈 R&B 싱어 랜디 크로포드가 함께 부른 Sueños, 꿈이라는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의 대표곡 The Bluest Daughter를 브라질의 두 가수 아나 카롤리나와 세우 조르지의 라이브 버전 에 이수 아이, 그게 다야, 이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 todos ustedes, Miss Randy Crawford.

영화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팝송 두 곡을 글로벌 뮤지션 내 라이브 해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영화 프리티 워먼에 쓰였던 Fallen을 스페인 그룹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와 미국 가수 랜디 크로포드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영화 Closer의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히트했던 데미안 라이스의 The Brewer's Daughter를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와 세우 조르지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음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로 떠납니다. 멕시코의 슈퍼스타 루이스 미겔의 오뚜 오닝구나,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크리스티안의 프리메로 엘 아모르, 사랑이 먼저. 그리고 브라질의 호베르투 칼로스의 아 디스탄시아, 멀리서. 이 노래까지 라틴 발라드 세 곡을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틴 발라드 세 곡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루이스 미겔의 오뚜 오닝구나,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크리스티안의 프리메로 엘 아몰, 사랑이 먼저, 그리고 호베르토 칼로스의 아 디스탄시아, 멀리서였습니다. 라이브 음원 보내드리고 있는 3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라틴 팝스타 리키 마틴의 2006년 MTV 언플러그드 앨범에서 Tu Recuerdo, 너의 추억이라는 노래 골랐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팝 그룹 참바오의 보컬 라 마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싱어송라이터 도미 도레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브라질의 이베치 상갈루가 자신의 콘서트에 스페인 가수 알레한드로 산스를 초대해서 산스의 히트곡 키시에라세를 함께 부른 퍼포먼스도 이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최고 인기 여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이베지 상갈루가 자신의 콘서트에서 스페인 가수 알레한드로 산스와 함께 부른 라이브곡 키세라 세르 지금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셨던 곡은 리키 마틴과 라마리데 참바오 그리고 또미 또레스 이세 뮤션이 함께한 뚜 레꾸에르도 너의 추억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라이브 가수로 사랑받았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입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는 이탈리아 대중가수 최초로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죠. 그의 콘서트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발리오니의 음악은 이탈리아의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리오니의 노래 중에서요. 밀레 지오르니 디떼 에디메 너와 나의 수많은 나날들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뜨거운 공연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스타디움 공연 실황으로요. 밀레 지오르니 디떼에 디메, 너와 나의 수많은 나날들 전해드렸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 음행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라이브는 멕시코 밴드 마나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En el Muelle de San Blas, San Blas 부두에서 1999년 MTV 언플러그드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EBS FM 세계음악기행.
1: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엘 말로, 악당 또는 실력 없는 자. 미국 뉴욕을 살사 제2의 본고장으로 만든 레코드 레이블 파니아 올스타즈에서 1967년 발표한 앨범의 제목입니다. 앨범 재킷에는 라틴 아메리카계 청년 둘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받쳐 입고요. 거만하게 꼬나보는 가운데 빨간 글씨로 윌리 콜론 엘 말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전면에 나선 청년이 바로 윌리 콜론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죠. 앨범 엘 말로는 파니아 레이블에서 발표한 윌리 콜론의 데뷔 앨범 타이틀입니다. 동시에 그의 별명이었죠. 푸에르토리코 혈통의 브롱크스 태생인 뉴욕리칸 윌리 콜론이 이 파니아 레이블에 입성했을 때 그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 주변 선배 음악인들이 그를 무시하며 붙인 멸칭입니다.

윌리 콜로는 이런 멸시를 회피하는 대신 역이용했습니다. 그를 실력 없는 놈이라 비웃은 선배들은 주로 1950년대부터 뉴욕 라틴 음악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맘보 뮤지션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면은 나비 넥

넥타이를 두른 턱시도 차림에 재즈 빅밴드나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점잖은 규격에 준하는 만보 음악을 선보였죠. 윌리 꼴로는 이미지와 사운드 양면에서 이들과 거의 정반대의 방법론을 따랐습니다. 엘 말로의 용례 중에 갱스터, 무법자의 이미지를 부각해서요.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입고 불량배 같은 표정을 지은 사진을 데뷔 앨범 표지로 내세웠죠. 그리고 만보 오케스트라의 정제된 사운드가 아니라 트롬본이 주도하는 거칠고 후끈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역사에 남을 역공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이른바 엘리트주의적인 라틴 음악에 맞서 뉴욕의 라틴 청년들의 현실과 저항, 욕망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음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엘 말로의 성공 이후 윌리 골론의 별명은 엘 말로 델 브롱크스, 브롱크스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브롱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군락이자 도시 빈민 공동체 마리오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 본토 섬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푸에르토리코인 정착지가 되면서 브롱크스는 언어, 음식, 문화적 인프라까지 완전히 라틴화된 날것 그대로의 역동적인 바리오가 된 터였죠. 그곳에서 나고 자란 윌리 골로는 12살부터 트럼펫을 연주했지만 14살 때 트롬본으로 전향합니다. 트롬본 위주로 구성된 푸에르토리코 음악을 접한 후라고 하네요. 3년 후 뉴욕 살사 레이블 파니아에 스카웃된 후에 데뷔 앨범 엘 말로부터 빅 히트를 기록하면서 뉴욕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판도를 바꿉니다. 파니아 레이블의 전속 송라이터, 오케스트라 악단장,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윌리 골로는 살사의 미국화, 아니 세계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는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이주민 뉴요리칸이 겪는 인권 문제, 사회적 소외감과 생존 투쟁을 살사의 세계관에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살사라는 장르를 댄스 음악을 넘어서 모든 음악을 흡수할 수 있는 개방된 개념의 장르로 바꾸었죠. 그는 재즈, 브라질 음악, 락, 아프로 카리브 음악 등등 글로벌 음악 스타일을 접목하면서 살사 사운드 스케이프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입니다. 2009년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윌리 골로는 말했습니다. 살사는 쿠바의 송쿠바노의 파생적 혼합물로 규정되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사는 그 이상이지요. 살사는 하나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콘셉트입니다. 음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지요. 살사는 활짝 열린 개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죠. 다른 음악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진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살사를 미국 뉴욕 라틴 아메리카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치적 스탠스로 만든, 당시 17세 청년으로 출발했던 윌리 콜론을 만나봤고요. 보통 번스타인과 손다임의 작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떠올리면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뭐 보통 셰익스피어의 그 서사를 떠올리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겹치네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갱단 출신의 그 젊은이들 이야기였으니까요. 음악만 싹 바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67년도 17의 나이에 발표한 데뷔 음반 수록곡 엘 말로, 악당, 동네 짱 뭐 이런 뉘앙스죠. 이 보컬은 엑토르 라보예라는 또 걸출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보컬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보통인데요. 기존의 보컬리스트를 갈아치우고 엑토르 라보예가 등장했을 때 윌리 콜론이 거의 모든 곡을 이 보컬리스트와 녹음해

단순히 폭력배가 아니라 배짱과 기계가 있는 진짜 백이다. 저리 비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치 그 힙합 랩의 그 스웩이 느껴지는 그런 랩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살사가 소스라고 사전적으로는 풀이돼 있죠. 소스. 파니아의 대표 조니 파체코가 그런 의미로 살사라고 홍보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든지 섞어들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아트폼 살사 이야기 그 주역 윌리 콜론을 만나봤습니다.

1965년 11월 21일 프랑스 국영 방송사가 주최하는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Jeu de la chance, 행운의 게임. 이 무대에 당시 19살이었던 한 소녀가 올랐습니다. 소녀는 잔뜩 위축되어 있었죠.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향 아비뇽을 떠나 처음 파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오디션에서 이 소녀는 강한 억양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았다네요. 강한 억양은 프로방스 사투리 때문이었고 두서없는 말은 난독증 때문이었다죠. 이 면접관들은 아이 촌스럽다, 말도 제대로 못하냐 라며 비웃었고 소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죠. 소녀가 고른 곡은 에디트 피아프의 제제벨이었습니다. 대담하고도 정교한 비브라토, R 발음을 강하게 굴려 떠는 특징, 당당하면서도 고아한 음색까지. 에디트 피아프의 범접하기 힘든 창법을 이 촌뜨기인 줄만 알았던 19살 소녀가 완벽하게 재현하자 방송국 현장의 모두가 경악했답니다. TV로 이 무대를 보던 프랑스 전역의 시청자도 다르지 않았죠. 방송 이튿날 거의 모든 프랑스 주요 일간지가 일면 기사로 다루며 오, 에디트 피아프의 재림을 알렸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미레이 매튜입니다.

미레이 마티유에게 에디트 피아프는 오랜 꿈의 화신이었죠. 1946년 아비뇽의 빈민굴에서 14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서 TV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공연을 본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14살에 학업을 중단한 후 공장 노동자가 된 시절에도 어렵게 번 돈을 아껴 보컬 레슨을 받을 정도로 부단히 꿈을 향해 나아갔죠. TV 경연 대회를 계기로 단박에 레코드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이듬해 발표한 데뷔 앨범이 이 몇 달 만에 100만 장을 웃도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할 즈음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르 무아노 다비뇽, 아비뇽의 참새였답니다. 참새는 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했던 에디트 피아프에게서 물려받은 칭호였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볼모리아 같은 거장들이 참여한 것도 에디트 피아프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마냥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미레이 마티우는 1970년대 그녀 이력의 중반기부터 에디트 피아프로 귀결하는 정통 샹송 계보의 밖으로 나섭니다. 샹송에 유로팝 스타일을 도입했고 클래식 아리아에 도전하는 가운데 초창기 극적인 감정 표현을 내세웠던 창법에서 절제하는 테크닉도 선보였고요. 치열한 노력 끝에 난독증을 극복한 후 11개의 언어로 레코딩한 이 다국적 디스코그래피를 구축하면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번역하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의 정통 샹송 지키 후손에서 크로스오버 샹송을 거쳐 프랑스의 이 음악 역사를 세계에 전파한 미레이 마티우를 만나봤고요. 초창기에서 한 곡, 중후반기 대표곡 한 곡,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R자 발음이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있겠는데요. 근데 기억이 나네요. 조르주 브라생의 곡들을 들을 때도 이 R 발음이 상당히 독특했고요. 레오 페레, 이브 몽땅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에디트 피아프의 그 발음, 미레이 마티우의 발음도 사랑을 받았다 이거네요. 첫 곡, 몽크레도, 나의 신조라는 곡, 당시 발표 당시 19살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경음악의 그 아이콘이죠. Love is Blue 뭐 이런 곡으로 유명한 폴 모리아트와의 협업으로 또 힘을 얻은 사례. 두 번째 곡, 30대의 나이에 발표한 윈비다모와 필생의 사랑 이었습니다. 원곡자는 샤를 아즈나부르라는데요. 이 필생의 사랑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아즈나부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에디트 피아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곡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안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뭐 아비뇽의 참새였다가 나중에는 아비뇽의 숙녀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샹송계의 거목 한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네요. 작은 피아프는 삶의 그늘진 곳을 걸었지만 미래의 당신은 밝은 쪽을 걸을 것이다. 예언처럼. 폴 모리아 이외에도 프란시스 레, 엔니오

Vaffanculo. 1993년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 마르코 마지니는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의 제목부터 반복되는 후렴구까지 Vaffanculo라는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Vaffanculo 많이 순화해서 빌어먹을 정도로 해석하지만 이탈리아어로 대단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욕설이랍니다. 2년 전인 199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3위에 입상한 후 마르코 마지니는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덤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가 이탈리아를 향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판쿨로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죠. 라디오와 TV 방송국 다수는 이 곡의 방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가요제나 공식 음악 행사 주최 측에서는 마르코 마지니의 무대를 원천 차단했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업계, 특히 음악 평론가들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깐토네의 아름다운 서정성을 파괴했다. 대중의 말초적인 관심을 끌려고 의도적으로 이 욕설을 내세웠다. 마르코 마지니는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은 욕설에만 방점을 찍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 관성에 젖은 기성 음악 산업과 함께 그를 원치 않는 이미지로 고착하는 미디어, 언론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절정부에서 이 문제에 욕을 반복해 외치고 있었지만 바판쿨로의 진짜 감정은 이 강성의 분노가 아닌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가짜 시인의 역할에서 물러난다는 선언에 이 차분히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대신 강력한 낙인이 오래도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에따또레, 저주를 부르는 자라는 낙인은 이후 마르코 마지니가 극적으로 제기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피렌체 태생의 마르코 마지니가 음악을 택한 계기는 그의 나이 1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느끼던 우울 때문이었습니다. 어렸던 그에게 피아노의 세계를 알려준 어머니였죠. 그 덕분에 그는 유년기부터 악보 없이 청음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을 시작하는 천재성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 어머니를 잃고서 그는 피아노에만 매달립니다. 훗날 이 시기를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피아노는 나의 심적 고통을 마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학업보다는 밴드 활동에 더 열성을 보였던 그가 이탈리아 대중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1990년 산레모 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였습니다. 이듬해 산레모 가요제 3위에 입상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1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욕설 파문으로 음악계와 미디어의 철퇴를 맞고 대중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록음악으로 파격을 시도한 앨범까지 실패하자 결국 은퇴를 선언합니다.

마르코 마지니는 2004년 산레모 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완벽한 부활에 성공합니다. 피아노 팝발라드의 선율에 분노와 슬픔에 갈라진 목소리로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했던 청년기를 넘어서 깐소네의 정형까지 탈피하며 거친 기타 사운드를 내세운 이 중반기도 건너온 그는 여전히 모순을 직시하되 포용하는 태도로 인간의 허약함을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마지니는 인간 내면의 어둠을 낭만적으로 동시에 사회적 고발 행위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청년 세대의 개인적인 울화를 집단적 카타르시스로 끌어올리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율과 메시지는 금기가 된 진실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터뜨려 올리는 폭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사회적 금기와 이 인간 내면의 어둠을 음악 비약의 리얼리즘으로 승화시킨 마르코 마지니,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2004년 복귀 후에 산레모 우승을 차지한 바로 그 곡이죠. 루오모 볼란테의 하늘을 나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점으로 아이에게 좀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고 부른 노래. 또 아이러니한 게그 가사로 낙인을 찍은 그 평단과 그쪽에서 계속해서 2004년 이후에는 마르코 마지니에게 가사상을 줍니다. 현재 또2026 산레모 페스티벌 가요제에서 최우수 가사상을 받기도 했고요. 올해 봄에는 또 완벽하게 불완전한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 올해 이탈리아 대도시 순회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1984년 여름, 폴 사이먼, 그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재결합 앨범 제작이 무산되었죠. 솔로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죠. 여기에 이혼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터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음악인이 건네준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을 때도 그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11년 바로 이 시기에 폴 사이먼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Under African Skies에서 그는 말합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카세트 테이프는 모요요 보이스의 히트곡집이었는데요.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됐죠. 뒤늦게 모요요 보이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룹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폴 사이먼이 특히 열광한 거는 음박한가 리듬이었습니다. 음박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공동체 타운십의 음악유산으로 타운십 자이브 라고도 불렸죠. 폴 사이먼은 그 리듬 속에서 그가 오래전 좋아했던 1950년대 리듬 앤 블루스의 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아프리카 특유의 생명력과 낙천주의로 넘실거렸습니다.

폴 사이먼, 이듬해 초 미국을 떠납니다. 음박 한가를 접목한 새 음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아공 흑인 뮤지션들을 모아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그들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뜻에서 시간당 미화 200달러의 연주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뉴욕에서 최고 수준 세션 뮤지션에게 주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액수였다고 하네요. 남아공과 미국을 오가며 녹음하는 과정에서 폴 사이먼은 남아공 사운드를 이국적인 양념 정도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현지 음악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리듬과 구조를 골조로 삼으면서 서구 팝과 대등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죠. 당시 서구

주류 팝 음악계에선 사실상 전무했던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앨범 그레이슬랜드, 서구 팝과 글로벌 팝 역사에서 당대 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단 하나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앨범의 탄생기입니다.

그레이슬랜드가 몰고 온 돌풍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추산 1,4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이듬해 그래미 어워드에선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자국 음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영미권 팝시장은 폴 사이먼의 그레이슬랜드를 계기로 이 거대하고 다채로운 세계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레이슬랜드가 일군 음악의 옥토에는 오래도록 메워지지 않을 균열이 공존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정치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하는 남아공에 대해 강력한 문화적 보이콧을 결의한 UN. 그 UN은 폴 사이먼이 남아공에 가서 직접 녹음한 것을 맹비난했죠. 남아공 음악을 대등하게 접목한 시도에도 폴 사이먼이 힘없는 아프리카 음악인들의 예술적 자산을 약탈하고 착취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션으로 참여한 음악인 가운데 작곡 권한 배분과 창작권 소유에 있어서 이 폴 사이먼이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슬랜드가 세상에 첫 손을 보인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화적 전유와 서구 백인의 문화적 특권에 대한 윤리적 담론은 아직까지도 팝 역사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 그가 남아공 음악을 접목한 86년 발표 음반 그레이슬랜드 중심으로 글로벌 음악사의 중요한 흥미로운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파라다임이 바뀌는 내 일조한 그런 중요한 행위였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체급의 파급력의 아티스트가 새 음반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임팩트가 그 업계에, 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 모방 사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도들이 이어졌을 거는 뭐 자명한 거고, 아무튼 그 논란이 있는 만큼 칭찬도 많이 받았고, 상업음악 구조 안에서 상업 뮤지션이 당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나, 뭐 이런 도의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생겨서 찾아보니까 한 것도 같고, 좀 더 했으면 칭찬을 더 받았을까, 인간적인 한계가 아닐까

폴사이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양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레이슬랜드 음반에서 이게 그러니까 커리어 최고 흥행작이었다는데요. 그 정도였을 거란 상상은 못했는데 아, 솔로 커리어를 말하는 건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Diamonds on the soles of her shoes. 신발에 다이아가 박힌 그런 신발을 신은 어떤 여성을 묘사하고 있군요. Lady Smith Black Mambazo의 커리어가 이 그레이슬랜드 협업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 같은 이런 아카펠라 그룹, 줄루어로 노래하는 이 남아공의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폴 사이먼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의 비아냥도 있더라고요. 주변 뮤지션, 남아공 출신의 뮤지션이. 아, 이번에도 서구 백인이 와가지고 남아공의 좋은 것을 또 하나 발견해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적이든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냉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레이슬랜드 솔로 음반은 솔로 커리어의 최고 흥행작 맞습니다. 당연히 사이먼 앤 가펑클 시절에 더 많은 음반을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폴 사이먼이 그랬다죠. 예, 그 내가 듣고 자란 50년대 R&B 전통의 그 곡들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뛸 듯이 깊었다라는 그런 증언이었잖아요. 그런 열망으로 이 뿌리 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선을 브라질로 돌리죠. 세계 음악 탐구의 진정성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음반에서 잘 들어봤습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짝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순두부와 도 데스까?
0: 순두부는 어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황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나니나니와 도 데스까?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어때?
1: 도
0: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어때요?
1: どうですか?
0: どうですか? 라고 하면 됩니다. 산책.
1: 散歩.
0: 우리말에서는 산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산보라고 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산보라고 읽습니다. 유학생활.
1: 留学生活。
0: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류가크세이카츠, 유학생활입니다. 식사.
1: 食事.
0: 식사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食事. 조금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1: 오食事.
0: 오食事와 같이 食事 앞에 접두어 오를 붙입니다. 우리 식사는 식당에서 하잖아요.
1: 食堂.
0: 외래어로는요.
1: 레스토랑.
0: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시는 차는요?
1: 오차. 오차.
0: 차가 차입니다. 그런데 접두어 오를 붙여서 일상생활에서는 오차라고 하죠. 주로 녹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차라고 하는 단어도 따로 있어요. 녹차는요?
1: 緑茶. 緑茶.
0: 말차는요?
1: 抹茶. 抹茶.
0: 홍차는요?
1: 紅茶. 고차.
0: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우롱차는요?
1: 우롱차. 우롱차.
0: 다음 단어입니다. 신메뉴.
1: 신메뉴. 신메뉴.
0: 신, 새롭다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신이라고 읽습니다. 신메뉴, 신메뉴인데요. 매일 바뀌는 메뉴,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히가와리 메뉴. 히가와리 메뉴.
0: 히가와리 메뉴, 매일 바뀌는 메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 가시면 식당 앞에 쿄노 히가와리 메뉴라는 그런 안내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날마다 바뀌는 메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볼게요. 불고기 정식.
1: 불고기 대식. 불고기 대식.
0: 불고기는 일본에서는 불고기라고 읽어요. 정식은 대쇼크. 그래서 불고기 정식은 불고기 대쇼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른.
1: 오토나. 오토나.
0: 아이, 어린이는요?
1: 고도모. 고도모.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어로는 나니나니와 너 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 의향이나 감상, 상태, 상황 등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뭐는 어때요? 에 해당하는데요. 뭐뭐는 어때? 라고 할 때는 나니나니와 너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산책.
1: 산보. 산보.
0: 산책은 어때?
1: 산보와도. 산보와도.
0: 산책은 어때요?
1: 산보와도ですか? 산보와도ですか?
0: 산보와도. 산책은 어때? 정중하게 산보와도ですか? 라고 하면 산책은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유학생활로 연습해 볼까요? 유학생활.
1: 留学生活. 留学生活.
0: 유학생활은 어때?
1: 留学生活はどう? 留学生活はどう?
0: 유학생활은 어때요?
1: 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0: 留学生活はどう? 라고 하면 유학생활은 어때? 정중하게 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유학생활은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어때요?
1: 食事の後軽い散歩はどうですか? 食事の後 軽い散歩はどうですか？
0: 食事の後、식사 후에라는 표현이죠. 食事 명사 뒤에 아또 명사입니다. 아또는 후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슨 후인지 궁금해요. 앞에 食事 연결됩니다. 노로 수식하고 있죠. 食事の 아또, 식사 후라고 하는 의미예요. 식사 후에 軽い散歩はどうですか? 軽い 가볍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0: 이형용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그래서 가레이산보라고 하면 가벼운 산책. 가레이산보와 도우데스카? 가벼운 산책은 어때요? 라는 표현이죠. 선생님, 가벼운 산책은 어때?
1: 가르이산보아 노.
0: 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확인해 볼까요?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때요?
1: 日本での留学生活はどうですか?
0: 일본에서의 라는 표현이죠. 니혼 일본입니다. 대는요? 어디 어디에서란 표현이죠. 의는 노예요. 그래서 니혼데노 일본에서의 류가크세카츠와 유학생활은 どうですか?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은 어때?
1: 日本での留学生活はどう?
0: 니혼데노 류가크세카츠와 도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나니나니와 どうですか? 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중하게 뭐뭐는 어떠세요?와 같이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윗사람에게 보다 정중하게 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나니나니와 이카가 데스까? 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이카가는요. 도우의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럼 너 데스까? 이카가 데스까? 같이 연습해 볼까요? 차라도 어때요?
1: お茶でもどうですか?
0: 어차데모 너 데스까? 이번에는 이카가 사용해 볼게요. 차라도 어떠세요?
1: お茶でもいかがですか?
0: 어차데모 이카가 데스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라도 어떠세요라고 할때 뒤에 데스카를 빼고 어차데모 이카가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문장 키우기에 두 문장 나왔잖아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어때요?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때요? 이카가 데스카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어떠세요?
1: 食事の後、軽い散歩はいかがですか?
0: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떠세요?
1: 日本での留学生活はいかがですか?
0: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는 어때요? 나니나니와 너 데스까?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어때?
1: どう?
0: 너 라는 표현입니다. 일은 어때?
1: 仕事はどう?
0: 시고토와 너? 일은 어때요?
1: 仕事はどうですか?
0: 시고토와 너 데스까? 라고 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일은 어때요?
1: 新しい仕事はどうですか?
0: 아타라시 시고토와 どうですか? 아타라시 새롭다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요 기본형의 형태로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아타라시 시고토와 どうですか? 새로운 일은 어떠세요? 조금 더 정중하게 묻고 있네요.
1: 新しいお仕事はいかがですか?
0: 아타라시 오시고토와 이카가ですか? 아타라시 똑같아요. 그런데 시고토 앞에 오라고 하는 정중을 나타낸 접두어가 사용됐네요. 오시고토와 일은 이카가ですか? 도우데스카의 한층 더 정중한 표현이죠. 어떠세요? 그래서 새로운 일은 어떠세요? 아타라시 오시고토와 이카가ですか?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新メニューにプルコギ定食はどう？
1: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な。何かアイデアある？
1: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0: ああ、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それいい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이 한국식 신메뉴를 고민 중인가 봐요.
3: 신메뉴니 불고기 대쇼크와 도
2: 신메뉴로 불고기 테이쇼크와 도, 불고기 정식은 어때? 라는 표현이죠. 나니나니와 도, 뭐뭐는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0: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신메뉴니 불고기 대식과 도
0: 그리고요, 신메뉴 여러분, 우리 새롭다 할때 한자 신을요, 음을 읽어서 신, 신메뉴 했었는데요. 이 새로운 신을 뜻으로 읽어서 아따라시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따라시 메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어서 볼게요.
1: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辛くないから、 맵지 않으니까 라는 표현이죠. 가라이, 맵다.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의 부정은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가라이, 맵다. 가라크 나이, 맵지 않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여서라는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가라크 나이 까라, 맵지 않으니까 어떤 아니모, 어른에게도 고도모니모, 아이에게도 이 데스네. 좋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이어서 보면요.
1: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な。
0: もう一つは、もう라고 하면은 더, 또라고 하는 의미고요. 一つ 하나죠. 그래서 もう 一つは, 또 하나는 혹은 하나 더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라이 스프가 이나, 가라이 스프, 매운 국물이죠. 가라이, 이형용사. 이형용사는 기본형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가라이 스프가 이나, 매운 국물이 좋은데 라는 의미예요. 이 하면 좋다고요. 뒤에 나라고 하는 종조사가 사용됐는데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나 하면은 직역하면 좋아일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 아, 좋은데 이런 정도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1: 何かアイデアある?
0: 나니까, 뭔가, 아이디어 아르, 아이디어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아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な。何かアイデアある?
0: 이어서 보면요.
1: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0: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 순두부는 어때요? 나니나니와 どうですか? 뭐뭐는 어때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순두부는 어때? 라고 하면요.
1: 순두부와 도?
0: 순두부와 도? 라고 하면 되겠네요. 헤르시데, 인기가 아리마스요? 헤르시다, 건강에 좋다. 나형용사를 활용합니다. 헤르시다, 다로 끝났습니다.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다를 대로 바꾸면 되죠? 헤르시데, 건강에 좋고, 인기가 아리마스요?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스는요? 사물, 식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인기, 아리마스랑 연결되겠죠? 뒤에 종조사 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순두부와 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あ、僕も순두부 大好き。それいいね。
0: 라는 표현이고요. 僕も, 나도 순두부 다이스키. 순두부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하다, 아주 좋아하다, 다이스키, 다인데요. 나 형용사는 보통체로 문말에서 사용될 때는 다 없이 어간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스키 하면 정말 좋아해. 소레이네, 그거 좋네 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 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それいいね。
0: 우리 요시다 점장과 김지우의 대화 모두 정중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신메뉴로 불고기 정식은 어때요?
1: 신 메뉴 니 불고기 定食 はどうですか?
0: 맵지 않으니까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좋네요.
1: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또 하나는 매운 국물이 좋은데요.
1: もう一つは辛いスープがいいですね。
0: 뭔가 아이디어 있어요?
1: 何かアイデアありますか?
0: 순두부는 어때요? 건강에 좋고 인기가 있어요.
1: スンドゥブはどうですか?ヘルシーで人気がありますよ。
0: 아, 나도 순두부 정말 좋아해요. 그거 좋네요.
1: ああ、僕もスンドゥブ大好きです。それいい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新メニューにプルコギ定食はどう?
3: 辛くないから大人にも子供にもいいですね。

0: 에스프레소라고 할때 중간에 초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크티, 주스의 경우에는 자음 키워가 있으니 길게 끌어서 발음 연습 많이 해주세요.
1: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에스프레소,
0: 에스프레소,
1: 밀크티,
0: 밀크티,
1: 주스.
0: 주스.
1: 랜덤박스 지식 학원은? 한국에서는 수학, 영어, 피아노 등을 배우러 가는 곳을 모두 학원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도 학원을 직역해서 가쿠인이라는 단어가 쓰기는 하죠.
0: 네, 그런데 보통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과 같이 학교 이름에 일부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성적을 올리거나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입시 학원이나 버스 학원은 일본어로 주쿠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학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어에서는 주쿠라고 하죠. 그럼 피아노, 서예, 꽃꽂이, 요리 혹은 외국어 회화처럼 기술이나 취미를 익히는 곳은 이런 것도 주쿠라고 하나요?
0: 아닙니다. 교실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 교실, 요리 학원은 요리 교실처럼 합니다.
1: 여러분, 일본어에서 입시 보습 학원은 주쿠, 학교 법인 명칭은 가쿠인, 그리고 기술 취미 학원은 교시즈와 같이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꼭 알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즈또 아타마가 이타인데스.
0: 계속 머리가 아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인 거예요 와 같이 어떤 사항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은데스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どうしたんですか?
0: どうしたんですか? 직역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통형으로 얘기할 때는 どうした? 혹은 どうしたの?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1: 午後午後
0: 오후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고. 오전은요?
1: 고생. 고생.
0: 오전이라고 하는 한자어 마찬가지로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고생이라고 하면 됩니다.

0: 한 잔.
1: 이빠이 이빠이
0: 이빠이. 한 잔이란 뜻인데요. 부사로는 가득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다음 단어 볼게요. 이르다.
1: 하야이 하야이
0: 시간이 이르다란 뜻인데요. 이 하야이는요. 이를 조라고 하는 한자로도 하야이, 빠를 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도 하야이라고 읽는데요. 선생님, 어떤 건지 구별 좀 해주시겠어요?
1: 하이, 이를 조차를 쓰면 시기나 시간이 빠르다 혹은 이르다 라는 뜻이고요. 빠를 속자를 쓰면 속도나 진행이 빠르다 라는 뜻입니다.
0: 발음은 동일하지만 한자로 의미가 달라지니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죠? 머리,
1: 아따마, 아따마.
0: 아따마, 머리입니다. 우리나라 동요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신체 부위 일본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머리,
1: 아따마,
0: 아따마입니다. 어깨,
1: 가타,
0: 가타, 무릎은요?
1: 히사,
0: 히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은요?
1: 아시,
0: 아시입니다. 그런데 동요 끝에 보면 귀, 코, 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귀는요?
1: 미미,
0: 미미라고 하고요. 코는요?
1: 하나,
0: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지금 귀하고 코만 배우니까 조금 아쉬워요. 눈은요?
1: 매,
0: 네. 입은요?
1: 그치,
0: 그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아프다.
1: 이따이, 이따이,
0: 이따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중요하다.
1: 다이지다, 다이지다.
0: 다이지다. 다이지라고 하면 중요, 중요함이란 뜻이고요. 다를 붙여서 다이지다라고 하면 중요하다란 뜻의 나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이지다 말고도 다양한 나 형용사가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 はい。大事だ외에도 2개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객관적으로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大切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大切だ는 감정적으로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大事だ라는 말은 주관, 객관 두 가지 모두 포함한 표현인데요. 큰일이나 심각성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합니다.
0: 여러분, 우리말에 중요하다란 뜻의 일본어의 나 형용사는요, 나이지다, 주요다, 다이세치다, 이렇게 세 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뜻 구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 볼게요. 시험.
1: 시켄, 시켄.
0: 시갱. 시험이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시갱인데요. 외래어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1: 테스트.
0: 테스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은데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은데스는 원래 노데스의 회화체 표현이에요. 여러분, 노는요, 형식명사로요, 우리말에서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뭐뭐인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사항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하거나 상황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할 때는 뭐뭐 은데스까와 같이 하면 되겠죠? 응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형식명사인 노의 회화체 표현이고요. 따라서 명사 수식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요. 원래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노로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은데스의 형태에서는 명사 뒤에는 나가 연결돼서요. 명사 난데스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맵다.
1: 가라이, 가라이,
0: 매워요. 매운 거예요.
1: 가라인데스, 가라인데스.
0: 가라인데스. 가라이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요. 기본형인 이의 형태로 수식하면 되죠. 그래서 가라인데스. 직역하면 매운 거예요. 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뭐뭐인 거예요. 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매워요.

0: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나 형용사인데요. 좋아하다.
1: 스키다, 스키다,
0: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1: 스키난데스, 스키난데스.
0: 스키난데스. 여러분,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이름이 나 형용사잖아요. 나의 형태로 수식해야겠죠? 그래서 스키난데스. 직역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맥에 따라서 뭐만 거예요?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해요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이 라면을 먹으며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왜 그래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どうしたんですか?
0: どうしたんですか?어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どうしたんですか?응이 뭐뭐 것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줄래?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왜 그래요? 일본어로 どうしたんですか?그랬더니 라면이 좀 매워요.
1: ラーメンがちょっと辛いんです。ラーメンがちょっと辛いんです。
0: 라면이 저또 좀 가라인데스 매워요. 여러분, 가라인데스 직역하면 매운 거예요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라면이 좀 매운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라면이 좀 매워요. 하지만 일본어에서 이렇게 은데스가 사용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잘알수 있어요. 지금 A가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라인데스 끝에 은데스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느낌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볼게요. 상대방이 편의점에서 단 과자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단 것을 좋아해요?
1: 甘いものが好きなんですか?甘いものが好きなんですか?
0: 甘いものが단 것을 이라는 의미죠. 아마이 달다 이형 용사는 이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그래서 아마이 모노가 단 것을 스키난데스까? 직역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좋아해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일본어에서 스키난데스까와 같이 은데스까로 질문을 하면 아 뭔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다, 좋아하다 앞에는요, 대상을 나타낼 때 가격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서 은데스는 명사 수식형에 연결된다고 했는데, 명사에 연결할 때는 명사 난데스와 같이 나의 형태로 수식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빠요?
1: 今、忙しいですか?
0: 이마, 이소가시이 데스까? 그랬더니, 네, 오후부터 회의거든요.
1: はい、午後から会議なんです。
0: はい, 네, 午後から 오후부터 가이기난 데스, 회의거든요. 이때 응은 거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가이기 명사고요. 은 데스, 이때 응은 형식명사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가이기 논 데스라고 하고 싶겠지만은 이때는 가이기 난 데스라고 해야 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은 데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는 연습을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 밤한잔 어때요?
1: 今夜一杯どうですか?
0: 今夜 오늘 밤 이빠이 한잔どうですか?어때요? 대답해 볼게요. 아침 일찍 일이 있다.
1: 朝早い。
0: 아사 하야이.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朝早いんです。
0: 아사 하야인 데스. 아사 하야이 이 뒤에 은 데스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すみません。明日朝早いんです。
0: すみません。미안해요. 아시다, 내일, 아사 하야인 데스.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라는 뜻입니다. 미안해요. 오늘 밤은 좀,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すみません。今夜はちょっと。明日朝早いんです。
0: すみません。미안해요.

今夜はちょっと、오늘 밤은 좀, 아시다, 내일, 아사 하야인데스,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란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あれ？ジウ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1: はい、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0: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1: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0: 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3: 아레 지우 상 가오이로가 와르이 데스요.
2: 아래? 어? 지우상, 지우씨, 가오이로가 와르이 데스요? 가오이로 안색이죠? 그래서 가오이로가 안색이 와르이 데스요? 안 좋아요. 이때 종조사 요를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레 지우 상 가오이로가 와르이 데스요.
2: 이어서 보면요.
3: 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2: はい。네. 朝から아침부터 ずっと 계속 頭が痛いんです. 머리가 아프거든요. 頭が 痛いです라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와 같이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야마사키가 안색이 안 좋네요. 안색이 안 좋아요라고 해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頭が 痛いんです와 같이 뒤에 んです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はい。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2: 에? 어? それは大変。그거 큰일이네. 여러분, 大変だ, 큰일이다, 힘들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인데요. 나 형용사는 어간, 즉 사전형으로 문말에서 보통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大変 이라는 형태로 큰일이네, 큰일이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하야그 묘잉에, 하야그 얼른 빨리 란 뜻이고요. 묘잉에 병원으로 란 뜻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2: 이어서 보면요.
3: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2: でも 하지만 今日は 오늘은 大事な 試験 난데스. 大事다, 중요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요, 나의 형태로 수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에요 라고 하면 大事な 시험です라고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시험이라서 빨리 병원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大事な 시험 난です. 이렇게 んです를 사용하고 있고요. 명사의 んです 연결할 때는요, 그렇죠. 나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켄 난 데스 시험이거든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ええ、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에? 네? 무리じゃないですか? 무리다, 무리이다라는 표현이죠. 무리가 아니다. 무리 대화 나이라는 표현이고 회화체에서는 대화의 축약형인 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무리じゃない, 무리가 아니다. 무리じゃないです,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じゃないですか? 무리 아닌가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ええ、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あれ？ジュウ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1: はい。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0: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1: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0: ええ、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를 알아볼게요.

0: 고라, 고라.
1: 코라, 음료죠? 콜라입니다.
0: 사이다, 사이다.
1: 사이다, 사이다고요.
0: 소다, 소다.
1: 소다, 소다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하이, 모두 자음이 들어가고요. 특히 콜라는 리을 받침 없이 발음해야 합니다.
1: 랜덤 박스 지식, 이름 속에 담긴 계절, 쯔의 유래. 일본의 장마는 5월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장마를 한자로 쓰면 매화매, 그리고 비우, 즉 매우라고 쓰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읽죠?
0: 즈유라고 합니다.
1: 즈유라고 하죠. 선생님, 그 즈유, 유래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첫 번째로는 한자 뜻 그대로 매실이 익어가는 시기에 내리는 비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가 자자 음식이나 옷에 곰팡이가 피기 쉬운 시기를 가리키던 마이유라는 말에서 더 어감이 좋은 한자로 매실 매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왜 바이유가 아닌 쯔유라고 읽게 되었을까요?
0: 네, 이는 초목에 맺힌 빗방울이 이슬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이슬은 즈유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1: 여러분, 이 빗방울, 쯔유, 이슬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왔다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2: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타블렛도가 호시.
1: 태블릿을 갖고 싶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 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욕구나 소망을 나타내는 가 호시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갖고 싶다, 바라다.
2: 호시, 호시,
1: 호시. 여러분,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 활용을 하겠죠? 우리 오랜만에 이형용사 활용 연습 해볼까요? 갖고 싶다.
2: 호시이.
1: 갖고 싶습니다.
2: 호시이 데스.
1: 갖고 싶지 않다.
2: 호시쿠나이.
1: 갖고 싶지 않습니다.
2: 호시쿠나이 데스.
1: 혹은
2: 호시쿠 아리마센.
1: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음료.
2: 노미모노. 노미모노.
1: 노미모노. 이 노미라고 하는 부분에 마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모노라고 하면 사물, 물건이죠. 그래서

0: 飲み物, 음료입니다. 음식은요?
1: 食べ物, 食べ物.
0: 食べ物, 食べ 이 부분에 먹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노 연결해서 食べ物, 음식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탈 것.
1: 乗り物, 乗り物.
0: 놀이모노라고 하는데요. 이때 놀이 요 부분에 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노 연결돼서 놀이모노 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
1: 지붕, 지붕.
0: 나 자신을 가리킬 때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차갑다 혹은 냉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1: 冷たい, 冷たい.
0: 스메타이, 차갑다, 냉정하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찬물은요?
1: 冷たい水, 冷たい水.
0: 스메타이 미즈라고 하면 되죠. 이 형용사는 이 기본형 이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은 스메타이 미즈. 이 스메타이는 냉정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냉정한 사람.
1: 冷たい人, 冷たい人.
0: 즈메타이 히토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반대말도 알아볼까요? 따뜻하다,
1: 暖かい, 暖かい.
0: 뜨겁다,
1: 暑い, 暑い.
0: 모두 이 형용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수영복.
1: 水着, 水着.
0: 미즈라고 하면 물입니다. 그리고 키라고 하면 의복이거든요. 미즈 그리고 키 연결돼서 복합 명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뒤에 키는 땡땡. 그래서 미즈기 수영복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수영복을 입으면 거기에 걸맞게 수영 모자도 쓰잖아요. 일본어로는요.
1: 水泳帽, 水泳帽.
0: 수영모라고 하는 것을 음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수예보 혹은 외래어로요.
1: 스위ムキャップ, 스위ムキャップ.
0: 스위무캡프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생일 선물.
1: 誕生日 프레젠토, 誕生日 프레젠토.
0: 단조비라고 하면 생일이죠. 프레젠토, 선물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예 하나의 단어. 생일 선물, 단조비 프레젠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생일 파티는요?
1: 誕生日 파티, 誕生日 파티.
0: 단조비 파티라고 하면 되겠네요. 적다.
1: 少ない, 少ない.
0: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요. 양이나 정도가 적음을 나타냅니다. 스크나이. 그럼 작을 소를 사용해서 크기가 작다는요?
1: 小さい,
0: 지사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죠. 도대체.
1: 一体. 이따이.
0: 이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는 표현인 나니나니가 호시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호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갖고 싶다,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나니나니가 호시이라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욕구나 소망을 나타내는데요. 명사에 연결되고요. 갖고 싶은 대상을 나타낼 때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을 뭐뭐를이라고 해서 뭔가 조사오를 쓰고 싶지만 일본어에서는 나니나니가 호시이와 같이 조사가를 사용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방
1: 헤야, 헤야,
0: 방을 갖고 싶다.
1: 헤야가 호시, 헤야가 호시.
0: 헤야가 호시, 방을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방을 갖고 싶다, 일본어로 바로 바꾸려면 방은 헤야, 그리고 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오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에 을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일본어로 오라고 하던데, 그래서 헤야 오, 갖고 싶다는 호시이니까 헤야 오 호시, 이렇게 쓰고 만세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호시이의 대상은요, 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헤야가 호시이와 같이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음료.
1: 飲み物、

0: 노미모노
1: 음료를 갖고 싶다. 즉, 음료를 마시고 싶다란 뜻이죠.
0: 노미모노가 호시 노미모노가 호시
1: 노미모노가 호시. 음료를 갖고 싶다. 직역은 그렇지만 실제 의미는 음료를 마시고 싶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호시 앞에는요, 가라고 하는 조사를 쓰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방을 갖고 싶어.
0: 自分の部屋が欲しい。自分の部屋が欲しい。
1: 지붕이라고 하면 나 자신 스스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방이라고 하면 와타시노 헤야가 호시 쓰고 싶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내 스스로의 이런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지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붕노 헤야가 호시 내 방을 갖고 싶어. 여러분, 호시 앞에 대상은요? 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호시이는 이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내 방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0: 自分の部屋が欲しいです。
1: 지분노 헤야가 호시이 데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0: 冷たい飲み物が欲しいです。冷たい飲み物が欲しいです。
1: 冷たい 飲み物が 欲しい です. 冷たい, 시원하다, 차다란 의미의 이형용사. 명사 수식하고 싶을 때는요, 이의 형태로 수식하면 되죠. 그래서 冷たい 飲み物, 시원한 음료. 그런데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이건 결국 시원한 음료를 내가 가져야지 그걸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冷たい 飲み物が 欲しい です.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지메따이 노미모노가 호시이라고 하면 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호시이는 이형용사. 그래서 이형용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나타낼 때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해서 호시이 데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죠.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호시이는 이형용사 활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0: 欲しくない。
1: 갖고 싶습니다.
0: 欲しいです。
1: 갖고 싶지 않습니다.
0: 欲しくないです。欲しくありません。
1: 앞서 내 방, 지분노헤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지분노헤야 넣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방을 갖고 싶다.
0: 自分の部屋が欲しい。
1: 내 방을 갖고 싶지 않다.
0: 自分の部屋が欲しくない。
1: 내 방을 갖고 싶습니다.
0: 自分の部屋が欲しいです。
1: 내 방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0: 自分の部屋が欲しくないです。欲しくありません。
1: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란 표현, 나니나니가 호시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뭘 갖고 싶어?
0: 何が欲しい?
1: 나니가 호시이? 뭘 갖고 싶어? 여러분 호시이? 이렇게 끝을 올리면 의문형이 되는 거죠. 호시, 갖고 싶다, 호시, 갖고 싶어가 되었습니다. 혹은 노를 연결해서 호시노의 형태로 갖고 싶어란 뜻도 나타낼 수 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귀여운 수영복.
0: 가와이 미즈기
1: 가와이 미즈기. 귀여운 수영복을 갖고 싶어.
0: 가와이 미즈기가 호시이
1: 가와이 미즈기가 호시. 여러분, 호시의 대상은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멋진 물안경.
0: 가꼬이 고글
1: 가꼬이 고글. 멋진 물안경도 갖고 싶어.
0: 가꼬이 고글 모 호시이
1: 가꼬이 고글 모 호시. 여러분, 호시 앞에는 대상을 가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에 아, 가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무엇무엇을 갖고 싶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뭐뭐 도 갖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도에 해당하는 조사, 뭐를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뭘 갖고 싶어?
0: 何が欲しい?
1: 귀여운 수영복을 갖고 싶어.
0: 可愛い水着が欲しい。
1: 뭘 갖고 싶어?
0: 何が欲しい?
1: 멋진 물안경도 갖고 싶어.
0: かっこいいゴーグルも欲しい。
1: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お父さん、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いくらまで？
1: 5000円ぐらいかな。
0: 少ない。
1: 一体何が欲しいんだ？
0: タブレットが欲しい。
1: それは予算オーバー。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의 딸 유키가 곧 생일인가 봐요.
3: お父さん、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いくらまで？
2: お父さん、아빠、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생일선물예산은いくらまで、얼마까지야?라는뜻입니다. 여러분, 오토상이라고 하면 아버지 혹은 아버님과 같이 정중한 표현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친숙하게 아빠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お父さん、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いくらまで？
2: 이어서 보면요.
3: 5000円 ぐらいかな。
2: 5000엔ぐらいかな?5000엔5000엔이죠?그라이라고하면정도란뜻이에요.그리고까나라고하면뭐뭐일까?뭐뭐려나?정도의의미거든요.그래서5000엔ぐらいかな?5000엔정도려나?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5000円ぐらいかな。
2: 이어서보죠.
3: 少ない。
2: 에?少ない?적다라고하는표현이에요.다느낌표가있어요.감정을표출하고있네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少ない。
2: 이어서보면요.
3: 一体何が欲しいんだ？
2: 이따이도대체何が欲しいんだ?何が무엇을欲しいんだ?갖고 싶은 거야?란 뜻이에요. 여러분, 뒤에 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나니나니 은 데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뭐인 거예요. 혹은 의문형일 때는 뭐뭐인 거예요? 와 같은 의미였는데, 이렇게 보통형으로 사용할 때는 뭐뭐은다와 같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 여성이 사용한다면 나니가 호시이노 정도로 충분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一体何が欲しいんだ？
2: 이어서 보면요.
3: タブレットが欲しい。
2: 타블렛가 호시, 태블릿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호시.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을 갖고 싶어이지만 일본어에서는요. 그 대상 나타낼 때 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브레토 가 호시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タブレットが欲しい。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は予算オーバー。
2: それは予算オーバー。それは그건 予算オーバー。예산 초과야 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それは予算オーバー。
2: 지금 유키와 요시다 점장이 모두 보통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빠, 생일 선물 예산은 얼마까지예요?
3: お父さん、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いくらまでですか？
2: 5000엔 정도일까요?
3: 5000円ぐらいですかね。
2: 아, 적네요.
3: 少ないです。
2: 도대체 뭘 갖고 싶은 거예요?
3: 一体何が欲しいんですか？
2: 태블릿을 갖고 싶어요.
3: タブレットが欲しいです。
2: 그건 예산 초과예요.
3: それは予算オーバーで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오토산, 誕生日プレゼントの予算はいくらまで?
1: 5000円ぐらいかな。
0: ええー、少ない。
1: 一体何が欲しいんだ？
0: タブレットが欲しい。
1: それは予算オーバー。
2: 지금 들은 이 대화문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알아볼게요.
3: 비르, 비르.
2: 비르, 맥주입니다.
3: 와인, 와인.
2: 와인. 와인이고요.
3: 위스키, 위스키.
2: 위스키, 위스키인데요. 선생님 혹시

0: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미르는 중간에 자음이 있으니 발음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위스키는 다섯 박자로 위스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맥주,
1: 미르,
0: 와인,
1: 와인,
0: 위스키.
1: 위스키.
0: 랜덤 박스 지식. 말과 사슴이 만든 단어. 바까. 일본 미디어, 특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흔히 접하는 단어 중 하나로 바보라는 뜻의 바까가 있습니다. 한자로 말, 마와 사슴 록을 쓰는데요. 바보, 어리석음을 뜻하는 이 단어에 왜 상관없어 보이는 두 동물이 등장하는 걸까요?
1: 하이. 이 표기의 유래는 중국 진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환관 조고가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사슴을 받치며 말이라고 성인 일화에서 지록 위마, 시로크 이바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는데요. 당시 사실대로 사슴이라고 말한 충신들은 처형당했고, 이후 말과 사슴은 도리에 맞지 않는 상황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산스크립트어 발음을 한자로 빌려 썼다는 학설도 존재하지만 이 고사성어 이야기는 단어의 유래를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여러분, 바까에 왜 말과 사슴이라고 하는 한자가 사용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인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다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이 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나, 둘, 셋.
2: 我想试一下这条裤子.
1: 바지 기억나세요? 裤子. 양사가 뭐죠? 하나, 둘, 셋.
2: 条.
1: 그렇죠. 52페이지 복습했습니다, 방금. 더 큰 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2: 有没有大一号的?
1: 이런 문장은 통으로 암기하셔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써먹을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내 지갑이 없어졌어. 오늘 7강 제목입니다.
2: 我的钱包不见了.
1: 여기에도 통으로 암기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자, 지갑 발음하실 때 지엠바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힘을

0: 빼시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1: 钱包.
0: 네, 钱包. 약간 여러분들께서 쌍비읍이 너무 강해서 钱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선생님, 쌍비읍과 비읍의 중간은 钱包 어때요? 钱包 괜찮습니까?
1: 괜찮습니다.
0: 너무 힘드시면 지갑을 그냥 두고 다니세요. 钱包 다 좋긴 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나다.
1: 见
0: 우리가 라디오 끝날 때마다 뭐라 그러죠?
1: 不见
0: 무见,
1: 不散
0: 무산. 요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어요.
1: 是的
0: 네, 어렵죠. 네, 직역을 하면은 만나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는다. 의역하면 너올 때까지 기다릴게. 또 만나자 이런 말이에요.
1: 没错
0: 네, 见. A, 见, B. A가 B를 만나다. 오늘 근데 이 见이 약간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하지 마라.
1: 别
0: 오지 마.
1: 别来
0: 먹지 마.
1: 别吃
0: 동사 앞에 위치하니까 어려운 말로 부사죠. 네. 그 다음, 조급해하다, 서두르다.
1: 着急,
0: 着急. 서두르지 마.
1: 别着急,
0: 그렇죠. 着急 앞에 쓰셔야죠. 책상, 테이블, 뭐다 됩니다.
1: 桌子,
0: 일성경성, 엄마를 생각하시면서, 마마. 이 발음과 똑같죠?
1: 桌子,
0: 네, 이 억양을 기억하세요. 일성경성. 또 일성경성이에요.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먼저 하세요. 오.
1: 真的.
0: 그렇죠. 我真的喜欢你. 들리시죠? 我真的喜欢你. 뭐예요?
1: 真的吗?
0: 아, 당연하죠. 真的, 真的, 真的. 자, 어디, 어디에 있다?
1: 在
0: 선생님은 EBS에 있다?
1: 老师在 EBS
0: 선생님, 진짜로 EBS에 있다니까?
1: 真的在
0: 真的, 在.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1: 这儿
0: 너무.
1: 太
0: 타이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70, 80%는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20%는 또 좋은 상황에 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왕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타이 뒤에 좋은 거 나쁜 거 거의 반반 쓰십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언어 습관에선?
1: 你说的对.
0: 아, 맞습니까?
1: 不太好的用的比较多.
0: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오, 다행입니다. 찾아냈어요. 찾아내다?
1: 找到.
0: 따오를 빼면 그냥 찾다 해요. 找到는 찾고 싶은 걸 찾아냈다. 이 找到의 특성상 보통 러를 쓰겠죠. 여기 썼네, 렌즈. 아이고, 찾았다. 找러가 아니에요.
1: 找到了.
0: 找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찾아 나섰다 해요. 네, 찾았다. 找到了.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모면 됐어. 자, 요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볼게요. 我们 이치 라이팅이샤.
2: 第7课, 我的钱包不见了。我的钱包不见了。别着急, 看看桌子上有没有。啊,真的在这儿。太好了, 找到了就行。我的钱包不见了。 别着急，看看桌子上有没有。啊，真的在这儿。太好了，找到了就行。
0: 내 지갑이라고 하니까 그냥 워 챔바오 해외에서 괜찮아요. 사실은 사람과 사물을 잃을 때는 더를 쓰는 게 좋아요.
1: 没错.
0: 나의 지갑이 없어졌어.
1: 我的钱包不见了.
0: 자,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56페이지 단어에서는 见, 보다, 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원래 만나다의 뜻이 있는데 오늘 왜그 페이지에 보다, 보이다라고 써 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첸러를 한 단어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세요. A 부지엘러. A가 갑자기 없어졌어. 이런 말이에요.
1: 是的.
0: 갑자기란 말도 저는 감히 써놓고 싶어요. 진짜. 네. 어? 핸드폰이 없어.
1: 手机不见了.
0: 이렇게 말이죠. 언제까지 어디서 쇼지사이 날 이렇게 쓸 겁니까 이제 그죠? 부지엘러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A 부지엘러 암기하시면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
1: 别着急.
0: 한번 봐봐.
1: 看看.
0: 책상 위에 있는지 없는지.
1: 桌子上有没有?
0: 그렇죠. 한번 봐봐. 책상 위에.

0: 있는지 없는지.
1: 看看桌子上有没有。
0: 좋습니다. 아, 진짜 여기 있네.
1: 啊，真的在这儿。
0: 진짜 여기 있네. 진짜 在这儿. 여기서 아 발음하실 때 일성 체크돼 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啊，真的在这儿。
0: 너무 잘 됐다 하지만 의역하면 정말 다행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太好了。
0: 그렇죠.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타이하울러. 타이디엘러 많이 쓰는데 당연히 생략 가능합니다만 보통 쓰죠. 타이하우 됩니다만 타이하울러 러를 보통 씁니다. 선생님도 많이 쓰십니까?
1: 当然了，
0: 좋아요. 찾았으면 됐지.
1: 找到了就
0: 이
1: 行。
0: 문장 구조예요. 찾았으면 됐지. A 하면 됐지 뭐. A, T, O, 싱. 아, 지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T, O 잊지 마시고요. 티 O, 싱.
1: 是的，韩国人常说알면 됐지。
0: 어, 네가 알면 됐어.
1: 알면 됐어。
0: 어, 그 중국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知道就行。
0: 知道就行. 어, 싱 대신에 당연히 같은 말로 호환할 수 있는 게또 있습니다.
1: 可以，
0: 可以 혹은 how.
1: 嗯哼，
0: 네. 에, 땡땡땡 就行, 땡땡땡 就好다 호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就可以도 당연히 되고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我的钱包不见了。
3: 别着急，看看桌子上有没有。
2: 啊，真的在这儿。
3: 太好了，找到了就行。
2: 我的钱包不见了。
3: 别着急，看看桌子上有没有。
2: 啊，真的在这儿。
3: 太好了，找到了就行。
0: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물로만 예문을 들었는데 사람한테도 쓸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1: 那个人突然不见了。
0: 突然 갑자기 이런 뜻이죠, 여러분. 내 휴대전화가 없어졌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1: 我的手机不见了。
0: 왜 제가 다시다 그랬냐면 아까 본문 때 우리가 쇼지 예문을 했잖아요. 그죠? 워더 쇼지. 사람과 사물을 잃을 땐 덜을 쓰시면 좋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워 쇼지 해도 괜찮습니다. 강아지가 없어졌어.
1: 小狗不见了。
0: 강아지 중국어로
1: 小狗。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샤오 그다음 반삼성 샤오고. 오유는 어예요. 샤오고 아니고 샤오고. 잊지 마시고요.
1: 其实不算过门架了呀，
0: 뭐요?
1: 钱不见了。
0: 돈 없어진 거. 끔찍합니다. 근데
1: 是的。
0: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 없어요. 거의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실제로 다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1: 아, 对。
0: 그죠?
1: 现金一般不带。
0: 현금 보통 안 가지고 다닌다
1: 是的。
0: 말씀하시네요. QR코드로 찍으니까. 어쨌든 그 문장 자체는 끔찍하네요. 돈이 없어졌다. 그죠? 네. 좋아요. 말하지 마. 하지 마라. 비에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말하다가 원래 한 글자잖아요. 슈어. 근데 두 글자로 말하다. 슈어. 말. 명사. 화. 집어넣어서.
1: 说话，
0: 네. 말하지 마.
1: 别说话。
0: 백화점에 가지 마. 백화점 모르신 분들 외우시고요.
1: 商场，
0: 오. 비에 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别去商场。
0: 선생님, 백화점을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도 있죠?
1: 百货商场，
0: 오, 다 많이 쓰는 말이죠.
1: 可以的。
0: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짧으니까 그럼 샹창을 많이 씁니까?
1: 是的。
0: 아, 좋아요. 커피 좀 그만 마셔라.
1: 别喝咖啡了。
0: 자, 비에 뒤에 러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보통 러를 씁니다. 먹고 있는 사람한테 먹지 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1: 别吃了，
0: 백화점 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해볼게요.
1: 别去商场了。
0: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59페이지. 뭐가 많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칠라이 카인샤. 오늘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표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줄 아셨습니까? 영화표 할때 표.
1: 票，
0: 나표 샀어.
1: 我买到票了。
0: 동사 뒤에 따오는 그 동작의 성공과 목적 달성을 강조합니다. 네, 워마이 피아올로만 하시면은 따오를 빼면은 그냥 표 샀다, 표를 산 행위에 그냥

0: 그냥 집중을 하는 거고, 여기서 다운은 내가 사고 싶은 표를 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1: 是的，
0: 네, 나그 사람 봤어.
1: 我看到那个人了。
0: 오, 보고 싶은 사람 봤나 봐요. 나 유느님 봤어. 我看到유느님 了.
1: 哦，是吗？
0: 실제 본적 있나요?
1: 真的吗？
0: 아니요, 假的, 가짜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이 이해가 잘 돼요, 이게. 자, 찾다가 중국어로
1: 找，
0: 안 찾았다.
1: 没找。
0: 그 찾는 행위를 아예 안한 거죠.
1: 嗯哼。
0: 찾아 헤맸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1: 没找到。
0: 그렇죠. 이렇게 may 동사 따오는 그 동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좋습니다. 장난감을 중국어로
1: 玩具。
0: 완쥐라고 합니다. 제이 유 발음 잘하세요? 주 아니고 쥐입니다, 여러분. 완쥐. 아직 장난감을 못 샀어.
1: 还没买到玩具。
0: 동사 뒤에 따오 쓴거 보니까 지금 may 동사 따오죠? 사고 싶었는데 못산 거죠?
1: 没错。
0: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오는 동사 자체로 쓰이면 도착하다란 말이 있지만 이렇게 동사 뒤에 있으면 결과 보호로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안 좋은 소식은 동사 뒤에 따오가 이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다라고 할 때도 따오를 쓸수 있죠, 선생님?
1: 是的。
0: 그래서 우산 같은 거, 너내 우산 봤니? 이럴 땐 보통 칼러마 이렇게 안 해요. 칼러마.
1: 对，你看到我的雨伞了吗？
0: 우산.
1: 嗯哼。
0: 우산입니다. 줄여서
1: 伞。
0: 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내 우산 봤니?
1: 你看到我的伞了吗？
0: 못 봤어. 자, 뭘까요? 못 봤어. 하나, 둘, 셋.
1: 没看到。
0: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따오를 빼볼게요.
1: 没看。
0: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우산을 왜 봐? 안 봤어. 일부러 안본 거죠.
1: 네.
0: 네, 그 위력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왕 선생님과 저와 함께한 예문에서 따오는 우연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60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我们 이치 라이 카인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 Q&A 게시판에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치 진루
1: 嗯哼。
0: 생활 연습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시는 분도
1: 对，
0: 계셨습니다.
1: 是的。
0: 네, 아, 무슨 뜻인지라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1: 嗯哼。
0: 네, 재밌네요. 이치 함께 진입하다
1: 进入
0: 심화 연습.
1: 深化练习。
0: 네, 어쩜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청량하게 하시는지 너무
1: 哦，
0: 부럽습니다.
1: 谢谢。
0: 네, 우리 피디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무 네,
1: 嗯。
0: 우리 왕 선생님 발음은 참 듣기가 너무 좋아요.
1: 哇，我好开心呀。
0: 아, 너무 즐겁다고 하시네요.
1: 네。
0: 네, 아, 정말입니다. 真的, 이럴 때 쓰는 거죠. 真的.
1: 嗯哼。
0: 열쇠를 중국어로
1: 钥匙。
0: 열쇠가 없어졌어.
1: 钥匙不见了。
0: 네, 요새 뭐 지문인식 한다고 하지만 차키는 다 이거 쓸수 있잖아요.
1: 嗯哼。
0: 네, 나 너무 걱정돼.
1: 我很担心。
0: 걱정하다, 딴신 잊지 마시고요. 삼성 삼성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앞에 가이성. 我很担心.
1: 걱정하지 마.
0: 아, 뭡니까 그럼?
1: 别
0: 비에 딴신.
1: 担心。
0: 그럼 이 딴신의 특성상 보통 러를 많이 쓰겠네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1: 是
0: 말이니까.
1: 的。
0: 그래서
1: 别 担心了。
0: 이렇게 가는 거죠. 오,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할때 비에 딴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영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 对呀，你很厉害。
0: 아, 영혼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만 하면 리하이라고 하시는데.
1: 真的很棒。
0: 네, 빵. 很棒이 뭐냐면, 여러분, 대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1: 짱이다。
0: 빵은 무조건 좋은 뜻이에요. 리하이는 안 좋은 뜻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죠?
1: 这里是好意思。
0: 네,
1: 好的。
0: 이건 좋은 뜻입니다. 가지 마.
1: 别走。
0: 거기에서 날 기다려.
1: 在那儿等我。
0: 또 삼성 삼성이에요. 在那儿等我。 삼성이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세요. 等我딱 끊어주는 센스. 오늘 나그 연예인 봤어.
1: 今天我看到了那个明星。
0: 내일의 스타. 明天 할때 明, 별성자죠? 星. 아, 이게 연예인이에요. 明星. 좋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 3번 예문은요, 보고 싶은 그 연예인을 봤다란 말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 우연히 본걸 수도 있는 거네요.
1: 是的。
0: 다 되는 겁니다. 문맥상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1: 明天来就好。
0: 여기서 본문 그대로 하면 how 대신에 싱을 써보겠습니다.
1: 明天来就行。
0: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안 따라하신 것 같아요. 같이 따라할게요. 선생님 먼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明天来就好。
0: 시작. 明天来就好.

0: SK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 버전이 새로 또 나왔어요.
1: 是的。
0: HSK 선생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나 마나 뭐 최고급 6급 혹은 9급 나오겠지만, 네. HSK가 절대 한석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약자예요?
1: 한유 수평 考试.
0: 중국어 수준 고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국 이제 TMI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중국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요건이 9급 이상을 반드시 따야 졸업할 수
1: 오,
0: 있었습니다.
1: 나니 考到了几级?
0: 그때 10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와, 很
0: 네,
1: 厉害.
0: 11급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1: 嗯哼,
0: 11급.
1: 是的.
0: 네, 아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6급이 제일 높은 거고 3.0 버전이 생기면서 9급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동기 유발을 위해서 한번 따보시는 것도
1: 对 呀,
0: 좋을 것
1: 跟我们一
0: 같습니다.
1: 起学习之后去考试吧。
0: 아, 정말 너무너무 도움될 거예요. HSK가 회화랑은 좀 별개가 될수 있겠지만 독해 실력과 듣기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정말입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的钱包不见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见
1: 不
0: 不
1: 散。
0: 散。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4: 살기니다.
3: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 그 연예인 봤어. 60페이지 저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하나, 둘,
4: 셋.今天我看到了那个明星.
3: 좋습니다. 연예인을 중국어로
4: 明星
3: 배웠습니다. 내 지갑이 사라졌어.
4: 我的钱包不见了.不见了.
3: 하이라이트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不见了. 요거. 지금 복습 두 문장 잘 돼 있는 분들 8강. 너 무릎 왜 그래?
4: 你膝盖怎么了?
3: 방금 복습했던 不见了 시즌 2입니다. 怎么了? 요것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네, 무릎을 중국어로
4: 시가이.
3: 네, 지금 외국인이 한국어로 무릎 배우는 거예요. 시가이. 이것도 일성사성일 때 일성을 높이 잡아야 뒤에 사성이 편해요. 시가이. 좋습니다. 어떻게, 왜 라고도 쓰입니다.
4: 怎么?
3: 어떻게 먹는 거예요? 怎么吃?
4: 네. 怎么吃?
3: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4: 怎么学?
3: 네, 怎么学习?도 괜찮고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왜라는 말도 있어요. 니 어째 안 먹니?
4: 你怎么不吃?
3: 이렇게 어째서 안 먹는 거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 글자로?
4: 怎么了?
3: 네, 역시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0: 지금 막 울고 있어요, 친구가. 어?
1: 잠말라?
0: 이렇게. 너왜 그래? 니 잠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날씨 왜 이래?
1: 天气 잠말라?
0: 요렇게 말이죠. 방금 막.
1: 刚才
0: 주어 앞뒤에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니 깡차이 혹은 깡차이니. 다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다, 자빠지다.
1: 摔
0: 그렇죠. 쉬아이. 아니, 선생님, 자빠지다란 말도 아십니까?
1: 听过
0: 킹고 들어보신 적 있대요.
1: 对的
0: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빠지다. 네. 중국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자도 좀 어렵고 발음도 쉽지 않아요. 샤이가 아니라 슈아이, 그죠?
1: 没错
0: 네. 한번 뭐뭐 해보다. 단골 단어입니다.
1: 一下
0: 그래요. 심각하다, 중대하다. 이게 지금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엄중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 잘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그냥 심각하다. 안 좋은 건다 갖다 붙이세요. 무조건 안 좋은 뜻이에요.
1: 严重
0: 상태가 좀안 좋습니까? 옌종마? 타이 옌종라. 이렇게.
1: 很严重
0: 그렇죠. 할래 말래라고 할때 앞에 많이 쓰는 표현.
1: 要不要?
0: 같이 갈래 안 갈래?
1: 要不要去?
0: 야우야우 이치 취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치 함께 집어넣어서 병원을
1: 医院.
0: 일성사성일 때 일성 높이 잡으세요. 이위엔 이런 식으로 괜찮아 별일 없어 메이셜 얼화 빼고 해볼게요.
1: 没事.
0: 선생님은 얼화를 보통 씁니까 안 씁니까?
1: 我用的.
0: 아 사용하신답니다.
1: 嗯哼.
0: 메이셜 좋아요. 그다지 별로.
1: 不怎么.
0: 와우, 이 뿌잔머는요, 형용사 앞에 쓰이면 비슷한 말로 부타이와 거의 비슷한 말이죠.
1: 是的.
0: 별로 안 피곤해, 부타이레이 같은 말.
1: 嗯哼. 不怎么累.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부타이하오 같은 말로.
1: 不怎么好.
0: 이렇게 말이죠. 아프다.
1: 疼.
0: 아프냐, 덩마, 나도 아프다. 뭐에 덩? 이 드라마 아세요?
1: 是的,我看过.
0: 네, 다모. 옛날에. 아프다, 덩마, 덩. 좋아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눈을 감고 옆에 페이지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팅이샤.
2: 第8课, 你膝盖怎么了？你膝盖怎么了？
3: 刚才摔了一下。
2: 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不怎么疼。
2: 你膝盖怎么了？
3: 刚才摔了一下。
2: 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不怎么疼。
0: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에이 부젤러, 에이가 없어졌어에 이어서 에이 짜말러 여러분께 필기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이 왜 그래? 에이 무슨 일이야? 니 무릎 왜 이래?
1: 你膝盖怎么了？
0: 그렇죠. 니 시가에 잠을라. 방금 잠깐 넘어졌어.
1: 刚才摔了一下。
0: 방금이란 말은 정말 많이 사용하겠죠? 깡차이, 워 깡차이. 앞에 워가 빠진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이 이시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저희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시아가 한번 뭐뭐 해보자, 잠깐
1: 嗯哼。
0: 뭐뭐 해보자, 하세요라는 말로 많이 썼잖아요. 잠깐 뭐 와봐 일로. 라이 이시아.
1: 是的。
0: 여기서는 잠깐 넘어졌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이시아가 쓸수 있구나. 잠깐 넘어졌다 할때그 잠깐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시아가. 그죠?
1: 是的,或者是좀모모하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 뒤에도 이시아가 올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거야?
1: 严重吗?
0: 옌종마? 그러니까 우리는 엄중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잘.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나 많이 보죠.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이는 빈도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옌종마? 아니면 병원 가서 한번 볼까?
1: 要不要去医院看看?
0: 아, 정말 재밌는 게이 칸칸이 한국어랑 똑같아요. 우리도 병원 가서 한번 봐봐. 그러잖아요.
1: 是的.
0: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전 중국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국어랑 비슷한 이런 개념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요, 중국어. 네.
1: 这么突然.
0: 갑자기. 괜찮아. 아,
1: 没事儿.
0: 그렇게 막 아픈 거 아니야.
1: 不怎么疼.
0: 不怎么疼. 예, 不太疼. 일상생활에서 HSK 높은 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이 뿌잠마보다 부타이를 많이 써요.
1: 没错.
0: 뿌점마가 좀 더 어려운 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어때요? 이 뿌점마를 쓴다 그래서 조금 더 아, 이 사람은 좀 고급 어휘를 구사한다 이런 말을 쓰진 않죠?
1: 글쎄요.
0: 네, 그렇죠.
1: 대박.
0: 선생님 본인은 어때요? 뿌점마랑 부타이 사이 솔직히 어떤 걸 더 많이 씁니까? 별로 안 아파 이럴 때.
1: 아, 부타이 덩, 뿌점마 덩 비슷해요.
0: 아, 비슷합니까?
1: 是的.
0: 그럼 그 말은 상대적으로 이 뿌점마의 비중도 크다는 거네요.
1: 是的,也很口语的.
0: 아, 매우 회화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부타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치 라이팅이자.
2: 你膝盖怎么了?刚才摔了一下。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没事儿。
3: 不怎么疼。你膝盖怎么了？刚才摔了一下。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没事儿，不怎么疼。
0: EBS 초급 중국어. 너 얼굴이 왜 그래?
1: 你的脸怎么了?
0: 제 중국 친구들이 저에게 망했던 말이에요. 너 얼굴이 왜 맨날 왜 그 모양이지?
1: 我的朋友也常常问我.
0: 아, 선생님한테?
1: 네. 어젯밤 라면 먹으면 第二天他们问我.
0: 지금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예문은 농담식으로 너 정말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선생님은 진짜 얼굴 왜 그래? 부었네 얼굴이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휴대폰 왜 이래?
1: 你的手机怎么了?
0: 액정이 잘 안 켜지나 보죠? 이럴 때 쓸 수 있죠. 너희 둘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대면대면 하다잉.
1: 你们两个怎么了?
0: 你们两个人 굳이 人을 안 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우리도 너네 두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네 둘.
1: 是的.
0: 똑같은 거죠. 할래 말래라고 할 때 요거는 초급 중국어 저희와 3월부터 하신 분들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복습입니다. 3월부터 하신 분들은 배웠습니다. 너 차 마실래 말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차 한 잔? 오케이? 차 마실래?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1: 你要不要喝茶?
0: 지금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좀 1차원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실래 말래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도 살까 말까라고 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차 마실래? 라고 할 때 정말 많습니다. 네, 이 표 살까?
1: 我们要不要买这张票?
0: 마이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要不要买这张票? 이렇게 확실하게 반삼성 买这张票 확실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표 한 장 할 때 장이 양사가 되겠네요. 장 한국어랑 비슷해요. 우린 한 장, 중국은 한 장.
1: 네. 이장.
0: 이장. 67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배신을 할 때가 왔습니다. 배신을 할 때가 왔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죠. 오먼 이칠라이 카인샤. 분명히 유쾌하게 배운 것 같은 뿌잠머가 얘가 또 좀 복잡할 때 쓰임새가 있습니다. 뿌잠머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타이와 비슷한 뜻입니다. 일단 예문 보시죠. 그 영화 그렇게 막 재밌지 않네.
1: 那个电影不怎么好看.
0: 당연히 같은 말로 부타이好看 호환할 수 있습니다. 재밌다, 好看.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고요. 오늘의 요리는 그렇게 막 안 매워.
1: 今天的菜不怎么辣.
0: 당연히 부타이辣 해도 괜찮습니다. 이 와중에 차이, 띠엔잉, 하오칸, 라 다 습득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건 이 뿌점머 뒤에 동사가 올 때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와이 자주 가십니까? 아우, 나 가본 적 없어라만 하지 마시고요. 자주 가시는 분입니다. 원래.
1: 我不怎么去.
0: 그래요. 不怎么去.
1: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不怎么去. 지금 딱 벌써 의미를 파악하셨습니다. 당연히 중국인이시니까. 不怎么去 뭐예요? 자주 안 간다예요.
1: 是的.
0: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형용사 앞에 있었던 부타이랑은 좀 달라요, 느낌이. 자주 안 한다예요. 너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야식으로 유명한 또 마라롱샤 자주 먹니? 아, 不怎么吃. 너무 매워서. 不怎么吃 하면 뭐예요?
1: 不经常吃.
0: 아, 不经常吃. 자주 안 먹는다 이런 말이죠.
1: 对.
0: 아, 재밌네요. 자, 예문 갑니다. 나 운동 자주 안 해.
1: 我不怎么运动.
0: 자, 운동 발음할 때 여러분 윈동, 입을 가로로 버려서 윈동, 윈동 다 알아들어요. 예쁜 발음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1: 윈동.
0: 运动，약간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运动.

0: 이게 더 예쁜 발음이에요. 원래 운동이 힘들잖아요. 쉽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는 요즘 책을 잘안 읽어.
1: 他最近不怎么看书。
0: 당연히 같은 말로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뿌징창으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뿌징창 검색해 보시고요. 탄산음료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1: 汽水。
0: 치쉐이 좋아요. 잘안 마셔. 집어넣어서.
1: 不怎么喝汽水。
0: 오, 워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我不怎么喝汽水。
0: 워 不怎么喝汽水. 삼성의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치쉐이. 너무나도 좋은 발음을 가지고 계신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따라해야죠. 너무너무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눈왜 그래?
1: 你眼睛怎么了？
0: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니 엔진 짜말러. 여러분, 검색 타임이었어요. 눈이 중국어로
1: 眼睛，
0: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요,
1: 眼镜。
0: 사성이에요. 병음은 똑같고요. JING의 사성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찡은 한자가 달라요. 검색해 보세요. 엔진, 안경, 엔진, 눈. 선생님, 이런 거안 불편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엔진, 눈이고, 엔진, 안경이고.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어때요?
1: 但是中国人学习韩语也很难啊。
0: 아, 중국인들이 한국어 공부할 때도 똑같다. 억울하지 마라. 이런
1: 对
0: 말씀하시네요.
1: 呀，我们也觉得很难。
0: 선생님은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게좀 어려웠어요, 한국어?
1: 한국어? 눈。
0: 아, 조사.
1: 对，很难。
0: 은느니가.
1: 对，还有有的时候是에게。
0: 그렇죠.
1: 经常应该用还是不应该用，还得了哟。
0: 맞아요. 우리에게 알려줘. 나는, 나를. 이런 게 어렵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한语好像没有这样的东西，我
0: 드릴
1: 觉得。
0: 말씀이 없네요. 맞아요. 유감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중국어는 말씀대로 또 그게 없잖아요. 조사가.
1: 是的。
0: 너무 편해요.
1: 对。
0: 편합니다.
1: 嗯哼。
0: 나랑 같이 베이징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오지 마시고, 베이징 갈래?
1: 要不要和我一起去北京？
0: 요런 거좀 헷갈려요. 나랑이라고 할 때, 我和 아니고, 和我. A 和 B, A와 B인데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먹어요.
1: 和老师吃。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A만 생략하세요. 和 자매품으로 같은 말로 끈 써도 괜찮습니다.
1: 可以的。
0: 그 식당 별로 안 멀어.
1: 那家饭馆不怎么远。
0: 쉬운 거부터 할까요? 멀다.
1: 远,
0: 별로 안 멀어. 不太远 같은 말로 오늘 배운 표현.
1: 不怎么远,
0: 음식점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오늘 음식점은 여기서
1: 饭馆,
0: 얼화를 빼고
1: 饭馆,
0: 따라하고 계시죠? 饭馆, 饭馆 혹은 레스토랑, 餐厅 괜찮죠?
1: 可以的.
0: 간혹 가다가 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食堂. 食堂은 조금 달라요.
1: 对,我们说的食堂就是国内식당.
0: 전 중국어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어 하시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식당이 다 되잖아요. 근데
1: 네.
0: 울타리 아래는 식당. 네, 학생 식당, 군내 식당 이럴 때 쓰는 거니까
1: 시다.
0: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는 건물들의 양사. 지하, 여기서는 집이 아니에요. 건물 한채할때 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너무 힘드시면 그냥 나거 거를 써도 괜찮죠. 내 남동생은 사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1: 我弟弟。 不怎么喜欢吃苹果。
0: 네, 不怎么喜欢, 별로 안 좋아한다, 不太喜欢 같이 쓸수 있겠네요. 이 컴퓨터 망가졌어.
1: 这个电脑坏了。
0: 와우,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 坏了, A 坏了 이렇게 외우세요. A가 망가졌어. 곧 이제 이걸 많이 쓸 때가 됐네요. 에어컨이 망가졌어. 끔찍하죠?
1: 对呀，夏天空调坏了，太
0: 정말.
1: 可怕了。
0: 개인적으로 에어컨 발명하신 분에게 노벨상 드려야 됩니다.
1: 是吗？
0: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모르겠지만, 노벨 과학상 같은 거 드려야 됩니다. 과학상 맞죠, 여러분, 청취자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일러 지금 제가 좀 놀아볼게요. 먹다 집어넣으세요. 吃화일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1: 哦，好可怜。
0: 뭘것 같아요, 여러분? 吃화일러. 바로 배탈 났다예요. 먹는 게 망가진 게 아니고, 배탈 났다. 아, 오, 吃화일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너 이거 수리 좀 해줄래?
1: 你要不要修一下？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셔야죠. 시우시우 하지 마시고 시오 시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수리하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1: 쇼手机
0: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69페이지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빠짐없이 한 개도 빠짐없이 맞춰야 됩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배워보세요, 중국어로. 여기 있는 거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땐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이지. 모르는다는 뭐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1: 我觉得比较难的是어깨.
0: 어깨, 네. 한국어로 다 명칭 아시잖아요, 선생님.
1: 知道的.
0: 그렇죠. 어깨 중국어로.
1: 肩膀.
0: 여기에다가 전부 다 아프다를 집어넣으면 돼요. 어깨가 아프다.
1: 肩膀疼.
0: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배 아파요.
1: 肚子疼.
0: 그렇죠. 버스에서 이렇게 肚子疼이면 정말 죽을 맛이죠.
1: 네. 如果在高速路上的话, 更糟糕.
0: 고속도로에서. 생각만 해도 땀이 납니다, 여러분.
1: 네.
0: 네. 발이 아파요.
1: 脚疼.
0: 계속 따라하시죠. 다시 한 번 더.
1: 脚疼.
0: 그 유명한 두통, 머리 아파요.
1: 头疼.
0: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네 시가에 잊지
0: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0: 정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식당 별로 안 멀어. 먼저 하시죠. 별로 안 멀다. 부타이위엔 말고요. 하나, 둘, 셋.
2: 不怎么远.
0: 좋습니다. 그 식당부터 한번 해볼게요.
2: 那家饭馆.
0: 不怎么远. 그렇죠. 너 무릎 왜 그래?
2: 你膝盖怎么了?
0: 너 왜 그래?
2: 你怎么了?
0: 날씨 왜 이래?
2: 天气怎么了?
0: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뭔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좋아요. 오늘 표현 무슨 일 생겼니?
2: 出什么事了吗?
0: 사실 오늘 표현도 怎么了?로 다 호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 可以的.
0: 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一起来看一下. 오, 다른 강의에 비해서 조금 뭔가 여백이 좀 많아요.
2: 今天你心情好.
0: 제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 现在.
0: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명사라 그러죠. 시간명사는 위치가 보통은 주어 앞뒤에 올 수 있는데
2: 没错.
0: 주어 뒤에 많이 온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 해? 라고 하면은 보통
2: 你现在干什么?
0: 이렇게 말하죠. 干什么?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해? 做什么? 같은 말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2: 才.
0: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부사로서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이제서야 오다니 라고 할 때 뭐뭐가 돼서야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에서야 오다니.

0: 现在才来呀, 이렇게 쓰는 거죠.
1: 是的，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现在才来啊，
0: 네, 오다.
1: 来，
0: 네, 복습이죠, 완전히. 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对不起, 抱歉 말고.
1: 不好意思，
0: 제가 지금 뭐라고 복습했죠? 对不起,
1: 抱歉，
0: 혹은 오늘 배울 거.
1: 不好意思。
0: 사실은 복습이죠,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 미안해, 너무 늦었다.
1: 晚
0: 타이와 러 사이에 많이 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타이와 러 들어볼게요.
1: 太晚了，
0: 반대말은?
1: 早。
0: 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오는요, 아침 인사로 그냥 한 글자로 뚝딱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라고 치고요. 어, 자오.
1: 是的。
0: 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출입구할 때 출자인데,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다, 벌어지다의 동사로 쓸수 있습니다.
1: 出。
0: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문장 전체를 암기할게요. 出什么事了吗? 들어볼게요.
1: 出什么事了吗？
0: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얼화를 집어넣어서
1: 出什么事儿了吗？
0: 실 대신에 셜, 한글의 셜, 그 발음도 괜찮아요. 셜마 셜라마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 났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出什么事了吗？
0: 그렇죠. 얼화 집어넣어서
1: 出什么事儿了吗？
0: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서란 말도 있습니다. 위치 보여드릴게요. 예문은 쉬워야죠. 나 집에서 밥 먹어. 하나, 둘, 셋.
1: 我在家吃饭。
0: 그렇죠. 동사 앞쪽에 어디 어디에서. 뭐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치사 구입니다, 여러분.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하나만 더. 나 EBS에서 일해. 일하다가 공소어예요.
1: 我在 EBS 工作。
0: 그렇죠. 잠들다.
1: 睡着。
0: 의 특성상 보통은 이 쉐이자오는 러와 함께 많이 씁니다. 쉿, 방금 잠들었어. 쉐이자올러. 이렇게. 에, 잤어가 아니에요.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쉐이자올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睡着了。
0: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치 라이팅 이샤.
2: 第9课。出什么事了吗？
3: 你怎么现在才来呀？
2: 不好意思，我来晚了。
3: 出什么事了吗？
2: 没有，我在家睡着了。
3: 你怎么现在才来呀？
2: 不好意思，我来晚了。
3: 出什么事了吗？
2: 没有，我在家睡着了。
0: 너 어째서 지금이 돼서야 온 거야? 이게 1차원적인 직역입니다. 너왜 이제야 와?
1: 你怎么现在才来啊？
0: 이 점머가 어떻게란 말도 있고요. 어째서 왜라고 쓰일 때는요, 보통은 책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혼내는 분위기가
1: 没
0: 많아요.
1: 错。
0: 너 어째서 공부 안 하는 거야?
1: 你怎么不学习？
0: 이럴 때는 보통 왜가 왜 점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점머는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좋아요. 어, 미안해.
1: 不好意思，
0: 내가 좀 늦었지.
1: 我来晚了。
0: 저는요, 이런 거를 덩어리째 암기시키고 싶어요. 네 글자를. 네, 원라요, 와라. 이게 사실은 초급자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1: 是的。
0: 내가 오다, 늦었다. 이걸 버무려야 됩니다. 자, 사자성어처럼 다시 한번. 어, 제가 좀 늦었죠.
1: 我来晚了。
0: 원라요, 와라. 삼성경성. 아하, 튕겨줘야 돼요. 와라. 어, 무슨 일난 거야?
2: 出什么事儿了吗？
0: 어, 무슨 일난 거니? 出什么事了吗? 얼화를 집어넣어서 샬라마. 아니면 이 전과에 배웠던 그냥 점얼러 해도 괜찮죠?
1: 没问题。
0: 좋아요. 없다란 말로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리액션으로 이 메이요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1: 没有。
0: 제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메이요 해주세요.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1: 没有。
0: 어,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1: 没有。
0: 이렇게 뭐 없어요란 말도 있지만 아니요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不是와 함께 쓰이기도 하죠. 선생님, 그렇죠?
1: 没错。
0: 어, 不是보다 저는 압도적으로 이 리액션을 말할 때 매요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없다라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할때이 매요 떠올리세요. 나 집에서 잠들었어.
1: 我在家

0: 睡着了。
1: 잤다가 아니라 잠들었다죠. 睡着了. 아이고 마법소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사과를 하셔야겠네요.
0: 但是千万不要在地铁上睡着
1: 아
0: 了。
1: 절대 지하철에서 잠들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순환선이기 때문에 근데 운 좋으면 다시 또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푹
0: 운
1: 잠들면은
0: 좋아하면요?
1: 운 좋으면.
0: 네.
1: 네. 73페이지 다시 들어볼게요. 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 보고 들으면 안 되는데. 예, 보지 말고 들어볼게요.
2: 你怎么现在才来呀？
3: 不好意思，我来晚了。
2: 出什么事了吗？
3: 没有，我在家睡着了。
2: 你怎么现在才来呀？
3: 不好意思，我来晚了。
2: 出什么事了吗？
3: 没有，我在家睡着了。
1: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사 차이 이제서야 겨우 그는 10시가 되어서야 기상했다.
0: 他10点才起床。
1: 자, 재밌는 건 일어난 거잖아요. 起床了, 차이 뒤에 러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초급자 시절 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10点 자이 起床了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알아듣죠. 하지만
0: 能听懂.
1: 네, 중국인은 안 쓴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10点 자이, 차이를 썼기 때문에 10시에 일어난 게 늦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차이가 없었으면 10시에 일어난 게 늦게 일어난 건지 일찍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단어죠. 내 남동생은 오늘에서야 집에 왔다.
0: 我弟弟今天才回家。
1: 그렇죠. 역시 자이 덕분에 알수 있었죠. 늦게 왔다는 거죠. 네. 버스가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왔다.
0: 公共汽车过20分钟才来。
1: 이 문장에 좋은 단어 맞네요. 버스?
0: 公共汽车。
1: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글자로. 하나, 둘, 셋.
0: 公交车。
1: 공交车. 네, 당연히 공交车 많이 쓰겠지만 공공汽车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20분이 흐른 후에야, 지나고 나서야 할때 꾸어 기억하시고요. 동사 꾸어. 20분이 지나다. 중국은 동사가 먼저 옵니다. 그제서야 왔다. 차일라이 러를 쓰지 마시고요. 잠자다. 쉐이.
0: 睡，
1: 네, 한 글자로 쉐이. 두 글자로
0: 睡觉，
1: 잠이 들다는
0: 睡着，
1: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잤다. 쉐일러, 잤다, 쉐이자올러 다 됩니다.
0: 嗯哼。
1: 잠들었다, 쉐이자올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는 매일 11시에 잠을 잔다.
0: 他每天11点睡觉。
1: 문맥상 뭐 11시에는 여기서 저녁이 되겠네요. 아이가 드디어 잠이 들었다.
0: 孩子终于睡着了。
1: 네,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특히 어린 애기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육퇴라 그러죠? 네, 행복하죠. 쫑위, 쫑위 하지 마시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쫑위, 쫑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
1: 네,
0: 你每天几点睡觉？
1: 저는 12点 吧.
0: 12点
1: 네,
0: 才睡觉。
1: 12点 才睡觉. 제가 지금 12点 吧라고 했잖아요. 바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0: 嗯哼。
1: 12시쯤 이렇게 말하는
0: 对
1: 겁니다.
0: 的。
1: 니 너?
0: 我很晚才睡觉。
1: 매우 늦게서야 잠이 든다. 몇 시요?
0: 12点吧。
1: 跟我一样.
0: 是的。
1: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하나, 둘, 셋. 오,
0: 是这样
1: 네.
0: 啊，
1: 라디오가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75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짜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죠.
0: 是的，
1: 갈게요. 나 EBS에 있다.
0: 我在 EBS。
1: 진행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입니다. ING라 그러죠, 영어에서. 그죠?
0: 嗯哼。
1: 나밥 먹는 중이야.
0: 我在吃饭。
1: 그렇죠. 예문은 간단하게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자, 너무 쉬운 분들은, 쉽다고 느끼는 분들은 예문을 그냥 우리가 한번 씹어 먹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0: 我们在学校见面。
1: 만나다, 见 말고 두 글자로
0: 见面。
1: 도쓸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재밌는 건, 자,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TMEN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TMEN 다음에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TMEN 라오시 안
1: TMEN
0: 되잖아요.
1: 타, 뭐 이렇게 안 돼요.
0: 이미 목적어 있는 거예요. 미엔이 바로 면상할 때 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见老师 되죠?
1: 可以.
0: TMEN을 굳이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1: 跟老师见面.
0: 我跟老师见面 A 跟 B 见面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세요. 당연히 건 대신에 和쓸수 있고요. 얼른 필기하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더못 기다려요. 자, 쓰셨죠? A 跟 B 见面 혹은 A 见 B 이렇게 기억하세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
1: 妈妈在厨房做饭。
0: 주방이 중국어로
1: 厨房。
0: 비슷하죠? 주방, 주방, 주방. 좋습니다. 추팡 아니에요. 주방. 자이는 에서. 어때요? 전부 다 동사 앞쪽에 있죠? 쨘 앞쪽에 있고, 쪼 앞쪽에 있습니다. 전화하다 할때 하다가 나예요. 나 앞에 위치하죠? 형은, 오빠는 방에서 전화를 합니다.
1: 哥哥在房间打电话。
0: 打电话. 발음하실 때 打电, 너무 打电 하지 마시고 힘 빼시고 打电话. 우리는 커피숍에서 수다를 떤다.
1: 我们在咖啡店聊天。
0: 잡담하다, 수다 떨다, 이야기하다. 다시 한번.
1: 聊天。
0: 좋아요. 한번 더.
1: 聊天。
0: 얼화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1: 聊天。
0: 집어넣으면 랴오티알, 알 발음이에요. 티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숍을 중국어로.
1: 咖啡店。
0: 혹은 카페이팅.
1: 咖啡馆。
0: 다 되네요, 여러분. 와, 세 개나 있어요. 선생님, 많네요. 우리도 많죠. 뭐 카페, 커피숍.
1: 是的。
0: 혹은 뭐 거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 거기?
0: 거기서 보자.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는 왜 이렇게 늦게 서야 집에 가는 거야?
1: 他怎么这么晚才回家？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와는 이제 많이 친해졌을 거예요. 많이 발음했죠, 오늘? 쩌머쩌머 에이 어쩜 이렇게 에이 할 수가 어쩜 이렇게 어렵니?
1: 怎么这么难？
0: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쩌머쩌머가 단독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쩌머쩌머 뒤에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고요. 어쩜 이렇게 빨라?
1: 怎么这么快？
0: 어쩜 이렇게 이쁘니?
1: 怎么这么漂亮？
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까 있잖아.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1: 我刚才太累了，不知不觉就睡着了。
0: 지금 우리 이책 통틀어서 난이도 별 다섯 개 만점에 제일 어려운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哇，这个是五星吗？
0: 5성급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나 아까, 그러니까 아까라고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방금이라고만 외우시면 우리가 사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刚才 타이레일러, 타이디엘러 생략 가능하지만 많이 쓰죠? 不知不觉,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에요.
1: 不知不觉。
0: 보통 不知不觉 뒤에는 수러와 함께 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로 잠들어 버렸다. 여기서 찌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 오너서 티어. 자기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어 버렸다. 괜찮죠?
1: 不知不觉就睡着了。
0: 한번더 발음할래요. 어려워서.
1: 不知不觉就睡着了。
0: 따라하시죠. 시작. 不知不觉就睡着了. 좋습니다. 정말 따라하셨네요.
1: 对，跟着我们学习的话，汉语水平不知不觉就提高了。
0: 저희를 따라서 중국어를 함께 배우시면 본인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1: 哇，你说的真的很好，본인도 모르게。
0: 근데 제가 이거 통역을 한 거잖아요. 이게 동시 통역이 어렵다. 긴장된다. 막 빼먹을까 봐. 이게 중국어 알아듣는데 내뱉는 게 쉽지가
1: 但是很好，
0: 않네요.
1: 본인도
0: 감사합니다.
1: 모르게. 太好了。
0: 감사합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 읽다라고도 의역이 됐네요.
1: 他在图书馆看书。
0: 그렇죠. 뭐 굳이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읽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슈를 해도 괜찮아요.
1: 네, 可以。
0: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9시가 돼서야 저녁을 먹는다.
1: 我们9点才吃晚饭。
0: 저녁밥 먹는다.
1: 吃晚饭。
0: 점심 먹는다.
1: 吃午饭。
0: 아침 먹는다.
1: 吃早饭。
0: 그렇죠. 다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를 듣기 전에 달리다. 달리기를 하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0: 올랐다면 체크하시고요. 두 글자.
1: 跑步.
0: 그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1: 他在公园跑步.
0: 요새 뭐 뉴스 같은 걸 접하면은 러닝족 많잖아요.
1: 对，有很多那个跑团, running group.
0: 네, 러닝메이트들 만들어서 뛰는 그룹. 네.
1: 对对对.
0: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1: 跑团.
0: 단체 할때 단입니다, 여러분.
1: 是的.
0: TUAN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파워투안. 요것도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뛰는 거 좋아하세요?
1: 不喜欢.
0: 我也是. 저도 여는 중국어로 我也가 아닙니다. 세 글자.
1: 我也是.
0: 왜 싫어하세요?
1: 아, 太累了.
0: 我也是. 피디님 좋아하십니까? 아, 지금 피디님도 고개를. 왜 뛰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살이 쪄서 무릎이 아파요, 뛰면은.
1: 我觉得你现在可以了.
0: 지금 가능하다고요?
1: 对呀,
0: 맞아요.
1: 瘦了很多.
0: 선생님 처음 뵀을 때 기준 거의 한 10kg 빠졌으니까.
1: 恭喜你.
0: 감사합니다. 더 빼야 됩니다.
1: 네, 아, 加油.
0: 이 턱살 때문에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出什么事儿了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특정 장소를 떠난다거나 어디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말 혹은 집을 나선다는 말 지금 안에 있다가 밖으로 향한다는 말 이런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라는 단어 있죠? head를 동사로 써서 head out이라고 합니다. head out. head 자체가 어디로 향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향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head in이라고 하죠. head in. 지금 이제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어. 그럴 때 I'm heading out right now. 그럴 때 나가는 거고,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럴 때 I'm heading in right now가 되겠죠. 이것도 잘 알아두어서 쓰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야, 우리 빨리 출발해야 돼. 그럴 때 쓰시기 딱 좋아요. We need to head out soon. 집에 있다가, 야, 우리 빨리 버스 잡으려면 5분 있다 오니까 나가야 돼. We need to head out soon. Head out soon. 뒷다임 잘 주시고, We need to head out soon. 우리는 출근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다. Early만 붙이면 돼요. We headed out early to avoid rush hour traffic. To avoid rush hour traffic 하면 출근길 교통체증을 말하겠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갔다. 일찍 출발했다. We headed out early. 자, 발음 headed out early to avoid rush hour traffic. 오케이. 그 다음에 출발하다, 떠나다의 느낌보다 그냥 밖으로 나가다의 어감도 있습니다. 어디 뭐 출발은 목적지가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걸 헤드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나 지금 밖으로 나가 그럴 때 I'm heading out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전화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할것 같아요.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나가는 중이야. 기다려. I'm heading out right now. I'm heading out right now. 그 문자 같은 것으로 보내도 되고요. 나 지금 나가요. I'm heading out right now. 이 문장은 통으로 암기해서 잘 써보시길 바래요. 지금 밖으로 나가요. 이런 말. 그다음 어디로 나갔다는 목적지를 주려면 to를 붙이면 돼요.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로 향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놀이터는 바뀔 것이고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붙여준 거예요.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혹은 뭐 휴가지에서 We headed out to the beach 하면 뭐 숙소에 있다가 해변가로 나갔다가 되겠죠. 즉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로도 헤드아웃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장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좀 해드릴게요. We should head out soon. 자, we should head까지는 뭐 무난하게 강세를 너무 많이 주진 말고 읽어주고 out에서 힘주세요. We should head out. Head out soon. D가 리을로 바뀌면서 route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We should head out soon. We should head out soon. 그 다음에 We headed out early to avoid rush hour traffic. We headed out. Headed out. Headed out. 이 D 발음. To avoid rush hour traffic. 지금 나가요. 그럴 때 I'm heading out right now. 마찬가지로 ing어도 DM 주세요. I'm heading out right now. I'm heading out right now. Heading out right now. 이렇게. 마지막으로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놀이터 쪽으로 나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One more time.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입으로 입영작 해보세요. 우리 곧 출발해야 해. We should head out soon. 우리는 출근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다. We headed out early to avoid rush hour traffic. 지금 밖으로 나가요. I'm heading out right now.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놀이터로 나갔다.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We headed out to the playgrou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head out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하고 많이 쓰는 구동사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Kokokok, 100, 100,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겠죠? 그리고 외투나 옷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을 겁니다. 그 의상이나 신발을 벗는다는 말. 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서 이렇게 이륙을 하죠. 이륙한다는 말. 혹은 누구의 커리어나 어떤 트렌드가 급속도로 성공 가도를 달린다든가 막 인기를 얻는다는 말.
이런 말들을 영어에선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연상되는 구동사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행기 이륙할 때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Take off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옷을 벗다라든가 신발을 벗다 할때 쓰니까 그것과 이륙 예문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뭐 갑자기 인기를 막 얻는다든가 성공을 한다든가 이쪽으로까지 확장해서 연습을 해두면 정말 다재다능한 구동사 하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신발 벗다부터 해볼게요. Koreans take off their shoes indoors. 한국에서는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 신발을 무조건 벗는다. 서양권에선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와 대비해서 얘기할 때 take off their shoes. Take off their shoes. 네, 뭐 이런 예문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Take off your coat, take off your jacket 이런 식으로 외투 벗어서 주시면 제가 걸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take off 신발이나 옷을 벗을 때, 그 다음에 비행기 이륙도 많이 쓰니까요. The plane took off right on schedule 하면 뭐 예를 들어 10시 15분 비행기라고 해볼까요? 그럼 딱그 시간에 이륙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So the plane took off right on schedule.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이륙을 했다. 정시 이륙을 했다. 즉 연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과거형으로 took off right on schedule. Rise는 강조사가 되겠고요. 한번 더. The plane took off right on schedule. 자, 이렇게 하면 벗다 이륙하다가 되고 성공을 얻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 her business really took off that year라고 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그해 사업이 번창했다라는 얘기예요. took off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도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her business really took off that year. 그러면 그해 그녀의 사업이 엄청 떴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비행기 뜨듯이. 자, 인기를 얻다는 건뭐 최근에 아파트라는 곡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인기를 빠른 속도로 얻었잖아요. The song quickly took off and became a global hit. 곡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곡은 빠르게 인기를 얻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그래서 took off 자체가 여기서는 인기를 얻다 의미라고 썼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song quickly took off and became a global hit. 오케이.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구동사니까 뒤에 힘을 주겠죠? Koreans take off their shoes indoors. Indoors 이것도 뒤에 강세 줘야 되고 take off, take off 그 발음 연결해서 golf 이렇게 되죠. Koreans take off their shoes indoors. 오케이. 그다음에 the plane took off right on schedule. Took off 과거형이어도 뒤에 강세 주고 연음되니까 took off가 되겠죠. Took off, the plane took off right on schedule. 정시에 이륙을 했다. 그 다음에 her business really took off that year. Her business really took off that year. 그해 그녀의 사업이 번창했다. One more time. Her business really took off that year. 그 다음 the song quickly took off and became a global hit. Took off. Took off. 한번 더. The song quickly took off and became a global hit. 이렇게 강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에도 강세 표시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한국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Koreans take off their shoes indoors.'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The plane took off.' Right on schedule. 그녀의 사업은 그해 정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Her business really took off that year. 그 곡은 빠르게 인기를 얻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The song quickly took off and became a global hit.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었다. 자, 오늘은 take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다양한 그 의미로 좀 만나봤는데요. 일상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Kok kok 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누군가와 만나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낸다든가, 누구를 만나서 논다든가 하는 말, 혹은요, 특정 장소에 그냥 머무르며 시간을 보낸다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의 구동사로 영어에선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hangout라고 하는 구동사인데, 정말 많이 쓰이죠? 이 구동사 같은 경우는 hangout, hangout 뒤에 강세를 주시는데, 자, 어울려서 같이 누구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한번 써볼게요. 금방 이건 의미가 좀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래? 뭐 이런 얘기예요. Do you want to hang out this weekend? Hang out this weekend? 우리가 논다고 해서 play라는 동사를 쓰진 않죠. play는 이제 아이들이 정말 놀이를 한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만나서 논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 만나서 놀까? 이 얘기는 play 동사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뭐예요? hangout입니다. 다음 주말에 만나서 놀래? 이게 Do you want to hang out this weekend? Do you want to hang out this weekend? 그죠? 이번 주말에 만나서 놀까? 이런 의미로 hangout. 자, 그 다음에 누구와를 붙이려면 with를 붙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fter class. 그러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지. 그런 얘기죠. hangout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with가 나왔죠? 그래서 뒤에 with가 붙어서 사람을 붙여줘도 되고 혼자 써도 됩니다.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fter class. 그쵸? 한번 더.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fter class. with 붙인 버전도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랑 어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떤 장소에 머문다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I used to hang out near the beach. 그러면 나는 해변가 앞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누구랑 같이 간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럴 때도 hangout이죠. 그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어디 한달 살기를 했는데 바닷가 앞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지. I used to hang out near the beach. I used to hang out near the beach. 시간을 해변 근처에서 보내곤 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I've been hanging out at the library a lot recently. 최근에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네. 그 얘기죠. I've been hanging out at the library a lot recently. A lot은 빈도를 말하겠죠. 요즘에 도서관에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번 더요. I've been hanging out at the library a lot recentl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와 어울리다는 말하고 어디에 머물러 시간을 보낸다는 말, 둘다 hangout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 자, 강세 주는 연습해 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Do you want to hang out this weekend? Do you want to hang out this weekend? Hang out, hang out. 부사가 붙은 구동사들은 무조건 뒤에 힘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fter class.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fter class. Hang out with my friends. Hang out with my friends. 그 부분. 강세 처리 잘하세요. 자, 그 다음에 I used to hang out near the beach. I used to hang out near the beach. Okay? 그 다음에 I've been hanging out at the library a lot recently. I've been hanging out at the library a lot recently. 한번 더. I've been hanging out at the library a lot recently. Hanging out. ing가 붙어도 힘을 뒤에 줘야 되죠. hanging out at the library.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를 지칭할 때는 그 뒤에 전치사 near나 at 같은 것이 나와서 붙으면 된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입 영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래? Do you want to hang out this weekend? 난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곤 했다. I us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fter class. 오케이. 그 다음, 난 해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I used to hang out near the beach. 마지막으로, 난 최근에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0: 불쾌한 상황이나 좀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난다. 어디를 탈출해서 도망간다. 심지어 어디 휴가를 간다. 잠시 떠나다.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get away라고 하는 구동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get away. get away. 느낌이 오시죠? 도망간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어디 막 다다다다 이렇게 도망가는 get away. 근데 이게 꼭 도망의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벗어나다, 탈출하다, 심지어 휴가 가다의 의미로도 쓴다는 거. 그것만 알고 연습만 몇개 해두시면 바로 일상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동사의 힘은 활용력이에요. 바로 적용이 가능해서 자신의 영어 실력이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도망부터 해볼게요.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rowded city. 그러면 북적북적거리는 도시 삶에서 잠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죠. 어디 좀 한적한 시골이나 이런 데로 여행 갔다 오고 싶다. 이런 억압이겠네요.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rowded city. Get away. 그 다음에 from이 붙었죠. 어디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럴 땐 from이 그 기능을 해주네요.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rowded city. 그 다음에 도망쳤다. 이건 정말 줄행랑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The suspect managed to get away. 그러면 뭐 사건의 용의자가 있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망을 조여오면서 가서 검거를 하려고 갔는데 도망갔네. The suspect managed to get away. 가까스로 뭐뭐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managed to니까 그거 붙이면 도망가는데 성공했다가 되겠네요. The suspect managed to get away. 이렇게 벗어나다 도망치다 해봤고요. 휴가를 떠나다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We're planning to get away for the weekend. 이건 무조건 여행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 어디 좀 가려고. 그 무슨 말이에요? 놀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We're planning to get away for the weekend. 이렇게 많이 써보세요. We're planning to get away for the weekend. 너무너무 좋은 문장. 그 다음에 어디어디로 휴가를 간다 혹은 떠난다 한다면 They decided to get away to the mountains.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결정했다. 혹은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다. They decided to get away to the mountains, to the beach.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럴 땐 to가 따라 나오겠죠. 어디 어디 로에 해당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와서 의미를 추가해 줄수 있다는 거. 자, 이 문장들 그럼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에 힘을 줄까요? Get away. Away. 뒤쪽에 힘이겠죠?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rowded city. 해보세요.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rowded city. The suspect managed to get away. The suspect managed to get away. We're planning to get away for the weekend. We're planning to get away for the weekend. Get away, get away. 힘 뒤에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다음. They decided to get away to the mountains. They decided to get away to the mountains. 한 번만 더 해볼게요. They decided to get away to the mountains.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즉흥적으로 해보세요. 이 명장 연습입니다. 나 북적이는 도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rowded city. 용의자는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주어가 The suspect managed to get away. 우리는 주말에 짧게 휴가를 갈 계획이다. We're planning to get away for the weekend. 그들은 산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결정했다. They decided to get away to the mountain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away라고 하는 구동사의 다양한 뜻과 예문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1: (목소리)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0: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You can count on me. Oh, you can count on me. Don't worry, you can count on me. 무슨 뜻일까요? You can count on me. 내가 알기로는 count는 1, 2, 3, 4, 1, 2, 3, 4 이 숫자를 셀때 count라고 배웠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count on 하면 누구를 의지하다, rely on, depend on someone, 누구에게 기대다 또는 의지하다라고 표현할 때 count on, count on. 세 가지 표현 있어요. 기억하세요. count on 있고, rely on 있고, depend on. count on, rely on, depend on. Same, same, same.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can count on me. You can count on me. 노래도 되게 많아요. Count on me, 마마마마 이런 노래도 있고요. You can depend on me. 나한테 기대도 돼. 내게 기대도 돼. 언제든지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 편이야. 언제나 너의 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믿고 기대세요. 누가 정말 힘들어할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는 너의 편이니까 날 의지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can count on me. You can count on me. For example, I have too many deadlines coming up.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I have so many deadlines coming up. 네, 마감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너무 힘들어. Hey, hey, hey. Hey, my friend. You can count on me. 나를 믿어도 돼. 나한테 의지해. I will help you manage them. 네, 일정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 옆에 있어 줄게. 날 믿어도 돼. 날 의지해. You can count on me. You can count on me. 이한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날 믿어도 돼. 의지해도 돼.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You can count on me. You can count on me. Next. You know, I'm nervous about speaking at the conference. Yes, public speaking is very difficult and stressful. I'm nervous about speaking at the conference. 나그 컨퍼런스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연설하는 것이 너무 긴장이 돼. 너무 긴장되고 있다. Nervous, nervous. 벌벌 떨고 있어요. Hey, you can count on me. 날 믿어 그냥. 나만 의지해. I'll help you practice your speech. 연설 연습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I'll help you. I will help you practice your speech. I will help you practice your speech. You can count on me.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하세요라는 표현이죠. 얼마나 든든한 친구입니까? You can count on me. Next, our project is behind schedule. 우리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And my boss is getting impatient. My boss is getting impatient. 뭐 인내하고 있다가 patient인데 I am 붙여서 impatient 하면 정말 이게 초조해지고 있고 정말 답답해지고 있어요. 인내심을 못 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스가 이뻥 터지기 직전이야. 화내기 직전이야. My boss is getting impatient. He will get mad at me very, very soon. Our project is behind schedule. And my boss is getting impatient.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상사가 정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He's getting impatient. 아유,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그쵸? 언제든지 날 의지해. 왜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You can count on me. You can count on me. Let's work on it together. Let's work on it together. 같이 해결해 보자. 란 뜻이 되겠습니다. You can count on me. Let's work on it together. I will help you. 마지막으로. Hey, can you watch my dog while I'm away? Can you watch my dog while I am away? I'm away 하면 이제 어딜 떠나는 거예요. 여행으로 떠나는 건지, 뭐 출장으로 가는 건지, 멀리, 뭐 어느 기간 동안 떠날 때, I'm going away. When I'm away. 내가 여행 가는 동안, 내가 여행 가 있는 동안, 내 퍼피, 강아지 좀 봐줄 수 있어? 봐주다. Watch. 해줄 수 있어.

0: Reaction English. You got this. Oh, you got this. Hey, you got this. You got this. 너는 이것을 가졌다 라는 의미일까요? You got this? 네, 그런 뜻도 있지만 네, Reaction English에서는 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표현들이 참 많죠. You got this 하면 상대방이 친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You got this. Hey, you can do it.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Hey, you can do it. You can do this. 화이팅! 말 그대로 그냥 화이팅!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You got this. Hey, you got this.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너 해낼 거야.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You got this. You got this. 화이팅! For example, I don't know if I should ask her out. 여기서 ask her out 하면 데이트를 요청하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할 때 I want to ask him out. I want to ask her out. Hey, I don't know if I should ask her out.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신청할지 모르겠어. What if she says no? What if she says no? 거절하면 어떡하지? Rejection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Hey, just go for it. 그냥 해봐. Go for it. You got this. 넌 할 수 있어. 누구한테 이제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야. Encourage, 격려해 주는 거야. 어, 너 정말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넌 할 수 있어. You got this. You got this. Alright? Next. You know, I don't think I can finish this marathon. Like running. I don't think I can finish this marathon. It's so hard. 너무 어려워. 이거 이 마라톤 완주 못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hey, hey, don't stop, don't give up. Yes, you can. Yes, you can finish this. 넌 할 수 있어. You got this. 넌 해낼 거야.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Come on, you got this. You got this. You got this. 문법으로 따지면 you have got this를 줄여가지고 you've got this가 맞는데 약간 슬랭으로, 이디엄으로는 v를 빼고 그냥 you got this라고 표현해요. You got this. You got this. Okay? Next. 이건 영어 관련된 상황인데 I keep making mistakes when I speak English. 좌절하고 있어요. Oh, I keep making mistakes when I speak English. 영어 할 때마다 계속 실수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상황이죠. I keep making mistakes when I speak English. Hey, hey, it's okay. That's how you learn. That's how you learn.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원래. 언어라는 건, 특별히 영어는 계속 실수하면서, mistake를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넌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You got this. You got this. That's how you learn English. You got this. It's okay. Don't worry. You can do it. You got this. 마지막으로, quitting smoking is so hard. Quitting smoking is so hard. I don't know if I can do it. 담배를 끊는 게 너무나 힘들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Not just smoking. It can be alcohol. It can be gambling. It can be anything. Quitting smoking is so hard. I don't know if I can do it. Come on. Stay strong. You got this. 힘내세요. 힘내. Stay strong. 넌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You got this. You got this. Don't give up. You can do it. You got this. 똑같은 표현이에요. You can do it. You got this. 뭐 번갈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같이 사용해도 괜찮고요. You can do it. You got this. Okay?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All right, it's time for you to act. 연기할 준비 되셨나요? Reaction, action. I don't know if I should ask her out on a date. What if she says no? Action. Come on, just go for it. You got this. Just go for it. You got this. Good job. Next. I don't think I can finish this marathon. Action. Yes, you can. You got this. Yes, you can. You got this. Come o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All right, next. I keep making mistakes when I speak English. Oh, action. Yeah, that's how you learn. It's okay. That's how you learn. You got this. You got this. Great job. Finally, quitting smoking is so hard, I don't know if I can do it. Action. Come on, stay strong. You got this. You got this. Great job, everyone. That was beautiful. Wonderful. You got this. You can do it. That's how you motivate someone. All right,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re speaking English. So please be sure to use a lot of emotion, a lot of intonation when you're speaking English. Reaction English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안녕하셨어요? Welcome back, everyone. 자, 당신은 어쩜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어머,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어?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저희 1년 후배하고 이 남산을 한 바퀴 한번 걸었습니다. 이게 걷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후배는 내 막둥이를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건강한 친구죠. 근데 그 먼 비탈진 곳을 말이죠, 다 뛰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넌 어쩜 그렇게 건강하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자, 바로 이런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의문사 how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라는 말을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How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How 다음에 할 수 있나요? Can you 그다음에 뭐뭐이다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 비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Be 그다음에 그토록 용감한 so brave를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자, How can you be so brave? How can you be so brave?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나요? How can you be so brave? 마치 감탄하는 것처럼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꼭 감탄할 때만 어머어머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닐 경우라도 정말로 방법을 묻기 위해서 How can you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할 적에도 How can you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신은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시죠. 라고 할 적에도요. How can you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는데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데 쓰는 동사가 또 따로 있죠. Stay, stay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Stay 라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어디에서 뭐 숙박하다 라고 할 적에도 stay 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벌써 가, 저녁 먹고 가 라고 할 적에도 stay for dinner 이런 식으로 st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tay 다음에 형용사, 즉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뒤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 stay healthy 하면 건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stay healthy 또 stay happy 라고 하면 중간에 슬퍼하거나 물론 우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내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내내 유지하십니까? How can you stay so healthy? How can you stay so health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또 이런 경우 어떨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영어를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How can you 말하다, speak 영어, English 그렇게 잘, so well. How can you speak English so well? 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영어를 잘 말하느냐, 방법을 좀 알려달라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어쩜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라는 감탄의 뜻도 섞여 있겠지만요. 자, How can you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탄을 하거나 혹은 정말 방법이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나요? 물어보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How can you make 김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조금 의례적인 말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How can I help you?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How can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말까지. 와, 이렇게 How can you? How can I? 등등으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군요.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잘 알고 계시는 의문사 How를 이용해서 당신은 어떻게 뭐뭐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How can you be so brave? How can you be so brave?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How can you stay so healthy? 자, 모두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영화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바짝 그 스피커에 입을 대주시겠어요? 그럴 수 있으시겠죠? 자, 잘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있으시겠죠? 저는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는요, 조동사 can을 이용해서 이 can 하면은 yes, I can! 그렇죠. 항상 이상하게 이 can만 나오면 그 슬로건 같은 Yes, I can! 이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 그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can을 이용해서 Can you? 부탁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저한테 이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나요?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요, 찌개를 끓일 때 한참 불을 이렇게 켜서 두게 되면은 쫄잖아요. 쫄다 보면 뭐만 남나요? 그렇죠. 건더기만 남겠죠. 자, 이렇게 어떤 문장도요, 한참 한참 졸여서 끝에까지 가보게 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도 저한테 이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을 쪼리고 쪼리고 쪼리면 끝에 남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더기는 뭘까요?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됩니다. 자,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면 된다 이건데 우리는 그것을 영어의 뼈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부탁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뼈대부터 딱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죠. 이 세우게 되는 뼈대가 바로 여기선 can you가 됩니다. Can you?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익힐 때 아, 부탁하는 말은 그냥 can you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뼈대라고 생각해서 can you?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이죠. 이 can you는 can you swim? 혹시 수영할 줄 아세요? Can you swim? 할 때도 can you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부탁하는 상황에서도 can you라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Can you? 그 다음에 가르쳐주다. Teach. Teach를 이어서 can you teach? Can you teach me? 저한테 가르쳐줄 수 있나요? Can you teach me?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오겠죠. 자, 이때 how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루는지 이 기계를 이런 순서로 how to use this machine. How to use this machine. 이걸 이으면 됩니다. 자, 이 부분만 보자면 어떻게 이 기계를 다루는지에 해당이 돼요. How to use this machine. 자, 이거하고 아까 앞에 나왔던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는 거하고 붙여볼게요. Can you teach me?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뼈대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살이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How to use this machine? 이어 말하면 됩니다. Can you teach me how to use this machine? 좀 더 간단한 예문 없을까요? 있죠. 저 영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teach me English? Can you teach me English?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영어 대충 다 아는데 말하는 게 좀 약해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 영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Can you teach me how to speak English? Can you teach me how to speak English? 또 이렇게 조금 길게 문장을 만들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두 Can you teach me?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에서 조동사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부탁하는 표현으로 Can you? 이번엔 tell me로 이어볼게요. Can you tell me? 말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어디에서 완구를 살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이어볼게요. 아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how to use였죠. 이번엔 어디에서 사는지 where to buy where to buy라고 이어보겠습니다. 자, 장난감 toys라고 하죠. 자, 장난감을 사다 영어로는 buy toys라고 해서 사다를 먼저 말하고 장난감 toys를

그 뒤에 말하게 되죠. 이 순서가 바뀌어요. 자, 어디에서 장난감을 사는지. Where to buy toys? 이거 하고 이어볼게요. Can you tell me where to buy toys? Can you tell me where to buy toy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가, 몰, 백화점 이런 데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쓸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말로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도 Can you teach me?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알려주다 라는 말로 Tell me라고 하게 되죠. Teach라고 하는 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좀 조곤조곤 방식을 길게 그야말로 이끌어 주듯이 가르쳐 준다는 뜻이 되고 그에 비해서 아, 2층에 있어요. 여기 골목 돌아가면 있어요. 정도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Tell me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니까 Can you tell me where to buy toys?라고 말하는 건 문제 없겠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조동사 can으로 시작해서 몸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 두 가지 함께 하셨습니다. Can you teach me? 저에게 좀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Can you tell me?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이 기계 어떻게 다루는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Can you teach me how to use this machine? 이라고 하면 되고, 완구를 어디서 사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Can you tell me where to buy toys?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문장을 쓰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뭐뭐 하라고 말할 때, 그렇죠. 이거 명령문이라고 하죠. 사실 이걸 문법 용어로 명령문이다라고 하지만 또는 뭐 지시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명령문, 뭐뭐 해!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명령문이 그런 거 아닐까요? 문 열어, open the door, 문 닫어, 뭐 close the door. 일어서, stand up, 앉아, sit down.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뭐를 해라 라고 하는 말들을 그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한 경우도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명령문, 지시문을 우리가 연습을 하되 그 안에 뭐뭐를 이라는 뜻의 명사절을 넣어서 말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라고 말하기. 자, 함께 보실까요? 도전 문장 드려볼게요. 제가 뭘 하면 될지 말해주세요. Tell me what to do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tell me 라는 말만 보자면 이게 바로 명령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Tell me, tell me, 나에게 말해봐, 말해줘, tell me. 자, 글쎄요. 그런데 please 한마디를 더 넣게 되면 please tell me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게 되죠. Tell me 라고 한 다음에 Tell me the answer 라고 하면 그 답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Tell me the answer 이렇게 Tell me 다음에 딱 떨어지는 명사만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지를 조금 복잡한 말이 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무엇, what What로 이어서 What to do로 이어지면 됩니다. Tell me what to do. 말해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말이 되는 거죠. What I should do 라는 말일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조금 더 짧게 될 수 있으면 짧게 줄이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세상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돌아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자꾸 언어는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줄여 말하자라는 경향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Tell me what I should do. 말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길죠? 자, 그래서 Tell me,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to do로 바로 이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안에 what I should do

I should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Tell me what to do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달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나에게 좀 말해달라라고 한다면 Tell me what to say 라고 하시면 돼요. Tell me what to say. Please tell me what to say. 나는 I don't know what to say. So tell me what to say. 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줘. Tell me what to say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what 말고 어디로 라는 뜻의 where로 연결해 볼게요. 자,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 주세요. 그렇다면 tell me where to go. Tell me where to go. 라고 하면 되는 거죠. So please tell me where to go. 자, 이제 어디로 제가 가면 되는지 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자, 뭐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그 지리를 익히려고 할 때, 자, 제가 이제 어디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Tell me where to go.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이나 뒤나 please를 붙여 말하면 훨씬 더 듣기에 부드럽겠죠. Please tell me what to say. Please tell me where to go 라고 한다거나 Tell me what to say, please 혹은 Tell me where to go, please 라고 할수 있는 거죠. Tell me 말고 show me도 있을 수 있겠죠? Show me! 그 유명한 영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탐 크루즈가 그 스포츠 에이전트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잖아요. Show me the money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자, 나에게 보여줘. 돈을 늘 말로만 돈 벌어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여달라고 라고 할때 show me the money 라고 한 것처럼 show me 다음에는 딱 떨어지는 명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라는 것이 올 수도 있죠. Show me는 보여달라 혹은 가르쳐달라 방법을 알려달라 다 해당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팬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Tell me 그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How to make pancake 하시면 됩니다. Show me how to make pancake 하면 직접 보여달라 이런 뜻이 돼요.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뭐뭐를 하세요라는 걸 명령문이다라고 할 때, tell me 저에게 말해주세요, show me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좀 길게 명사절을 넣어봤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할지,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겠죠? Tell me what to do, tell me what to say, tell me where to go. 자, 각각 쇼미로도 문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21st of June. I'm your host, Che Soo-jin. In the second hour, we have the New York Times articles from Wednesday and Thursday shows. 네, 이분은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수요일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60년 전에 중고품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산 그림 하나가 AI 덕분에 경매에서 최근에 3억 원이 넘는 돈에 낙찰된 사연 다시 듣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 chatbot helps a $100 thrift store painting sell for over $250,000. 중고품점에서 산 100달러짜리 그림이 AI 챗봇 덕분에 25만 달러 이상에 팔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기사는 미국의 한 88세 할머니가 과거 젊은 시절에 중고품점을 갔다가 왠지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던 한 그림이 얼마 전 경매에 출품돼서 25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3억 원 이상에 팔린 사연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고가에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AI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Ray?
1: 60 years ago, Helen Plotkin was perusing a thrift store in White Plains, New York, when a painting nestled among several others caught her eye. Plotkin, who was an undergraduate, who has an undergraduate degree in art, found herself mesmerized by the artwork's bursts of color and its bold brushwork, which evoked the Fauvist style she loved. In the painting, a woman dressed in black sits in a domestic setting, dashed with bright blue and orange hues. Plotkin remembers paying less than $100 for it.
0: 60년 전 헬렌 플로트킨은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의 한 중고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점의 그림 사이에 자리 잡은 한 작품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미술 학사 학위를 가진 헬렌 플로트킨은 유독 이 그림이 내뿜는 색채와 대담한 붓터치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특히 좋아하던 그 포비즘, 야수파 양식을 연상시켰다고 말했는데요. 이 그림은 밝은 파란색과 주황색 색조를 띠는 그 가정의 실내 배경에